0: 자반, 대상포진, 전신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종이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부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저녁 식사는 즐겁고 분위기 넘치게 마무리됐다. 도도와 소금은 짧은 대화를 나눴지만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한다는 공통점으로 서로의 마음이 잘 통했다. 모임이 끝나고 모두가 밖으로 나오자 호생은 소금과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도도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따라가고 싶었지만 령자가 갑자기 도도를 식당 안으로 데려갔다. 령자는 미소를 지으며 도도가 소금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묻고 도도는 박매가 생각난다며 답을 피했다. 령자는 자신이 도도와 박매를 처음 소개해 주었으며 두 사람이 가게 운영이라는 공통점으로 만나 부부가 되었다는 과거를 상기시켰다. 도도는 말을 잊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며 작별 인사를 건넸다. 식당 밖에서는 봄 총재가 우 씨와 함께 떠나고 주방 아주머니는 갈 선생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며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각자의 길로 흩어졌다. 소금은 오동나무

옆에 가만히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도도가 나오자 몇 걸음 다가가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소금이 도도에게 시간이 나면 화정로에 찾아오라고 부탁하고 도도는 기쁘게 알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손을 흔들며 작별했다. 이제 이야기는 배체에게로 향한다. 배체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피아노에 대한 기억은 특별했다. 배체에게 피아노는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심장박동이 있는 살아있는 존재, 네 개의 발을 가진 생명과 같은 것이었다. 방 안에서 거울은 허무하게 주변을 비추지만 피아노는 영혼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세로형 높은 등받이 피아노는 구석에 겸손하게 앉아 있으면서도 품위와 존재감을 드러냈다. 배체의 피아노는 검은색으로 예의 바르고 온순한 검은 말과 같았다. 세월의 흔적이 배여 있고 어두운 광택을 띠며 배체가 손을 대고 탐구하는 것을 조용히 받아주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배체가 어렸을 때 피아노는 컸고 낯설었으나 나이가 들면서 상대적으로 낮아져 어린 소녀인 배체에게 딱 맞는 크기가 되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상상일 뿐 지금 피아노가 있던 자리에는 빈 벽만 남고 바닥에는 피아노가 끌리며 생긴 네 개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할머니와 배체가 그곳을 떠난 순간 피아노는 사라져버리고 바닥의 흔적은 쉽게 없어지지 않았다. 아버는 배체의 모습을 보고 중고품 가게에 직접 피아노를 찾아보겠다고 나섰다. 배체는 이미 두세 번 그곳에 찾아갔었다고 답했다. 배체의 할머니는 여러 번 헛걸음을 했으며 매번 가게에서 나올 때마다 배체가 땅에 쪼그려 앉아 슬퍼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날 할머니는 가게에 들어가 피아노 의자에 앉았다가 프랑스식 소파에 앉지만 표정은 매우 좋지 않았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다시 소음으로 돌아가도 의미가 없다고 답하고 아버는 피아노를 찾아도 배체가 편하게 연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할머니는 배체가 혼자서도 피아노를 찾아다녔으며 피아노에 작은 물고기 표시가 있어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점심때 가게 안에 사람이 없을 무렵 배체는 피아노 연주 소리를 들었다. 18살의 어린 소녀가 피아노 건반을 몇 번 치고 덮개를 닫았다가 다시 열어 연주하는 모습을 보았다. 배체는 가만히 서서 소녀의 연주를 듣고 주아는 그 소녀가 저문의 딸이라고 알려주었다. 배체는 자신처럼 피아노를 찾고 있는 소녀의 마음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주한은 배체의 피아노가 중고품 가게에 들어온 즉시 팔렸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요즘 중고 물건은 값이 매우 저렴하며 오래된 의자는 3원, 피아노는 30원에서 80원 정도에 거래됐다. 아버는 이 가격이 공장 노동자의 한두 달 월급에 해당한다고 계산하지만 누가 피아노를 샀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 결국 다들 말을 잇지 못하고 배체의 피아노 행방은 영원히 알 수 없게 되었다.
사실 그날은 아보가 배치와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다. 아보가 집으로 돌아갈 무렵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지고 뒤를 돌아보면 할머니가 배치의 머리를 비껴쓰고 주하는 문 앞에 서 있었다. 눈앞에는 어두운 집들과 나무, 지나가는 자전거 불빛만 보일 뿐 모든 것이 평범한 풍경이었다. 며칠 뒤 아버는 주하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아버가 이사를 간 그날 이후 배치와 할머니가 갑자기 실종되었다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아마 남경이나 다른 지방으로 떠났을 것이라는 추측만 남고 주아는 시간이 되면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둘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지 아무도 그 행방을 알 수 없으며 이 의문은 아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그날 오후 아부는 다시 회해로에 자리한 구경 중고품 가게로 향했다. 가게 입구부터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는 사람들로 붐비고 북적였다. 가게 안은 넓고 깊숙하여 끝이 보이지 않았으며 피아노들은 근처 골목길과 도로 아래까지 쌓여 있었다. 가게 점원들은 각종 낡은 가구의 명칭에 능통했다. 네모난 탁자를 사평이라 부르고 둥근 식탁을 월량이라 부르며 의자는 서각, 침대는 횡곤, 병풍은 육곡, 화장대는 탁조라 불렀다. 가게 안에는 그냥 보러 오는 손님들도 많았다. 아마 아보와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가족의 물건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들은 물건을 살펴보지만 당연히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을 뗄 수 없었고 길게 한숨을 쉬었다. 가끔은 손으로 만져보고 가격을 물은 뒤에 그냥 조용히 떠나가기 일쑤였다. 아버는 수많은 피아노들 사이를 맴돌며 걸었다. 어떤 건반에는 머리카락 몇 가닥, 조각지 조금, 머리가 부러진 연필 반개가 붙어있기도 했다. 피아노 뚜껑 안에서는 낯선 냄새가 풍겨나왔고 아보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한숨을 쉬며 뚜껑을 닫았다. 그는 배체가 피아노에 새겼다는 작은 물고기 모양을 끝내 찾지 못했다.

아버는 주한의 집으로 향했다. 주한은 침대 머리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 주아의 어머니가 잠시 뒤에 한 잔의 뜨거운 물을 가져다 주었다. 주아는 기운이 없어 보이면서 아버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했다. 주아의 어머니는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용히 자리를 피해 주었다. 이때 주아의 두 눈이 갑자기 빛을 뿜으며 아버에게 그날 있었던 기이한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모든 일이 마치 꿈을 꾼 것 같았으며 정말로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버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대체와 할머니가 실종된 뒤로 소식이 전혀 들리지 않았다고 했다. 주아는 그날 아버가 먼저 가는 것을 보고 자신도 가려

있다고 했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날 할머니에게 저녁밥을 지어도 되겠냐고 물었고 할머니는 날이 이미 어둡다는 말을 건넸다고 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고 배체는 주화를 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주화가 집에 가려고 했을 때 정원에 빛 한 줄이 나타났다고 했다. 다시 보니 할머니가 방금 자신의 곁에 있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다. 배치는 주화를 붙잡고 연못으로 돌아가며 할머니를 불렀다. 해질녘이 되어 하늘이 어두워지자 물속에 잉어 한 마리가 나타났고 배치는 그 잉어가 할머니라고 말했다. 주화는 그 연못이 원래 항상 마르고 텅 비어 있었는데 그날 밤에는 물이 가득 차고 물고기까지 있다는 것이 기이하다고 얘기했다. 자신이 손을 물속에 넣어도 그 잉어는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했다. 배체는 할머니에게 자신을 금붕어로 변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주아는 배체에게 동화를 너무 많이 본 것이 아니냐며 물었다. 배체는 언니인 주아도 원하면 금붕어로 변할 수 있다고 하며 한번 해보라고 권했다. 주아는 자신은 금붕어가 되고 싶지 않고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답했다. 배체는 금붕어가 잉어보다 예쁘다고 말했다. 이때 배체가 갑자기 앉아서 울기 시작했다. 주아는 부엌으로 가서 할머니를 찾으려고 했다. 문가에서 다시 뒤를 돌아보니 연못 주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주아는 배체의 이름을 부르지만 대답이 들리지 않았다. 달려가 보니 물속에 물이 더욱 많아졌고 수초 한 폭이 잉어 한 마리 금붕어 한 마리가 보였다. 주아는 상황이 심각해진 것을 느끼고 손을 뻗어 만지려고 하지만 물고기들은 수초 아래로 피해갔다. 주아는 겁에 질려 배체의 이름을 외치지만 주변은 고요할 뿐이었다. 금붕어는 꼬리를 흔들고 잉어는 움직이지 않은 채 금붕어에게 붙어 있었다. 주아는 다시 부엌을 찾아가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할머니와 배체가 갑자기 자신의 앞에 서 있었다. 할머니는 날이 이미 늦었으니 주아에게 돌아가라고 말했다. 주아는 무서웠지만 한쪽으로는 안심이 됐다. 주아가 인사를 하려고 하자 할머니는 날씨가 추워졌다며 주아에게 옷을 더 입고 다니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배체를 데리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아가 어디로 가는지 묻자 할머니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그냥 가고 싶어서 그럴 뿐이라고 답했다. 주아는 여기까지 말하고 고개를 숙이며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아버는 긴장하지 말고 계속 이야기해달라고 권했다. 주아는 모든 이야기가 마치 동화와 같다고 말했다. 아버는 두 사람이 정말로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2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출가 시간입니다. 황혼의 언덕에서 어제를 돌아보니 참으로 그 많은 날들 사이에 행복이 스며들어 있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토록 아름답고 다채로움을 느끼게 되겠죠. 지나온 행복을 발돋움으로 삼아 오늘도 내일도 행복의 노래를 엮어가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에는 김광룡 작사, 황영하 작곡의 독백을 보내드립니다. 마영주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이 시간 편집의 오영란,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주일간을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요,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 기능, 심장 기능, 채색 초음파, 요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 드립니다. 생방송 시대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도강중의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중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중년은 이름 그대로 아주 전통이 깊고 우수한 의사선생님들의 역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준학한 진찰을 하시면서 확실한 처방을 내게 되었는가 하며, 그리고 우수한 과실들이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종합적으로서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해 주는가 하면, 황차 여기에는 특수한 과실들이 많이 들어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 선생님 달라놓고 말하면 조일만 40여 년간이 노중이 길림성에서 저명한 심내혈관 전문가가 계시는가 하면, 그리고 2층에 올라가게 되면 또 니 명기 장춘중대 졸업한 우수한 중의 선생님, 이분도 20여 년간이 장춘중대 졸업하고 줄곧 국의 대사로 불리우는 우수한 그 대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임상 경험을 모색했고, 그리고 중의학 과학기술 2등상 논문까지 나온 이런 우수한 의사 선생님이 리명길 선생님에게서 병보시게 되었는가 하며, 의사 선생님들은 많게는 환자들이 의사 선생님들을 따라 쫓아다닙니다. 여기에서 이 병원에서 병 받다면 그 병원에 모이게 되고, 또 다른 병원에 가게 되면 그 병원에 의사 선생님 쫓아다니게 되어 있는 이런 환자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조일만 선생, 리명규 선생, 많은 분들이 입소문을 통해서 명의라는 걸 확진한 다음에는 따라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어요. 일단 뭐 치료해 보신 분들 가운데서는 바로 이 선생이구나 하고 자기가 올 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들, 부부간, 이웃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강중년의 2층에 올라오게 되면 싱커코창이라고 있습니다. 흠과 구강이라고. 여기에는 20여 년간이 몇십 년 되는 이런 치과 경력을 갖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아주 확실하게 치과 치료를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틀니를 하거나 혹은 이빨을 심거나 그 외에 이빨을 씌우거나 이런 데서 있어서 결국 구강의 일체 문제는 여기에 찾아오게 되면 확실한 해결을 가져오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2층에 올라오게 되면 거기 피부과 최기명 주임선생, 전 나라적으로서 이름을 떨치는 피부과 주임선생 계시는가 하면, 특히 3층에 올라오게 되면 척추이료기계가 있습니다. 척추이료기계. 이 척추이료기계는 중국, 한국, 미국 연합으로 발명한 우수한 이료기계에 속하는데, 어지간한 척추모병은 해결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면서 특히 여기에는 두 번은 무료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체험치료입니다. 두 번 해본 다음에는 어떤 다시 오지 마셔야 해도 자기 전에 거기에 연속 5번, 10번 이렇게 가시게 되어 있는데요. 5번은 또 무료로 증성하고 5번은 비용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한 10번이 한계 치료 과정으로 되어 있다면 100분째 99 이상의 척추모병으로 허리가 아프고 경추를 목을 돌리지 못하고 허리로 인해가지고 팔이 저리고 손이 저리고 요추관 협착으로 인해서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발 내디디기 힘들어지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그리고 척추모병으로 인해서 심장과 그 뇌혈관의 모병을 범하는 경추의 몸에 있어서 뇌혈관의 문제, 그러니까 경동맥이 많이 자극을 받게 되어 있거나 혹은 또 흉초에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심장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병으로 힘들어지거나 이렇게 종합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분들 가운데서 3층 척추 1호기계 오시게 되면 너무 안전한 1호기계가 거기에 안치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분들은 너무 원래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던 분들이 침대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고 발 뭐 끝으로 걸지 못하던 분이 끝으로 뒤축으로 벽면으로 다 걸을 수 있게 회복이 되었는가 하면 여러모로 우수한 치료기기가 바로 3층 척추 1호기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찾아오시게 된 두 번은 무료로 해주고 그런 다음에는 체험치료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 모두 10번에 한개 치료 과정인데 100분제 90이 치료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아무튼 여기 도강 중년에 찾아오게 되면 우수한 과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또 운동 1호 클럽이 있습니다. 이래서 운동요법으로서 여러 가지 골가모병을 해결하는 이런 클럽이 있는데요. 특히 무릎 포함해서 골격 치환

0: 수술을 받은 분들 인공치아 인공 골격 그 거기다 서리 그 넣은 분들 가운데서는 여기 와서 재활 훈련 받지 않겠다며 한 개 안 하기보다 못합니다. 이런 걸 비롯해서 여기 운동 클럽이 있으니까 3층에 찾아오시겠다며 하나는 3층에는 그러니까 주변 두 개 큰 과실이 있습니다. 척추 이러기가 있는가 하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운동 클럽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찾아오시겠다며 확실한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 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나도 뭔가 뭐 삼촌이 그 척추 이러기계를 예약하자고 그런다.
0: 아 그래요?
2: 예. 예 저번에 가 보고 손님이 너무 많았었대요. 근데 오늘 예약하자고 가라 하는데 나는 어제 대안했는가 뭐서 이게 경추병이라 자꾸 더진다. 어제 1년에 한 몇 번씩 더진다 말인다.
0: 아 예.
2: 그래 예 그러면 그 여팔로도 치면서 이 경추염 거지만 나타나면 어깨까지 아프면 이랬을 때
0: 그렇죠. 경추에 문제가 있으면 예. 그렇습니다. 예.
2: 그래 방송도 그 지금 찾아갔는데 처음에는 두 번 무료로 받고서는 한 개려도 열을 넘어 열 번 넘어 받았습니다.
0: 그래요.
2: 너무 좋습니다. 예.
0: 너무 좋죠. 예. 예. 예.
2: 이 기력이 이 경추가 그냥 아파서 못 때 이렇게 돌기도 바쁘고 거북이
0: 뭐 돌리기도 바쁘고.
2: 예. 예. 거북이 모가지 잡고 아예 내번 했다 땀한 두 개. 그래서 속도가 너무 좋습니다.
0: 예.
2: 그러면 뭐 얼리 머리까지 아팠댔습니다. 근데 머리도 아프지 않고 팔이도 경추염이 있으면 팔을 다 돌리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수습한다 그래서는 많이 나서서
0: 그렇죠.
2: 나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래. 예. 저녁에 목 때쯤 베개에서 바로 먹어놓고 살았습니다. 근데 효과 너무 좋으니까 다음 주에 영상 자고 있습니다. 그래 내 갈 때 예약하고 가겠는데 우리 언니도 데리고 가겠습니다.
0: 예.
2: 우리 언니도 허리가 예쁘고 부정하고 걸습니다. 그래서 내 지금 허리도 치료받으면 같이 데려가려고 예약하자고 그랬다.
0: 이제 치료받아 보기다면 예. 허리가 쭉 펴지게 돼 있을 겁니다. 동터이 예. 줄어들고 허리가 펴지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예. 예. 지금 유럽, 일본, 미국, 한국 전 지구적으로서 예. 이러기계가 특수한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예. 예.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2: 예. 예약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당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예, 동강동의원에 가서 지금 저기 뭐니까 조일만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3: 예, 네, 지금 이제 두 번까지 받았습니다.
0: 지금. 예.
3: 예, 나는 이게 어떻게 돼서 예, 이 혈압이가 예, 그냥 온정 안 되고, 약도 여러 가지 바꿔먹는데 그냥 온정 안 되고, 머리가 예, 하루 건데 한 번씩 그냥 두고도 어지럽고 그랬습니다.
0: 아, 예.
3: 예, 그리고, 이게 조금 나가, 예, 활동하고 걷게 되게 되면 숨이 차서, 니네 무슨, 뭐, 아무, 조금 힘든 일도 못 합니다.
0: 아, 예,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밤에, 예, 밤잠 니네 못 잡니다.
0: 예, 예, 예.
3: 간단하게 한 3시간씩밖에 못 잡니다.
0: 아, 3시간 갖고도 절대 안 되는데, 예, 예.
3: 예, 그러니까 낮에는 예, 사람이 영 힘들고, 그것도 심이 상에 가장 정신 안 나고 이랬는데, 이번에 가서 얘네 지금 조일만 선생님들 가서 지금 요번 두 번 치료까지 받았는데 영 좋아져 지금 혈압이는 영 온정됐습니다.
0: 아 그게 큰 문제 해결인데요. 예예 예. 심장 功能이 좋아지게 되면 혈압이 조절받습니다. 예. 예
3: 그리고 이 어지러운 중소가야 여지간에 이렇습니다. 어지럽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나가야 아침에도 내가 좀 나가서 한 20분씩 걸어도 예. 걷고 저거지 뭔데 갔다 걸었다 오고 이래서 숨이 아예 찹니다.
0: 아 그럼요. 예예.
3: 예. 아 네, 그래 이 선생님 치료를 이제 두 번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효과 좋습니다.
0: 심장과 뇌혈관이 전문가로서는 길림성에서 엄지를 꽂는 우수한 이산 선생님에 속합니다. 40년간의 중의 경력을 갖고 있으니까. 예.
3: 예 확실히 예, 이 선생님 치료를 받아볼 다른 데서 난 몇 번 치료를 연하를 받아봤는데 이렇게 효과 좋은 치료를 못 받아봤어요.
0: 이번에. 그렇죠.
3: 예, 그래, 이 선생님, 좋은 선생님들 만났을 때, 좀, 바짝 더 치료하려고 지금 그랬나. 그리고 또 이제, 오늘에 또 가려고, 예, 지금 내 예약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간단한 선생님 내 저기 뭔가 이렇게 되면, 전번에 가서, 예, 삼층에 가서 내 두 번 치료받으면 두 번 저 그거 했습니다.
0: 즉, 예. 척추 이러기계. 예.
3: 이러기계 치료를 내 두 번 받았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3: 예, 두 번 면비를 받았습니다.
0: 아. 체험 치료를 했죠. 예.
3: 네. 아, 그런 게 얼마나 편한데, 이 척추 협착증이 있단 말입니다, 나는 이게.
0: 그렇죠.
3: 그러니까, 혈이 구부려, 이렇게 펴기 힘들어 하고 이랬는데, 요 시간에는 두 번 받았는데 영 편안합니다 지금.
0: 이거 받아보신 분들은 어제는 오지 마셔 해도 거기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편하게 통통이 줄고 오히려 허리를 굽혔던 게 펴지고 여러모로 종아보다 좋아지게 되는 이런 특수 전 지구적으로 인정하는 이력입니다.
3: 예. 예. 그래서 내가 오늘 저녁에 가면 또 그것을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0: 아, 그렇게 하셔. 예.
3: 예, 감사합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지금 그 동황중년이 그 조인만 선생님 그 여의 그 심이 잠이 다 오지 않아서 그래서 그 한 번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 여행하자고 합니다.
0: 조인만 선생 이야기입니다. 예, 조인만 선생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4: 예, 예. 잘 알았습니다.
0: 예.
1: 안녕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5: 우리 동서가 그 돌만 선생님 치료받고 효과 좋으니까 그 언니분이 어제 이렇게 요즘에 들어 갑자기 막 어지럼증이 나고 혈압이 운동 안 되면서 하면 못 쉬고 식사를 못 하면서 아이 그래가지고 서로 돌만 선생님이 치료를 내일 치료받겠다고 예약해달라.
0: 내일요?
5: 예예 언니분이
0: 예 언니분이 내일 됩니다 예예예예
5: 예, 예,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우리 오래비 그 친구가 그 임플란트를 하는데는 전문의 가서 이렇게 열흘 전에가 두 번 찍었는데 이 뭔가 내일 가는 날이랍니다 그래서 예약해달랍니다
0: 그렇게 하셔 예 이렇게 전화했기 때문에 이야기 됐습니다 예예 예, 임플란트
5: 우리 동생이 이제 그 뭔가 예. 그 치료 얘기를 계속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어제하고 그저께는 이렇게 그 활동실을 가는 날 돼서 못 가가지고 내일 예예 예. 오늘 가도 오늘이나 내일 또 이렇게 계속 가겠다고 이렇게 전화해달랬었네 전화
0: 예 예약됐습니다 거기 가서 이 전화를 했다고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5: 예 그래야지 예. 이렇게 예약 안 하고 가니까
0: 사람 많죠
5: 사람 지내만 해가지고
0: 그렇다 그렇다
5: 좀 기다리면 완전 반나절 너무 걸리더라
0: 모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 예예예예예네
0: 절절 치료하기 바랍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6: 예, 우리 가족은 조일만이 그런 병 환자들입니다.
0: 예.
6: 우리 언니로부터 뭐 침수 고모고 다해 지금 우리 이모가 예, 그런 노공사에 와서 예, 요즘 몇 번 온 게 그게 낮아져서 전번 주일에 가서 약을 지어왔고 침도 맞고 이런 게 예, 지금 많이 났단다. 숨을
0: 예.
6: 개지지 흘리고 손 떨면서 밥을 못 먹던 게 그래도 손이 떨구는 건 이렇고 예, 밥 먹는 게도 많이 났단다. 숨이 흘리는 것도 많이 줄어들었단다.
0: 조일만 선생 중풍 후유증에는 이 선생님 따를 분들이 많은 것 같지 예. 않습니다. 예.
6: 그리고 기계하고 맥박 보는 게 예, 벌써 똑같습니다.
0: 딱딱 짚어낸다고 모두 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예.
6: 예, 그러니까 나 돈을 쓸 데 없는 돈 팔 게 있으니까.
0: 그렇죠.
6: 돈이 빼고 맥박 보고 그 돈 뭐 천냥을 더 쓰지.
0: 하하하, 그럼요. 예.
6: 예. 그래서 오늘 또 두 분 예약하게 옆에 부위 또 데리고 가겠다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예약하느라고.
0: 그렇게 하시오. 젊은 선생 예약입니다. 예, 예. 예. 건강기원입니다. 네, 찾아오세요. 제때.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7: 예, 우리 집에서 리민길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0: 예.
7: 이 아파서 밥을 잘 못 잤었던 게 밥을 잘 잤었고 있고 이 변비 용신했습니다. 근데 어른 변비 해결되었습니다.
0: 예.
7: 그리고 내동세 서방제에 임플란트로 했습니다. 이빨로.
0: 예.
7: 없어. 그런 게 용서했습니다.
0: 예.
7: 예, 용서해서 밥도 잘 씹어 먹고, 그래서 원래 이 껌이랑 자꾸 시끄고 참을 먹어도 시끄는데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
0: 예, 예.
7: 예, 좋아서 그 제 사치에 떠가서 벌써 임플란트를 하겠단다. 오늘 둘이 예약하자 그런다.
0: 그렇게 하세요. 예, 연결 흠과 구강 지금 손님들이 많이 모이니까 예약하면 가서 보기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오세요. 예.
7: 네,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8: 예, 그, 저희 시어머니가 이게 식사하는 게 소화가 잘 안 되고 조금 먹으면 이렇게 좀 위가 좀 아리고 이래서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좀 위염이, 만성 위염이랍니다. 예, 예. 그래서 이명길 이사 가서 뭘까 하는데, 예, 괜찮은
0: 아, 잘 모르셨는데요. 네 명길 네. 선생 지금 기본으로서 뭐 위장, 비장, 간장, 담낭, 장도 여기 포함해서는 너무 소문이 자자한 이 계통에서는 전문가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의는 단순 어느 한 가지 과만 뭐 집중해 보는 것이 아니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효과를 많이 보신 그 측면으로 해석한다면 위장도 간 담낭에 이상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리명결 선생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토요일 하루 빼고는 월요일부터 일요일 사이 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전화했기 때문에 앞 순서에 리명길 선생 지금 또 그 과호하기도 힘들어질 겁니다. 순서 하루에 얼마씩 본다는 그게 규정이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찾아오시게 되면 얼마든지 그 소화계통의 문제는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찾아오세요.
8: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 기원입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재선인가?
1: 네.
0: 예, 안녕하세요.
9: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9: 나는 요새 저기, 뭐니까, 척추 이루기계.
0: 척추 이루기계, 거기 재미를 붙였죠.
9: 어제 예. 그저서 역본을 했어요.
0: 아, 그래요? 어떠세요? 예. 원래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어떠세요?
9: 저 이게 세수할 때들에 세수하고, 이래 이빨 닦아도, 매도질 할 때도 이 허리가 그러나 가서 아팠어요.
0: 그렇죠.
9: 예. 예. 그냥 이제 어떤 열번 하거나 내일 또 갈 날인데 열번 하면 어떤 그거 좀 많이 나서었어요.
0: 그렇죠. 예, 예.
9: 내가 예. 이제 계속 이제 항의하잖아요.
0: 아, 그렇게 하셔. 이 예. 척추 이력이기는 일단 사용해 보신 분들 가운데서는 와, 이렇게 편한, 세상에 이렇게 편한 이러기가 수술하지 않고, 큰 돈을 먹이지 않고, 이렇게 효과가 좋기는 처음이라고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9: 그리고 또 잠도
0: 자고 와요. 잠도 자고, 그렇죠. 그게 직접, 예. 이 경동맥을 관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예. 그렇죠.
9: 뭐, 그때는 이렇게 시간이 다요.
0: 아, 그렇죠. 일거다득이죠. 예. 예. 예. 잘 치료하시기 예. 바랍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0: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10: 네, 저는 예, 이명길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0: 예.
10: 예, 담낭에 결석이 있어서 예, 소화도 안 되고 입도 뜨겁고 아, 결석이 어떤 땐 움직일 때니 몹시 아픕니다.
0: 예.
10: 예, 예 그랬던 게 이명길 선생님이 정지침하고 약을 같이 쓰니까 예, 지금은 예, 그 움직이는 게 예, 움직이지 않습니다.
0: 아, 예.
10: 예, 좌도 되고 입도 뜨겁지 않습니다.
0: 예.
10: 그래 지금 예,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 예. 그다음에 지방간이 있어서 예, 아, 좌도 안 되고 영 내게 없습니다. 지방간이 있으니까 골도 속골이 아프고 그리고 예, 저녁에 돌아 누울 때는 예, 이 오른쪽 옆구리 무지간에 개어내서 예, 손을 받들고 돌아 누울 때 있었습니다.
0: 예.
10: 그게 앞, 무지감이 아파서.
0: 예.
10: 그랬던 게, 이 아픈 증상이, 이 돌아 누울 때 아프던 증상이 지금 이게 이렇습니다.
0: 아, 네. 그렇죠.
10: 예, 예. 그랬거나, 예. 지방간이 있으니까, 예. 지방간도 있고, 담낭에 결석이 있으니까, 예. 옆구리 모질 아픈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10: 예, 예. 그랬던 게 이게 이렇습니까, 예. 지금은 예, 음식을 잘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 달걀을 먹지 않습니다.
0: 예.
10: 예, 그래서 예,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계속 치료를 하려고 하면서 예, 우리 친척 언니가 예, 아, 치과에 가서 그런 이빨을 분리했는데 영 예, 무슨 차트이랑 지금 빠지지 않고 잡수 잃었답니다.
0: 예, 분리를 했는데 예.
10: 예, 이제 한 뒤에 한 한 보름 되는데 앞니도 이렇답니다.
0: 예.
10: 그래서 예, 다른 데 가서 이빨을 뭐 한 대 두 대 빠질 때 할 때는 영거서 막 깨고 술이 무서 술루라고 하기도 하고 이랬던 게 이게 이렇으니까 영 감사하다고 치과를 감사하다고 인사를 합니다.
0: 아, 예, 그렇게 하셔. 예, 예 치과 감사합니다. 이 치과는 아주 예. 그 이술이 높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왔다 가신 분들 가운데서는 자기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친인들 모시고 와서 너무 좋은 효과를 거두셨다고 벌써 한 달부터 씻기 편리하더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열심히 치료하기 바랍니다.
10: 예,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중연에는 우선 이사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향해서 준악한 처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한 두 번, 세 번 이 정도 치료했는데 효과성이 별로 이상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공돈을 썼다 하고 돌아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 병원은 아닙니다. 벌써 일주일 치를 한 번에 뗐는데 일주일 복용하고 나니까 오늘이 따르고 내일이 따르고 이렇게 효과가 다르더라. 점점 좋아지게 돼 있으니까 밀어내도 사람

0: 그리고 이 병원은 또 의료보험 지정 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각 떨어서 찾아오는데 하나는 이슬이 높고 그런 다음에 의료보험도 되고 그리고 여러모로서 여러분들이 찾아보는데 그 유리한 조건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또 시내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찾기도 편리한 이런 조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조일만 선생, 리명규 선생 이런 분들을 찾아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혀를 찰 정도로서 소화가 되지 않아 너무 힘들었는데 리명규 선생 찾아보니까 밥이 쑥쑥 올리밀던 게 내리낀다. 그런 다음에 조일만 선생 찾아오신 분들 가운데서는 중풍이 한 번 왔는데 두 번째로 또 찾아온 분들 가운데서는 처음 있다고 두 번째는 좀 더 중하고 세 번째는 그보다 더 중해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재풍이 오는 걸 막아주는 차원에서 이미 재풍이 온 분들 가운데서 자주 오시는 분들 그리고 심장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한 건데 나오셨지만 해도 혈압약을 끊었다. 심장 공동이 좋아지니까 혈압약을 끊게 되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나 계시고 있는가 하면 조일만 선생께서는 단순 뭐 심장과 뇌혈관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심장과 뇌혈관에서는 관심병, 고혈압, 혈내증, 중풍 후유증, 중풍 이런 걸 모두서 잘 치료해주는 우수한 경험이 있는가 하면 갑상선 결절이 있거나 갑상선 기능 항진 저하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찾아오시면 좋은 효과를 얻게 돼 있고 그리고 면혈종합증이라든지 혹은 신경성 두통, 완고성 면탄 이 얼굴이 면포에 온 분들 가운데서 말초신경이요 손끝 발끝이 저린 분들 그 외에 골가지병을 포함해서 요추가만 탈출 그리고 풍습성 관절이라든지 자골신경통이라든지 그 외에 쩡하면 감기 오게 되면 후두엽 때문에 말하기 힘들어지고 이런 분들 가운데 찾아오시게 되면 조일만 선생 우리 성에서도 알아주는 특수한 명예에 속하니까 이미 북경 중의대에서 진수 경력도 갖고 있게 되었으니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에 지금 우리 도강 중년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최기명 원장, 행정적으로는 원장이 피부병원의 원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1호적으로 말하면 피부과 주임이사에 속하는데 주임이사를 하게 되면 1호에서는 제일 높은 급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래서 최기명 주임선생께서는 알아주는 피부과 이사선생으로서 나라적으로 소문났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도 여러가지 피부과 질병 때문에 여기와 입원하고 있으면서 치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분이 특점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바르고 뭐 기타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외형치료보다도 속으로부터 겉으로 치료해주는 방법으로 하는데 근치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10년 어간에 한 번도 재발하지 않았다. 어떤 분들은 30년 재발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피부병을 많이 치료하게 되었는가 하면 피부병 가운데서는 지금 백점포이라든지 대성포진이라든지 백점풍 잘났지 않지요. 얼굴에 흰 반점이 이렇게 많이 가는 결국 대상포진은 띠 모양으로서 어디에 그 일단 피부과 몸에 생긴 다음에 이번에 치료했는데 2차 3차로 재발하는 이런 그 경향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걸 해결해 주거나 혹은 또 습진이거나 그 외에 부스럼이거나 버짐이거나 그 외에 장미 태선이거나 구강 팽팽 태선이거나 혹은 후이지자병 손톱 발톱이 부옇게 되면 부서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매독, 림병 이런 분들도 찾아오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아주 원만한 치료 효과를 거두게 되어있기 때문에 가보게 되면 굉장히 힘든 분들이 이 뒷잔등이 완전히 번복이 되어오는 분들은 경추의 부분을 해서 완전히 번복이 되어오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여기 와서 치료를 기본으로서 다섯 번 그 좌우 이상 한 달 치료를 받는 분들 가운데서는 효과가 아이고 그닥지 않더라 이런 분은 한 분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피부과 주임이사 선생님 최기명 선생님 여기 2층에서 병복에 대해서는 최기명 주임 원장 이렇게 네. 붙었습니다. 찾아오시기 네,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1: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도강 중인 문진부 예약 전화는 501-735번 501-735번입니다.
2: 연길시 도강

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 의원이요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 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 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선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봄의 씨앗을 뿌려야 가을에 거둘 수 있듯이요. 인생에도 그 순간순간 맞는 때라는 것이 있죠. 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잠시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기엔 견딥니다. 지금 쉬면 영영 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이죠. 바로 학생들의 공부가 그렇습니다. 놀고 싶은 유혹을 잘 참아내고 책상 앞에 앉아 씨름하는 그 시간들이 훗날 여러분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네, 젊었을 때 사업도 그런 것 같아요. 초라한 출발과 실패의 연속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달린 그 길이 어느 순간 여러분을 원하는 곳에 데려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서를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경종과 선후가 있기 마련입니다. 네,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안다면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마치 계단을 오르듯 순차적으로 나가면 될 것입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륜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자, 우리말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2919333번 전화 열려져 있고요. 또 틱톡으로 생방송 시청하시면서 댓글을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제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든장이라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니은 받침 든이고요. 장입니다. 네, 산비탈에 쌓인 거대한 통나무들 앞에서 일꾼들은 든장을 단단히 거쳐쥐고 든장질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든장은 무슨 뜻일까요? 1번은 산짐승을 잡기 위해 설치한 덫. 2번, 통나무를 굴려내리거나 옮길 때 쓰는 갈고리가 달린 단단한 막대기. 3번, 지게 위에 짐을 높이 쌓기 위해서 덧대는 버팀목. 어느 것일까요?

0: 네, 든장입니다. 산비탈에 쌓인 거대한 통나무들 앞에서 일꾼들은 든장을 단단히 거쳐지고 든장질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든장입니다. 1번 산짐승을 잡기 위해 설치한 덫, 2번은 통나무를 굴려 내리거나 옮길 때 쓰는 갈고리가 달린 단단한 막대기, 3번 지게 위에 짐을 높이 쌓기 위해서 덧대는 버팀목, 어느 것일까요?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1: 네.
0: 예, 반갑습니다.
1: 네. 오늘도 최 선생님 홀로석입니까?
0: 예, 맞습니다. 저 오늘까지만입니다.
1: 네. 네. 네, 같이 협조해 재밌는 시간 보내시고.
0: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아, 정답은 2번 하겠습니다.
0: 2번을 할까요? 알겠습니다. 네. 네, 참여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2: 나도 2번입니다.
0: 2번으로 할까요? 그래요. 예. 예. 아마도 여러분이 제가 심심해할까봐 아주 일찍이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든장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네, 요새 또 다들 바쁘더라고요. 뭐 수학의 계절도 아닌데 이제 막 준비하고 또 준비 단계 앞서서 시작할 것들이 참 많기 때문에 다들 바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가는 과정에서 뭐 희열을 느끼고 또 이제 아주 풍성한 결실을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일하고 힘내도 정말 뭐 힘이 드는 줄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요새는요 갑자기 기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감기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반갑습니다.
3: 예, 최명호 선생님 너무 반갑고 제가 이 방송에다 쓸데없는 소리는 모르겠는데 선생님 말씀처럼 지금 제일 농민들이 바쁜 시기고 물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예. 땅 밑에 물을 뽑고 있습니다.
0: 아, 땅 밑에 물을 뽑고 있어요. 지금 무엇 때문에 가장 힘들 시기입니까?
3: 물이가 없어서 그런 뭐 못합니다.
0: 아, 그래요? 물은 뭐 어느 정도 뽑아 올렸습니까?
3: 네?
0: 물은 많이 뽑아 올렸어요?
3: 뭐 올렸습니다. 한 집에서 지금 올려서 조금 하고 지금 그래서 제가 힘내시라고 오늘부터 맛있는 거 해가지고 갑니다.
0: 아유, 정말 정성 대단하십니다. 알겠습니다.
3: 네, 네. 네, 선생님 2번으로 하겠습니다.
0: 2번 갈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3: 네, 수고하세요.
0: 네, 여러분이 하는 얘기가 그냥 뭐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사는 생활을 생생히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하고 있는지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럼요, 한창 바쁠 때인데 여러분 그런 기억나십니까? 저는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놀러 갔을 때요. 논두렁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 외삼촌이랑 할아버지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 먹는 그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 어머님께서는요 그런 역할을 든든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등장입니다. 산비탈에 쌓인 거대한 나무 통나무들 앞에서 일꾼들은 등장을 단단히 거쳐지고 등장질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등장이 무슨 뜻일까요? 1번 산짐승을 잡기 위해서 설치한 덫, 2번 통나무를 굴려내리거나 옮길 때 쓰는 갈고리가 달린 단단한 막대기, 3번 지게 위에 짐을 놓기 위해서 덧대는 버팀목, 어느 것일까요?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제 정답은 여러분이 다 맞춘 2번 맞을까요? 이제는 뭐 척하면 척인데, 자, 오늘의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통나무를 굴려내리거나 옮길 때 쓰는 갈고리가 달린 단단한 막대기를 가리킵니다. 네, 먼저 그 뜻과 모양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등장은요, 산판, 그러니까 나무를 베어내는 작업장에서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연장입니다. 네, 단단하고 긴 막대기 끝에 튼튼한 쇠갈고리가 달려있는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의 힘만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는 무거운 통나무에 이 갈고리를 찍어서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면 통나무를 손쉽게 굴리거나 또 원하는 곳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등장을 사용해서 통나무를 들여옮기거나 비탈 아래로 굴려 내려뜨리는 모든 동작을 우리가 등장질이라고 합니다. 네, 등장질은요, 단순히 힘만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갈고리를 찍는 위치와 힘을 주는 방향을 잘 알아야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그런 작업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문학 속과 생활 속의 이름은 함께 알아볼게요. 자, 주로 산간 지역의 거친 노동 현장이나 땔감을 구하는 풍경을 묘사할 때 그 생동감을 더해줍니다. 네, 현장 묘사를 본다면 골짜기마다 등장질하는 소리가 요란하더니 금세 커다란 통나무들이 강가로 모여들었습니다 라고 할 때, 그리고 생활 기분 들어볼게요. 그는 젊은 시절 산판에서 등장 하나로 산을 누비던 기운찬 일꾼이었습니다 라고 할 때도 쓰입니다. 네, 일상생활에서의 쓰임입니다. 무겁고 힘겨운 생활을 결정해주는, 해결해주는 결정적인 도구나 수단을 비유할 때 떠올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너무 무거워서 내 힘으로는 안 되겠어요. 누군가 등장 같은 지혜를 빌려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거칠지만 확실한 해결책을 상징하는 단어로 쓰기에 안성맞춤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거대한 통나무도 등장이라는 도구와 숙련된 등장질이 있으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있듯이 우리 인생도 무거운 짐들도 알맞은 도구와 지혜만 있다면 충분히 옮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눈앞에 고난이 깎아지른 돌비알처럼 거대해 보일지라도 정성을 다해서 마음의 등장을 걸고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괜찮을까요? 네, 계속해서 오늘의 두 번째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도린곁 말 들어보셨습니까? 도린곁입니다. 도린곁. 곁은요, 티읕 받침입니다. 도린곁. 네, 할아버지는 도린곁에 작은 과일나무 몇 그루를 정성껏 심으셨습니다. 여기에서 도린곁은요, 무슨 뜻일까요? 1번, 마을 입구의 넓은 마당. 2번, 산 정상에는 평평한 곳. 3번,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은 외진 곳. 어느 것일까요?

0: 네, 할아버지는 도린 곁에 작은 과일나무 몇 그루를 정성껏 심으셨습니다. 여기에서 도린 곁은 무슨 뜻일까요? 1번 마을 입구의 넓은 마당, 2번 산 정상에는 평평한 곳, 3번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는 외진 곳, 어느 것일까요? 근데 진짜 할아버지 손잡고 과일나무 몇 그루 심던 그때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때는요, 어르신들과 같이 꽃나무도 심고 사과나무도 심고 또 꽃 묘목도 옮겼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그런 자연과 접촉하는 기회가 다른 면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요즘 보면요, 날씨가 좋아지면서 연변에 야외 커피숍이 또 인기를 끌고 있던데, 직접 내가 과일나무를 심진 못해도 과일나무 향기를 맡으면서 조금이나마 위로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1: 예, 1번 하겠습니다.
0: 1번 할까요?
1: 예.
0: 알겠습니다. 네, 마을 입구의 넓은 마당을 선택하셨습니다. 정답 맞을까요? 네, 계속해 다음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아, 저서 말, 이런 말은 처음 듣습니다.
0: 아, 그러셨어요.
2: 사용하여야지는 없군데.
0: 예.
2: 아, 잘 모르겠는데 저는 3번 해보겠습니다.
0: 3번.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는 외진 곳. 알겠습니다. 네, 참여 감사합니다.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쓰지 않았던, 듣지 못했던 옛날 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전엔요, 머릿속에 뭐 어떤 저장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기억해 일상생활에서 사용했을지 정말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3: 예, 저는 2번 하겠습니다.
0: 2번 할까요?
3: 예.
0: 늘 작가분께서 2번 많이 선택하시기 2번 선택하신 거예요?
3: 예.
0: 네, 알겠습니다. 솔직하셔, 정말 좋아요. 네, 도린 곁에 작은 과일나무 몇 그루를 정성껏 심으셨습니다. 안 그래도 일전에 제가 롱정에 가보니까요, 사과배 맞죠? 사과배 나무꽃이 아주 활짝 예쁘게 피었더라고요. 근데 또 그 사과배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러 또 거길 찾아가 사진도 남기고, 사과나무 배 아래에서 또 사진도 찍고 하던데, 역시 우리 연변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이 되겠죠. 또 가만히 생각해봤더니만 연변의 특산인 사과배 나무는 키가 별로 크지도 않아요. 덩치도 안 큽니다. 근데 가을이 되면 어떻게 그렇게 탐스럽게 사과배가 주렁주렁 멋지게 달리는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할아버지는 도린 곁에 작은 과일나무 몇 그루를 심어주셨습니다. 대체 어디에다 심었을까요? 네, 마을 입구의 넓은 마당에 심은 걸까요? 아니면 산 정상에는 평평한 곳에 심었을까요? 아니면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는 외진 곳에 심어줬을까요? 이 문제 참 어려운가 봅니다. 이 문제 맞추시는 분이 가장 적으신 것 같아요. 자, 문제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네,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는 외진 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 뜻과 요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도린 곁은요,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은 외딴 곳이나 구미진 곳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 류사와 구별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류사는요, 변두리, 구석, 외딴 곳이 되겠습니다. 네, 구별할 점은 변두리가 중심지에서 떨어진 넓은 지역을 포괄한다면, 도리 곁은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아주 구체적이고 좁은 외진 구석을 뜻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서정적이고 아늑한 느낌을 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네, 일상생활 속, 그러니까 문학 및 생활 예문 들어보겠습니다. 네, 주로 평화로운 풍경이나 은밀한 장소를 묘사할 때 아주 아름답게 씁니다. 네, 생활 예문 들어본다면, 마을 도린 곁에 빈 들꽃들은 누구의 시선도 빌리지 않은 채 저 홀로 당당히 비어 있었습니다, 라고 할 때죠. 그럼 묘사 예문 들어볼게요. 그는 복잡한 시내를 벗어나 한적한 도린 곁에 마가리를 짓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라고 할 때 씁니다. 네, 일상생활에서의 쓰임의 대사 알아보겠습니다. 누군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집중하고 싶을 때 이 단어를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오후에는 교회를 찾아 어느 도링곁 카페에 앉아서 밀린 책임을 좀 읽어야겠어 라고 말이죠. 네, 구석진 자리라는 표현보다는 훨씬 더 좀 운치 있어 보이고 또 나만의 특별한 공간이라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화려한 길목을 바라볼 때 묵묵히 도링곁을 지키며 뿌리를 내리는 나무는 비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가끔씩은요, 도링곁으로 잠시 물러나 마음의 넛줄을 풀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

0: 시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혹시 세상의 속도에 지쳐 있다면 잠시 나만의 도린 곁을 찾아서 뉘댕기치는 감정을 잠재워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세 번째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이 없다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들이 없다입니다. 네, 그 친구는 워낙 바쁜 사람이라 언제쯤 동창들 모임에 얼굴을 비칠지 참 들이 없네요 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들이 없다가 무슨 뜻일까요? 네, 선택상 내어드리겠습니다. 1번, 경우에 따라 이리저리 변하여 일정하지 않다. 2번, 어이없다. 3번, 앞뒤가 꽉 막혀 도무지 융통성이 없다. 이 문제 좀 쉽지 않나요? 네, 들이 없다가 되겠습니다. 그 친구는 워낙 바쁜 사람이라 언제쯤 동창들 모임이 올지 얼굴을 비칠지 참 들이가 없네요. 여기에서 들이가 없다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분명히 이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1번, 경우에 따라 이리저리 변하여 일정하지 않다. 2번, 어이없다. 3번, 앞뒤가 꽉 막혀 도무지 융통성이 없다. 어느 것일까요? 두렵단 말 못 들어보셨어요. 가장 많이 했던 걸 알고 있는데 언제 갈지 들이가 없죠.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자, 전화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1번 하겠습니다.
0: 1번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단풍 전화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그래요.
2: 네, 1번 하겠습니다.
0: 1번 할까요? 그래요. 네. 정답 됐으면 좋겠습니다. 들이 없다, 여러분. 분명히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0: 반갑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1: 이번에는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0: 1번 갈까요? 어머니 두렵담을 못 들어보셨어요?
1: 예, 못 들어봤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1: 예.
0: 그래요. 다음 분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 홀로서기로 수고를 하십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일인데요, 뭐.
2: 예, 1번 갑니다, 1번.
0: 1번 할까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요. 참여 감사합니다. 왜 다들 또 2번 안 하시는 거예요? 뭐 보통 2번이 정답이 많던데 2번 안 가실 건가요? 근데 여러분 정말 솔직하십니다. 따라하고 싶으면 분명히 또 따라할게요. 아니면 2번이 답이 많은 것 같던데 2번으로 갈게요. 참 요즘 같은 세상엔요. 사람이 솔직한 마음으로 주고받는 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AI 시대가 아무리 와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소통 같은 걸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지 또 생각해보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문제였습니다. 드리없다. 그 친구는 워낙 바쁜 사람이라 언제쯤 동창들 모임이 올지 얼굴을 비출지 참 드리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들이 없다가 무슨 뜻일까요? 선택상 3개 내어드렸습니다. 1번 경우에 따라 이리저리 변하여 일정하지 않다. 2번 어이없다. 3번 앞뒤가 꽉 막혀 도무지 융통성이 없다. 네, 정답은 바로 여러분 모두 맞추셨습니다. 바로 1번입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 이리저리 변하여 일정하지 않다. 종잡을 수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 그 뜻과 요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드리없다는 상황이나 형편이 딱 정리해져 있지 않아서 이렇게도 될 수 있고 또 저렇게도 될 수 있는 유동적인 상태를 뜻합니다. 네, 어떤 일의 결과나 시기가 일정하지 않아서 확신할 수 없을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네, 류사와 구별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류사는요, 종잡을 수가 없다. 일정치 않다. 가늠하기 어렵답니다. 그렇다면 구별할 점은 무엇일까요? 네, 종잡을 수 없다가 주로 사람의 생각이나 태도를 파악하기 힘들 때 쓴다면 드리없다는 시간, 날씨, 계획처럼 외부적인 상황이 가변적일 때 또 폭넓게 사용이 됩니다. 네, 생활 속의 일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나 변덕스러운 상황을 묘사할 때 그 생동감을 더해줍니다. 네, 생활 예문 들어본다면 요즘 날씨는 변덕이 심해서 언제 비가 쏟아질지 참 드리없네요 라고 할 때 쓰이고요. 네, 묘사 예문 들어볼게요. 그가 이번 일을 승낙할지 아닐지는 아직도 드리없는 상태니까 조금 더 기다려봅시다 라고 할 때 씁니다. 네, 일상생활에서의 쓰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획이 확실하게 잡히지 않았거나 또 누군가의 방문 시간이 불분명할 때 사용해 보십시오. 그가 언제 오겠는지 드리없다라고 말이죠. 네, 모르겠다는 좀 무미건조한 표현보다는 상황의 유동성을 훨씬 더 잘 보여주는 고급스러운 우리말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인생은 참 도린 곁처럼 고요하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드리없는 바다와도 같습니다. 네, 드리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는다면 또 우리 마음의 도지개를 든든히 채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마지막 문제 내어드릴게요. 오늘 마지막 문제는요. 이제 동구미입니다. 동구미입니다. 할머니께서 밭에서 갔던 싱싱한 냄새들을 둥구미에 가득 담아 머리에 이고 오셨습니다. 동구미 아니고요. 저도 이 말 못 들어봤거든요. 솔직하게. 할머니께서는 밭에서 갔던 싱싱한 냄새들을 동구미에 가득 담아 머리에 이고 오셨습니다. 여기에서 동구미가 무슨 뜻일까요? 1번 짚으로 둥글고 깊게 엮어 만든 그릇. 2번 나무를 깎아 만든 커다란 함. 3번 흙을 구워 만든 항아리. 어느 것일까요? 할머니가 일단 뭘 이고 오셨습니다. 머리에. 근데 둥구미 가득 담아 머리에 이고 오셨다고 하는데 대체 할머니께서 둥구미에 뭘 가득 담아 오셨을까요? 짚으로 둥글고 깊게 엮어 만든 그릇일까요? 아니면 나무를 깎아 만든 커다란 함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흙을 구워 만든 항아리가 될까요?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네. 예.
3: 예, 또 1번 하겠습니다.
0: 또 1번 할까요?
3: 예.
0: 알겠습니다. 네, 다들 뭐 못 들어본 명사라고 지금 틱톡 방송 보시면서도 얘기하시는데 쉽게 들어본 말이라면 저희가 또 내어드릴 수가 없겠죠. 자, 동구미입니다. 전화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오늘에는 정말 일상생활에 우린 정말 이런 소리를 못 들어본 얘기로 네. 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0: 그래요.
4: 어떤 것부터 언젠 앞으로 써먹을 때 써먹어야
0: 예.
4: 했더니 묘한 얘기입니다. 우리 조선말이 이렇게 까다로운지를 몰랐습니다.
0: 그래요.
4: 1번 하겠습니다. 최 선생님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0: 아유, 어머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4: 네.
0: 네. 네, 모래인다고 하니까 1번인 것 같다고 이제 틱톡 방송 보시면서 온유라고 하는 분께서 답을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모래인다고 하니까 그럴 수가 있겠죠. 일단 나무를 깎아 만든 커다란 함이면 할머님들이 아무리 힘이 장수여도 좀 어지럽지 않을까 일어설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흙을 구워 만든 항아리라면 또 어떻게 모래에 입고 오실까 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답이 1번 맞을까요 아닐까요? 우리 조선족 여성분들은 예전부터 머리에 뭔가를 잘 이고 다니셨어요. 저는 그 저희 외숙모가요. 떡함지를 그렇게 많이 이고 다니는 걸 봤거든요. 명절 때면요. 직접 떡을 만들어서 커다란 떡함지를 머리에 이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조선족 여성분들은 다들 그 몸매가 썩 너무 웅장하게 크진 않은데 어떻게 그 많은 것들을 머리에 이고 평생을 사셨을까. 머리에 인 건 그냥 짐이 아니라 인생의 무게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왜입니까? 전화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반갑습니다.
5: 야, 이게 지퍼로 만든 게인지 나무 그거 함질이 그랬는 건 많이 봤는데 하고 또 틀려도 2번 하고
0: 2번.
5: 선생님 예. 제가 지금 예, 정말 바쁩니다.
0: 바쁘세요.
5: 갈 수는 하는데
0: 예.
5: 저기 모두 예, 지금 이 뱃모가 파래야 되는데 너무리, 네. 너무 물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땅이 예. 다 말랐어요.
0: 아, 빨리 물이 들어와야 될 텐데 어떡하죠?
5: 그래서 저기 뭔가 그 우물 파고
0: 물을
5: 예,
0: 끌어올리고
5: 거기 물을 올려서 예. 예. 그러나서 너무 불쌍해서 제가 예 우리 집은 쌀을 다 떠는 한국 집은 네 집 조선 집 한 집
0: 네
5: 맨편에 다 꼬무 오늘이 지금 두 집
0: 대단한데요.
5: 다섯 집은 한 세도 자니까 우린 먹을 새 없다고
0: 기가 막히죠.
5: 그래서 오늘 두 집 내리 한 집 그다음에 두 집 이래서 예 너무
0: 예.
5: 다 꼬면 맛있게 잘해서 예 소문난
0: 알겠습니다. 예, 기대가
5: 네,
0: 됩니다.
5: 제가 이 떴을 때 많이 했네요.
0: 아닙니다. 잘 공유해드렸습니다.
5: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0: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힘들 때 다들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닭곰을 다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인심도 넉넉하시고 서로서로 오가는 정이 있어서 참 요즘은 살맛이 난다고 얘기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무를 깎아 만든 커다란 함을 어떻게 어머님들 머리에 일까요? 아니면 흙을 구워 만든 항아리가 어떻게 머리 위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짚으로 둥글고 깊게 엮어 만든 그릇을 말합니다. 그 뜻을 알아볼게요. 네, 동구미는요. 짚으로 둥글고 깊게 엮어서 만든 그릇을 말합니다. 바닥은 평평하고요. 오로 갈수록 약간 좁아지거나 곧게 올라가는 모양을 하고 있죠. 네, 주로 곡식이나 남새 등을 담아서 옮기거나 복원하는 데 썼습니다. 네, 지푸로 만들어서 가볍고 통기성이 좋아 우리 조상들의 생활 속에서 아주 요긴하게 쓰였던 물건이 되겠습니다. 류사는요, 바구니, 망태기입니다. 네, 가마니가 대량의 곡식을 담아 쌓아두는 용도라면요, 동구미는요, 손으로 들거나 머리에 이고 다니며 일상적인 먹거리를 담는 좀 더 친숙한 그릇이 되겠습니다. 네, 문학과 생활 속 예문 들어보겠습니다. 풍성한 가을 수확이나 또 시골집의 평화로운 풍경을 묘사할 때 자주 등장합니다. 네, 소설 속의 묘사는요. 곶간 한 구석에는 잘 여문 소소며 옥수수가 동구미 바다 덤덕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라고 할 때 쓰이고요. 또 어린 시절 동구미에 가득 담긴 감자를 나눠 먹던 정겨운 모습들이 눈에 선합니다. 라고 말할 때도 씁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쓰임을 알아본다면 무언가를 넉넉하게 담아주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 이 단어를 떠올려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오늘 당신이 전해준 따뜻한 위로가 내 마음의 둥그미를 가득 채웠습니다. 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거친 지프로 엮었지만 그 안에는 세상 무엇보다 귀한 생명의 량식이 가득 담기듯 네, 소박한 표현 속에 깊은 진심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수석껏 엮고 만든 동구미는요, 오래오래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이처럼 흔들림이 없이 제자리를 지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네, 나만의 동구미를 정성껏 엮어서 그 소중한 가치들을 하나둘씩 채워간다면 언젠가 우리의 삶도 풍성한 결실로 가득 차오르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요, 넉넉한 인심과 따뜻한 정이 넘치는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해드리겠고요. 방금 한 어머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닭곰을 또 그렇게 많이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네, 오가는 밥그릇 속에 인심이 또 왔다 갔다 오가고 있죠. 그래서 요즘 사는 세상이 더 살맛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행복한 목소리와 함께 여러분도 행복한 하루 기분 좋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사지는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리웁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기래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타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물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124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70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전화 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R가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 원약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 원약 이 제품 자체는 요즘 특수한 우대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우대활동인데요. 한 각의 가격이 124원인데 60각을 싸면 70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1,500원이 상품권을 또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1,000원이면 많았는데 이번에는 1,500원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 가격에서 쑥 떨어져서 한 가게 40원 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지 원액은 우리 지구에 나온 일에 많은 분들이 열심히 견뎌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분들이 여러 가지 약을 쓰면 간과 콩팥의 부담이 가지만 해도 오히려 이 제품 자체는 간, 콩팥, 상초 중 저하처를 골고루 도와주는 차원에서 면역력을 제거시키는 차원에서 우수한 제품 자체 장수 식물이 장수 열매에서 분리 추출한 장수 제품에 속하는 사지 원액이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라고 인정됩니다. 60각에 70각을 주고 1,500원을 빼줍니다. 눈병 치료약품 명서방은 지금 한 가게 598원인데요. 15가게 15각을 드리고 1,500원을 빼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정도 계다면 한 각은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각은 한 달 동안 복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1,500원을 빼주는 우대활동은 큰 우대활동입니다. 눈은 치료하지 않으면 40대 중후반부터 여러 가지 안과 질병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치료를 시도해보지만 해도 좋기는 속으로부터 겉으로, 속으로부터 치료해야 되지 겉으로 임시 메꿔버리면 또 다시 그 빨리 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명서방은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15각에 15각 1,500원 빼주면 한 각의 가격이 24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눈은 망구됩니다. 망구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드립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나도 사실 원약을 여러 달을 먹었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 병이 많았지만 이 약, 저 약서도 안 되던 게 이 사실 원약 먹으니까 이 여기 미 428가지.
1: 아, 잘 기억하시네.
2: 예. 18가지 아미노산도 있지. 이래 나는 영, 신체 영, 보기에는 저, 약하지 않는데 영, 내상 기실은 약한다.
1: 기본 원기 부족입니다.
2: 예, 예, 원기 부족. 그래서 이 사지 원액 먹으니까 밥맛 있고 혈압 조절과 해치 조절이 잘 되지. 그다음 소변이 영 그런 드물고 차수가 작고 그다음에 소변이 이건 적게 나가던 게 이 증상도 많이 해결.
1: 콩팥이 든든해졌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2: 그래, 네. 그래서 이번 활동에 사서 됩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이번 활동 잘 이용하시게 되면 큰 혜택은 누려야 누리는 걸로 되어 있지. 지나가면 다시 돌이키기 어렵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하세요.
0: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네, 이 사지 원액을 쓰는데 여러 면에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나는 이 주약에 무슨 약이나 써도 아이들이던 게 이번에 이 혈압이가 막 양극으로 오르고 내리고 하면 영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림 찌르나고 아침 일어나면

0: 정신하지 않고 이랬는데 이 사지원에서 내 반년 썼습니다. 사지원에서 반년 쓰가 기본상 소화 잘 되고 밥이 맛있고 잠을 잘 잔다. 그래 왜 혈압도들이 잘 되니까 정상을 돌아오니까 이 몸이가 편안하고 아주 가볍습니다. 이 약에 내 선배가 딱 맞다랬습니다.
1: 그럼요.
0: 예, 수든 중안에서 제일 좋습니다. 약, 예. 참 좋은 약입니다. 그래 내 지금 이 맹서방 이제 그러니까 예. 내 눈이가 어제 백내가 있어 수술하랍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강의를 열심히 듣고 예, 이 썼는데 정말 쓰던 동안에 계속습니다. 눈이가 그렇게 부었던 증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1: 그게 보통 서약이라는 그렇게 대체할 서약이 기본상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중초약 간대서 명서방이 그런 역할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0: 약을 정말 최고입니다. 그래서 내 지금 활동이 좋을 때에 약을 쓰니까 돈은 많이 들려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 오늘 배달 받자고 그랬잖아.
1: 예, 이번에 1,500원을 빼주는 특수한 후대 활동이 진행되니까 예. 제때 501-7766에 전화해서 문전 배달을 받으세요.
0: 예, 감사합니다.
1: 예, 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도 이사지원에 얻으면 한 8개월 썼습니다. 지금 내 이거.
1: 아, 예, 잘하셨네요.
3: 우리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씁니다.
1: 그렇죠. 예, 보통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3: 예, 이거 쓰니까 나 얘 좀 좋아진 게가 이게 머리가 얘 참 맑아지고 그리고 이 눈이가 얘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1: 예,
3: 예 옛날에
1: 사지원에게 눈에 좋습니다.
3: 예, 예 물집 잘 아이 배우던 게 지금 예, 물집도 잘 배우고 지금 이게 좋아지고 그리고 기관질염이 돼가지고 내 얘 자꾸만 목이 가려붓고 기침이 자꾸만 마른 기침 나던 게 예, 이성서도 완전 잃었습니다. 이거.
1: 어깨 더 좋아지죠.
3: 예, 예. 그리고 위계 덜한 게 내 이 위축소 위험이라서 어제는 이것도 10몇 년 넘어댔는데 위라는 게 옛날에 밥 조금 먹으면 소화 잘 되고 먹기 쉽지 않고 먹으면 얹은 것처럼 내려가는 게 지금은 예, 소화도 잘 되고 밥도 많이 먹고 지금 예, 아무 뭐 딱딱한 거나 먹어도 예, 아무 일도 없습니다. 지금 위가.
1: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 미량원소가 포함되어 있고 엽산이 포함되어 있고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서 여러 개 각도 가운데서 소화가 잘 된다는 분들이 기본인 것 같습니다.
3: 예, 이거 내 뭐 이학에서 단계 썼는데도 아이들인데 이거 먹고 지금 위가 참 좋아졌습니다.
1: 예.
3: 예, 그리고 내 소변이가 예, 또 이 자라가지고 이 저녁선 여인에서도 이것도 원합니다. 이것은 50살부터 한 게 이것은 이것은 뭐 어떤 몇 년, 이거 20년 거진 됩니다.
1: 예.
3: 이걸 근데 소변 밤에 6번 그것보다 밤잠 어떻게 잡니까?
1: 아, 그렇죠. 그러면 잠은 다 끝이 난 거죠.
3: 예, 예. 그런 게 지금 이거 먹은 다음에 소변 딱 한 번씩 딱딱 보고 밤에 잠도 잘 자고 예, 이러니까 전 몸이가 많이 편안하고 예, 낮에는 정신하고 그리고 매기도 나고 지금 참 좋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 면에 고루고루 다 좋아집니다.
1: 그렇죠. 장수의 비결이 바로 사지원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3: 예. 그래 선생님, 내 오늘 이 활동 또 솔직히 예, 저는 60강 오늘 배달 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셔. 예.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이거 뇌경색 후유증으로 항상 어지럼증 나고 머리 아프고 해.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면 척하면 식은 땀 자주 나고 해. 아, 또 그런 어떤 귀에서는 소리가 좀 잉잉 나지.
1: 예.
4: 그래도 좀 많이 먹었는데 효과 없는데 이 사지원에 가서는 예, 내가 한 7달 먹었습니다.
1: 예.
4: 그러니까 이 혈압이 벌써 엄청 되니까 예, 머리 아프던 게 머리 안 아프 어지럽지 않나
1: 예.
4: 그리고 기억력이 더 많이 돌아오고 예. 아 가슴이 답답하고 예, 자주 식은땀 나던데 식은땀도 완전 아예 납니다.
1: 예.
4: 아, 예, 양이 정말 원약이 돼 그런지 뭐 흡수 빠르고 먹긴 좋고 예. 아, 예, 정말 영 효과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1: 이게 예 장수 식물이 열매에서 분리 추출한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4: 예, 그리고 이 약은 예, 계속 먹을 수 있는 약이지 이번에 또 학대 들어본 대단히 특수한 학대 없대다.
1: 아, 그렇습니다. 1,500원 빼준다는 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예.
4: 예, 그냥 이 학대 참고해서 계속 받아서 받아 쓰도록 합니다.
1: 예, 예. 열심히 견뎌서.
4: 해봐, 우리 집사람이 이게 대에 대해서 항상 아이 눈이 깔깔하고 어제 자주 보자 아침부터 눈이 피지 벌거벌거 쓴다 이래.
1: 예.
4: 그래 방송 돌라네.

0: 명서방에게 딱 맞는 것 같아서 내가 좀 문의한데 어떻습니까?
1: 그런데 명서방을 쓰는 게 제일 적중한 기회로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쓰게 되면 눈에 피지는 거는 각막출혈입니다. 그게 더 심각해지게 되면 엔디 출혈, 안저출혈하게 되면 그때

0: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품 자체가 집에 여사분한테 잘 맞으니까 열심히 식전에 싸지 식후에 맹서방 이렇게 쓰는 게 기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와, 그렇습니까? 그러면 학대 참가해서 이번에 좀 콕 사놓겠습니다. 예.
0: 그렇게 하셔. 1,500원을 빼준다는 게 보통 우대 아닙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도 쌀이 원액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3: 나는 예, 어서 그런지 허락서서 우리가 사람 되는 들이 그냥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그저 머리에서 소리 나고 밤이면 잠이 아요고 예. 그저 또 심자이라는 건 진짜 부채질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저 후두루루루루룩 자꾸 이렇게 떨리지 침침하지 뭐 어떻게든 어떻게 말했으면 좋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0: 예, 예.
3: 많은 고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은 많이 써봤습니다. 그래도 크게 효과를 못 보다가 내 싸지 원약을 썼는데 좀 효과 나는 게 알리더란 말입니다.
0: 어, 그렇죠.
3: 예, 예. 혈압도 웃음만도 잘 되고 밤에 잠도 잘 오고 머리에서 그렇게 소리라도 증상도 좀 나아지고 예. 그리고 또 위가 나빠도 뭐 갖다만 내줬는데 바쁘지 못 먹으면 어찌게 못하겠을 때다 지네. 그런 게 지금 밥을 잘 먹습니다.
0: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예,
3: 예. 예. 소화가 잘 돼, 밥을 잘 먹으니, 맥이 나지. 잠을 잘 자니, 아침에 정신이 나지. 소변사수도, 구리 소변사수, 밤은 잤더니 소변사수도 줄어들어. 하룻밤에 소변 몇 번 안 보지. 그래가에 조금 살 것 같습니다, 지네. 그래, 이번 주 우리 활동도 정말 대단히 좋았을 때다, 예. 그래, 난 이, 미약금 장기적으로 오랜 시간을 써보려고, 우리 활동 좋을 때에도 육식하고 배달 받으려고 전화왔습니다.
0: 어,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사지모냥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4: 나는 이 당뇨 있으면서리 어제 자꾸 이발 마르고 목안도 마르고 그 다음에 이 가슴에 답답하면서리 어떤 때 숨이 확 맥혀 올라오는 것처럼 그러면서리 목에 가래도 성하고 기침 별로 안 하는데 목에 딱 가래부터 그릉그릉하지 이래서리 오육 맥이 떨어진다. 거기 대한 약을 자꾸 먹으니까 위 나빠서 그런데 맥이 똑 떨어져서 그래서 이 사지원약 지금 쓰고 있는데 오육 좋습니다 지금.
0: 예.
4: 무슨 문제 있지 않까요? 소화도 잘 되고 맥이 나서 용 좋습니다.
0: 예, 그렇죠. 맥이 예. 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예.
4: 그리고 예. 그 다음에 이 가슴이 그렇게 답답하고 어떤 데 숨이 확 막히는 것처럼 그랬던 게 그게 지금 많이 좋아지고 얘기해도 목에 가래라 지금 예. 그렇게 딱 붙어 떨어지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4: 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 해가 조절이 잘 되지. 또 이 저녁에 먹고 자면 잠이 어떻게 잘 오는지 예.
0: 그렇죠.
4: 예, 용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혈당 조절이라도 지금 괜찮게 잘 되고 있습니다.
0: 참고 고혈당, 고혈압, 고혈질을 해결해 주는 데는 사지원액입니다. 맞습니다.
4: 네,
0: 바로 그렇습니다.
4: 그렇습니까?
0: 예.
4: 나 이 당뇨병에 있어서 무슨 어떻게 치료되겠는가 이랬는데 지금 써보니까 예,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예. 우리 할도에 좋을 때 좀 더 배달받아 그냥 계속 쓰자 그랬나.
0: 예, 특수한 우리 할도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예,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 이 제품 자체는 우리 직원에 얻는 뒤 많은 분들이 열심히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이 제품에 대해서 완전히 믿음성이 가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그 효과성이 긍정적인 효과성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면역계통이 약화로 더불어서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오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인삼도경이 다섯 여섯 배, 로경이 다섯 배, 인삼이 여섯 배 효과를 보게 되어 있다는 게 면역계통이 가강되고 건파치 좋아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은행잎이 20배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병원에 가서 보게 되면 누르꾸름한 것, 점적주사를 맞는 그게 은행잎에서 분리 추출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 번 복용하면 그거의 20번 그 덴트리 맞은 것만 그만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심장과 뇌혈관 혈압이 좋아지고 혈당이 좋아지고 혈지가 좋아지고 이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으니까 소화가 잘 되고 호흡계통이 좋아지고

0: 면역계통이 좋아지고 콤팥이 좋아지고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여러분들한테 건강장수의 비결이 바로 본 제품에서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ang Miss Tour Guide. It will for a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여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1: The plane of Yeonhyang Miss Tour Guide is going to take off soon.

매일 같은 출퇴근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어느새 자신을 잃곤 합니다. 눈앞에 컴퓨터 화면과 쌓인 업무만 보다 보면 세상이 이것만 있는 줄 알고 살게 되는 때가 있는데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여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행은 단순히 떠나는 행위가 아니라 일상의 틀을 깨고 내면을 찾는 과정이자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기회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의 자아를 알게 해준 여행은 어느 때의 여행이었나요?

0: 네,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무형 문화,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의 숨결과 현대 감각이 만나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 무형문화유산을 잇다 코너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코너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을 되새기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공간인데요. 전통 음악, 춤, 공예, 의식, 고전문학 등 다양한 무형문화의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 가치를 오늘날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문화를 소개하는 우리 이곳을 찾아주는 관광객분들과 함께 무형문화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무엇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오늘은 어떤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알아볼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연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죠. 성원인인 박영률 선생님과 함께 할 텐데요.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건가요?
1: 네, 오늘은 걸림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 네.
1: 걸림문은 연영성 권계시 환인현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유행되던 걸립 농화놀이에서 추는 춤으로서 마을이 풍작과 안녕을 기원하는 민속무용 허용 행성으로서 전승발전하였습니다.
0: 네, 걸림문은 어느 지역에서 전승발전하고 있는지요?
1: 예, 그 걸림문에서 걸립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쌀알을 빌다라는 뜻입니다.
0: 네.
1: 옛날 조선족 마을에서 마을 잔치나 행사를 치를 때 쌀이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동들이 잘 사는 집 문 앞에서 춤과 노래를 추면서 코를 요청했던 풍습에서 시작되는데 연영성 번개시 환인현에서 오래전부터 그 마을이 풍작과 안녕을 기원하는 민속무용 표현 형식인 걸림농화놀이로 전승발전시키면서 2006년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보다는 환인현 만족자치현 문화관광발전공무중심이며 전승인은 1948년생인 김명환 선생님 입니다.
0: 네, 그렇군요. 이 걸림 농악이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1: 예, 걸림 농악이란 마을이 공동 행사에서 필요한 비용을 장만하기 위해서 걸립회를 조직하여 주변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농악을 울리고 농악 놀이마당을 벌리는 선동 소단으로서 그 단체적인 연기와 개미 참기를 곁들여서 하면서 남녀노소가 동원됩니다.
0: 네.
1: 이런 행사를 하는 단체를 걸립회 혹은 사당패라고 합니다.
0: 네. 걸림무의 독특한 형상 특징이 있나요?
1: 예. 어른들이 어깨에 어린 무동을 태우고 장기를 자랑하는 놀이 방식은 걸림농악이 독특한 형상 특징이요. 또한 특수한 기회 표현 수단입니다.
0: 네.
1: 그 분포 지역을 살펴보면 연영성 한현을 중심으로 연변 지구와 기타 지역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걸림문은 상모춤, 장고춤, 접시춤, 소조박춤, 부채춤 등 여러 가지 무용 행식에서 쌍춤무, 즉 무동타기 정수가 서로 융합되어 형성된 무용으로서 조선족이 독특한 품격을 보여준 민속문화입니다.
0: 네, 걸림문을 연행하는 그 형식은 어떠한지요?
1: 예, 그 걸림문을 연행하는 형식은 공식화된 형식도 있지만 장소와 네. 연행할 때 구체적인 그 정황에 따라서 스스로 변화합니다.
0: 네.
1: 예, 일반적으로 연행 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걸림무 대화가 입당할 때 남성 청년 한 명과 남성 노인 한 명이 나란히 앞에 서서 상모를 돌리며 입당하고 그 뒤로 걸림의 총 지휘자가 발화를 치며 대화를 이끕니다. 지휘자는 마을 앞에서 덕망이 높은 남성 노인이 맞고 그 뒤로 복수와 장고 자리가 각 한 명이 나서서 따르고 이어서 남녀 청년 무용수를 따 남녀 노인 무용수들이 따르고 제일 뒤에 쌍춤이라고 하는 무동춤을 추는 대우들이 따릅니다. 이때 그 남성 어른이 어깨 위에 선 무동들은 손에 쥔 비단 수건이나 생화를 연속 흔들면서 분위기를 돋굽니다.
0: 네, 걸림무만의 그 순서가 있군요. 그럼 네. 계속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예, 모든 사람들이 입당한 뒤 바라서의 지위에 따라서 그 무용대가 큰 원형을 형성합니다. 연후로 북수 장고잡이 청년과 노인들이 엇바꾸어서 원형 안에 들어가서 각자마다 부동한 연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모든 배우들이 한데 올려서 춤을 추며 보도를 이루는 데 보도가 한참 동안 지속되다가 배우들이 그 바라서의 지에 따라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뒤 서서히 퇴장합니다.
0: 네. 그렇다면 이 걸림무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1: 예. 걸림무는 기본적인 지신 받기 농악문화, 오락성 농악에 비해서 공연성이 강한 특징을 지닙니다.
0: 네.
1: 예. 걸림무는 복잡한 형태, 세련된 동작, 뛰어난 기교로 조선족 무용 중에서 독특한 지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걸림무는 대중들이 매우 즐겨하는 민간무용으로서 독특한 표현 기법과 풍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오늘 연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죠. 성원인 박영일 선생님과 함께 걸림무에 대해서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 가져보았는데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환인현의 걸림무 연원을 살펴보면 1939년부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걸림무 제4대 전승인인 김명환네 일가는 1939년 그의 할아버지 대에 조선반도로부터 중국의 료령성 환인현으로 이주하여 왔고, 김명환의 할아버지 김홍진의 고향은 조선 평안북도 벽동군의 벽동읍입니다. 김흥진이 벽동읍에서 살던 시기 그곳에는 강풍,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했는데요. 당시 노인들의 말에 따르면 그 원인은 벽동읍의 지형과 관련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벽동읍의 지형은 마치 암초에 부딪혀 기울어진 배의 형태와도 비슷하다고 하면서 그 형태를 바로 잡자면 대형적인 줄다리기를 해야 한다는 속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벽동읍에서는 해마다 정월달에 줄달리기를 하게 되었고, 줄다리기 행사를 벌리는 과정은 약 10일간 걸리는데요. 3개 단계를 나눠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자금을 모으는 단계로서 정월 5일부터 시작하는데요. 이때 지푸로 룡두 모양의 물체를 엮는데 그것을 초령의 몰이라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초령두가 액을 물리치고 복을 불러들이는 상스러움의 상징물로 믿었는데요. 건립을 할 때 초령두에 복이 많은 사람 한 명을 앉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초령두를 메고 부잣집, 상점집이 있거나 공사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농약 장단에 맞춰 춤을 추며 자금을 구걸하는데, 자금을 얻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것을 건립이라고 하는데 이 행사는 건립회가 하며 건립회 가운데서 덕망이 높은 사람이 총지휘를 맡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초룡의 몸체를 만드는 밧줄을 엮는 단계로서 정월 10일부터 시작합니다. 건립 행사를 벌려 얻은 돈으로 칡농콜 같은 것을 대량으로 사들여서 졸다리기에 사용할 밧줄을 엮습니다. 밧줄의 형태는 중간 부분이 좀 실하고 양쪽은 점차 가늘게 생겼는데요. 중간 부분의 직경은 1m 정도 되고 밧줄의 총 길이는 수십 미터가 됩니다. 이렇게 엮는 밧줄은 원줄과 곁줄로 구성되었는데요. 원줄 양쪽에 수많은 곁줄이 달려있어 사람들이 줄다리기를 할 때 원줄의 양쪽에 서서 곁줄을 쥐고 당깁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밧줄 다리기를 벌이는데 반드시 정월 대보름날에 벌려야 합니다. 줄다리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수백 명 내지 천여 명에 달하고 동서 두 편으로 갈라져서 남북을 향한 큰 길을 경계선으로 하고 시합을 한답니다. 양편의 응원자들도 백여 명에 달하며 관중들은 수천 명에 달하겠죠. 응원자들이 응원할 때에 농락을 울리면서 함성을 지르고 어떤 사람들은 어깨위에 7-8세 되는 남자애나 여자애를 세우고 춤을 춥니다. 이때 동남동녀, 즉 어린아이들이죠. 이들의 손에는 쥔 꽃이나 비단 수건을 흔들면서 함께 응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대형 밧줄 다리기 장면은 실로 장관이며 요란한 응원 소리는 천지를 진동합니다. 경기가 끝나면 경기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어울려서 농락 노래를 벌리며 즐겁게 논다고 합니다.

이른 걸림동강놀이는 정월 대보름, 5월 단오거나 추석 같은 중요한 명절뿐만이 아니라 어느 집에서 돌 생일잔치, 결혼잔치, 환갑잔치, 회혼잔치 같은 경사가 있으면 그 집에 가서 하기도 했습니다. 허나 규모는 정월 대보름에 행하는 놀이보다는 훨씬 작겠죠. 걸림농악놀이에서 사용하는 악기로는 꽹과리, 징, 북, 장고, 새납 등이 포함이 됩니다.

현재 걸림무의 전승자들은 수년간 걸림무 공연을 여러 측면에서 변화 발전시켜왔고 이에 따라 걸림무는 그 내용과 형식이 풍부하게 발전이 됐습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은 이들의 노력에 의해 고유의 멋을 잃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대의 멋을 가미하는 방향으로 탈바꿈했는데요. 앞으로도 독특한 민속, 민간 문화 생태와 전승의 특수 환경을 구성하는 환인현 조선족 걸림무는 대대로 전승되면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네, 현재 본래 형태의 걸림물을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공연하는 일은 드물고 전통문화예술의 회복을 위해 군중을 조직해서 공연하는 경우에나 공연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문화 오락 형식이 다양한 데다가 경비를 해결하기 어렵고 공연 인원을 조직하기 힘들기 때문에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걸림무 전승 지역의 해당 부문에서는 걸림무 연구실, 전승 업무실 등을 설립하고 걸림무 보호 조치 등을 강구하고 장기적인 체제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귀로 떠나는 여행 코너 이어집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 올 거야 라는 책의 일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좋은 날이 올 거야. 길들여진다는 것은 때론 지치고 성가실 때도 있다. 그래서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리라 마음을 먹어본 적도 있다. 무언가에 연연하지 않는 쿨레 진동하는 사람이 왠지 더 멋진 삶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온 마음을 내어주고 나 또한 상대에게 큰 의미가 되는 것만큼 인생의 귀한 가치가 또 있을까. 그래서 나는 바란다. 나도 아이들도 쿨한 삶보다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상처가 두려워 시작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온 마음을 미련 없이 다 쏟아낼 수 있는 사랑을 하기를. 모든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나도 아름다울 때 떠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싱그럽게 이슬을 머금은 꽃잎 하나가 내게 인생을 가르친다. 아침 산책에서 만난 꽃잎도 푸르게 펼쳐진 하늘도 길가에 흐트러진 작은 돌멩이 하나도 모두 여행에서 만난 인생 스승이다.

저자는 삶에 커다란 숙제가 주어졌을 때 혹은 풀리지 않는 복잡한 실타래 같은 고민들이 머릿속을 가득 메울 때마다 어딘가로 훌쩍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본능처럼 불쑥 찾아오곤 했습니다. 사실 여행은 매번 그 어떤 해결책도 거저 건네준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요. 그럼에도 왠지 떠나기만 하면 지금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무언가가 나아질 거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길을 나섭니다. 마치 그곳에서 좋은 날이 두 팔 벌려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란 상상으로 말이죠.

본명 조만간 저자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또다시 기대로 가득 찬 그곳을 향해 떠날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요? 여행 에세이는 가끔 여행 에세이라는 말보다는 한 인간의 성장기라고 보는 편이 더 가깝습니다.

여행지에서 마주한 외로움, 사랑, 우정과 인연 등 한 보통의 인간이 어른이 되어가면서 깨닫고 느끼는 소소한 감정의 기록인 셈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슬픔이나 좌절을 마주했을 때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건 거창한 위로나 응원이 아니라 평범한 누군가가 건넨 공감의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누구나처럼 정신없는 일상을 살아가다 가끔 스스로에게 주는 보상처럼 1년에 한두 번 여행지로 향했던 저자. 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의 평범하지만 특별한 여행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로 남게 되길 바랄게요.

우리는 일상의 피로를 풀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평소에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는 우리의 마음을 침식시키지만 새로운 곳에 도착하면 바람이 흩날리는 나뭇잎, 낯설지만 아름다운 풍경, 낯선 사람들의 미소가 그 모든 피로를 사라지게 해줍니다. 바다 앞에서 바람을 맞고 산 정상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순간 일상의 작은 걱정들은 모두 잊히게 되는 것인데요.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역시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좋은 기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여러분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연.

맑은 물, 푸른 숲, 청신한 공기, 파란 하늘, 하얀 구름, 찬란한 빗물. 이는 우리가 바라는 삶의 터전입니다. 녹화 미화 연길 행동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가꾸어 갑시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인생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걸을 때 그 길은 더욱 의미가 있고 아름다워지죠.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는 소중한 인연들을 응원합니다. 최근 작사 박동호 작곡의 안경수 마법자 가수가 부른 인생길 우리 함께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젊은 시절, 그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들 말입니다. 방신국 작사, 허순자 작곡의 그 시절이 좋았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허미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도시의 번잡함을 잠시 내려놓고 청산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리상각 작사 박송철 작곡의 청산 소곡을 황순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청산의 평온함을 뒤로하고 이번에는 학교 다닐 적 그 시절로 함께 떠나볼까요? 박춘선 작사, 류영근 작곡의 김홍련 가수가 부른 잊지 못할 동창들하는 함께 뛰놀던 운동장, 도시락을 나눠 먹던 교실과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잊지 못할 동창들을 노래하는데요. 이 노래를 들으시며 옛 친구들에게 따뜻한 안부전화 한 통 해보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의학자 장중경의 건센고는 밀방과 보지기술에 대한 발명 특허를 갖고 있는데 질병을 잘 치료하고 약재가 경옥과 비추처럼 진귀하다 해서 건센고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만성질병 명약인 건센고에는 간단방, 폐센방, 건골방, 보혈방 네 가지 처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출시된 이래 여러 만성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들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노년에게 흔히 발생되는 128가지 만성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건신고를 복용하시면 만성병을 빠르게 치료받아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의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먼저 우리 건신고에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합니다. 여섯 과기는 세 과학 더 드립니다. 우리 이 건신고는 경호과의 기초상에서 승급해서 나온 게기 때문에 경호과의 고브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건신고는 300g 들어있는 게죠. 큰 병사를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꼬우팡이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약재를 만드는 방법 10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꼬우팡이라는 건 하기 제일 바쁘고 약량이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한 마대 되는 약을 이어가지고서 한 병사를 만든다거나 매개 그 방울마다 매 방울마다 에센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놓고 말하면 첨약을 쟀을 때도 그렇습니다. 매 약재마다 몇 그램 몇 그램 이렇게 들어가죠. 그런데 꼬우팡이라는 건 건드릴로 들어갑니다. 보통에. 예, 그래서 약이가 농축된 약이기 때문에 효과를 빨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과기에 세 과학 더 드리거나 기본상 한 반년 잡술 수 있습니다. 180일 잡술 수 있는 양이죠. 10과기는 8과학 더 드립니다. 그럼 1년 잡술 수 있는 양이고 15과기는 직접 15과학을 더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침구려법 12번 거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네와 침하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대부분 우리는 친가족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차로 다 모셔다 드립니다. 침문 앞에서 차를 타면 되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탐복합니다. 이렇게 해준 데는 처음 봤다고 세상에 없답니다. 예, 그러니까 로엠 분들이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사람이랑이 그렇습니다. 병 치료하는 거 등이 좀 쾌활하고 편안하고

0: 그러면이 병 치료가 더 잘 됩니다. 외나니 찡그리고 애나고 뭐 오는 것도 영 불편하고 이럴수록 사람의 심정과 관계되는 게지 않습니까? 그럼 병 치료가 또 더 늦을 수 있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지금 이 자문전화에 자문하시고 이 8800-18번에 전화해서 예약하시는 앞에 10명 환자분들한테 10과 이상 사는 분들로부터 이런 활도 있습니다. 웅담분들입니다. 황금색 웅담분이 한 곽에 30병살 들어있는 겁니다. 1680원짜리를 드립니다. 예, 특급 웅담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웅남 특급 응담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이 다른 데서 이래 치료를 받아가지고 우선이 오히려 병이가 점점 더 심해지고, 예를 들어서 제풍이라 맞거나 뇌출금이라면 없던 게 생겼거나 뇌주간반 탈출로 인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오히려 더 심해져가지고 우선이 완전히 뭐 물앉아가지고 우선이 위생실 다닐 때도 기회댕기고 이런 분들 우린 대신 오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 오게 되면 그 원리를 다 설명해 드립니다. 왜서 이런 치료를 받게 되면 이런 앙대란 환경에 처해질 수 있는가, 점점 더 심해질 수 있는가, 그리고 환자분이 이 증상 변증론질 이래가지고 우선이 환자분이 증상에 맞게서리 약을 조합해드리기 때문에 거기다 침구려법을 통해서 우리 침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무슨 머리 아프면 딱 머리에만 한 곳에만 침 놔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노인분들이 연세가 들면서 오장육부가 점점 퇴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예를 들어도 아실 겁니다. 보통 심장이 나쁘고 낙공수의 부조가 생기고 혈압이 자꾸 엄청 안 되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분들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한기께서 그런 게죠. 그건 침으로 해결해야 그거 바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 꽂게 되면 그거 들어야 갑니다. 너무 땅땅한, 돌대처럼 땅땅하죠. 아니가. 그리고 이 침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런 그 체질에 따라서 침 크기가 완전히 틀립니다. 대고 긴 침 놓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가 너무 크죠. 그래서 임신한 배처럼 너무 크고, 이런 분들은 위에 몽땅 헛살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 몇 개 알 쌓여있죠. 그 저거는 썩 밑은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이럴 때는, 3천짜리 이런 침, 놓기보다 5천짜리 침, 6천짜리 침도 막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도 두께가 완전히 틀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기가 얇게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저기가 영 두껍게 있고, 이렇게 되면 긴 침이 들어가서 그걸 몽땅 풀어주자면 적을 몽땅 뚫어줘야 되죠. 이래야 완전히 치료될 수 있죠. 적이 해결돼야 사람이 이런 혈압이란 온정될 수 있습니다. 이 아래는 몽땅 한기고, 그 다음에 모든 열은 다 우울로 올림이 일었기 때문에 이 중풍이랑 재풍이랑 오는 겁니다. 이 근원을 해결하여서 그것을 대고 심리혈관 약을 쓴다 쓸데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 오시게 되면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구도 그렇습니다. 침구를 통해서 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실은 고명한 의사들은 침 가지고 사람이 병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병이 어디까지 갔는가, 깊은 곳에까지 갔는가, 거쳐 있는가, 이것을 진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안주까지 생겼거나 나타나놨다. 네, 사진 찍어도 나타내놨다. 예, 이런 데서 일 없는 게 아닙니다. 조기 이런 증상 나타날 때는 병원에서 나타내납니다. 벌써 간경락이 장기적으로 막혀있다 하게 되면 벌써 침불로 미리 진단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짝으로 발전 못하게끔 막아줘야 되죠. 이것이 침구의 제일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은 메나니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지도 않아도 저한테 와서 진단이 딱딱 나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약을 사고 안 사고 그거 떠나서 일단 환자분들이 선택부터 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상한론 거기에 제일 유명한 처방이가 정우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우탕 우리 동물이라는 건 쉐우탕이랍니다. 그래서 정우탕이라는 건 어떤 방면의 질병을 치료하게 나왔는가? 기존 이름만 보면 모릅니다. 뭐 현대의학처럼 뭐 심리혈관 치료하는 약이다, 무슨 것 치료하는 약이다, 심장 치료하는 약이다, 무슨 위를 치료하는 약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로부터 이 정우탕 이거는 엄청 이름 있는 경전방입니다. 징겐방이라는 거는 더 고칠 필요 없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정우탕은 우리 한몸에서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날 때 근원부터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좋은 처방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0: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예, 말씀 주세요.
2: 예, 건심코를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쩌면 두 달 썼습니다. 왜냐하면 예, 혈배강 쓰던 데로부터 이 건심코를 쓰고 건심코도 누구 지내 농축해 그런지 효과도 더 빠르고 그리고 무릎이라며 어린쥐 나는 거하고 소화가 아이 되고 하는 게 네. 많이 나서지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다른 것보다도 이 트림이 그렇게 끌끌하던 것도 많이 좋아 가지고 그리고 사색이 그저 지내 그저 각도에 나서 이 관절인지 무식인데 그렇게 아파서 그러던 게 그것도 지금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0: 네.
2: 그리고 혈배강 한데 그랬거나 이 그저 어림지나더니 머리가 터지는 것 같았던 것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래 좋아질지 배달받자 그랬다.
0: 네. 지금 무대 활동 크게 합니다. 15과에 15과도 더 드리고 침도 12번 놔주고 오늘이 결정하게 되면 응답분도 드립니다. 그래서 2880018번 전화치시.
2: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네.
0: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그럼 정우탕 제일 첫 번째 말이 뭔가 취시 暖신이랬습니다. 무슨 뜻인가? 몸속에 습기를 몽땅 내보냅니다. 이 습기 하게 되면 현대의학에는 습기란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하는 게 뭔가 병원에 이런 진단이가 맞지 않다는 게 어째서 맞지 않다는가. 병원에서는 피를 빼서 검사하는 건 있지만 몸 안에 물을 빼서 검사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환자분들이 개념적으로 장악하는 건 뭔가 대부분 아시는 게 뭔가 몸속에 70%는 물이고 30%는 다른 게다. 이건 다 아시죠? 그러면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혈관 안에도 혈액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혈액세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있습니다.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말씀 주세요.
3: 저는 예, 건심과로 예, 영 효과가 좋고 이러니까 예, 그냥 쓰고 있는데 어째서 효과 좋은가 하면 예, 이나는 워낙 경호고를 쓰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예, 이 경호고보다 건심과가 예, 더 많은 약이 들어갔고 더 오래 다리고 이래서 예, 그런지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0: 네.
3: 예, 그래서 예, 승급해제과 경호고보다
0: 네, 예,
3: 건심과가 예, 네. 피를 많이 보충해서 그런지 땀이 계속 그냥 났습니다.
0: 네.
3: 일할 때도 나고 밤잠 자다가도 땀이 선뜩선뜩에 옷을 갈아 바꿔 입을 때도 많고 이랬습니다.
0: 네.
3: 그리고 지가 올라오던 건 경호고부터 나산데 어떤 때는 혹시 어쩌건 일이 세게 해 그런지 무슨 어떻게 잘 조절해야 되는지 지가 두문두문 올라오던 게 이 건심고를 쓰면서 어제는 얼마 동안입니까? 하나도 아예 올라왔거나 그것도 많이 변합니다.
0: 그렇죠. 예.
3: 예, 개우슬이 발이 항상 걔도 조금 차갑고 이랬는데 발이 따뜻해지니까 밤잠 잘 자고 악몽이란 게 완전히 없어져서 예. 일어나면 머리가 윙윙하며 어지럽고 빙빙 돌아가던 게 이것도 이롭습니다.
0: 네.
3: 그러니까 얘 몸이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0: 네.
3: 이 건심코에는 120 야도까지 각종 병증에 좋다 되니까 정말 뒤에서도 얘 어떤 때는 가끔 소리 나고 기억력이 감퇴돼서 생활에 많은 지장 가져왔는데 이 경목고에서 건심코를 쓰니까 얘 지금 요즘에는 경영도 좋아진다.
0: 네.
3: 재미있을 때는 웃습니다. 우리 남편도 어제 그리 좋아하니까 아이 지네 경력도 좋아지 노래가 제대로 나오지 그 머리

0: 아유 집밥잘 먹지 밥잘 먹고 밥잘 자니까 많이 좋아한답니다.
1: 네.
0: 선생님은 모든 가지 여러 가지 경험고요 풍수방요 혈배강요 난 다 쓰고 있는데 선생님 좀 좋은 분이다. 친구는 어째 그리 잘하는지
1: 네.
0: 친구를 맞으면 또 이 건신거의도 이 그런 이래 관절에 대한 게 좋다는 것도 나왔는데
1: 네.
0: 친구를 맞으니까 예, 경락이 더 빨리 통하고 예, 아프지 않고 그저 시원합니다.
1: 네.
0: 이렇게 살이 지고 이랬거나 친구가 선생님이 이래 알선해준 여러 가지 약 다 쓰면서 너네는 정말 행복합니다.
1: 네.
0: 쟤는 만한 게 정말 운이 있습니다. 운이
1: 맞습니다.
0: 좋습니다.
1: 예.
0: 예, 선생님 계속 쓰면서 행복하게 잘 살겠는데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매일 수고하세요. 신체 건강에도 주의하세요. 예.
1: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0: 예. 예, 안녕히 계세요.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건신고를 쓰는 환자입니다.
1: 네.
3: 저는 건신고를 쓰기 전에는 중이고를 썼습니다.
1: 네.
3: 저는 이 약을 처음에 중이고를 썼는데 효과를 많이 받았습니다.
1: 네.
3: 혈당이 계속 높았는데, 중이고를 먹거나 혈당약을 끊었습니다.
1: 네.
3: 지금 이 약을 지금 쓰거나 혈당 조절도 더 잘 되고요. 혈당약을 끊어져서는 여러 달 됐습니다.
1: 네.
3: 지금은 혈당이 한 번도 오르지 않고 정상입니다.
1: 네.
3: 아무리 좋은 약을 써봐도 혈당을 조정하는 약은 없습니다.
1: 네.
3: 공진하는 약은 정말 없습니다.
1: 네.
3: 이 약처럼 효과 좋은 약은 없습니다. 정말 특효약이 없습니다.
1: 네.
3: 저는 감염도 있고 당남도 아프고 입이 쓰고 밤에는 입이 쓰고 와서 몇 번씩 일어나고 했습니다.
1: 네.
3: 이 약 쓴 다음부터는 간도 좋아지고 당남도 좋아져서 달걀을 못 먹더니 달걀을 다 먹습니다.
1: 네.
3: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예, 빈혈이 있었는데 예, 빈혈도 없어졌습니다.
1: 네.
3: 그래 전번에 가서 병원에 가서 간염 한번 해봤는데 간이 많이 좋아지고 당남도 정상으로 됐습니다.
1: 네. 예, 여기 간단 처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3: 예.
1: 간경화 복수 처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3: 혈배강을 같이 쓰니까 잠도 너무 잘 자고 저녁 약 없이 너무 아침 일찍 깨납니다.
1: 네. 예.
3: 그리고 이 약 쓰기 전에 3회 아이 와서 엔수를 계속 해놓고 입고했습니다.
1: 네.
3: 잠을 못 자는 게 제일 바쁩니다.
1: 네.
3: 잠을 못 자거나 낮에 뭐 정시야에 나고 머리가 흐리멍텅하고 했습니다.
1: 네.
3: 이 약 쓰는 다음부터 온몸이 좋아졌어요. 얼굴 색도 좋아지고 로인반도 없어졌어요.
1: 로인반.
3: 사람들 네. 보고는 예. 모두 얼굴에다 무슨 화장품을 썼는가.
1: 아, 예. 피부 좋아지거나, 예.
3: 피부용 좋아졌습니다. 그래, 내 이런 약을 지금 썼다 할까네. 그래, 그 환자들을 여러 내 이거 소개해 줬습니다.
1: 네, 그렇게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3: 예. 걔 이 약을 소개해 줘서 쓰는 환자마다, 예. 저를 보고 약이 너무 효과 좋다면서.
1: 네.
3: 쓰겠다면서는 전화번호를 알리라
1: 합니다. 아, 예. 좋죠. 일단 우리 건신고는 피를 많이 보충해주고 여기 네 가지 네. 또 처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간 담남 처방, 또 근골 처방, 그다음 폐 곰팡이 처방. 제일 중요한 것은 보혈 처방 들어가 있습니다. 피를 보충해준 처방이 전화번호 네. 188. 0018번에 전화 치면 됩니다.
3: 네. 머리도 영색이 빠진 게 지금 머리도 안 빠진다.
1: 네.
3: 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일단 우리 정우 당정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째서 딱 병 이름을 쓰지 않는가? 예, 고대 이런 처방들은 우리 병의 근원부터 해결해서 여러 가지 이런 증상 나타나는 것 같이 해결해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역임에서 난선 무슨 뜻인가? 온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준다. 이 어떤 사람들은 이 열이가 고루고루 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는 몽땅 차고 특히 배꼽 아래는 몽땅 차고 다리도 다 차고 발도 차고 그 다음 이 원래 다리를 가야 할 이 열이가 몽땅 위로 올라갑니다. 머리 그 짝, 그 다음에 폐 그 짝, 심장 그 짝, 이래 올라가 놓고는 어떻습니까? 자꾸 먹이 마르고 그다음 운 막 더

0: 꼬이는데 아래는 막 일어나죠. 이것이 우리 상热下寒 이런 말을 많이 듣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 속에는 혈액세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혈액세포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홍혈구, 백혈구, 혈소판. 그러면 이 수치를 병원에서 자꾸 측정하는 게 도리야에 맞습니다. 어디 그런가? 이 수치를 측정해가지고 그 뒤에 거 우리 알아내야 됩니다. 무슨 뜻인가? 혈액세포의 70%는 혈액세포고 아예가나 70%는 물이고 30%는 혈액세포다. 그럼 혈액세포다 적어지게 되면 그러면 물은 많아지지 않겠는가? 이걸 우리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물이 많은데 이 물이가 좋은 물인가 나쁜 물인가 이것을 우리 알아내야 되죠. 나쁜 물이라는 것은 습입니다. 네, 습기 낀 거에 그럼 찬물이가 마지막에 습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차가운 물, 차가운 물 음지 쪽이죠. 음에 속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양어는 따뜻한 게죠. 네, 그래서 차가운 이런 그 무리가 가득 들어차게 되면 자꾸 응고되기 좋아합니다. 예, 차가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소탈함이 겨울에 바깥에다 놔두게 되면 그 기름 몽땅 굳어지죠. 예? 근데 집에 들여와가지고서 며칠 불에다 탁 끓이게 되면 또 몽땅 녹죠. 그런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항상 따뜻해야 됩니다. 근데 배꼽 아래부터 막 차가워진다 할 때는 예? 거기면 혈액순환이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일 첫째 이런 명사가 뭔가 취시 난신 그러니까 습기를 없애면서 몸을 고루고루 따뜻하게 만들어준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마디가 뭡니까? 파렁, 수중. 사람 막 추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약하다고 추운 게 아닙니다. 시리시리 해가지고 추워할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사람들은 영 추워하죠. 이래서 붓기는 증상 나타나죠. 이걸 해결해준다고 썼습니다. 그래서 인체 내에 도위의 수분 그러니까 쓸데없는 물을 빨리 빼버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손발이 차거나 쉽게 피곤하거나 네 피곤해서 자꾸 움직이기도 싫고 계속 누워있기 좋아하고 집에서도 몸 안에 몽땅 우물로 찼기 때문에 꽉 찼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창렬 커튼 예? 낮에도 커튼 뚝 닫고 있기 좋아하고 예? 이런 분들이 우울증 자극으로 발전합니다. 우울증이란 건 이게 다 음에 속하는 질병이죠. 예? 그리고 소변이가 잘 나가지 않거나 이런 현상 그러니까 여기면서 콩팥이하고 폐, 위, 여기의 열량을 제거시켜줌으로써 예? 이 수분이가 내보낸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물을 따뜻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일단 우리 사람 온도는 36.5도 이건 다 아는 이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몸속에 들어온 물도 몽땅 36.5도 하에서 그것이 리용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온도보다 낮다 영 차갑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리용 못됩니다. 그래서 수분 대사가 제대로 되자면 일단 비위의 열량이 좋아지고 콩팥이 열량이 좋아야 됩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네, 어찌나면 저는 지금 건신거로 지금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어찌나면 어떻게 돼서 머리에서도 소리 나고 그냥 특히 귀에서 소리 나고 하니까 사람이 정신 차리지 못한 말 난 말입니다.
0: 네.
2: 그래서 소리 난다 하면 머리에서는 별로 무슨 못된 소리 같은 게 나고 귀에서는 또 다른 소리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서
0: 네.
2: 항상 그래서 기분이 그래서 눈 맞다네 다운돼 가서 그렇더란 말입니다.
0: 네.
2: 그리고 그 다음에 어째서 눈이 이성이네 눈이 아예 그랬는데 점점 지금 뭐니까 나이 들어 그런지 어째 그런지 나 다른 사람은 이렇다는데 계속 눈이 깔깔하고 그 다음에 이성은 눈을 그렇게 썼는데 계속 뿌옇고 그 다음에 계속 눈물이 나고 어떤 때는 눈이 그저 눈부분 그저 이게 아플 때도 또 가끔씩 있단 말입니다. 약해서 어떤 데 항상 이런 눈을 쥐서 감고 이래고서 눈이 맥였고 그러니까 남들도 어제도 그렇게 온 거 항상 눈을 감고 있는 가수겠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증상 있어서 그런다고 어떻게 약속 그래서 뭐 소개를 이래서 무슨 약속을 해도 어째 그렇게 나지 않고 그 다음에 위가 이전부터 좋잖아 위하고 또 많이 먹긴 먹었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딱 그래서 그때뿐이고서 하루 이틀 이래 먹고 나서도 그래서 하루 이틀 그

0: 알고 그 여성도 그 지나면 또 다시 잡아라고 잡아라고. 그래서 그 선생님 이 강의 이거 어떻게 우연하게 듣고 쓰리네. 이 고성 그 신고를 먹었습니다. 그 다섯 혈배관까지 같이 먹어서 다이어트 먹었습니다. 예. 경기 전까지 그 먹은 다음부터 이런 증상들이 하나둘 없어지는 게, 아, 그렇게 머리 살을, 귀고 머리 살을 나던 게 지금 고기 아이 나고 이래가 삶 얼마 통신하고 이제 남은이 너마다 남들 보기도 해요. 언니들만 많이 좋아졌다는 이렇게 그런, 뭐다 말도 듣고, 예. 그다음 눈도 예, 그선 항상 그서 지금 새끼 뭐 감고 있던 게 지금은 예. 그래서 이래 눈도 이러면 모두 또 아니래요.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좋아하니까, 오, 어떤 게 이전보다 정신남수에 확실히 알겠다면 기대해지면, 걔네, 오, 내 이렇게, 이런 약 먹고 선생님 돼서, 이렇게, 짐도 맞고, 한 개쯤 이렇게 좋아졌다 없으니, 걔가 좀, 머리에, 오, 겸 자기네도, 누구, 누구 그런 사람 있는데, 소개해서 아이디가 또, 이런 이야기도 하더란 말입니다.
1: 네.
0: 저희 하여튼 이렇게, 먹고, 이렇게 좋아지는데, 걔가, 그래도, 좀 뭡니까? 구수에게도 먹는 게 좋습니까?
2: 당연하죠. 예. 사람 인식감 들면서, 어떤 피도 점점 없어지고, 그래서 이런 건신고를 써가지고, 장수할 수 있는 이런 약입니다. 예. 걔 피를 많이 보충해주고, 예. 몸속에 이런 쓸데없는 독소, 이런 거 빨리 내보내고, 이러면 건강 상태를 항상 유지할 수 있죠. 예.
0: 예. 그래서 그다 위에서 전화하니까, 제가, 예. 우선에 무슨, 뭐다 먹는 것도 잘 먹고 소화에 대해서 그런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예. 하여튼 여러 면을 네. 그렇게 예. 효과를 보고 나가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0: 예, 그러면 예. 꾸준히 계속 좀 더 써야 되겠습니다.
2: 예, 계속 쓰세요.
0: 예. 예. 알겠습니다.
2: 네, 건강하세요.
0: 네,
3: 안녕히 계십시오. 네.
2: 예, 여기 멸정우탕 뿌령하고 백출이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 약이 배합하게 되면 예. 비위 이런 소화 공능을 강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인체 내에 쓸데없는 지수이. 이 지수이라는 할 때는 많습니다. 폐지수이도 지수이고, 그 다음에 신장 지혜, 그것도 지수이고, 나우 지수이, 예, 뇌에 무슨 암이다, 뭐, 이렇게 말하죠. 예. 그리고 또 우리 여러 가지 지수이, 뭐, 이런 장도 어간에도 지수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장도 안에도 지수이 생길 수도 있고, 이 나쁜 물은 어디에서 오는가? 기시로는 우리 조선민족들이 찬 거 좋아하는 데 있습니다. 예. 빙전한 맥주를 마시거나, 그 다음에 또 여름철이 지금 돌아오면서 또 냉면을 막 쉴 새 없이 먹거나, 뭐 어떤 사람들은 겨울철에도 냉면 먹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가운 물은 예, 일정하게 들어가게 되면 괜찮은데, 몸속에서 능히 몸속에 양기가 충족하다 한다 할 때는 그걸 끓여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 양기가 모자란다 할 때 이런 물을 자꾸 들이대게 되면 예, 그러면 지수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원인 모르고 거기서 대구 병원에 가서 지수이라는 게 어째 생기는가 이 원인을 모르고서 거기서 대구 물을 빼겠다.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쁜 물은 암세포를 자라나게 할 수 있는 예, 제일 좋은 영양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암세포는 이런 환경에서 잘 자랍니다. 습기가 많고 한기가 많고. 제가 자꾸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체 내에 어디나 다 암세포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식도암, 무슨 뭐 혀암까지 있을 수 있고 위암, 뭐 장도암 다 생길 수 있는데 예. 유일하게 심장암이란 거는 세상에 없습니다. 예. 어디 가는가? 심장은 계속 부단히 뛰기 때문에 열이 셉니다. 이런 데는 암세포가 자라날 수가 없죠. 예. 그런데 이런 다른 데는 어째서 지수이 생기는가? 심장의 이런 그 열처럼 예, 다른 데 이렇게 전달을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아랫다리 다 실현하고 거기 무슨 양기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지수이 결국설이 우리 메스겁고 토하고 그 다음에 여기면서 일단 바이소라는 약재가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복부 그쪽이 막 차가우면서 아파나거나 그 다음에 지로 초진 그러니까 쥐어 올라온다 짜게 바람기는 같다 이런 거 한기 습기를 인해서 붓기거나 그 다음에 위한 자꾸 추워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자꾸 위약서 쓸데없습니다. 이런 지수 없애줘야 되죠. 그리고 소변이 잘 나가지 못하거나 또 만성 이런 신염이라면 있거나 그리고 또 심장 질병을 위해서 자꾸 붓기는 증상 그리고 실리수화제 왔고 갑상선 기능 저하 기관지 그 다음 장염 네, 그 다음에 장도 결핵이라면 생기거나 예, 이런 분들 전문 치료하는 OTC약입니다.
3: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원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일상의 여유로움, 그리고
1: 듣고 싶은 연면노래.
3: 듣고 싶은 연면노래, 들려주고 싶은 연면노래. 안녕하십니까, 안호선입니다. 작곡은 박영일 작사, 최학산 작곡의 꽃동네 내 고향 연변입니다. 꽃피는 아름다운 동네가 바로 우리 고향 연변입니다. 이 노래를 통해 연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고향에 대한 깊은 사랑을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이용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최미영 작사 백희남 작곡의 내 고향입니다. 강렬한 가수와 가밀한 멜로디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이 노래를 류대범 가수가 불렀습니다.

다음은 한동의 작사 염정성 작곡의 우리 연변 조화라입니다. 이 노래는 연변의 아름다움과 주민들의 행복한 모습을 노래한 곡으로 들으면 기분이 환해지는 아름다운 멜로디가 특징입니다. 임영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때로는 피로가 쌓이기도 하고 외로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찾아갈 따뜻한 쉼터가 있으면 좋겠죠.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박경만 작사, 김창근 작곡의 쉼터입니다.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은 한하나 작사 정연암 작곡의 나만의 사랑입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간직한 독특하고 소중한 사랑을 노래한 이 곡을 통해 사랑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안영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중 하나는 바로 친구입니다. 친구와의 따뜻한 추억,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담은가요? 진순자 작사, 김홍길 작곡의 친구야를 기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을 가지고 살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니기준 작사 최곤 작곡의 사랑으로 살아가십니다. 이 노래의 힘으로 여러분도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면서 전현웅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고가복이 19일 연결해서 주황 생태환경보호 독찰 반영 문제 시정 사업을 둘러싸고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3: 2016년 5.19 종곡관광일 연변조 조세활동 및 도문강 조선종 문박원 개원식이 도문시 양수진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2: 2026년 연변 중로 중로년 문화전시 공연이 일전 연변 노동자 문화공연에서 있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이 19일 연결해서 주황 생태환경보호 독찰 반영 문제 시정 사업을 둘러싸고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생태무명 사상과 습금형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업회보 청주시한 중요연설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록수 청산이 곧 금산 은산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 실천하며 주황 생태환경보호 독찰 사업 포치 요구에 따라 생태환경보호 정치 책임을 견결히 짊어지고 문제 시정을 예누리 없이 잘 들어주어 실속 있는 시정 성과로 연면의 록수 청산을 수호하고 대중의 생태 복지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결시 조양천진 복림구에는 체벌했던 곳이 두 곳 있습니다. 앞서 묘목 활청률이 낮고 일부 수종의 재식이 조림설계 규범에 부합되지 않아 시정 문제에 올라섰는데 당면 시정 임무를 기본상 완수했습니다. 호가복은 현장에 심입해 묘목 자람세와 재식 밀도를 자세히 살펴보고 묘목 보식, 지면 녹화 회복 등 정황 소개를 청취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재벌지 녹화를 제때 회복하고 규범적으로 회복하는 것은 삼림 생태계통 기능을 회복하고 삼림 자원의 지속 가능한 리용을 확보하는 관건 조치입니다. 조림 작업 설계 표준을 엄격히 집행해야 합니다. 홍송, 가뭄비 나무 등 수종의 배치 비례를 과학적으로 확정해 차원이 분명하고 배합이 합리적인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삼림 생태계통의 안정성과 위험 저항 능력을 확실하게 증강해야 합니다. 묘목 자람새를 밀접히 주시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수종의 생장 습성에 맞춰 육성 조치를 정확하게 실시하고 물 주기, 거름 주기, 병충해 예방 퇴치 등 작업을 착실하게 잘해 보식 묘목의 활청률을 효과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묘목 자람새가 량화하고 조속히 숲을 이루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연글시 조양천진 대흥촌 구수화톤과 연글시 해윤 주거단지 주변에는 생활 쓰레기와 건축 쓰레기 퇴적 문제가 정도 부동하게 존재했습니다. 호가복은 현재를 찾아 쓰레기 청결, 장소 회복 등 정황을 살펴봤습니다. 현장에 쌓였던 쓰레기가 이미 없어진 것을 보고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도시농촌 주거환경 정돈 성과는 대중생활질과 직결되는 바 각급 간부들이 담당하는지 과감히 책임지는지에 대한 중요한 검증이기도 합니다. 각직의 책임을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문제 향도를 견제하고 안으로 눈을 돌려 농촌의 못과 도랑, 도시의 뒷골목, 노후 주거단지 주변 등 중점 구역을 주시하면서 일상적인 순찰과 동태적 조사를 착실하게 해야 합니다. 큰 공을 들여 쓰레기 퇴적, 잔물 도로 차지, 파손된 담장 등 두드러진 문제를 정돈하고 각종 생태환경 문제 발생과 만연을 견결히 억제하며 낡은 문제가 반등하고 새로운 문제가 싹트는 것을 엄격히 방지해야 합니다. 연결시 하남가도 백란주거단지에서 호가복은 대중이 반행한 목괴점의 기름연기 악취 문제를 노예하고 시정진척 정황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의 기름연기 작은 문제는 도시 지리에 큰 민생을 반영합니다. 정부 관련 부문은 음식 경영 상가들에서 규정에 따라 엄격히 기름연기 정화시설을 설치 가동하고 배연 도관의 청결과 유지 보수를 상시적으로 잘하도록 독촉함으로써 오염방지 설비의 안정적인 운행과 기름연기 배출의 규정 도달을 확보해 원천적으로 기름연기가 대중을 괴롭히는 문제를 줄여야 합니다. 동시에 음식 경영 상가는 주변 주민들과 자주 소통해 상생의 리념으로 모순 분쟁을 해소해야 합니다. 기층 치리에서 가도와 사회구역의 전초 역할을 확실히 발휘해 소음, 날림먼지 오염, 음식 조리, 기름 연기 등 대중 반응이 강렬한 고빈도 문제에 초점을 맞춰 전액에 걸쳐 그물식 조사를 전개해야 합니다. 일찍 발견하고 일찍 개입하며 일찍 정돈함으로써 대중이 정돈이 가져온 새 변화와 새 기상을 절실히 느끼게 해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주황 생태환경 보호독철 반영문제 시정을 다잡는 것은 예늘 없이 완수해야 할 중대 정치임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권익에 관계되고 아름다운 연변건설 대국에 관계됩니다. 각급 당위 정부는 문제 시정을 다잡는 극도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깊이 인식하고 층층이 압력을 전도하고 급별로 책임을 다지며 진정으로 부딪히고 조목조목 처리해 재반 시정 임무가 제때 높은 질로 완수되도록 확보함으로써 연면의 록수 청산과 어렵게 얻은 생태의 금빛 간판을 견결히 수호해야 합니다. 문제를 직시해 시정을 다잡아야 합니다. 시정 표준과 시한 요구에 엄격히 대조하고 기다리지 않고 주동적으로 작위하며 임무를 구체적 일터까지 분해하고 책임을 구체적 사람에게까지 시달하며 엄격하고 빠르며 실속 있게 문제 시정을 다잡아 각종 문제가 조속히 해결 종결되게 확보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맞부딪혀 시정을 다잡아야 합니다. 주황 생태환경 보호독철주가 이첩한 신소사건에 대해 성실히 접수하고 전부 받아들여야 하며 즉시 현장에 가 확인하고 제때 시정 방안을 내와야 합니다.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그치 추진해 조속히 효과를 보고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공사 기일을 역배치해 기한 내 종결시켜야 합니다. 책임 회피, 무성의한 대응, 허위 정돈 등 현상을 견결히 근절해 실속 있고 단호한 시정 성과로 대중 관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규정 제도를 건립해 시정을 다잡아야 합니다. 주황 생태환경 보호 독차를 계기로 같은 부류 우환을 깊이 조사하고 관련 분야로 연장해 조사 정돈을 전개해야 합니다. 공통성 문제, 다발성 문제와 심층 모순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원천 예방 및 장기 효과 감독 관리 기제를 건립 완산해 하나의 문제를 정돈하고 한 류형의 우환을 해결하며 한 분야를 규범화함으로써 전주 생태환경지를 1층 높이고 아름다운 생태환경에 대한 여러 민족 대중의 동경과 기대를 더 잘 만족시켜야 합니다. 부조정 소경량, 주직속 관련 부문과 연결시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답사에 참가했습니다.
3: 5월 19일 우리조는 조항 제2생태환경보호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0진 군종 신소신고사건 도합 3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2건, 편지 1건입니다. 그중 용정시 1건, 화룡시 1건, 도나시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3건입니다. 그중 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33.3%, 생태 관련 사건이 2건으로 66.7%를 차지합니다.
2: 2026년 5.19 중국 관광일 연변주 주제활동 및 도문강 조선종 문박원 개원식이 19일 도문시 량수진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1년의 문화관광 행사와 여러 소비 촉진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문화유물과 박물 전시, 건강양생 체험, 변경 풍정을 일치한 문화관광 성년을 선사했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여기는 도문시 량수진에 위치한 도문강 조선족 문박원인데요. 2026년 5.19 중국 관광일 연변주 주제활동 및 도문강 조선족 문박원 개원식 활동 현장이기도 합니다. 제 뒤에는 이미 인파가 모였고 현장 곳곳에 즐거운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전주 문화관광 종사자와 인터넷 달인, 주민과 관광객들이 모여 이 성대한 행사의 매력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활동은 내용이 풍부하고 볼거리가 가득했습니다. 수석 서화전, 문예 창작 답사, 민속 문예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진행됐고 도문시 제1진 약식 동원 건강 메뉴를 발표했습니다. 아로니아, 홍삼 등 5가지 건강차 음료, 인삼 달걀, 연변 소고기죽 등 10가지 특색 약선이 집중적으로 선보여 관광객들이 연변의 건강양생 음식 매력을 직접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건강음식 품평 구역에서는 특색 민속 간식, 농특산물 등이 전시돼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하남 관광객 조평입니다. 오늘 중국 관광일을 맞아 친구와 함께 왔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아주 좋고 각종 민속 공연을 볼 수 있으며 간식, 약산도 있는데 맛이 좋습니다. 문화관광 추천 소개 순서에서 도문시 문화관광 부문에서는 3대 주제 특색 관광 로선을 발표했는데 일생일세 월청만, 도문강 조선종 문박원 등 세 관광지가 포함되어 있었고 도문 동산구, 일광산 삼림공원, 백년 부락 등 전통 관광지들을 연결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활동기간 도문강 조선족 문박원의 선임을 맡았고 승격된 조선족 민속민가 관광원, 민속용품 전시중심, 민족문화예술관에 동시에 공개돼 관광객들에게 입체적인 조선족 민속 백과사전을 선보였습니다. 특색 카페, 어린이 놀이, 수상 레이저 등 다양한 종목도 동시에 선보였습니다. 수석 서화 전시에서 관광객들은 변경 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고 많은 서화가들이 현장에서 수목화를 장착해 자연의 경이로움과 인문미가 깊이 융합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도문 주민 장일호입니다. 오늘은 문박원 개원일이기도 해 다양한 수석 서화와 조선족 특색 옛 물건들을 구경했는데 처음 봐서 매우 신기했습니다. 길림성 도문강 제약위원회에서 총경리 왕군영입니다. 5월 말까지 우리는 문박원 무료 입장 및 특색 체험 종목 할인 등 일련의 해민 조치를 내오는 동시에 민속 공연, 예술 전시, 건강 양생 음식 품평 등 행사를 상시적으로 펼치게 됩니다. 향후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에 의탁해 민속 문화, 약식 건강 양생, 변경 관광을 깊이 융합시켜 연변에서 대표적인 민속 견학 기지와 변경 문화 관광 방문 기지를 구축할 것입니다. 중국 관광일 활동 기간 우리 주에서는 전주 근 30개 중점 풍경구를 통과해 입장권 할인, 입장권 우대 세트, 소비꼬미, 해민, 선물 꾸레미 등 일련의 혜택 조치를 집중적으로 내와 전민 관광의 짙은 분위기를 전력 조성합니다. 추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이 가동식에 참석했습니다.
3: 조민정국 조로령사업위원회 판공실에서 조치하고 연변 로령산업연합회 조로년 서화연구에서 주관한 2026년 연변 중로 중로년 문화전시공연이 일전 연변 노동자문화궁에서 있었습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조장인 호복군이 활동에 출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호복군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연변과 러시아 비내 변강군은 산과 물이 잇따 있는 우호적인 이웃입니다. 두 지역의 우위는 세월이 흐를수록 깊어져 중로 지방 합작의 모범으로 됐습니다. 이번 전시 공연 활동을 계기로 두 곳의 경제 무역과 문화 관광 합작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는 한편 건강 양생 산업 협력을 1층 강화하고 민간 문화의 상호 교류를 심화하며 문화 플러스 건강 양생 플러스 관광 융합 발전을 추동해 동북아 지역 중로년 문화 교류 브랜드를 구축하기를 바랍니다. 이어 중로 중로년 문예교류 합동 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중로 양국 중로년 예술단체들이 번갈아 무대에 올라 30개 정품 종목을 선보였습니다. 러시아 측이 공연한 가추샤, 모스크바 교회의 밤 등 고전 종목들은 러시아 민속 풍정을 보여줬고 중국 측의 상모춤, 북춤, 기악 연주 등 특색 종목들은 연변 민속문화 매력과 로인들의 앙양된 풍모를 생동하게 보여줘 현장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연결시 노인대학 향양화 예술단 단장 류자군입니다.
0: 비상开心.
3: 매우 기쁩니다. 수확이 참 많았습니다. 공연을 통해 우리의 공연 수준을 높일 수 있었고 노인들이 즐거움을 찾고 의지할 곳이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 국가 간 교류가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 측 공연 대표 류드밀라 왈렌티노브나입니다. 이번 중로 전시 공연에 참가하게 돼 매우 기쁩니다. 우리는 106명 배우를 데려왔는데 가장 어린 배우가 41세이고 82세의 고령 노인도 참가했습니다. 이번 활동에 참가해 중로 간 우위 교량을 놓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이날 필목동원 중로 중로년 소화 및 예술교류 활동도 개최돼 양국 중로년들의 우수한 소화 작품들을 집중 전시했습니다. 양국 서화 애호가들은 현장에서 붓을 휘둘러 기회를 교렀으며 필목을 교량으로 예술을 교류하고 우위를 전달해 신시대 중로년들의 분발 향상하는 정신 면모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이번 활동은 닷새간 진행되며 중로량국에서 도합 천여 명 중로년 대표가 참가합니다. 조민정국 당조 성원이고 조로령사업위원회 판공실 상무부주임인 김웅입니다. 이번 중로 중로년 문화 전시 공연을 개최하는 것은 중로년들의 정신문화 생활을 풍부히 하고 인구 고령화에 대처하는 전략을 적극 실시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관광

0: 관광객 연변 교체를 실시하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우리는 문화를 교량으로 건강 양생을 매개로 삼아 중로 민간 교류의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양국 노인들의 풍채를 보여주고 우리조 건강 양생 객거가 국제로 나아가도록 추동하렵니다.
1: 용남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일전 2026년 길림성 일현 일품 정품 체육 경기 평리 활동에서 전성 38개 정품 경기를 공시했는데 연변의 야구 초청 경기, 전국 항공 모형 공개 경기 연변여 제12회 왕청 대중 속도 빙상 초청 경기, 길림성 대중 겨울 수영 도전 경기 및 도나 제14회 겨울 수영 초청 경기, 훈준시 청소년 축구 초청 경기 등 5개 경기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0: 도나시에서는 일전 2026년 사업단위 공개 초빙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도나시 69개 사업단위에서 사회를 대상해 사업 일꾼을 공개 초빙하는데 도하 124개 일터에서 148명을 초빙할 계획입니다. 그중 특별 초빙 대학 졸업생이 56명이고 일반 초빙 인원이 92명입니다. 신청 등록 시간은 5월 20일 오전 9시부터 5월 26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1: 일전 예능 프로 5화 제6시즌 프로조가 연기를 와서 촬영 녹화를 진행해 많은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관련 화제가 연이어 틱톡 검색어에 올라 연길 문화관광 발전에 새로운 흐름을 가져다 줬습니다. 프로 녹화 기간 등초, 진혁, 록함 등 유명 연예인들이 중국 조선족 민속원을 찾아 촬영하고 조선족 전통 복식을 체험했으며 불고기, 냉면, 비빔밥 등 특색 미식을 맛보아 연길 특색 미식이 다시 한번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끌게 했습니다.
0: 18일 연변 고급 취사도구 농기구 융합 사진글 전람이 도나시 역사박물관에서 펼쳐졌습니다. 전람은 민족 융합을 조선으로 6개 장을 내오고 연변의 신석기 시기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취사 경장 문명의 발전 역정을 전시해 여러 민족 선인들의 생산 생활 지혜를 보여주고 여러 민족의 융합 공생 역사를 재현했습니다.
1: 근일 켈미 대상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 유니폼 발표회가 려닝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펼쳐져 동북축구리그 8개 참가팀의 16세트 홈장 원정경기 유니폼을 선보였습니다. 연변 홈장 유니폼은 상징적인 붉은색을 선택했고 고전적인 선구조에 진달래꽃 무늬 자수가 교차되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신금철이었습니다.
2: 습금평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공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3: 습금평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2: 습금평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3: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2: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보장을 제공합시다.

대상건설. 그것은 고품질 발전의 강력한 엔진입니다. 민생복지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대상건설로 연변의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갑시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0: 관절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32의 3777번, 432의 3777번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상강충이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프로 시간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우대 활동 오늘 새롭게 시작되었는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네, 추가로 안과 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남경동인당 블루베리 루테인 3곽과, 네, 심장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코엔자임 Q10 소프트 캡슐 3곽을 증정합니다. 네, 동충하초 발효균분 5곽, 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추가로 남경동인당 블루베리 루테인 5곽과 코엔자임 Q10 소프트 캡슐 5곽을 증정합니다. 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리고 추가로 남경동인당 블루베리 루테인 5곽, 코엔자임 Q10 5곽, 그리고 가치가 599원에 달하는 미네랄이 풍부한 단백질분 두통을 증정합니다. 네, 이외에도 활동 기간에 매일 전화로 예약하신 선착순위 10명 청취자에게는 사은품으로 네, 198원에 상당하는 국화 세트 2부를 추가로 증정해드립니다. 주내는 무료 배송해드리고 연변지역 건강상담 및 예약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새로 시작한 우대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래에 김 선생님 모시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이제 선생님께서 그 새롭게 진행하게 되는 우리 활동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는데, 예, 제가 더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한다면, 옆방소. 옆방소는 우리 눈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을 쓰시게 되면, 간이 치료가 됨으로 해서 간이 주도하는 눈도 해결받고 있는데 옆황소하고 함께 보관한다면 그 눈병이 더 빨리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메큐십 심장이 좋은데 우리 지금 아침에 동충하초 발효균을 복용했다게 되면 심장이란 거는

0: 점심 11시부터 1시 사이에 심장이 공작합니다. 이 시간에 복용하면 심장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부메 규칙은 우리 그 점심 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이제 단백분 밀양원소가 많이 들어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칼슘이라든가 우리 뼈에 좋고, 철이라든가 우리 셀린 또 이런 거는 우리 심혈관에도 좋고, 특히 우리 철이 부족한 분들은 빈혈, 그 우리 단백분 자체가 이런 그 밀양원소가 들어가 있음을 해서 우리 지금 그 빈혈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큰 도움을 주는 이런 제품도 들게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 그 국화라는 거는 내가 그 국화 꽃을 퍼와서 예, 잠궈서 복용한다게 되면 하나는 혈압에도 좋고, 이건 찬약입니다. 찬약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여름에 예, 요리 많을 때 예, 복용하게 되면 청열작용이 좋은 이런 제품을 들고 오는데, 그 우리 동청아도 발효균 분하고 함께 쓰시게 되면 우리 그 약의 효과를 가벼로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을 들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이런 기회도 잘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동청아초 발효균부는 세일대 발효중약이 과학기술 성과로 국제의학계 권위기구에서 일치하게 공인하고 있고, 또 동청아초는 발효하지 않게 되면 좋은 중약이라 할 수 없고, 발효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약 효력이란 것이 없습니다. 우리 동청아토는 한 가지 약으로 오장육부를 치료해주는 이런 약품으로 되고 있는데, 우리 지금 그 오장육부 가운데 심장,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심장이란 것은 11시부터 1시 사이에 공작하게 됩니다. 우리 장기란 것이 많이는 누워있을 때 공작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그 심장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항상 내가 심장이 좋아졌다고 할 때가 되면 신장하고도 함께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심장이란 거는 정서상에서는 너무 흥분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기뻐하거나 너무 흥분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그 많은 분들이 심장이 좋아졌다고 할 때가 되면 항상 놀란다거나 무섭다거나 이것도 함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무섭다거나 예, 우리 그 지금 그 좀 무섭다는 이런 그 증상이 있다게 되면 이거는 신장 콩팥과 관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한 11시부터 1시 사이에 우리 심장하고 신장이 서로 교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 그 심장이란 거는 중에서 말하게 되면 불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예, 이 불을 꺼자게 되면 신장이 물로 되고는 물로 불을 꺼주는 방법을 하고 있고, 신장은 항상 따스함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심장이 불이 아래로 내려가서 신장을 따스하게 하게 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동청아초 발효균을 쓴 분들은 심장이 좋아졌다 할 때가 되면 항상 신장을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신장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걸 말하게 되는데, 우리 복용해서 11시부터 1시 이사하게 되면 심장하고 신장이 교대가 잘 됐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장기 문제가 함께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2: 통화토로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나는 이 당뇨로 한 28년 했을까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나빠지는 게 콩팥이 나빠지더라, 맞습니다. 예.
0: 맞아요.
2: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심사위원 따라 나빠지면 말초신경염이 들어오지, 그 다음 고혈압이지, 어느 거 치료라고, 어느 거 치료라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예, 이 동통화초로 선생님 강의 그만에 열심히 들은 게 이 4,500m 고혈압에서 자라고, 겨울에는 벌레되고, 여름에는 풀로 변한다지, 얼마나 신기한 약초인가. 여섯 가지 약초를 이렇게 신기한 약초를 들어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예.
0: 맞습니다. 예.
2: 그런데다 또 이 동청화초를 발효구제해서 약 효과가 30대 이상이 된다니까, 나의 내 이 약을 좀 한번 써봐야 되겠어. 약을 많이 썼습니다.
0: 그랬겠죠.
2: 좋다는 이상 다 보이고, 무슨 소약이요, 중약이요, 정말 얼마나 쓰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별로 효과도 못 보고 점점 더 해지고, 예. 그렇게 오장육부 다 나빠지는 건 무슨 약이 들어가서 치료를 하겠습니까?
0: 맞죠.
2: 그래, 예. 그래서 이거 동통화철도 시장에서 쓴지 이전에 9달이 된다.
0: 예.
2: 아, 예, 그런데 용서.

0: 무슨 나 제일 처음 좋아지는 게 소화 잘 되지만은 혈당, 혈압, 혈지가 조절 잘 되면서리 오이 아래 빼고도 차고 다리 시리고 막 저리고 나중에는 저때 사람이 없으면 이러도 못 나고 이랬다는데 그게 옹기 돌면서리 망한 것도 많이 좋아지고 저린 것도 좋아지고 통증도 수라고 예.
1: 맞죠, 예.
0: 예, 그 다음에는 그게 좋아지니까 이 소변이 그렇게 잘 풀린가 소변구도 시원하게 나가고 예, 자수로 아이는 거예.
1: 맞죠,
0: 소변
1: 예.
0: 해두지 못할까 자꾸 누겠지 아무래.
1: 맞습니다.
0: 예, 그런 게 소변이 시원 잘 나가던 게 몸에 붓기를 쑥 뽑으니까 몸도 헷갈아지고 예. 그리고 뭐이 심장하고 폐는 무슨 목에 가래 붓고 그도 기침도 하고 이랬던 게뭐 나도 모르게 언제 나서졌는가 싶게 좋아집니다.
1: 맞습니다. 예.
0: 예, 오, 내일 이 동통화도 한 가지를 가지고 도마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무슨 수탄도 받아다야 되는 게한 가지를 가지고 먹기도 하라고 여러 가지 병이 이렇게 나사지니까 예. 야, 선생님께 정말 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영 감사합니다.
1: 선택 잘했죠. 예.
0: 예, 선택도 잘하고 선생님 강의도 잘해주시고 여러 방송하는 분들이 정말 예, 자기 나선병 그래 딱딱 얘기를 하니까 어 나도 낫겠지 이라고 그 믿음 선 가지고 썼는데 너무 약을 많이 쓰다 나가 약을 선택하기 동안 무시해봤습니다.
1: 그랬겠죠, 예.
0: 그런데 이렇게 좋아지니까 영 좋습니다. 이게 내 약은 지금이 집에도 많습니다. 많은 것도 어제 이 동통화도 이번 또 우대 할도 좋지 빈혈이도 좋다지 이래니까 예. 우리 친척들이 오히려 무서워서 그일 도와주는가 하네. 어머는 내 이거 먹고 도와, 걔 나도 좀 먹어보기 싫어, 먹어보기 이래 가져간단 말입니다. 예.
1: 맞습니다, 예.
0: 예. 이번 우대 할때 오늘이 또 아홉 가구 배달 받기죠.
1: 그러십시오. 어쨌든 이번에 새롭게 시작한 거니, 우리 약도 좀 많이 들어있지만은, 우리 지금 눈에 좋은 약, 예, 심장에 좋은 약, 예, 그 다음 이제도 말했지만은, 우리 그 미네랄이 좀 많은, 예, 이런 제품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빈혈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좋은, 그리고 동충하초 발효균분하고 함께 쓰시게 되면, 약 효과를 가배로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도 아주 좋은 기회라 할수 있습니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라디오 꺼주십시오.
3: 네, 죄송합니다. 맞습니까?
2: 네, 라디오 끄십시오.
3: 네,
2: 네.
3: 네, 죄송합니다. 맞습니까?
1: 라디오를 끄고 얘기를 하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1: 예.
3: 저도 예, 동충하초를 몇 년씩 계속 먹고 있습니다.
1: 예.
3: 그래서 많은 효과도 보고, 예, 초점 잠을 잘 자고, 그 다음에 목에 가래 딱 붙어서 잘 떨어지는 게 거의 없어졌습니다.
1: 맞죠,
3: 그리고
1: 예.
3: 밥맛도 있고, 예, 어쨌든 여러 면으로 많이 효과를 봤는데, 지금 제가 이거 물어볼 거는 유혹이 있습니까, 이 약도?
1: 있습니다, 예.
3: 몇 년일까요? 이거 2년 전에 산 거, 외출하느라 가족하는 게, 지주와 아빠가 들어 있을 때도
1: 3년일 겁니다, 3년.
3: 그러니까 이게 4년도 맞으시게 쌓는다. 지금 먹어도 되겠지?
1: 됩니다, 예, 이렇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요즘 동화초를 좀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운전 중에 혈압도 조절을 알지고, 피를 용기 잘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기침가래 무쌍성하고, 특히 밤에 소변 차수가 여러 두께 나오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래서 내 지금 이 선택해서 봤는데, 써보니까 많이 낫습니다, 지금.
1: 맞지요, 예.
4: 조절이 알려진 것도 많이 낫고, 늘상 피를 많이, 그 기침가래 떨어지는 게, 동통화도 쓰니까 어떻게 그 폐렴 그게 떨어졌습니다 지금.
1: 폐가 좋아집니다, 꼭, 예.
4: 특히 밤에 소변 차수가 여러 두 개나든지 차수가 좀 많이 주니까 사람 잠도 잘 제대로 자고 사람 정신이 안다 이거 쓰니까는.
1: 중립성 문제가 또 해결된 거죠, 예.
4: 네.
1: 맞습니다.
4: 이 활동이 특별히 좋을 때 9가구 정도 배달받아 장기적으로 좀 쓰겠습니다, 이거.
1: 그래.

0: 역시 이번 활동은 또 우리 동청아초 발효문화하고 함께 쓰시게 되면 약 효과를 가벼이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1: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나도 지금 이모나 동충하수를 먹고 있는데 해발이 4,500m에서 오래 먹는 곳에서 자랐지 발효된 약이지 다른 약이 30배다 효과 더 좋은 약이 돼서 지금 여러 가지 여기저기 아프해서 지금 먹고 있는데 정신병에 먹어보니까 나의 효과라는 게 확실히 알른다. 다른 약에 비해 확실히 따스는 딱히는.
0: 맞죠. 먹어봐야 예. 됩니다. 먹어봐야 예. 압니다. 예.
3: 그래 그래 어째 먹었는가 뭐 내 좀 혈당이나 보에서 당뇨였었나 얼하진 않은데 이제 한 3-4년 이제 발견한 줄 그러는데 좀 당뇨였었거나 그냥 한 입이 마르고 예 모르고서 쉴 새 없이 먹었댔습니다. 그리고 쉴 새 없이 먹으니까 소변도 자꾸 본다 막 조금씩은 자꾸 보지
0: 맞습니다.
3: 그래서, 예 그래서 그렇게 됐댔습니다. 그런 게 이거 먹거나 예 물도 좀 덜 마르고 예 목이 마르던 게 덜 마른다 지금
0: 합병증이 해결됩니다. 예. 예.
3: 그래 뭔가 뭐 이 발바닥이 지금 한 헤맨 짓는 것 같으면 땅바닥 이 발바닥이 뭐 붙이는 것 같고 이랬댔습니다. 그러면서 찡찡 소리 나고 이랬댔습니다. 걔네가 지금 구중상에서 많이 좋아서 약간 알리도서 없습니다. 그런 좀 다 나왔습니다.
0: 그게 경추병 가운데 척수형 경추병이 오게 되면 발바닥에 네. 무엇이 붙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3: 예. 네.
0: 그러니까 골가병이 나아지기 때문에 우리 경추병이란 게 꼭 나아집니다. 예.
3: 아,
0: 맞습니다. 예.
3: 한 번이 좀 무뎌졌다 말이 바깥까지
0: 맞죠. 예.
3: 예. 굉장히 그건 없어졌습니다. 저는.
0: 예, 예.
3: 그리고 뭔가 혈당이 좀 엄청 나야 되는데 요즘 혈당이 엄청 잘 되고 있습니다.
0: 맞죠.
3: 예. 그 이삿대도 약 딱딱 먹어서 먹으면 곧 고래를 먹고 딱딱 혈당이 되면서 같이 섞어 먹어서 좋습니다. 지금.
0: 예.
3: 예. 그래서 먹고 좋으니까 이 약 진짜 예. 먹어보니까 진짜 신기했습니다. 겨울에는 벌레되고 여름엔 풀러되고 진짜 신기한 약이 되니까 먹어봐야 한다 말인데 너무 좋아서
0: 맞지요, 예. 예.
3: 너무 좋아서 이제 먹은 지는 오래 되니까 가서 시작하니까 5년 시작했겠다 생각납니다. 그런데 오늘 약이 한 달치 조금 있습니다. 한 달 먹을게. 그런데 오래 더 쌀려고 그래도 뭐니까 우대에서 할 때 더 쌀려고 그래도 배달 받겠습니다.
0: 그러십시오. 이번 우대 활동은 때 우리 약도 많이 주지만은
3: 예.
0: 같이 쓰면 약 효과를 가벼이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예. 함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들으면 예. 우리 자연스러운 눈이라든가 예, 심장이라든가 문제 오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 예. 같이 해결해주는 이런 제품 주기 때문에 이런 게 사는 게 맞습니다. 예.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3: 예, 2830666번.
0: 예, 맞습니다.
3: 예,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3: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예.
4: 예, 나도 동충하초를 씁니다. 동충하초를 쓰고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나는 심장이 나빠서 항상 후두두하고 눕기 떨긴 것처럼 그랬는데 그게 지금 이롭습니다.
0: 맞죠, 예.
4: 예, 그리고 혈압이 계속 높아서 하루에 약 두 번 먹었는데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혈압이 정상인데 오후에 내심은 좀 올라갈까 해서
0: 맞습니다, 예.
4: 예, 한 번밖에 안 먹습니다. 지금 두 번 먹던 거.
0: 아, 그래도 됩니다. 오늘 이게 조절된 다음에 혈압약을 완전히 끊지 마시고 제가 예. 그냥 얘기했는데 우리 혈량을 그냥 조금씩 그냥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예.
4: 예. 예. 예. 예. 그리고 손발이 저려서 밤에 뭐 바다도 뭐 떠서 깨어났던데 그것도 또 이롭습니다. 지금.
0: 맞습니다. 예.
4: 예. 그리고 머리가 항상 힝하고 어지럽고 이랬던 게 머리도 지금 맑아지고 소화 안 되던 거 소화도 영 잘 되지 하니까 정말 내가 써보니까 이 약이 특수한 약인 거 알만합니다.
0: 맞지요. 예.
4: 예. 겨울에는 벌레고 여름에는 풀로 되는 약이 돼 그런지 정말 특수한 약입니다.
0: 맞지요.
4: 예. 그래서 나는 약 오로 9각 쌀려고 내 전화드렸습니다.
0: 그러십시오. 제가 우리 뭐 앞에 약이라는 분들한테도 그냥 반복해드리는데 이번 약은 우리 본약도 좀 많이 드리지만은 약과 같이 쓰게 되면 동청하초 발효문화 함께 쓰게 되면 약 효과를 가벼이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제품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4: 예, 알겠습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5: 두분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5: 나도 예 동청하초를 오래 먹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 뭘까, 영 좋아졌습니다, 신체가. 그래, 내, 저기,

0: 我一直偏不偏那个米，因为我的皮是很困难的，我的皮有些是，我的皮是因为是压根，因为当初那个时候，他们我的，因为我的皮是因为挨那啥子的。 그래더니 이 동풍한테서 조금 원하는 감이 납니다. 조금.
1: 맞습니다. 예. 꼭 해결됩니다. 예.
0: 예, 동풍한테 이게 저기 겨울에는 저기 벌레도 자라고 예. 이게 450mm 이게 아니라 한국에서 자란 그런 그런도 이 약이 효과 조금 있습니다. 그래 이 저기 동풍한테 이게 예. 겨울에는 벌레로 되고 머리 여름에는 풀로 돼 자라서 이거 바로 그렇게 해놔서 정말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맞죠. 예.
0: 동풍화도 계속 쓰길래서 이번 할 때 또 참가도 정말 되겠네요. 옛날에 이 한계도에 먹는 약이라 그러는데 영 효과 좋습니다.
1: 맞죠. 예.
0: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0: 해놔서 이번 할 때 참가해서 조금 더 싸가고 전화
1: 드립니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0: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좋은 약
1: 아시면서
0: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예, 그리고 우리 심장이라는 거는 그 여름에 보양해야 됩니다. 우리 오장육부를 말하게 되면 우리 봄에는 간을 보양해야 되고 여름에는 심장을 보양해야 되고 가을에는 폐를 보양해야 되고 겨울에는 신장, 콩팥질을 보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1년 4계절 그냥 보양해야 되는 거는 비장하고 위입니다. 우리 그 심장이라는 거는 우리 지금 그 어떤 분들이 해 끝에 열이 나서 이렇게 붉은 색깔 날 때 이때게 되면 심장열이 많아졌다는 걸 말하게 되는데 그리고 우리 지금 풍이랑 와가지고 언어장애가 있는 분들 혀가 잘 돌아가지 않은 것도 심장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혀 끝이 잘 돌아가야 우리 그 언어 이런 장애가 오지 않게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우리 심혈관병으로 인해서 풍이랑 와가지고 언어장애라는 분들도 심장이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땀을 많이 흘리는 분들 우리 여름이면 또 자연적으로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데 이런 땀이라는 거는 심장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너무 많이 흘리게 된다게 되면 심장에 비대라는 것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심장이라는 거는 불에 속하게 되고 우리 그 지금 보양하자게 되면 또 이 봄 그 여름에 와서 심장을 보양해야 되는데 우리 음식 가운데서는 붉은 색깔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격 가운데서는 너무 성격을 내거나 흥분하지 말아야 됩니다. 흥분한다게 되면 우리 심장에 우리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이런 그 심장약을 본다게 되면 흥분을 억제하는 이런 약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우리 그 커피랑 복용하신 분들 내가 심장약을 복용할 때 되면 커피를 함께 복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동통성이 있어가지고 브로폰이랑 복용하시는 분들 이런 동통은 동통이란 건 억제.

0: 않고 건망증이 생기나고 얼굴이 창백하거나 심장 음이하게 되면 마음이 답답하고 손발 심장에 열이 나거나 조습열하고 도둑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여여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상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동청하초 발효견물을 쓰고 심장에서 나타나는 이런 많은 증상들이 우리 동청하초 발효견물에서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장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 그 정체적으로 말하게 되면 인체 생명활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심장의 정상한 맥이 움직임에 의해서 전신이 혈액에 대한 것이 맥 중에서 량완, 운양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이야기 드렸는데 우리 심장이란 것이 몸에 문제가 나타나게 되면 하나는 그 간이 도움을 받아서 심장에 문제가 나타났을 때가 되면 피가 모자라게 되는데 간이란 것은 피를 저장하는 창구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심장에 문제가 생긴다면 꼭 간이 도움을 받아서 피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 심장열을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신장물로 불을 꺼주는 방법을 해서 심장이 병력이 타게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도 다른 하나는 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왜 말하는가 하게 되면 우리 기가 부족할 때 폐의 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밀어주는 작용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폐의 도움을 받아서 기가 충족할 때 심장이 피 흐름을 밀어주는 작용을 잘해야 혈액순환이란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방면으로는 영양이 정리한 부분을 전신 각 조직 이런 기관이 영양 공급 작용을 발휘하게 되고 다른 한 방면으로는 세포 조직 중이 산화된 쓰레기를 운송해가는 이런 작용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산화된 쓰레기가 조직에 유집된다면 신경말초를 작용해가지고 사람들을 하여금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지금 심장병으로 고생하신 분들도 맥이 많이 없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하나는 심장을 돕자게 되면 비장이 내가 음식을 잘 먹고 비장이 우리 영양분을 보내줘야 심장이란 것이 맥이 나게 되고 병이란 것이 오지 않게 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날씨가 항상 맞기만 하면은 땅은 사막화되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야만 비옥한 땅이 된다고 합니다. 인생길은 시원하게 뚫린 대로가 아니고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하고 때로는 막다른 길에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개척한다면은 성공은 우리에게 길을 활짝 열어줄 것입니다. 일상을 조율하는 시간. 안녕하십니까.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신금철입니다.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 따르면 오늘 우리 주는 구름이 많이 낀 날씨에 있다금 개이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 기온은 섭씨 27도, 최저 기온은 섭씨 10도겠습니다.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2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일상에 설레임을 선물합니다. 여기는 행복충전소입니다.

행복충전소 오늘의 첫 번째 코너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희망의 꽃을 피운 명인과 명언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마음에 새기는 명인 명언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마음은 그릇과 같아서 채워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불붙여져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은 플루타르코스의 명언인데요. 오늘 마음에 새기는 명인 명언 코너에서는 단순히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를 오래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질문한 철학자 플루타르코스의 이야기와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플루타르코스의 인생에 대한 명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습관은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결국 인간의 운명을 만든다. 두 번째는 강한 사람은 적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 배움이 없는 인간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이 밖에도 우리는 시간을 짧게 가진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뿐이다 등 명언이 있습니다. 이 플루타르코스의 철학 인생에 대해서 잘 보여줄 수 있는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 그리스의 작은 도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수도도 아니고 세계의 중심이라 불릴 만한 장소도 아니었던 작은 도시 카이로네이아. 플루타르코스는 바로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위대한 인물이라면은 웅장한 도시에서 태어나 세상의 중심에서 성장했을 것이라 상상하지만 그는 오히려 조용하고 소박한 시골 도시의 공기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것이 그의 시선을 특별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은 늘 승리와 권력만을 보게 되지만 변두리에 선 사람은 인간을 보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플루타르코스는 유난히 질문이 많은 나이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전쟁 이야기보다 왜 인간이 서로 싸우게 되는지를 궁금해했고 영웅의 승리보다 왜 영웅조차 결국 비극으로 향하는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은 그를 자연스럽게 철학으로 이끌었습니다. 당시 그리스 세계는 이미 로마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있었지만 정신의 중심만큼은 여전히 그리스 철학이었습니다. 플루타르코스 역시 젊은 시절 아테네로 가서 철학과 수사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는 단순한 지식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을 리해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플루타르코스가 결코 냉철하고 차가운 학자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인간의 약함을 리해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에는 이상할 만큼 따뜻함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는 어떤 위대한

위대한 정치가를 설명할 때도 그는 위대했다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식사 중 하인에게도 례를 잃지 않았다거나 분노했을 때 침묵하기 위해 혀를 깨물곤 했다 같은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진짜 본 모습은 거대한 전쟁터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순간 속에서 드러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 바로 그의 대표적 영웅전입니다. 플루타르코스는 그리스와 로마의 인물들을 한 쌍으로 묶어 비교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와 카이사르, 데모스테네스와 키케로 같은 시기였죠. 그런데 그는 단순히 누가 더 뛰어난지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어떤 선택 앞에서 어떤 모습이 되는가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또 이 플루타르코스의 이야기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플루타르코스의 이야기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글을 읽다 보면은 놀라운 순간이 있습니다. 거대한 정복자 알렉산드로스를 설명하면서도 그는 전쟁의 규모보다 그가 친구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울었는지를 기록합니다. 카이사르를 말하면서는 그의 정치적 천재성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자신을 관리했는지를 묘사합니다. 플루타르코스에게 역사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영혼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유명한 일화 하나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 누군가 플루타르코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위대한 전쟁이나 정책보다 그런 사소한 이야기들을 더 중요하게 기록합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고 전해집니다. 때로는 작은 미소 하나가 한 인간의 본성을 더 잘 드러낸다. 바로 이것이 플루타르코스라는 사람의 핵심입니다. 그는 인간을 평가할 때 거대한 업적보다 평소의 태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록은 지금까지도 살아남은 것입니다. 단순한 역사책이었다면 오래전에 잊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시대가 달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인상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친구들에게 자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분노할 때는 말하기 전에 거울을 보라. 그는 분노한 인간의 얼굴이 얼마나 추해지는지를 경계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감정에 휘둘리는 삶을 가장 위험한 삶으로 여겼습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분노를 제어하지 못할 때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를 역사 속에서 수없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많이 넣어주는 교육이 아니라 인간의 품성을 기르는 교육을 중요하게 여겼죠. 플루타르코스는 부모들에게 말합니다. 아이를 훌륭한 연설가로 만들기 전에 먼저 좋은 인간으로 키워라. 지금 들어도 전혀 낫지 않은 말이죠. 그의 글 속에는 유난히 습관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는 인간의 삶이 거대한 결단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반복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이를테면 매일의 말투, 타인을 대하는 태도, 분노를 다루는 방식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젊은이가 플루타르코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는 거창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작은 부끄러움을 소중히 여겨라. 남들이 보지 않는 순간에도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자신을 지켜낸다고 믿었습니다.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마음은 기륵과 같아서 채워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불붙여져야 하는 것이다 라는 플루타르코스의 명언대로, 또 플루타르코스의 철학 인생에 대한 이야기대로, 이로써 그는 단순히 고대 철학자의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는 역사와 철학, 문학과 인간학의 경계를 허물며 후대 문명 전체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유럽의 지식인들은 그의 책을 통해 인간 리해의 기준을 배웠고, 셰익스피어 같은 문호들은 그의 기록을 바탕으로 불멸의 작품들을 탄생시켰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플루타르코스가 인간을 바라본 시선입니다. 그는 인간을 단순히 선하거나 악한 존재로 나누지 않았고, 위대함과 나약함이 동시에 존재하는 복합적인 존재로 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은 시대가 변해도 낫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그의 문장 속에서 자신의 모습과 삶의 방향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음의 새기는 명인명언 코너에서는 플루타르코스의 이야기와 함께했는데요. 플루타르코스의 철학 인생에 대한 이야기와 그의 명언으로부터 그의 훌륭한 가치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뭘 하세요? 우리 함께해요. 비타민 같은 활력소, 행복 충전소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코너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 모르면 손엔 꿀팁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요즘 우리 식생활은 배달 음식과 외식이 보편화가 되어 여러 가지 식품들을 골고루 다양하게 먹기가 쉽지 않고 종류도 많고 이름도 어려운 영양소들을 일일이 챙겨 먹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오늘 꿀팁 시간에는 알고 먹는 즐거움을 위해 식품의 색상으로 영양소를 챙겨 먹을 수 있는 요령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색상은 녹색입니다. 예, 녹색의 대표적인 색소가 염록소인데요. 염록소의 구조에는 그 주황의 무기질인 마그네슘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염록소가 녹색을 띨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마그네슘 때문인데요. 따라서 종류도 다양하고 신선한 녹색 채소를 나물로, 샐러드로, 국으로, 쌈으로, 볶음으로 먹으면 자연스럽게 마그네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녹색 채소들로는 상추, 케일, 시금치, 양배추, 브로콜리 등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색상은 황색입니다. 예, 당근에서 나타나는 황색은 카로티노이드 색소이고 카로티노이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베타, 카로틴 등 일부 카로티노이드 색소는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데요. 따라서 당근을 비롯해 늙은 호박, 파프리카, 감, 귤 등 황색을 띠는 식품들이 비타민 A의 좋은 근본 식품이라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귤을 많이 먹다가 이 손이 노랗게 된 경험이 있으시죠? 이 귤에도 카이노이드 색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을 띠는 달걀 노른자위도 역시 비타민 A가 풍부하고 깻잎, 시금치 등 녹색 채소에도 사실 비타민의 전구체가 되는 카로티노이드 색소가 아주 풍부하다고 합니다. 이런 식품들은 평소에는 염록소에 가려져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시들면서 숨겨졌던 황색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런 황색 채소들로는 당근, 호박, 감자, 고구마, 생강 등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색상으로 영양찾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색상은 붉은색입니다. 무기 지른 철은 붉은 색상을 나타내는데요. 우리 피가 붉은 것은 바로 이 철 때문이라고 합니다. 혈액의 색소인 헤모글로빈은 그 구조 조항에 철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 어지러워 빈혈인가 할 때 빈혈의 원인이 보통 헤모글로빈이 부족한 것이라고 합니다. 헤모글로빈은 혈액 속에서 온몸을 타고 다니며 몸 구석구석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헤모글로빈에서 산소를 붙들고 다니는 것이 바로 철인데요. 헤모글로빈 안에 이 철이 산소를 만나면 붉은색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철은 근육의 색소인 미오글로빈에도 들어있는데 고기류의 먹음직스러운 붉은색은 미오글로빈 색소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따라서 철을 보충하려면 붉은색을 찾아 먹으면 되고 가장 확실한 것은 피, 그러니까 선지, 그리고 선지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로 철을 챙겨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오글로빈 색소는 근육의 색소이기 때문에 기름기 많은 부위보다는 살코기가 당연히 철 섭취에 유리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번째 색상은 보라색입니다. 영양소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과일과 채소의 색소는 항산화, 항바이러스 작용 등으로 우리 몸을 보호하는 파워토케미컬 성분들이 많습니다. 영어에서 바이토는 식물이라는 뜻인데요. 식물에는 화학성분이라는 의미로 식물 영양소라고도 불립니다. 대표적인 색소가 안토시아닌, 안토잔틴 같은 플라보노이드입니다. 이렇듯 보라색의 안토시아닌 색소가 풍부한 식품은 가지, 포도, 블루베리, 자색 양배추, 자색 양파, 검정콩 등으로 이런 보랏빛 식품들을 맛있게 먹으면서 항산화제를 우리 몸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늘 꿀팁 시간에는 식품의 색상으로 영양소를 챙겨 먹을 수 있는 요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꿀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 오늘에는 플루타르코스의 이야기의 식품의 색상으로 영양소를 챙겨 먹을 수 있는 요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연이 가장 높이 나는 것은 순풍이 아니라 역풍이고 한 곳만 보고 빠르게 가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남들보다 늦다고 하여 조급할 필요가 없고 준비가 된 사람한테는 언제나 기회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러게 실패하고 좌절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미래는 봄이 있다고 믿으면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짧은 대화를 나눴지만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한다는 공통점으로 서로의 마음이 잘 통했다. 모임이 끝나고 모두가 밖으로 나오자 호생은 소금과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도도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따라가고 싶었지만 령자가 갑자기 도도를 식당 안으로 데려갔다. 령자는 미소를 지으며 도도가 소금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묻고 도도는 박매가 생각난다며 답을 피했다. 령자는 자신이 도도와 박매를 처음 소개해 주었으며 두 사람이 가게 운영이라는 공통점으로 만나 부부가 되었다는 과거를 상기시켰다. 도도는 말을 잊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며 작별 인사를 건넸다. 식당 밖에서는 범 총재가 우 씨와 함께 떠나고 주방 아주머니는 갈 선생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며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각자의 길로 흩어졌다. 소금은 오동나무 옆에 가만히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도도가 나오자 몇 걸음 다가가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소금이 도도에게 시간이 나면 화정로에 찾아오라고 부탁하고 도도는 기쁘게 알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손을 흔들며 작별했다. 이제 이야기는 배치에게로 향한다. 배체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피아노에 대한 기억은 특별했다. 배체에게 피아노는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심장 박동이 있는 살아있는 존재, 네 개의 발을 가진 생명과 같은 것이었다. 방 안에서 거울은 허무하게 주변을 비추지만 피아노는 령혼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세로형 높은 등받이 피아노는 구석에 겸손하게 앉아 있으면서도 품위와 존재감을 드러냈다. 배체의 피아노는 검은색으로 예의 바르고 온순한 검은 말과 같았다. 세월의 흔적이 배여있고 어두운 광택을 띠며 배체가 손을 대고 탐구하는 것을 조용히 받아주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배체가 어렸을 때 피아노는 컸고 낯설었으나 나이가 들면서 상대적으로 낮아져 어린 소녀인 배체에게 딱 맞는 크기가 되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상상일 뿐 지금 피아노가 있던 자리에는 빈 벽만 남고 바닥에는 피아노가 끌리며 생긴 네 개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할머니와 배체가 그곳을 떠난 순간 피아노는 사라져버리고 바닥의 흔적은 쉽게 없어지지 않았다. 아버는 배체의 모습을 보고 중고품 가게에 직접 피아노를 찾아보겠다고 나섰다. 배체는 이미 두세 번 그곳에 찾아갔었다고 답했다. 배체의 할머니는 여러 번 헛걸음을 했으며 매번 가게에서 나올 때마다 배체가 땅에 쪼그려 앉아 슬퍼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날 할머니는 가게에 들어가 피아노 의자에 앉았다가 프랑스식 소파에 앉지만 표정은 매우 좋지 않았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다시 소음으로 돌아가도 의미가 없다고 답하고 아버는 피아노를 찾아도 배체가 편하게 연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할머니는 배체가 혼자서도 피아노를 찾아다녔으며 피아노에 작은 물고기 표시가 있어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점심때 가게 안에 사람이 없을 무렵

배치는 피아노 연주 소리를 들었다. 7~8살의 어린 소녀가 피아노 건반을 몇 번 치고 덮개를 닫았다가 다시 열어 연주하는 모습을 보았다. 배치는 가만히 서서 소녀의 연주를 듣고 주아는 그 소녀가 저몬의 딸이라고 알려주었다. 배치는 자신처럼 피아노를 찾고 있는 소녀의 마음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주아는 배치의 피아노가 중고품 가게에 들어온 즉시 팔렸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요즘 중고 물건은 값이 매우 저렴하며 오래된 의자는 3원, 피아노는 30원에서 80원 정도에 거래됐다. 아버는 이 가격이 공장 노동자의 한두 달 월급에 해당한다고 계산하지만 누가 피아노를 샀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 결국 다들 말을 잊지 못하고 배치의 피아노 행방은 영원히 알 수 없게 되었다. 사실 그날은 아보가 배치와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다. 아보가 집으로 돌아갈 무렵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지고 뒤를 돌아보면 할머니가 배치의 머리를 비껴쓰고 주아는 문 앞에 서 있었다. 눈앞에는 어두운 집들과 나무, 지나가는 자전거 불빛만 보일 뿐 모든 것이 평범한 풍경이었다. 며칠 뒤 아버는 주아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아버가 이사를 간 그날 이후 배치와 할머니가 갑자기 실종되었다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아마 남경이나 다른 지방으로 떠났을 것이라는 추측만 남고 주아는 시간이 되면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둘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지 아무도 그 행방을 알 수 없으며 이 의문은 아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슬픈 추억으로 자리 잡았다.

그날 오후 아버는 다시 회해로에 자리한 구경 중고품 가게로 향했다. 가게 입구부터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는 사람들로 붐비고 북적였다. 가게 안은 넓고 깊숙하여 끝이 보이지 않았으며 피아노들은 근처 골목길과 도로 아래까지 쌓여 있었다. 가게 점원들은 각종 낡은 가구의 명칭에 능통했다. 네모난 탁자를 사평이라 부르고 둥근 식탁을 월량이라 부르며 의자는 서각, 침대는 횡군, 병풍은 육곡, 화장대는 탁조라 불렀다. 가게 안에는 그냥 보러 오는 손님들도 많았다. 아마 아버와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가족의 물건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들은 물건을 살펴보지만 당연히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을 뗄 수 없었고 길게 한숨을 쉬었다. 가끔은 손으로 만져보고 가격을 물은 뒤에 그냥 조용히 떠나가기 일쑤였다. 아버는 수많은 피아노들 사이를 맴돌며 걸었다. 어떤 건반에는 머리카락 몇 가닥, 조각지 조금, 머리가 부러진 연필 반 개가 붙어 있기도 했다. 피아노 뚜껑 안에서는 낯선 냄새가 풍겨나왔고 아버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한숨을 쉬며 뚜껑을 닫았다. 그는 배체가 피아노에 새겼다는 작은 물고기 모양을 끝내 찾지 못했다.

아버는 주한의 집으로 향했다. 주한은 침대 머리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 주아의 어머니가 잠시 뒤에 한 잔의 뜨거운 물을 가져다 주었다. 주아는 기운이 없어 보이면서 아버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했다. 주아의 어머니는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용히 자리를 피해 주었다. 이때 주아의 두 눈이 갑자기 빛을 뿜으며 아버에게 그날 있었던 기이한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모든 일이 마치 꿈을 꾼 것 같았으며 정말로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버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배채와 할머니가 실종된 뒤로 소식이 전혀 들리지 않았다고 했다. 주아는 그날 아버가 먼저 가는 것을 보고 자신도 가려고 했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날 할머니에게 저녁밥을 지어도 되겠냐고 물었고 할머니는 날이 이미 어둡다는 말을 건넸다고 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고 배채는 주아를 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주아가 집에 가려고 했을 때 정원에 빛 한 줄이 나타났다고 했다. 다시 보니 할머니가 방금 자신의 곁에 있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다. 배채는 주아를 붙잡고 연못으로 돌아가며 할머니를 불렀다. 해질녘이 되어 하늘이 어두워지자 물속에 잉어 한 마리가 나타났고 배채는 그 잉어가 할머니라고 말했다. 주아는 그 연못이 원래 항상 마르고 텅 비어 있었는데 그날 밤에는 물이 가득 차고 물고기까지 있다는 것이 기이하다고 얘기했다. 자신이 손을 물속에 넣어도 그 잉어는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했다. 배채는 할머니에게 자신을 금붕어로 변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주아는 배채에게 동화를 너무 많이 본 것이 아니냐며 물었다. 배채는 언니인 주아도 원하면 금붕어로 변할 수 있다고 하며 한번 해보라고 권했다. 주아는 자신은 금붕어가 되고 싶지 않고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답했다. 배채는 금붕어가 잉어보다 예쁘다고 말했다. 이때 배채가 갑자기 앉아서 울기 시작했다. 주아는 부엌으로 가서 할머니를 찾으려고 했다. 문가에서 다시 뒤를 돌아보니 연못 주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주아는 배채의 이름을 부르지만 대답이 들리지 않았다. 달려가 보니 물속에 물이 더욱 많아졌고 수초 한 폭이 잉어 한 마리, 금붕어 한 마리가 보였다. 주아는 상황이 심각해진 것을 느끼고 손을 뻗어 만지려고 하지만 물고기들은 수초 아래로 피해갔다. 주아는 겁에 질려 배채의 이름을 외치지만 주변은 고요할 뿐이었다. 금붕어는 꼬리를 흔들고 잉어는 움직이지 않은 채 금붕어에게 붙어 있었다. 주아는 다시 부엌을 찾아가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할머니와 배채가 갑자기 자신의 앞에 서 있었다. 할머니는 날이 이미 늦었으니 주아에게 돌아가라고 말했다. 주아는 무서웠지만 한쪽으로는 안심이 됐다. 주아가 인사를 하려고 하자 할머니는 날씨가 추워졌다며 주아에게 옷을 더 입고 다니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배채를 데리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어디로 가는지 묻자 할머니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그냥 가고 싶어서 그럴 뿐이라고 답했다. 주한은 여기까지 말하고

장편 소설 무성한 꽃 2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노래가라 큰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원적의 전통음악과 현대가 만나는 시간.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추고 흥겨운 가락에 몸을 맡기는 시간. 같은 공간은 아니더라도 지구촌 곳곳에서 인터넷 접속하면 함께 만나 노래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이곳. 민요광장에서 행복한

0: 당신과 함께 이대로 이 노래를 신청해 주신 분 계셨습니다. 왕창에 계시는 리 선생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좋은 시간 되셨나요?
1: 독거리 장단이요. 자진몰이 장단이요.

0: 우리 장단에 맞춰 미녀 한 가닥 불러보고 덩실덩실 춤추고 싶은 마음 어쩔 수가 없죠.
1: 오늘 미녀 한 가닥 뽑아보고 가보실까요?
0: 얼쑤 미녀 가락 차차차.
1: 2919333번 컬하세요.
2: 민요가락 차차차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3: 여보세요.
2: 에이, 김 여사님이시네요.
3: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예.
3: 선생님이 노래를 잘 들었습니다.
2: 아, 그래요. 네.
3: 음악과 함께하고, 함께하니까 즐거움과 기쁨이 배로 넘칩니다.
2: 그래요. 즐거움 배로 넘치면 좋죠. 하루하루를 정말 행복하게 보내시는 게 좋잖아요.
3: 네. 오늘 이 시간에 또 기쁨으로 또 느낌을 받기 위해서 노래 한 거 불러봅시다.
2: 자, 불러보세요.
3: 언성아리랑을 불겠습니다.
2: 언성아리랑. 예.
3: 예. 부른다, 예.
2: 네.
3: 안난 사랑.

0: 힘들기 다르기 때문에
1: 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아유 영업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대박 나시고요. 그래요. 네, 잘하셨어요. 예, 안녕히 계십시오. 그래요. 네, 네. 아유 영업 중에 손님들도 또 즐거운 시간 같이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보세요. 다음 분입니다.
2: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예, 반갑습니다.
1: 네, 정 선생님.
2: 오늘은 흥계호흡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1: 흥계호흡의 노래?
2: 예.
1: 아이,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자. 던다, 긋다. 효과가 안 좋네요.

0: 어우,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1: 아, 잘하십니까?
0: 그럼요. 반주곡이 가끔씩 들리다가 뭐 끊기다가 하는데 그런 영향을 전혀 안 받았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동안 잠잠하게 계시다가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1: 예, 라디오 많이 들으면서 연습 많이 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보인다니까요. 노력하신 모습이. 예, 노래를 들으니까.
1: 했다니까. 다 선생님들 덕분이죠.
0: 너무 잘하셨어요. 그냥 제일 처음에 민요광장에 오셨을 때랑 전 많이 대비가 되잖아요.
1: 예.
0: 오, 그때는 뒤에서 누가
1: 알립니다.
0: 아, 그때는 누가 뒤에서 막 총을 들고 쫓아오는 것 같았죠.
1: 예. 많이 내들러도 발전한 게 아닙니다.
0: 아유, 그러니까 얼마나 또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까? 노력하지 않으면 또 뭐 진보가 보이지 않죠.
1: 예.
0: 네. 정말
1: 감사합니다.
0: 열심히 즐겁게 사세요. 그래. 예. 예, 알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행복하세요. 네. 예. 여광장에서 또 우리 코너는 그 또 전문 노래를 또 배우시고 나서 우리 저희 코너를 통해서든 뭐 요즘 여러분 생활이 아주 풍부해졌잖아요. 황건이 노래교실 찾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노래교실에서 배웠던 노래들 혹은 저희 코너를 통해서 다양한 노래들을 배우셨더라면 여기 저희 이 민요가락 차차차 코너에서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래를 잘못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지 이렇게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괜찮습니다. 노래를 못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가수가 안 됐겠죠. 누구나 다 노래를 잘 부르면 가수가 되었고 누구나 또 다 가수가 되면 또 그 직업 어떻게 직업으로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사실까요? 그래서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잖아요. 즐겁게 사시고 아 나도 노래를 한번 라디오 전파를 통해서 부르고 싶다거나 아니면 가까운 분들에게 안 부르잖아 할 분들은 가장 좋은 선물이 나의 목소리를 담은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가수의 노래도 좋겠지만
2: 가는 곳마다 축제로세 꽃가춤이 전론하네.
0: 자, 그리고 이 참 좋은 날 이 노래도 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어요. 예, 저희 민요가라 차차차에서 듣고 싶은 노래를 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드립니다. 그래서 참 좋은 노래는 많은 분들이 함께 공유하고 배우면 좋겠죠. 조려화 작사 강철웅 작곡으로 된 참 좋은 날.

0: 그럼 이 가사 말이 딱 맞죠. 산들바람도 좋은데 노래나 한번 불러보고 풍년노래 흥겨웁고 산과들의 풍년노래 흥겨웁고 참 가사 말이 너무 좋네요. 자 오늘 또 노래 불러보실 분 단분입니다.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윤여사님.
1: 오늘 만나 또 반갑습니다.
0: 아유, 만나 반갑습니다.
1: 예, 선에서 이제 네. 그 어미나 선생님이 독창을 다 들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예, 신청해 주신 예. 분이 계셔서요. 드렸습니다.
1: 아, 예. 네. 목소리 너무 좀 이렇게 꼴새 같은 목소리지 않습니까?
0: 아, 그래요. 아유,
1: 예, 그러니까 그 네. 노래 제목 달자면 작사작곡 어미란, 독창이 어미란 이렇게 합니까?
0: 예, 그걸 굳이 밝히겠습니까? 네, 그걸 야, 굳이.
1: 밝혀야, 그거는 응당 밝혀야 됩니다. 밝혀야 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어미란 선생님이 작사작곡한 노래를 독창가다 부르니까 대단한 부이고, 우리는, 우리는 지식이 없어서 정말 작사작곡 하기 싶어도, 그런 멋있는 사업을 하기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0: 아유, 또 그렇게 또.
1: 네, 많은, 예, 그 네. 대단한 부이지 않고 뭐니까. 그러니까 아유. 우리가 응당 속을 내려서 따라 배워야 되겠죠.
0: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예. 부르겠습니다. 예.
0: 자, 오늘 어떤 노래 부르고 싶으세요?
1: 예. 예. 날마다 불러도 새나지 않고.

0: 날마다 들어도 새나지 않은 너들강변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1: 아유 그렇군요. 너들강변. 네.
0: 네. 자. 실제로 부른다면 선생님이 또 그런
1: 흐름을
0: 하시고 이것도 예예 반주를 하세요.
1: 반주를 할게요.
0: 예. 예. 아, 네.
1: 알겠습니다.
0: 시작하겠습니다.
1: 네. 네. 네.

0: 오, 잘하셨어요. 야, 이거 가르친 지가 오래인데, 오래된 민요인데요. 예. 잊지 않으시고 부르시네요.
1: 예, 우리 불러도 이 노래가 되면 우리 민족이 정말 품격이 정말 드러난 노래지 않습니까?
0: 그럼요. 네.
1: 예, 정말 흥이 나고, 이 노래만 부르면 그래서, 그 춤이 아예 못 추던 분들도 막
0: 그렇죠.
1: 추게 될 이런 노래지 않습니까?
0: 예, 장단이 있어서.
1: 예, 나도 춤은 영 못 춘다. 근데 이 노래 부르면, 예, 네. 거기나 노래 탁 누구 나오면, 예, 그래서, 그래서 얘는 나도 예, 조선민은 뭐 출지 몰라도 막 춤도 혼자서.
0: 그렇죠. 어깨춤이 그냥 저절로 예. 나잖아요.
1: 예, 네, 장단 자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은 예. 정말 노래 잘하고 예. 춤도 잘 추고 이런 민족으로 정말 소문이 자자하지 않습니까?
0: 네.
1: 예.
0: 그럼요.
1: 예. 오늘 이렇게 예, 예, 어미나 생일 수고 많이 하십시오.
0: 네. 알겠습니다. 예, 윤 여사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예. 보내세요. 네. 네. 네. 네. 아유 말씀도 잘하시고 참 기억력 너무 좋으세요. 자, 주저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제한된 시간 내에서 여러분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참 좋은 날 이 노래를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데요. 참 좋은 날 역시 장단은 안땅장단 덩 땄다 금

또 한철호 가수가 아주 근들근들 아주 시원하게 부르셨죠. 가사 보겠습니다. 여보게 친구야, 하늘도 푸르르고 덕다큰다 산들바람도 좋은데 노래나 한번 불러보세. 불러보세. 극다 극다 극다 내 고향의 산과들의 풍년 노래 흥겹고 극다 극다 가는 곳마다 좋고.

0: 자, 단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김예선님.
1: 네, 어미란 선생님.
0: 네.
1: 예,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면 그렇게 작사, 작곡 잘하시고 노래까지 너무 잘 부르셔서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어요? 네. 우리 민영광장의 우리 애청자 여러분 손에 손 잡고 이대로 여러분과 함께 이대로 우리 꽃길을 걸으면서 행복하게 나날이 행복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네.
1: 네. 선생님, 네. 제가 원래는 남을 가리고는 부르려고 생각했는데요.
0: 네.
1: 그런데 글쎄는 이 농촌은 제가 하루 건너서 다닙니다.
0: 네.
1: 강한 하느라고 그래 논밭이라는 게 펄어야 되는데
0: 네.
1: 물이 살랑살랑 해야 되는데 물이 한 열도 없어서 지금 이 펌프
0: 바다에
1: 물을 끌어 올립니다.
0: 그렇네요. 아유 이게 좀 비가 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단비.
1: 예, 단비가 불이 왔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제가 정말 이 방송에다 이렇게 저기 뭔가 쓸데없는 말을 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50상, 20상 이렇게 붙이는 집들이 다 꼬모에 자연천에가 끼내가지고 오늘도 두 집 오늘 주고 내일 한 집 주고 모레 두 집 주고
0: 그래요. 또 좀 이 시골 상황을 또 이렇게 생방송으로 또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그런 상황이네요.
1: 예.
0: 그래서 그래. 이렇게 적당하게 예. 내려주면 정말 단비인데 그렇죠.
1: 아 힘들어서 모두 밤낮에 그 물을 뽑느라고.
0: 예, 아우 고생하시네요. 자 그러면
1: 예.
0: 그럼 어떤 노래 부르실까요?
1: 오늘이 그래서 네. 이제 안내원 선생님과 네. 정말 그립소를 부르겠다 했습니다.
0: 정말 그립소. 정말 네. 그립소.
1: 정말 그립습니다.
0: 그러니까요. 야, 네. 좀 비가 좀 내리라고.
1: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배웠습니다.
0: 아, 그러면 논물관리원 이미 준비하셨던 노래를 하셔야죠. 그러면 또 비도 내릴 수도 있고요.
1: 비가 없답니다. 비가 없어서
0: 그러니까요. 그럼 어떡할까요?
1: 예, 심고 옥시심을 하고 지금 영정시는 비가 없답니다.
0: 아 그래요. 그러면 정말 그립소 합시다.
1: 예. 예.
0: 네.
1: 먹이란 게 싹 씹.
0: 괜찮아요. 네.

0: 고향의 그 향기 나를 키웠어 나를 길렀어 모르겠습니다.
1: 괜찮아요. 저도 가사 모릅니다. 자 계속해서

그리소 혼돌판 가마모 정말 그리소 나물씨 없이도 편히 살았던 정면이

0: 있어도 어머님 계시는 고동네 내가 성큼성 꿈에도 그립소
1: 하나 둘셋
0: 정말 그립소 한 번도 안 부르고 네. 노래입니다.
1: 아유 한 번도 안 부르셨던 노래인데 오늘 잘하셨어요. 너무
0: 좋겠습니다.
1: 가사도 아이 그래도 그거는, 한 번도 예, 못 불러보셨는데 2절까지 부르셨어요. 예, 그래도
0: 그래서 가사도 틀리고 제가
1: 괜찮아요.
0: 선생님 오미란 선생님 네. 제가 어려울지 자꾸 이렇게 가사 틀립니다.
1: 아니 저희들도 가사를 그냥 각

0: 가끔씩 있거든요.
1: 예. 선생님, 예, 그래도 오늘은 제가 이렇게 농촌에서 예, 너무 저기 뭡니까 이 농촌 집이 너무 추워서 예, 네. 집이 100평방이 넘는 게 어찌겠습니까? 아. 그래 남편분이 이렇게 건강 상태가 예, 이런 고기는 젊고 이런데 좀 내보다 못합니다.
0: 그래요.
1: 그래서 제가 혼자 네. 와서 일하니 노래를 부르길래서 오늘 지내 오고.
0: 아 그러셨네요.
1: 여기서 예, 자고 가고 이래.
0: 아 노래를 부르시기 위해서 두 분이 지금 갈라져 있어요?
1: 예.
0: 아유 참말로. 아유 어떡하실까요?
1: 그 신호 어떻습니까?
0: 신호 너무 좋습니다.
1: 예.
0: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1: 울립니다.
0: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1: 너무 네. 고맙고 오늘도 네. 말 길게 해서 미안합니다.
0: 자, 그리고 오늘도 그 비 가뭄 때문에 고생하시는 농민 여러분 힘내시라고 또 응원의 말씀도 전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1: 예, 엄마 선생님 항상 네. 고맙고 저는 이 멋에 삽니다.
0: 그럼요.
1: 예, 너무 고맙습니다.
0: 그럼요. 참 좋은 날이에요. 예. 안녕히 계세요. 네.
1: 예.
0: 네. 아유, 그래요. 이게 좀 적당하게 뿌려주면 단비인데 그 비가 촉촉하게 뿌려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참 좋은 날 함께 또 용기해 보시죠. 안땅장단 가사말을 끝내는 못 전해드렸네요.
2: 여보게 친구야 달빛도
0: 이설입니다. 달빛도 은은하고 시원한 바람도 좋은데, 노래나 한번
2: 불러보세.
0: 따따 컹따 컹따 도시마다
2: 도시마다 시골마다
0: 도시마다 시골마다
2: 웃음소리 넘쳐나고.

0: 참 좋은 날. 가사말도 좋고요. 또 안땅장단으로 되어 있어서 배우기도 쉬운 노래입니다. 조려화 선생님 작사로 그리고 강철웅 선생님 작곡으로 된 노래. 그리고 여기 편곡에는 방동걸 선생님이고요. 노래는 한초로 가수입니다. 여보시죠? 여보게.
1: 여보게.
0: 친구야.
1: 친구야.

가사말이 너무 좋지 않으세요? 예, 하늘도 푸르르고 잔들바람도 좋은데 노래나 한번 불러보면서 인생을 살아보는 거 누구나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근심 걱정만 하면 되나요? 노래도 부르면서 가야죠. 요호.

네, 이참 좋은 날이 노래가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좋은 날에 인형도 역시다 안땅장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번더 들어볼게요. 참 좋은 날.

참 좋은 날에 역시 안땅장단이고요. 이렇게 좋은 날에 이 노래도 역시 안땅장단에 속한 노래입니다. 한하나 작사, 최학산 작곡으로 되어 있고요. 량성호 선생님 편곡으로 되어 있고 리상길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역시 하나 둘 셋 넷 안땅장단입니다.

네, 안땅장단의 매력이죠. 역시 두 곡 다 안땅장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여러분과 만난 날 또 기억하고요. 다음 시간 또 예약하면서 기대하면서 저는 여기서 작별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엄밀한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장수 시대의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 치료약품은 3곽을 사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신약대학방 및 준해각 신약대학방 분점입니다.

0: 아라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합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면이라 이렇게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부신몽약유한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그 공농주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난하게 합니다. 기혈이 잘 수통되게 하고, 여러분들 주의해야 됩니다. 심장병은 단순 심장에서 심장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심폐, 폐경락을 활시할 수 없습니다. 심폐를 유난하게 하고 기혈이 잘 수통되게 하고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준의 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신약대학방이란 간판을 붙인 데서는 모두 똑같은 가격과 우대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 가게 가격이 199원인데 12일간 좌우 복용할 수 있으면서 세 각을 싸면 한 각을 물어러 드리고, 아홉 각을 싸면 세 각을 물어러 드리고, 18각을 싸면 6각을 물어러 드리게 되는데요,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14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개 치료 과정은 넉 달이 한 개 치료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홉 각을 싸면 세 각을 물어러 받게 되면 12각이게 되면 넉 달 동안 복용할 수 있고, 우리 지구의 특점으로 봐서 많은 분들이 외국 생활에 진출하는 사이에 지금 심장병으로 힘든 분들 가운데서는 갖고 나가시거나 부채 보내거나 이러한 분들은 18각을 싸면 6각을 물어러 드리게 되면 24각이게 되면 8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두 개를 정을 견제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보다 더 많이 갖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세관을 지날 때 다른 뭐 문제점이 나타난 적은 한 번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준다고 하였는데요, 심폐혈이 심하다는 것은 기본으로 심장병 환자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기본 증상에 속하게 되는데요, 중에서의 증상에 관한 일종 학설에 속하기도 합니다. 림상 주연 표현은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 깃습니다. 심장병 환자들이 가래가 생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납니다. 거쳐 구취가 생깁니다. 어떤 분들은 뭐 집은 남들이 하나 쓸 때에 담으면 두 개 세 개 쓰면서 치설질 해도 자녀들하고 대화를 할 때에 담으면 엄마 치설질 좀 잘해 이렇게 해서 남이 하나 쓸 때면 집은 세 개까지 써도 해결되지 못하는데, 본 제품 초온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나서 입에서 냄새가 나는 거는 그거는 많은 분들이 말씀한 데 이야기다며 기본으로 빠른 속도로 제거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많이 개선할 수 있습니다.
0: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나도 뭔가 뭐 심계통이 있으면서 가슴

0: 나이 지어 짜는 것처럼 이렇게 쪼여든단 말입니다.
1: 아,
0: 그래, 예. 그러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돌덩이 처면 것 같아. 이렇게 가슴이 막 무겁기당, 무거운 감이 막 나고 이랬습니다.
1: 그렇죠. 예.
0: 그래서 지금 천천히 10만 원씩 먹고 있는데 효과 뚜렷하게 나는 게 알린다.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예. 요즘에는 가슴이 편안하고 예, 숨도 차지 않습니다.
1: 아, 예.
0: 예. 그래서 저녁에 또 꿈이 많아 소리 놀라면서 자꾸 깨어나던 게 그것도 지금 꿈이도 적어지고 잠을 좀 잘 잔다.
1: 그렇죠. 예, 예.
0: 예.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면 자지마다가 어려움증이 나고 혈압이 막 올라가던 게 지금 다방이 있던 게 지금 혈압도 완전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1: 바로 그럴 겁니다.
0: 예, 예, 머리도 많이 마가지고.
1: 예.
0: 예, 그래서 특히는 나 가래라고 난 자꾸 올라오더라 말입니다.
1: 아, 심폐혈이지만 예. 전형적인 예. 증상입니다. 예, 예.
0: 그리고 이게 윤화도 잘 되고 그런지 결혼, 혹시 계속 가래도 잘 떨어진다.
1: 예.
0: 앞에서 떨어지던
1: 그렇죠.
0: 게.
1: 예.
0: 그래서 많이 좋았었습니다. 이러면 많이 좋아지고 있을까나. 내 지금 효과 좋지해서 좋을 때 지금 아까 계속 못 사고 또 오늘도 계속 먹다 세워서 싸게 했습니다.
1: 예, 배달도 가능합니다. 33-5번 예. 연락하면 예.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0: 네,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0: 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도 이 전 정신마저 반년 넘었었습니다.
1: 아, 그래요.
3: 예, 쓰고 지금 많은 효과를 봤는데, 특히에 이거 먹은 다음에 이게 혈압이가 연달에 혈압이 다 온종 안 되고 예 이래니까 지금 이거 먹은 다음에 혈압이가 참 온종되고 약간 내가 지금 어전에 요 한 몇 달째 하는 지금 약을 뺐습니다.
1: 혈압 약을 끊었다 그렇죠?
3: 예.
1: 대단합니다. 심장병 치료했는데 혈압 약을 끊었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심장병이 100분의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으니까 심장 치료하니까 고혈압을 해결받으셨다는 것은 아주 준악한 그 도경입니다.
3: 예,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하지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 혈압약 먹고요 또 올라가
1: 혈압약이 부작용이 얼마나 많은데 예,
3: 예, 예. 그래도 이게 지금 이거 안 먹고 딱 이거 이 약 먹은 다음에 혈압약 끊으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그리고 이거 먹은 다음에 또 뭐에 지금 좋아지는가 하면 이게 숨이 자꾸만 차고, 예. 이, 어떤 데는 이 각종 가다가 숨이 잘 올라오지 않는 게 이런 증서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완전히 이렇습니다.
1: 지금. 아, 그렇죠.
3: 예. 지금 이런 바람에 나가서 활동도 잘하고, 뭐, 온 달날 나가, 뭐, 친구들 같이 도사리 놀고 가도, 뭐, 숨이 차면, 이게 심장 내에서 예, 바쁜 일이 없습니다. 지금.
1: 아, 맞습니다.
3: 예.
1: 예, 심자의 발동기 역할을 하니까 군주의 기관이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심자 좋아야 모든 기관이 정상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바로 그런 거죠.
3: 예, 그리고 밤에 예, 밤잠이네 못 자고 밤에 예, 너무 있게 되게 늦게 되게 반대상이 늦게 되면 숨이 잘 올라오지 않고 강이 고산호보다 아이 되게 되게 이런 증서도 그렇고 지금 예, 밤잠도 참 잘 자고 이러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것으로 약을.
1: 그렇죠. 예, 예.
3: 모든 면에 다 도와주고 하니까, 야, 이런 약 쓰고, 이렇게, 저 다른 약 옛날에는 몇 년 전부터 강약 약 갖다 먹었는데도 효과 못 봤는데, 요번에 이 약을 냈다가 했었는데, 지금 예, 이 효과가 좋습니다, 지금.
1: 그렇죠. 예.
3: 예,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약, 좋은 약만 제가 꾸준히 오래 쓰려고요. 오늘 아홉 걸 더 배달 받게.
1: 아,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33-5번입니다. 예. 네, 아,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정원 정신환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4: 어서 1년 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 2층 올라 감기 와서 그런 게 목이 그런 것도 감기 심해서 그러는가 했는데 아이들아 말입니다. 아, 댄디 해야 돼. 아이되고 증량 해야 돼. 아이되고 예. 무슨 약을 써도 쓸데없습니다. 그래 누워 있던 사이 선생님 감기 듣고 이거 나 시험 삼아 써보자고 제가 썼는데 한 각도 줄때다 그래 한 달 먹고 그런 게 이빨 냄새 이빨이 아파서 눈물에 콧물에 범벅이 되던 게 그게 이래볼까 한 달씩가 그게 찍어다
1: 이래 아, 심장병으로 인해서 예 발동기에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 가지 면역력도 떨어지고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요. 예.
4: 예, 그리고 혈압 조절이 아이 되고도 밤잠 자지 못해 그러던 게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밤잠 잘다고 할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결혼하고 하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잘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4: 그래서 예. 예, 좋아질 때 계속 그거 써서 견지할 예정입니다.
1: 예, 초원 정신만은 우리 지구에 계시는 많은 연세가 벌써 5, 60, 7, 80 되는 분들 가운데서는 기타 약을 쓰는 분들 가운데

0: 근데 저온청 시야는 기본으로 기초약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효과가 나타나게 돼 있으니까. 아무튼 건강하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저온청 시야를 쓰고 있습니다.
0: 그래요?
3: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침침하던 게 숨이 떡 막는 것 같은 게 숨이 막지 않고 예. 둥굴 부위 용지가 아팠습니다. 근데 지금 아예 아픕니다.
0: 어, 그래요. 예.
3: 지금 심장열이 심해서 예. 이래서 볼 때는 더 막 고저 심장이 답답하면 하기 맥기라든지 이 증상이 약순이 싹 없어졌습니다.
0: 그렇죠. 예예.
3: 지금 떨리도 놀라고 전화 떨리도 놀라든지 지금 아무리 어째도 놀라지 않습니다.
0: 예.
3: 혈압이 높던 게 정상이 됐고 예. 이 잠을 잘못 자던 게 지금 잠을 잘 잡니다.
0: 그럼요. 예, 심장병으로 예, 잠을 못 자는 게 그게 기본은 마음이 자야 눈이 자겠는데 마음이 잘 수 없으니까 심장이 이상이 생기니까 잘 수 없는 겁니다. 예.
3: 예. 그 기침 쐬겼어요. 이제 자꾸 기침약 먹었다는데 효과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심장에 기침 지는다가 이 약나타 갖다 썼단 말입니다.
0: 예.
3: 기침이 나야 합니다.
0: 아, 심폐혈이 심한 증상이 개선 가져왔습니다.
3: 예, 그 먹여서 예, 가려도 많던 것도 싹 없어졌습니다.
0: 예.
3: 선생님이 정말 예, 약이 좋습니다. 이렇게나 얘는 또 배달받아 더 쓰자 그랬는데.
0: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료정을 따라서 두 개, 세 개, 어떤 분들은 1년 넉 달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차수는 조절할 수 있대, 알수는 제일 낮아서 한 봉투리 안에 20알로 내려가면 효과가 없습니다. 20알이지 25알 이어간에서 움직여야 되지, 낮다 해서 조금 한 절반 이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예, 차수는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가운데 두 번 드시던 게 한 번 들 수 있으니까 조절하시면 됩니다. 예.
3: 네,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온청 시만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4: 자, 이 심장약에서는 용종합약입니다.
0: 아, 알아주죠. 예, 예.
4: 예, 이 관심대에서 심장이 자꾸 통치 나서리. 예. 그래던 게 막으면, 예, 이, 어째 재개 밑으로 줄이 자꾸 올라가네.
0: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4: 예. 예, 숨이 올라요, 옵니다.
0: 예, 예.
4: 예, 이 저온청 심한 지금 선생님 강의 듣고서리, 심장약 좋다는 거는 많이 먹어도 이제, 이 진에 아프니까, 예, 알겠지다.
0: 그렇겠죠. 예, 예.
4: 예, 그래서 예, 이 저온청 심한은 이 마지막으로 써본다고 썼는데, 지금 영 좋습니다.
0: 예.
4: 제기 밑에 줄 다 해버치고 통증이 없어져서,
0: 예.
4: 예. 심장이 이 아프다 하면 막 이 뒷가슴에, 예. 송곳으로 푹푹 찍어 놓는 것처럼.
0: 협심증입니다. 그 정도면 어느 순간에 쓰러질 수 있습니다. 예, 예.
4: 예, 너무 아파가도 그래 되는데 지금이 그 통증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서 혹시나 너희 떼끔 열에다가는 마음다.
0: 예.
4: 그래, 이 전통심한 지금 내 이 심장병약에서는 최고약이라고 내 지금 그랬다. 그래.
0: 예.
4: 오늘 또 배달받아서 그 양 좀 쓰자 그랬다.
0: 그렇게 하셔. 좋은 정심한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배달받으시려면 33-5번 연락하세요.
4: 33-5번입니다.
0: 예, 그렇죠.
4: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5: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5: 우리가 지금 좋은 정신만 지금 선택해 쓰고 있습니다.
0: 예.
5: 약에 심장이 그 물도 타고 또 지방도 쌓이고 이래서 이 선생님 강의 듣고 지금 보도 제품까지 지금 같이 쓰는데 지금 한 여덟 달 쓰는데 지금 많이 나사지고 있습니다. 지금.
0: 예.
5: 이제 이번에 박전 저 배달받아 좀 오래 쓰다 해서 그랍니다, 이거.
0: 그렇게 하셔. 심장병 치료는 일조일석에 끊는 치료가 아니니까. 예.
5: 수고하죠.
0: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좋은 정심하는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는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적거나 없는 이런 특점을 갖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심장병으로서 진단이 났거나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면 기초약품은 뭐 40대 중후반부터 쓰는 몇 가지 기초약품은 아침, 점심, 저녁 쓰는 이런 약품을 쓰면서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심장병은 끄떡 문제가 없는 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주자를 하셨거나 주자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심부에 어느 정도

물이 자꾸 그 전체에서 없을 뿐에도 또 사고 차고 하는 분들, 뇌졸중 후유증 환자들, 비후성 심근증이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 이러한 분들을 망라해서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0: 심장병이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병 치료를 했는데 고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던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게 되어 있거든요. 심장병은 10분 안에 구급하지 않으면 쓰러져서 10분 안에 구급하지 않으면 사망하는 무서운 질병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반드시 누워 자기 힘들고 누가 내 가슴을 꽉 누르고 있는가를 느낍니다. 심률이 너무 빠르거나 늦거나 고르지 않은데요. 정상 심률은 1분에 60부터 100차까지 정상 범위에 속하되 평균 심률은 60차가 벗어져서 7, 80차 자하면 됩니다. 60차 이상으로 올라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고 머리가 아프고 악몽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심근경색은 평소에 어깨가 견점처럼 뜸뜸 아파나고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태림을 하게 되어 있고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기고 치아가 흔들거나 치아통이 생기는 경우를 동반할 때도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은 심장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인데 하신이 부종이 생깁니다. 콧받침 문제가 생긴다면 우선은 눈이 붓기거나 얼굴이 붓긴 데부터 시작하지만 해도 심장에 문제가 생긴다면 하신이 부종이 생기는 풍습심장이라고 중의에서는 말하기도 되어 있는데요. 하신이 발목이나 발등이 많이 붓기거나 쉽게 놀라고 어지간한 문소리, 자기 전화소리에도 놀라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쥐가 자주 올라오고 이 증상 원인은 어디에 생겨서부터 출발했는가 하면 고동맥에 심장에서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만 고동맥은 직접 지자를 하는 그 심장 동맥에 속하게 되게 심장과 곧게 연결되는 동맥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다짐으로 배가 아프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역시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강다짐으로 배가 아픈 경우를 초래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심장병 증상은 바로 초음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좋은 해결책으로 될 수 있습니다.
1: 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무료 배달 번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신약대학방, 밑준해각 신약대학방 분점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경 고가복이 19일 연결해서 주황 생태환경보호 독찰 반영 문제 시정사업을 둘러싸고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3: 2016년 5.19 종곡관광일 연변조 조제활동 및 도문강 조선종 문박원 개원식이 도문시 양수진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2: 2026년 연변 중로년 문화전시 공연이 일전 연변 노동자 문화공연에서 있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경 고가복이 19일 연결해서 주황 생태환경보호 독찰 반영 문제 시정사업을 둘러싸고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고가복은 습금형 생태무명 사상과 습금형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회부 청주시한 중요연설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록수청산이 곧 금산 은산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 실천하며 주황 생태환경보호 독찰사업 포치 요구에 따라 생태환경보호 정치 책임을 견결히 짊어지고 문제 시정을 예누리 없이 잘 들어주어

실속에는 시정 성과로 연면에 녹수 청산을 수호하고 대중의 생태 복지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결시 조양천진 복림구에는 체벌했던 곳이 두 곳 있습니다. 앞서 묘목 활청률이 낮고 일부 수종의 재식이 조림설계 규범에 부합되지 않아 시정 문제에 올랐었는데 당면 시정 임무를 기본상 완수했습니다. 호가봉은 현장에 심입해 묘목 자람새와 재식 밀도를 자세히 살펴보고 묘목 보식, 지면 녹화 회복 등 정황 소개를 청취했습니다.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재벌지 녹화를 제때 회복하고 규범적으로 회복하는 것은 삼림 생태계통 기능을 회복하고 삼림 자원의 지속 가능한 리용을 확보하는 관건 조치입니다. 조림 작업 설계 표준을 엄격히 집행해야 합니다. 홍송, 가뭄비 나무 등 수종의 배치 비례를 과학적으로 확정해 자원이 분명하고 배합이 합리적인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삼림 생태계통의 안정성과 위험 저항 능력을 확실하게 증강해야 합니다. 묘목 자람새를 밀접히 주시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수종의 생장 습성에 맞춰 육성 조치를 정확하게 실시하고 물 주기, 거름 주기, 병충해 예방 퇴치 등 작업을 착실하게 잘해 보식 묘목의 활청률을 효과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묘목 자람새가 량화하고 조속히 숲을 이루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연결시 조양천진 대흥촌 구수화톤과 연결시 해윤 주거단지 주변에는 생활 쓰레기와 건축 쓰레기 퇴적 문제가 정도 부동하게 존재했습니다. 호가봉은 현재를 찾아 쓰레기 청결, 장소 회복 등 정황을 살펴봤습니다. 현장에 쌓였던 쓰레기가 이미 없어진 것을 보고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도시농촌 주거환경 정돈 성과는 대중 생활질과 직결되는 바 각급 간부들이 담당하는지 과감히 책임지는지에 대한 중요한 검증이기도 합니다. 각직의 책임을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문제 향도를 견제하고 안으로 눈을 돌려 농촌의 못과 도랑, 도시의 뒷골목, 로후 주거단지 주변 등 중점 구역을 주시하면서 일상적인 순찰과 동태적 조사를 착실하게 해야 합니다. 큰 공을 들여 쓰레기 퇴적, 잔물 도로 자재, 파손된 담장 등 두드러진 문제를 정돈하고 각종 생태환경 문제 발생과 만연을 견결히 억제하며 낡은 문제가 반등하고 새로운 문제가 싹트는 것을 엄격히 방지해야 합니다. 연결시 하남가도 백란주거단지에서 호가봉은 대중이 반행한 목괴점의 기름연기 악취 문제를 노예하고 시정진척 정황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의 기름연기 작은 문제는 도시 지리에 큰 민생을 반영합니다. 정부 관련 부문은 음식 경영 상가들에서 규정에 따라 엄격히 기름연기 정화시설을 설치 가동하고 배연 도관의 청결과 유지 보수를 상시적으로 잘하도록 독촉함으로써 오염방지 설비의 안정적인 운행과 기름연기 배출의 규정 도달을 확보해 원천적으로 기름연기가 대중을 괴롭히는 문제를 줄여야 합니다. 동시에 음식 경영 상가는 주변 주민들과 자주 소통해 상생의 이름으로 모순 분쟁을 해소해야 합니다. 기층 치리에서 가도와 사회구역의 전초 역할을 확실히 발휘해 소음, 난립먼지 오염, 음식 조리, 기름 연기 등 대중 반응이 강렬한 고빈도 문제에 초점을 맞춰 전역에 걸쳐 그물식 조사를 전개해야 합니다. 일찍 발견하고 일찍 개입하며 일찍 정돈함으로써 대중이 정돈이 가져온 새 변화와 새 기상을 절실히 느끼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주앙 생태환경 보호독철 반영 문제 시정을 다잡는 것은 예늘 없이 완수해야 할 중대 정치 임무로서 여러 민족 대중 권익에 관계되고 아름다운 연변 건설 대국에 관계됩니다. 각급 당위 정부는 문제 시정을 다잡는 극도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깊이 인식하고 층층이 압력을 전도하고 급별로 책임을 다지며 진정으로 부딪히고 조목조목 처리해 재반 시정 임무가 제때 높은 질로 완수되도록 확보함으로써 연면의 녹수 청산과 어렵게 얻은 생태의 금빛 간판을 견결히 수호해야 합니다. 문제를 직시해 시정을 다잡아야 합니다. 시정 표준과 시한 요구에 엄격히 대조하고 기다리지 않고 주동적으로 작위하며 임무를 구체적 일터까지 분해하고 책임을 구체적 사람에게까지 시달하며 엄격하고 빠르며 실속 있게 문제 시정을 다잡아 각종 문제가 조속히 해결 종결되게 확보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맞부딪혀 시정을 다잡아야 합니다. 주앙 생태환경 보호독철주가 이첩한 신소 사건에 대해 성실히 접수하고 전부 받아들여야 하며 즉시 현장에 가 확인하고 제때 시정 방안을 내와야 합니다.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그치 추진해 조속히 효과를 보고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공사 기일을 역배치해 기한에 종결시켜야 합니다. 책임 회피, 무성의한 대응, 허위 정돈 등 현상을 견결히 근절해 실속 있고 단호한 시정 성과로 대중 관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0: 규정 제도를 건립해 시정을 다잡아야 합니다. 조항 생태환경 보호 독차를 계기로 같은 부류 우환을 깊이 조사하고 관련 분야로 연장해 조사 정돈을 전개해야 합니다. 공동성 문제, 다발성 문제와 심층 모순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원천 예방 및 장기 효과 감독 관리 기제를 건립 완산해 하나의 문제를 정돈하고 한 류형의 우환을 해결하며 한 분야를 규범함으로써 전주 생태환경지를 1층 높이고 아름다운 생태환경에 대한 여러 민족 대중의 동경과 기대를 더 잘 만족시켜야 합니다. 부조장 소경령, 주직속 관련 부문과 연결시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답사에 참가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경 호가복이 19일 연결해서 심양 주재 한국 총령사관 총령사 김성민 일행을 회견했습니다. 호가복은 연변주 당위 정부를 대표해 김성민 일행 방문에 환영을 표했습니다. 호가복은 전주 경제사회 발전 정황을 간략하게 소개한 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좋은 관계를 갖고 있으며 상업적으로 서로 통해 단행 간 경제무역 왕래와 인문교류 등 분야에서 일련의 실무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당면 연변은 습금형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업회보 청취시의 한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고품질 발전 추동을 주제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지역 위치 특점, 자원 전품, 산업 토대와 비교 우세에 입각해 4.4.5 산업 발전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연변 특색의 현대화 산업 체계를 다그쳐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의약 건강, 전자정보, 의료미용, 건강양생 등 산업 분야에서 실력이 강하고 우세가 두드러지며 우리 주 중점 산업과 고도로 부합되고 상호 보완성이 강해 두 지역의 협력 잠재력이 충분하고 발전 전망이 높습니다. 심양 주재 한국 총령사관이 교류 연결 플랫폼을 적극 구축해 두 지역 인원과 기업 간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하고 더 많은 한국 기업이 연변에 진출하도록 주동해 우호 협력과 발전 상생의 세상을 함께 엮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연변주 당위 정부에서는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인류 경영 환경을 힘써 구축하고 한국 기업이 연변에서 발전하는 데 량질의 고효를 봉사를 제공해 기업이 연변에서 풍성한 투자 수익을 얻게 할 것입니다. 김성민은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연변은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산업특색이 선명하며 경영환경이 우월합니다. 특히 최근간 연변 경제사회 발전에서 거둔 성과는 사람들의 주목을 끕니다. 심양주재 한국총령사관에서는 계속해 교량유대 역할을 잘 발휘하고 연변에 대한 선전추천 속의 강도를 높이며 두 지역이 산업, 인문, 교육 등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심화하도록 조력해 호혜호리 협력 상생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조장인 호복군,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회견에 참가했습니다.
1: 5월 19일 우리주는 조항 제2 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0진 군종 신소신고 사건 도합 3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2건, 편지 1건입니다. 그중 용정시 한 건, 화룡시 한 건, 도나시 한 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세 건입니다. 그중 물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33.3%, 생태 관련 사건이 두 건으로 66.7%를 차지합니다.
0: 2026년 5.19 중국 관광일 연변주 주재 활동 및 도문강 조선종 문박원 개원식이 19일 도문시 량수진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일련의 문화관광 행사와 여러 소비 촉진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문화유물과 박물 전시, 건강양생 체험, 변경 풍정을 일치한 문화관광 성년을 선사했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여기는 도문시 량수진에 위치한 도문강 조선종 문박원인데요. 2026년 5.19 중국 관광일 연변주 주재 활동 및 도문강 조선종 문박원 개원식 활동 현장이기도 합니다. 제 뒤에는 이미 인파가 모였고 현장 곳곳에 즐거운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전주 문화관광 종사자와 인터넷 달인, 주민과 관광객들이 모여 이 성대한 행사의 매력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활동은 내용이 풍부하고 볼거리가 가득했습니다. 수석 서화전, 문예 창작 답사, 민속 문예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진행됐고 도문시 제1진 약식 동원 건강 메뉴를 발표했습니다. 아로니아, 홍삼 등 5가지 건강차 음료, 인삼 달걀, 연변 소고기 죽 등 10가지 특색 약선이 집중적으로 선보여 관광객들이 연변의 건강양생 음식 매력을 직접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건강음식 품평 구역에서는 특색 민속 간식, 농특산물 등이 전시돼 많은 관광객들의 발

0: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남 관광객 조평입니다. 오늘 중국 관광일을 맞아 친구와 함께 왔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아주 좋고 각종 민속 공연을 볼 수 있으며 간식, 약산도 있는데 맛이 좋습니다. 문화관광 추천 소개 순서에서 도문시 문화관광 부문에서는 3대 주제 특색 관광 로선을 발표했는데 일생일세 월청만, 도문강, 조선종, 문박원 등 세 관광지가 포함되어 있었고 도문 동상구, 일광산 삼림공원, 백년 부락 등 전통 관광지들을 연결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활동기간 도문강 조선종 문박원이 손님을 맞았고 승격된 조선종 민속민가 관광원, 민속용품 전시중심, 민족문화예술관이 동시에 공개돼 관광객들에게 입체적인 조선종 민속 백과사전을 선보였습니다. 특색 카페, 어린이 놀이, 수상 레이저 등 다양한 종목도 동시에 선보였습니다. 수석 서화 전시에서 관광객들은 변경 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고 많은 서화가들이 현장에서 수목화를 창작해 자연의 경이로움과 인문미가 깊이 융합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도문 주민 장일호입니다. 오늘은 문박원 개원일이기도 해 다양한 수석 서화와 조선족 특색 옛 물건들을 구경했는데 처음 봐서 매우 신기했습니다. 길림성 도문강 제약위원회에서 총경리 왕군영입니다. 5월 말까지 우리는 문박원 무료 입장 및 특색 체험 종목 할인 등 일련의 혜민 조치를 내오는 동시에 민속 공연, 예술 전시, 건강 양생 음식 품평 등 행사를 상시적으로 펼치게 됩니다. 향후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에 의탁해 민속 문화, 약식 건강 양생, 변경 관광을 깊이 융합시켜 연변에서 대표적인 민속 견학 기지와 변경 문화 관광 방문 기지를 구축할 것입니다. 중국 관광일 활동 기간 우리 주에서는 전주 근 30개 중점 풍경구를 통과해 입장권 할인, 입장권 우대 세트, 소비권 및 해민 선물 꾸레미 등 일련의 혜택 조치를 집중적으로 내와 전민 관광의 짙은 분위기를 전력 조성합니다. 추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이 가동식에 참석했습니다.
1: 조민정국 조로령사업위원회 판공실에서 주최하고 연변 로령산업연합회 조로년 서화연구에서 주관한 2026년 연변 중로 중로년 문화전시공연이 일전 연변 노동자문화궁에서 있었습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조장인 호복군이 활동에 출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호복군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연변과 러시아 비내 변강군은 산과 물이 잇따 있는 우호적인 이웃입니다. 두 지역의 우위는 세월이 흐를수록 깊어져 중로 지방 합작의 모범으로 됐습니다. 이번 전시 공연 활동을 계기로 두 곳의 경제무역과 문화관광 합작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는 한편 건강양생 산업협력을 1층 강화하고 민간문화의 상호 교류를 심화하며 문화 플러스 건강양생 플러스 관광융합 발전을 추동해 동북아 지역 중로년 문화교류 브랜드를 구축하기를 바랍니다. 이어 중로 중로년 문예교류 합동 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중로 양국 중로년 예술단체들이 번갈아 무대에 올라 30개 정품 종목을 선보였습니다. 러시아 측이 공연한 가추샤, 모스크바 교회의 밤 등 고전 종목들은 러시아 민속 풍정을 보여줬고 중국 측의 상모춤, 북춤, 기악 연주 등 특색 종목들은 연변 민속문화 매력과 로인들의 앙양된 풍모를 생동하게 보여줘 현장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연결시 노인대학 향양화 예술단 단장 류자군입니다.
2: 非常开心.
1: 매우 기쁩니다. 수확이 참 많았습니다. 공연을 통해 우리의 공연 수준을 높일 수 있었고 노인들이 즐거움을 찾고 의지할 곳이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 국가 간 교류가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 측 공연 대표 류드밀라 왈렌티노브나입니다. 이번 중로 전시 공연에 참가하게 돼 매우 기쁩니다. 우리는 106명 배우를 데려왔는데 가장 어린 배우가 41세이고 82세 고령 노인도 참가했습니다. 이번 활동에 참가해 중로 간 우위 교량을 놓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이날 필목동원 중로 중로년 소화 및 예술 교류 활동도 개최돼 양국 중로년들의 우수한 소화 작품들을 집중 전시했습니다. 양국 서화 애호가들은 현장에서 붓을 휘둘러 기회를 겨뤘으며 필목을 교량으로 예술을 교류하고 우위를 전달해 신시대 중로년들의 분발 향상

0: 상하는 정신 면모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이번 활동은 닷새간 진행되며 중로량국에서 도합 천여 명 중로년 대표가 참가합니다. 조민정국 당조 성원이고 조노령사업위원회 판공실 상무부주임인 김웅입니다. 이번 중로 중로년 문화 전시 공연을 개최하는 것은 중로년들의 정신문화 생활을 풍부히 하고 인구 고령화에 대처하는 전략을 적극 실시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관광객 연변 유치를 실시하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우리는 문화를 교량으로 건강 양생을 매개로 삼아 중로 민간 교류의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양국 노인들의 풍채를 보여주고 우리조 건강 양생 객거가 국제로 나아가도록 추동하렵니다.
1: 용남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일전 2026년 길림성 일현일품 정품체육경기 평리활동에서 전성 38개 정품경기를 공시했는데 연변의 야구초청경기 전국 항공모형 공개경기 연변여 제12회 왕청 대중속도빙상초청경기 길림성 대중겨울수영 도전경기 및 도나 제14회 겨울수영초청경기 훈준시 청소년 축구초청경기 등 5개 경기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0: 도나시에서는 일전 2026년 사업단위 공개 초빙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도나시 69개 사업단위에서 사회를 대상해 사업 일꾼을 공개 초빙하는

0: 초청 경기 전국 항공 모형 공개 경기 연변여 제12회 왕청 대중 속도 빙상 초청 경기 길림성 대중 겨울 수영 도전 경기 및 도나 제14회 겨울 수영 초청 경기 훈준시 청소년 축구 초청 경기 등 다섯 개 경기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 도나시에서는 일전 2026년 사업 단위 공개 초빙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도나시 69개 사업 단위에서 사회를 대상해 사업 일꾼을 공개 초빙하는

0: 2026년 사업단이 공개 초빙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도나시 69개 사업 단위에서 사회를 대상해 사업 일꾼을 공개 초빙하는데 도하 124개 일터에서 148명을 초빙할 계획입니다. 그중 특별 초빙 대학 졸업생이 56명이고 일반 초빙 인원이 92명입니다.
1: 문화를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형 지통 및 부정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 전화가 열려져 있습니다. 각종 질병이나 또 증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4시 전으로 291-9333번 291-9333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심장병 중에서 제일 난제이고 치료하기 어려운 이런 병이 심근경색인데 이 병은 일단 급하게 발작하기 때문에 구급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생명이 종말이 난 먼저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뇌출혈이라는 이런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출혈도 급하게 치료해야 되는 이런 병이기 때문에 뇌출혈이 온 환자분들을 빨리 병원에 모셔

0: 가야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심근경색이라는 진단을 받았거나 뇌출혈이 온 경력이 있거나 뇌경색이라든가 혈압이 평상시에 높다거나 이런 분들 급하게 병이 발작해서 사망할 수 있는 위험도를 줄여줄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의 때마다 이 장약심리방은 사람이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약이라고 자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평상시에 심장질환하고 뇌혈관질환을 동시에 이래 치료해주는 제일 중요한 이 주치공룡이 심근경색, 뇌출혈 후유증, 뇌경색 후유증 이것을 딱 치료를 해준다고 밝혀놓은 이런 약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을 써준다 할 때 심뇌혈관 질병 치료에서 많은 구분기를 걸은 분들 이 약을 쓰면은 치료에서 만족스러운 효과를 또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지금 우리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우리 활동이 아주 독특한데 5월 31일까지 깜짝 이벤트 우리 활동을 합니다. 예. 이번 깜짝 이벤트 우리 활동에서는 장약 심리방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잡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예. 어떤 분들 지금 전화와서 어째서 17곽을 싸고 36곽을 사는 이런 우리 정책이 있는데 17곽 싸면은 몇 곽 더 주고 36곽 싸면 몇 곽 더 주는가 이렇게 물어보죠. 예. 그런데 우리 이 약은 17곽을 사시는 분들 약을 더 주는 것이 아니고 현금을 더 뽑아드리는 이런 약입니다. 예. 이 약을 사면서 현금을 적게 내고 이렇게 사는 것만큼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17곽이 원래 5,610원입니다. 예. 그런데 4,000원에 드리기 때문에 1,610원에 달하는 그 이런 현금 이런 혜택을 볼 수 있죠. 예. 상대적으로 17곽을 사시면 본약 장약 심리방을 거의 5곽 더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외에도 다송 비타민 B족을 3곽 더 드리는데 이 3곽이면 반년 드실 수 있는 약입니다. 예. B족이라 할 때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고 몸이 허약한 분들이 드시면 빨리 초설 수 있습니다. 예.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장약 심리방 먹은 약을 내가 먹은 게 효과 본 이야기 하다 그래요.
0: 예, 말씀하십시오.
2: 예, 내가 가슴이 별로에 막 우두두 떨기고, 예. 땜 어디 숨이 올라오고, 좀 나쁜 생각만 하면, 신때 막, 이 생각이 막, 비길 데 없었습니다. 그런 게, 선생님 방송하는 강의를 듣고, 내 2년 전에 먹고 많이 효과를 봤습니다.
0: 예.
2: 그래, 한 2년 안 먹었습니다. 좋으니까.
0: 예.
2: 그런데, 작년에 또 우리 영감 멤버 놓고 왔는데, 내 이 약을 먹고 효과 좋으니까 우리 영감 대수치겠단 말입니다.
0: 예.
2: 근데 우리 영감도 예, 지금 예, 아이, 저기, 출혈 병원에서 퇴원해서 예, 2차 잡산인데 지금 어떤 6달 되는데 그냥 예, 놀라다니고 아무런 이상 없고 우지럼지 다니고 힘이 난단다.
0: 아, 그 회복이 그래, 잘 됐죠, 중풍.
2: 예, 그래, 나도 또 같이 먹은 게 예. 나도 또 너무 좋습니다. 밤에 어쩌면 자꾸 죽은 사람 보고 꿈은 많이 꾸고 어쩌다 이상하게 잔 것 같지도 않고 잠도 잘 못 잤습니다. 그런 게 우리 영감 주시니까 같이 먹었는데
0: 예.
2: 나도 지금 예, 밤에 잘 때 꿈도 덜 오고 가슴 떨기는 것도 술 떨기고 예. 어쨌든 잠 잘 자고 예, 밥도 잘 먹고 이랬다.
0: 예.
2: 우리 영감도 식사를 어디 잘한다 우리 두부에 아침 점심 저녁 한 끼를 빼놓고 삿대로 제 시간에 딱딱 잡수고 예.
0: 좋은 일.
2: 우리 영감도 아주 신체 좋아졌습니다. 밥 맛이 좋아서.
0: 예.
2: 예, 나도 예, 그래 밥도 맛있고 맥이 또 제대로 해가고서 홍보관이나 홍보관 다 다니면 그랬다.
0: 예, 이 약을 잡수면 원래 맥이 납니다.
2: 예, 예, 그래서
0: 항산화 작용을 크게 해주는 약이기 때문에.
2: 예, 그래서 내 우리 동네 친구들도 많이 소개를 뭐. 그랬는데 그제 두 집 사주고 또 한 집에서 또 사겠단다 합니다.
0: 아.
2: 요새 또 할 때 좋으니까 나.
0: 활동이 확실히 좋습니다, 이번에.
2: 예, 그래, 내 또, 예, 소개돼서 살 줄까, 그랬는데. 예. 나는 이하고 평생 먹을 예산이다. 그

0: 그렇게 잡수면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죠.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1: 따로 자라고 매기나 하고 이래까에 맨날 기분이 좋습니다.
0: 지금 싸겠다는 사람은 그분은 무슨 병으로 지금 고생합니까?
1: 그분도 지금 풍신 정도 이상하게 다리 쥐어올라오고 이 머리 오줌쥐 나고 기억력이 내었고 아. 이래면 어쨌든 풍이 올까봐 겁이 나서 지금 잡수겠다.
0: 예, 풍 예방에도 때문에. 그렇게 좋은 이야기입니다. 예, 이 학원은 예, 예방이 사원에서도 잡술 수 있습니다.
1: 예, 오늘도 배달해서 쌀까 안내기라.
0: 예, 이렇게 이제 금방 지금 전화를 하시고 지금 배달을 받기 때문에 본약 세곽을 더 증송해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할도 이렇게 좋습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1: 예, 예.
0: 확실하게 예, 좋습니다. 예.
1: 네, 배달하고 나중에 전화할게요.
0: 그렇게 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야.
2: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예, 당연히 내방문을 환자입니다. 야, 난 이하고 먹고 소리 전나 여러 마리 혜택을 잘 받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네. 효과 좋습니다. 난 최근에 혈압조절에 앉아서 한 30년간 그냥 혈압약 못 먹고 지냈는데 혈압조절에 앉아서 그렇게 서약을 뭐 몇 가지 놓고 먹었는데 이 약을 먹은 다음에 지금 이 혈압약 아예 먹고 약 먹은 게 혈압조절이 너무 달쳤나니 약을 따라가면 혈압약 또 깬 것도 혈압조절을 그래서 해야 됩니다.
0: 아, 원래 그렇습니다. 야, 이 잘 되는 이야기.
3: 혈압약 깬 약은 세면이 어디 있을까?
0: 맞습니다.
3: 나는요, 지금 뒷골이 그리 아프지 것도 아예 아프지 어지럼 정도 안 나지 얼마 전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난 또 신경기생하고 여기 생겼어. 이 병이 발작하면 숨이 차고 그래서 앞쪽 가슴 절절히 아프고 땀은 또 이 병이 발작할 때 땀을 얼마나 흘리는지 모른다. 그래서 그거에 할 수 없어서 그래서 계속 불러서 요한님이 불러서 1년에 몇 번씩 입원하던 게 이 약을 먹은 다음에 지금 이 병원을 모르고 삽니다.
0: 아, 예.
3: 병원에 가니까 돈도 많이 살려겠지. 그래서, 그래서 난, 내가 먹고 나면 좋을 건, 이 약은 좀 어찌 좋은가, 내가 상세히 봤더니, 여기 성분이 원래,
0: 성분이 우수합니다, 원래.
3: 네 가지 약이 있더구만.
0: 예, 이게 로안광진으로 그 서장에서는 로안광진이라고 하느니, 네 가지 아주 좋은 이런 약재가 또 들어갔습니다.
3: 예, 그래 그런 짓에 나 효과가 확실하게 효과를 봅니다. 예. 그래서 난 너무 좋아서 우리 친척 그리고 동무들은 내가 그 더먹어서 자랑합니다. 네 약 먹었어.
0: 예.
3: 그래, 예, 우리 친척들이 모두 약 때문에 그만한 약이 정말 잡신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0: 예.
3: 그리고 우리 동무 우리 언니 남편이 한 얼마나 무리할겠니 우리 언니 남편이 한 분인데 예. 어째서 그런지 병원이가 검사관에 말초 신경염이란다.
0: 아.
3: 그래, 그런데 그냥 발바닥이 매고들, 발을, 불에 타는 것처럼 앞두고 발바닥에 발을 찍어놓은 것처럼 아파서 치유가 못한다.
0: 아.
3: 이게 뭐 어떻게 하는가 자꾸 문의해달랍니다. 지금.
0: 예. 이 말초 신경염이 온 이런 분들은 이 손상된 신경을 빨리 회복시켜줄 수 있는 치료하고 이 인체 내의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면서 어혈을 풀어주면 치료에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기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신경계통이 파손된 것을 빨리 수복해줘서 신경에 영향을 주면서 그 말초 신경염이 왔다거나 또 대상 포진이 있다거나 이런 걸 치료해 준다. 예, 우리 초임기 생물 신경 활성 효소는 세계 이학계에서 공인하는 독특한 신경 재생제죠. 예, 그리고 우리 이 약을 보면은 혈액 순환을 잘 시켜주면서 어혈을 풀어줄 수 있다고 딱 약과기 치료 범위에 밝혀놓은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요 혈액 순환을 잘 시켜주면서 어혈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성분 또 들어갔지요. 예. 소홍화랑 지룡이랑 소목하고 또 당귀랑 그 천궁이 들어갔기 때문에 치료에서 또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추천드립니다. 예.
3: 그럼 이분이 지금 활동을 좋다고 말하고 활동을 할때 이분도 싸게 했답니다.
0: 이렇게 이제 금방 그 손님처럼 지금 들어와서 분享하시고 지금 이 약을 싸거나 그 문의하시고 산다 할 때 또 우리 본약 세곽을 지금 더 증송해 드리지엠까 5월 30일까지 여기 이게 예, 특별 이벤트 우리 활동입니다 이번이 예, 네. 이번 우리 활동이 그렇게 독특한 우리 활동이기 때문에 참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시죠.
3: 2417979번 예?
0: 맞습니다.
3: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0: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저는 이 당약 심리방을 먹기 전에 혈압인 고혈압약을 25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2: 예.
1: 혈압약을 어떤 때는 세 가지씩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2: 예.
1: 2년 사후에 당약 심리방 먹으면서 몇 가지 먹던 혈압약도 약 달 만에 끊어버리고 이 당약만 먹고 있는데 혈압도 그렇게 잘 된다.
2: 네.
1: 신경성으로 뒤에서 소리 나에 12년간 고생했는데 반년 먹고 완전히 소리 나지 않아 너무 좋습니다.
2: 아, 예.
1: 그리고 연대병원에 가 검사한 것이 다발성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2: 아,
1: 그래서
2: 예.
1: 그런지 머리 안에 안개낀 것 같고 가만히 누워있어도 질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고 동시에 아이 납니다.
2: 네.
1: 그런데 이 약 먹으면서 머리 어지럼증이 인차 이렇습니다. 지금 네.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 바짝 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2: 그렇죠. 예.
1: 그리고 얼굴에 검정 버섯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 쓰면서 검정 버섯이 없어지고 얼굴 색이 좋아서 좋아져서 보는 사람마다 이뻐졌답니다.
2: 이뻐질 수 있습니다. 원래.
1: 내가 소개해서 내 친구와 친척들이 여러 명 쓰고 있는데 쓰는 사람마다 다 효과 좋다면서 오히려 날이 괜찮답니다.
2: 예.
1: 그리고 한 가지 뭐냐 하니까 우리 신우의 남편이 기침병에 왔답니다. 그래서 예. 숨이 많이 차서 힘들어하는데 이런 사람도 이 약품에 효과 볼 수 있겠습니까?
2: 예, 효과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병을 치료해주는 이런 약이기 때문에 효과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배심병이라는 건 우리 몸을 상초, 중초, 하초로 나누는데 상초에 심장하고 폐가 있습니다. 예. 심장이라는 거는 혈액순환을 책임진 장기고 폐라는 거는 호흡을 책임진 장기인데 이런 중요한 장기가 둘 다 문제 생겼다 할 때 환자 본신은 매우 바쁩니다. 예. 숨이 차면서 많이 바빠하죠. 예. 예. 그리고 맥도 떨어지하고 예. 이 배심병이란 폐하고 심장이 동시에 병이 든 걸 말하는데 먼저 폐동맥이 굳어지면서 심장에 피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 폐동맥이 압이 높아지면은 심장에서 특히 우심실이 피가 심장이 잘 들어가지 못하는데 들어간다 해도 압력을 느끼기 때문에 우심실 비대가 온다. 예. 이 두꺼워진다 이 말이죠. 예. 정상적인 상황에서 원래 그 심장 두께가 제일 두꺼운 거는 좌심실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우심실 비대가 오면서 심장에서 충분한 이런 혈액을 내보낼 수 없게 되죠. 예. 그러면 심장은 전력을 다 해가지고 또 그 폐에다 혈액을 수출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폐에 나갈 때는 까만 피입니다. 예. 정맥이 피가 우심실에서 폐에 나가는 순서인데 여기서부터 원래 저해를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폐의 제일 기본 단위가 폐포인데 폐포의 섬유변이 오면서 그에 따르는 혈관도 굳어지고 그다음 동맥경화다 경화가 있고 혈압이 높기 때문에 심장이 폐에다 피를 보내는 순간 폐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탄성이 없기 때문에 거꾸로 심장이 비대가 오는 걸 말한다. 이걸 폐심병이라 하죠.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어는 이 폐심병을 치료해주는 이런 약인데 이 폐심병을 치료해주는 데서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약입니다. 예. 주요하게는 소홍화하고 홍경천, 당귀하고 지룡, 소목이 심장경락에 들어가 가지고 심장 기능을 높여주고 심근세포를 격화시켜준다. 예. 그러면서 심장을 치료해주고 황계라든가 또 담남성이라든가 지룡이라든가 홍경천이 홍경천 또 황계가 폐경락에 들어가 가지고 폐를 깨끗이 해주고 폐를 유난하게 해주면서 성열도 풀어주고 폐음이 허약해가지고 열이 난다거나 마른 기침이 난다거나 또 가래가 많고 이런 증상도 해결해주고 염증을 또 없애준다. 예. 그리고 폐열도 내리게 주기 때문에 숨이 찬 이런 증상이랑 목 안이 자꾸 말라드는 이런 증상이랑 좋아질 수 있죠. 예. 그분한테 이런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약이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2: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1: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수고하십니다. 예.

0: 안녕하십니까?
1: 예, 이 장약심내방에 우리 쓰고 있는데 좀 중풍 좀 세게 맞아가서 이 이야기 혈압 조절 잘하고 혈압약 때까 이야기 야 정말 이야기인데 감사드려야 된다 우리는.
0: 아, 예.
1: 그래서 예, 한 15년 동안은 그 뭔가 그 서약을 그래서 계속 알고 있었습니다. 그거 혈압약을.
0: 예.
1: 그래도 하나를 세번 잡숴도 혈압 떨어지니까 이 약을 끝내 쓰고서 혈압 조절 잘 되고 그다음에 그 심장도 좋아지고 머리 오지럼증이 나다 못해서 누구 먹어도 집이 빙빙빙 돌아가서 예, 어찌지 못했었다. 그러니까 그 예, 부위 그래 와서도 혈압 올라가가 체포하면서 그다음에는 무슨 꿀티제 그런 거 그런 게 요약을 좋은 약을 예, 이 심리가 확실히 좋은 약이 훌륭한 약인데 이런 좋은 약을 만나서 예, 혈압약을 뗐지 머리 오지럼증 게 나사졌지 심장이 떠서 두근거리고 해서 맥박이 빠른 것도 나사졌지 골다공증이 나사졌지 걔부터 뱀비 30년 했습니다. 그래서
0: 종풍은 안
1: 그거
0: 나사졌습니까?
1: 예, 그래 그 뭔가 그 뱀비가 뱀비 30년 동안 있는 거 그거 혹시 얼마에 대해서 그거 떨어지거나 그래서 대변이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딱 봐봐 본인 영조가 줄까봐 이 몸이 가벼워진단 말입니다. 그 대변 보면은 이제 대변 넣어볼까 아마 어제 닷새 6시였잖아요. 몸이 무거워 불나진다 그래서 되게 어느 이야기 되겠어 이야기 그러니까 들어가서 예, 정말 이거 중풍한다 이렇게 지뢰 나왔는데 확실히 정말 이 예, 주치공님들이 수많은 주치공님들이 그걸 지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좋은 약을 만나서 예, 지금 제품 맞지 안 했기 때문에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우대학동에 또 이렇게 참가하면 세가 거서 줍니까 또?
0: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화를 하기 때문에 제가 거드립니다.
1: 예, 알았습니다.
0: 예.
1: 이번 우대학동에 참가하자고 그럽니다, 선생님.
0: 그렇게 하십시오.
1: 예,
0: 네.
1: 수고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당약 심내방 쓰고 있는데 약은 참 좋은 약입니다. 선택은 맨발한 덕에서 어느 정도 이 약에서 건강 찾고 병에서 해탈되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네.
3: 이 약은 정말 많은 약을 아이 광고해요.
2: 여보세요?
3: 예.
0: 말씀하시오.
3: 효과 안 좋습니까?
0: 예.
2: 네, 지금 들립니다.
3: 예, 비행기 요도가
0: 예.
3: 그런 뭔가 광고약도 써보고 아이 친구도 맞아보고 병원약도 썼지만은 그래도 얼마 전 치료되고 효과 못 보더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실망 가지다가 이 선생님 강의 듣고 이 서장약을 썼는데 이거는 오염이 없는 그 4,500m 이상의 야생약재를 만든 약이라 하니까나
0: 맞습니다. 예.
3: 아, 이런 약 쓰면 효과를 보겠다 해서 이 공농수씨 딱 중풍 후유증 치료한다고 아이 심근경색이 관상동맥경화에 뇌동맥경화에 모든 관심병 치료한다거나 거기서 그것도 정말 믿음이 가서 쓰기 시작했는데 정말 매일매일 쓰며 도와주던 게 지금은 뭐 그런 데도 아무런 문제 없고 내 가고 싶은 데를 다갈수 있고 모든 얼굴 마비 어느 장애요 눈이 도피던 것도 다 정상을 냈습니다.
0: 네.
3: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심장도 두자라는 사람인데 저는 지금은 이 심내방 덕에 지금은 얼마나 편하게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0: 주지 않아 해도 됩니다. 이야기 잡수면.
3: 예,
0: 네.
3: 지금은 근심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얼리 숨이 올라오고 또 갔으면 딱 빨래돼서 싸는 것은 싸가지고 싸다도 어떤 때는 또막꽉 이렇게 그래서 조여놔서 그래서 온몸이 그래서 숨이 올라와서 물 퍼지돼가지고는 그래서 또막그 사람들 요온 것도 힘들게 그래 보냈다는데 지금 이 약도기 그래서 가슴이 뻥 뚫려가지고 얼마나 편안하게 병원 모르고 살고 얼마나 편하게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0: 예.
3: 그리고 저는 이렇게 혈압도 욕 낮아댔는데 이 약도기 지금 혈압도 정상이 되고 그다음에 만성 빈혈의 기혈 부족
2: 여보세요?
3: 예, 아이 됩니까?
0: 예.
3: 맥이 없는 줄 모르고 지금은 용 것도 편하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0: 예.
3: 그리고 선생님, 그래 이번에 볼까나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좋고 이 방송에
0: 맞습니다.
3: 문의하면 세통 더 준다
0: 예, 그래, 예. 이번에 그런 혜택이 있어.
3: 남의 약은 아직 무슨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이 도움을 될까 뭡니까?
0: 예,
3: 이런
0: 없이
3: 일은 어찌
0: 처음이지, 이런
3: 그래서
0: 활동은, 예.
3: 예, 서류 6가지 배달 받았다고 전화드린 겁니다.
0: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그럼
3: 예, 알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저는 이 장약을 쓴지 2년이 넘어 되는데 20여 년 동안 먹던 혈압약을 끊어버리고 이 약만 먹고 있는데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있습니다.
0: 예.
4: 6달 만에 이 소약인 고혈압약을 안 먹고

0: 내게 색이 와가지고 머리 항상 어지럼증이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또 면풍까지 와가지고 얘 말하거나 웃거나 밥을 먹을 때도 당기워가지고 얘 견디기 어려웠댔는데 얘 이 약을 얘 2개월 먹은 후부터 얘 좋아지는 게 알리고 머리 어지럼증이 얘 인사 잃었을 때다.
1: 예, 그럴 수 있어요.
0: 예. 그래 단에서 얘 신체 건강검진 해준대에서 얘 신체 검사했는데 얘 혈지 혈당 혈압이 다 정상으로 정상이 됩니까?
1: 예.
0: 예, 이번 우대 활동이 그렇게 좋습니다. 예.
1: 맞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우대 활동 하는데.
0: 예. 예. 본 약에 예 생각이나 도수는 예 얼마나 좋습니다.
1: 맞습니다. 예.
0: 예. 저는 예 이 약밖에는 예 먹는 게 없는데 예 이 약이 좀 있지만은 예 남편과 같이 먹으려고 예 이번 우대 활동에 참가해서 서른여 숟각을 배달 받아 왔습니다.
1: 잘하셨습니다. 예.
0: 예. 이렇게 예 좋은 적이나 뭔가 약을 예 소개해준 선생님한테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예 앞으로 계속 이 약만 먹으면서 예 건강을 찾으려고 합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0: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우리 이번에 17곽을 사시는 분들 비속 3곽을 드립니다. 예, 이 비속은 반년 잡술 수 있는데 주로 구강기양이 또 익다거나 몸이 쇠약하다거나 또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이 몸이랑 혈약한 분들이 빨리 처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눈에 뜰고 있는 눈약에 이게 눈약이 이 성분들이 아주 좋습니다. 예, 황금 웅담분 추출물이 들어갔고 금은화 추출물 또 진주가루에서 추출한 추출물이 들어갔고 장홍화 추출물이란 야생에서 자란 국화 추출물이 들어갔고 또 구기자 추출물이 들어갔습니다. 예, 결명자 추출물 요거 주요 원료로 만든 이런 눈약입니다. 예, 요게 생물 제품으로 나온 이런 눈약인데 이런 눈약 세곽을 더 드립니다. 예, 세곽이면 오래 쓸 수 있죠. 예. 예, 한 석 달 쓸 수 있습니다.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 7,128원에 살 수 있는데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예, 36곽이 원래 11,880원인데 7,128원에 살 수 있기 때문에 현금 4,752원을 덜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현금을 빼주는 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약을 쌀 때 예, 이런 혜택을 볼 수 있죠. 예, 그 상대적으로 36곽 사시면 본약 330원짜리 장약 심리방을 14곽 더 가지고도 현금 132원을 더 빼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외에도 현금 132원을 더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빼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 그 외에도 가치가 999원에 달하는 러시아 야생 해삼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건데 이런 야생 해삼 리물 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이번 깜짝 이벤트 우리 활동에 요 기간에만 5월 31일까지만 생방송에 참가해서 문의하시고 약을 사시는 이런 분들 본약 장약 심리방 세곽을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가치가 세곽이면 990원이 되죠. 예. 이번 우대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인체 내에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모든 기관이 쇠퇴해지지만 특히 혈관 노화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예. 우리 직접 눈으로 들여다보지 못할 뿐이지 사람이 외모처럼 늙어갑니다. 예. 사람과 혈관은 함께 늙습니다. 예. 사람이 수명은 혈관이 건강과 함께 하죠. 예.

0: 길이와 굵기가 달라지고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로하이 가성으로 들어서는데 그 혈액이 흐름 속도가 빠르거나 느린가에 따라서 사람이 길고 수명이 길고 짧음이 결정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
1: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구기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비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문의 전화 241-7979 24

0: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교통정보에서요, 길이 어렵다는 표현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길이 막힌다 또는 교통량이 많아서 운행이 원활하지 않다와 같은 의미를 가진 서로 다른 표현이죠. 길이 어렵다는 이 표현에서 마치 풀어야 하는 고난도의 문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려운 걸 알면서도 지나가야만 하는 길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려울 거라고 미리 귀띔해 주어도 다른 길로 돌아갈 수 없어서 직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막혀서 하염없이 기다려야 할 수도 있고 공사 중인 도로나 사고 차량 옆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분명 어려운 순간을 돌파해야만 합니다. 내월도 어려운 길을 지나고 있을 우리에게 작은 위로 음악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랑 함께 출발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저녁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고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10도,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4도입니다. 우리 주 산림화재 위험 기상 등급은 4급, 공기오염 기상 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0: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0: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0: 연조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1: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0: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1: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0: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1: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사연 열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아나운서님. 요즘요, 에어프라이어 하나로 요리를 하는 게 인기가 있잖아요. 저도 그 편리함과 유행을 따라가고 싶어서 인터넷으로

당나귀의 레시피를 따라해보려고 했습니다. 네, 시간도 온도도 정해진 대로 세팅하고 두근거리며 뚜껑을 열었는데 당나귀 겉은 까맣게 타서 수치되고 속은 의심스러울 정도로 생생한 겁니다. 그야말로 바삭함은 온데간데 없고 검은 껍질이 날 것이 속 그 자체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에어프라이어 기기마다 온도 설정을 하는 게 달라서 인터넷 레시피 그대로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에어프라이어로 편하게 당날개 구이를 먹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검은 폭탄 당날개 몇 개만 얻은 하루였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사연 열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아나운서님 안녕하십니까. 이어폰을 끼고 산책을 하면서 노래 가사에 푹 빠지게 됐습니다. 노래에 심취해서 저도 모르게 작은 소리로 따라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이 산책로에 사람도 없고 흥이 점점 차올라서 아예 이어폰을 빼고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는 큰 소리로 노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소절이 끝나고 다음 소절을 기다리는데 갑자기 뒤에서 오우 노래 잘하네요 하면서 박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제가 앞만 앞과 옆만 사람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뒤에 사람이 오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뒤에 그분들은 제가 이어폰을 빼는 과정부터 감정에 이입하여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전 과정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너무 창피했지만 감사합니다라는 감사 인사를 드리고는 도망치듯이 그곳을 빠져나왔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사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아나운서님. 자, 오늘은요, 진짜 방을 치울 거야, 이렇게 굳게 결심하고 책상 정리를 시작했답니다. 책상 후 책장 안 그리고 서랍 차례가 와서 서랍을 열었는데, 그런데요, 서랍 속에는 옛날에 사둔 작은 인형, 그리고 중학교 때 쓴 일기, 영화 티켓, 심지어 초등학교 상장까지. 저는 그 자리에서 과거로 향하는 추억 여행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진 한 장에 5분, 현재 한 통에 10분, 어느새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갔고 서랍은 더 지저분해졌습니다. 청소는커녕 방은 점점 저의 과거 추억으로 꽉 차게 됐답니다. 결국 저는 청소를 포기하고 바닥에 앉아 일기장을 읽다가 웃고 또 웃고 울고 또 울었답니다. 방은 여전히 난장판이었지만 제 마음은 정리되더라고요.

자, 이어서 다음 사연 열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아나운서님. 이 핸드폰 배경화면을 저의 귀여운 강아지 사진으로 바뀐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꾸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밖에 나갈 때면 무의식적으로 핸드폰 화면을 밖으로 향하게 쥐고 다녔습니다. 네, 그러다가 누군가가 이거 강아지 너무 귀엽네요 라고 말할 때면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졌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가 보니까 정작 제 핸드폰 배경에 관심 가져주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과거의 제 모습을 생각하면 웃기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 사람들에게 제가 먼저 저희 강아지 귀엽죠 하고 물어보곤 한답니다.

그래요. 요즘같이 핸드폰 개인정보를 중시해서 그런지요. 다른 사람의 핸드폰 화면을 그렇게 뚫어지게 보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나저나 강아지가 얼마나 귀여웠으면 그랬을까요?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도 재미나는 사연들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하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저희 생방송시 열선전합니다. 2919333번으로 전화주셔서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사연을 엄선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옵니다.

알면 할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학 지식, 살면서 우리가 지나쳤던 잡단 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중년 예술가 가운데 한 명, 피카소나 마티스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화가 바실리 칸딘스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최초의 현대 추상 작품을 그린 화가로 평가받으며 표현주의와 현대 추상주의의 거장으로 불린 사람입니다. 과연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네, 바실리 칸딘스키는 1866년 12월 16일 러시아 모스크바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러시아 제국이라 불리며 황제인 차르와 귀족들이 사회를 지배하던 그런 시기였답니다. 칸딘스키는 당시 상류층 자제들이 밟더니 엘리트 코스를 그대로 걸으며 모스크바 대학에 진학합니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후에는 법대 교수로 임용될 정도로 아주 안정적이고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심합니다. 이 안정된 삶과 확실한 미래를 뒤로한 채 그는 자신의 저서 스텝에서 이중에 대한 결정은 세 가지 사건의 영향 때문이라는 이 회고록을 쓰기로 한대요. 어떤 이유에서든 안정된 삶을 포기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안정된 삶과 확실한 미래를 뒤로한 채 그림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서 독일 뮌헨으로 떠납니다. 자, 그를 움직이게 한 세 가지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첫 번째는 클로드 모네의 그림이었습니다. 칸딘스키는 상트페테르부르크 한 갤러리에서 모네의 해질녘의 건초더미 설이 내린 날씨라는 작품을 보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는 그 그림 속 대상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림은 분명 건초더미를 그린 것인데 정작 건초더미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가 생각하기에 화가는 흐릿한 그림을 그릴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네가 틀렸다고 결론 내렸죠. 그러나 그 그림은 점점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는 결국 이 작품이 한순간에 자신의 인생을 바꾸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즐겨 읽던 동화가 주는 강력한 힘과 같았다고 회고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리하르트 바그너의 오페라 로엔그린이었습니다. 이 칸딘스키는 이 오페라를 본 후 완전히 매료돼 평생 바그너의 열렬한 팬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내 눈에 담긴 모든 것을 바그너의 음악에서 볼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을 정도입니다. 특히 로엔그린을 통해서 자신이 모스크바에 살던 삶의 구체적인 장면들이 음악 속에 그대로 펼쳐지는 경험을 했답니다. 바이올린과 베이스, 목건 악기들이 만들어내는 선율이 마치 모스크바의 오후 풍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칸딘스키는 예술이 가진 힘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고 그림도 음악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감동을 줄 수 있다고 믿게 됐답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요. 과학자 조지프 톰슨의 원자모형 이론이었습니다. 이 이론을 접한 칸딘스키는 세상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자신이 알던 모든 과학 이론이 뒤집히는 것만 같았고 마치 모든 과학자의 실수를 한꺼번에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로하여금 이전까지 살아온 세상을 근본적으로 다시 바라보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라고 합니다. 칸딘스키의 음악은 단순히 취미를 넘어서 그의 예술 활동을 구성하는 핵심 축이었습니다. 그는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면 항상 음악적 용어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색채의 대비법이나 구도의 화음 같은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미술과 음악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더 나아가 그는 악기마다 특정한 색깔을 연결 짓는 이 독특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높은 음역의 트럼펫은 레몬빛, 바이올린은 초록빛, 그리고 플루트는 이 연한 파랑, 첼로는 파랑, 이 콘트라베스는 어두운 파랑, 잉글리시 호르는 주황색, 바수는 보라색, 그리고 휴식의 느낌을 주는 파우스는 흰색이었다고 하네요. 이런 음악적 영향이 가장 잘 드러나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푸가를 꼽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칸딘스키가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을 음악이라는 형식으로 구체화하여 그림에 그대로 옮겼다고 분석합니다. 그는
내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음색을 굴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남겼을 정도로 음악과 미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아주 독특한 예술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칸딘스키는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우왕좌왕하는 세상과의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이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예술작품이 마치 오케스트라가 무질서한 혼돈의 소리를 하나의 교향곡으로 승화시키는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작품을 만드는 것은 곧 세상을 만드는 것과 같다는 그의 말, 멋지지 않나요? 자, 어려운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누군가 미리 어렵다고 귀띔해줘도 돌아갈 수 없어서 직진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막혀서 하염없이 기다려야 할 수도 있고 공사 중인 도로나 사고 차량 옆으로 힘겹게 돌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그 어려운 순간을 돌파해야만 합니다. 자, 오늘 하루 여러분의 길은 어떠했습니까? 순탄했나요? 아니면 조금은 어려우셨나요? 길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방송이 여러분한테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안정해 진행의 리봉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으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위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의료보험 지정병원이며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3: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아래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합니다.
1: 네, 지금 많은 환자분들이 영길시 현대병원을 찾아가고 있는데 리우라 하면 바로 어려운 병을 잘 고쳐주기 때문입니다. 즉 난치병 치료에 아주 소문 높은 병원으로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는 리우가 있습니다. 예, 어디 가나 다 같은 방법으로 치료한다면 큰 의미가 없는데 영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 즉 부강주사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강주사라는 것은 그 지금 금방 발견한 것도 아니고 또한 외국에서 수입한 것도 아니고 현대병원의 원장이신 리관례 박사 선생님이 38년 넘게 연구 개발해낸 혁신적인 치료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세포재생료법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이 치료 방법이 개발된 나옴으로 해서 지금 목전 현 수준이 이르러서 해결이 잘 안 되는 많은 이난병의 독특한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현대병원의 이 부강주사료법은 여러 가지 만성병, 난치병, 퇴행성 질환에 효과적인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허리 질환, 예, 허리에 좀 연세가 들면서 많이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으로 여주간판 탈출, 척추협착의 그 효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길시 현대병원에서는 이 허리 질환에 한해서 무료 치료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무릇 허리 통증, 허리로부터 다리 내리 줄이 버치면서 무겁고 아프고 걷기 어려워 고생하는 분들, 어디 가나 제대로 치료 못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현대병원에 가면 돈을 받지 않고 치료해드리는 활동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0: 네, 잠시만요.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네, 말씀하세요.
2: 예, 나는 어제는 한 두 달 전에 가서 치질 내가지고서도
1: 치질, 예.
2: 예, 이게 내 치질이 옛날에 다른 데서 한번 수술 받았다신다.
1: 아, 수술까지 했으면 좀 엄중했겠습니다.
2: 예, 받았다는데 어떻게 돼서 한 1년 남게 지나간 또 있잖아.
1: 예.
2: 또 발작하고 이래가지고서도 네, 지금 현재 병원에 전문에 가서 지금 두 달 전에 가서 이게 부강수사료법을 한번 받았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1: 예, 대부분 그건 한번 치료로 낫게 합니다. 좀 엄중하면 두번 치료에 수술 없이 치료해드립니다.
2: 예, 그러니까 오염내가 되나지. 야, 그래 뭐 다른 것도 크게 하지 않고 딱 그거 부강수사료법을 맞고 그 다음에 와서 이제 그, 요, 며칠, 변화에, 그, 있으면 한 게, 지금, 아무, 이번, 이번에는 어쨌든, 저기, 뭐, 인자, 그, 혹시나, 저기, 변비암이 조금 있어도,
1: 예. 예, 그게 나쁩니다. 예. 예, 변비 자주 생기면, 그게 또, 재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예,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이건 한 번도 발달 따이고, 이렇습니다, 지금.
1: 그러니까, 작년에 치료했습니까?
2: 아, 이제 한 두 달 됐네.
1: 두 달, 예.
2: 예.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완전히 이거 좋습니다.
1: 지금. 예.
2: 일도 없고. 그러니까, 내 지금 아이가도 그때 한 번, 그래, 인사 그랬더라. 또 보고 안 되고 두 번까지. 내는 지금 한 번에 이렇습니다. 지금.
1: 예, 대부분에 한번 치료로 났습니다.
2: 예. 그래서 내 지금 뭐니까 하나 또, 그리고 내 동생아 지금 무슨 가도 여든 60여든 넘었는데, 아, 허리를 내서 가 지금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1: 허리, 예.
2: 허리 그 진단 받은 게 가면 여수반 뭐 탈출이라고 그랬다.
1: 협착은 아니고 탈출입니까? 예.
2: 그래서 야도 외국 가서 일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지금 너무 허리 잃어가지고 가서 일하기 힘들고 하니까 돌아와서 지금 예. 한국에서 그때도 그래서 치료를 하는 게 뭐니까 그래서 수술해라 그랬다더라.
1: 엄중해서 예, 좌골신경 통증이 너무 심하면 수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2: 예, 그러니까 다 수술 안 하고 돌아와가지고 야 이게 뭐 보수적으로 좀 치료해봐야겠다 이런 거 맨발 이번에 또 예, 이 현대병원에서 지금 뭐니까 또 민비까지 또 치료를 이렇게 해주고 하니까 예, 가서 지금 한번 받았습니다.
1: 아 이미 한번 치료받았습니까? 예.
2: 예, 그래 한번 받고 지금 왔는데 예, 아 되게 지금 좋았는데 편안하고 이제가 많이 와서 진통은 이번에는 예, 하나가 두부도 아프던 게 지금 그런 진통은 완전히 잃었단다.
1: 예.
2: 예. 그래서 아무래도 세 번 선생님 그 선생님만은 그때다 세 번은 야 좀 중하니까다 예.
1: 예.
2: 세 번은 해라고 그랬다.
1: 그렇습니다. 이제처럼 치질 같은 건 한 번 두 번 해놨지만 이 허리 요추간판 탈출 같은 거 경해도 세 번은 치료해야 되고 예. 좀 엄중하면 네 번 이상 치료가 수여됩니다.
2: 예. 그래서 야가 지금 어느 자치가 이제 12날 됐습니다.
1: 아, 예.
2: 예. 그래서 예약하려고 그랬다.
1: 아, 예. 12날이면 오래 기다리지 말고 빨리 예약해서 치료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하세요.
3: 우리 어머니가 지금 예, 현대병원에 가서 이 허리 헷짝이 와서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영 고생했댔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 치료를 한 게 효과 아주 좋다 됩니까?
1: 네.
3: 오전에 돌아 누울 수도 있고 바깥에도 나갈 수도 있고 조금씩 걸어 다닌다.
1: 네.
3: 그래서 두 번 치료를 했는데 내일 가는 날이 돼서 한 번 더 가자고 그랬더나옵니다.
1: 네.
3: 지금 효과 너무 좋아서 나으신다. 지금 그래서 거기 뭐 저기 바깥에 나가면 노인들이 허리 아픈 사람은 얼마나
1: 맞습니다. 예.
3: 예. 그래서 예, 그 옆에 앉은 분들도 지금 소개를 우리 어머니 다 치료를 한다면 자기네 같이 모시 가겠다.
1: 예. 예. 지금 그냥 무료 치료 활동 중이기 때문에
3: 예,
1: 예 좋은 기회입니다.
3: 예.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3: 예, 그래 내일 가자 계획합니다.
1: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말씀하세요.
4: 아, 저는 전집대가에서 밤에 저번 사서 한 다섯 번, 여섯 번 일어나다니 밤잠 잘 자지 못하니까요. 피곤하고 매력이 없습니다.
1: 예.
4: 그래, 현대병원에 가서 예, 한번 치료한 게 지금 예, 다섯 번, 여섯 번 일어나던 게 지금 그래도 두 번이나 일어납니다, 지금.
1: 어, 예, 많이 감소됐습니다, 예.
4: 예, 그러니까. 일찍 아침에 잠 자고 하니까 또 맥이 나는 게 알리고 그래 용기 효과가 좀 좋습니다.
1: 네.
4: 그래 이제 가서 더
1: 다섯 번 여섯 번 일어나던 데로부터 두 번 예, 효과는 아주 네. 좋은데 이게 더 회복되려면 예, 한 번쯤 예, 한 번쯤 일어나면 괜찮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번 더 치료받아야 될 것 같은데 265-2120에 전화해서 예약을 해야 됩니다.
4: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5: 예, 우리 모태 할머니 77세 되는 할머니 요즘 봐 두드러 이렇게 작년 그렇게 좀 사고 당했단다. 그래 요즘 봐 두드러 수술하라는 거 수술 아예고 거기 가서 지금 한번 어제 오전에 가서 예, 그렇게 뭐니까 그 부강수사 몇 번 맞고서 네. 네 번 맞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 한 번 맞았는데 좀 돌아눕이 났고 그 다음에 일어날 때는 침대를 짚던 게 따 짚던 게 무슨 거 짚던 게 이런 게 짚지 않고도 그래서 무릎을 이렇게 이래 짚고 이래 올라갈 수 일어날 수 있다 그러죠.
1: 네.
5: 그래 예 그래 그래 용 좋다면서 이거 세 번 네 번 네 번까지 정말 돈을 안 내고 이럴까 정말 어찌 고마운지 모르겠다 늙음하게 조금 그래도 허리 조금 피부 자꾸 갑수하다 그랬더라고요.
1: 네. 네 그래. 그분의 연세 어떻게 됩니까?
5: 77세
1: 어, 그분이 이 연세면 척추협착증이 원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간판이 밀려나와서 그로 인해서 협착이 더 심할 수 있는데 적어도 한

0: 네 번 이상 치료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예, 아무튼 예, 상관할 거 없이 났을 때까지 예. 치료해 드리니까 예. 예, 예, 걱정할 거 없이
1: 감사합니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님 수고하셨습니다.
0: 네, 말씀하세요.
3: 네, 우리 언니 허리 아프고 다리 아파서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 두 번 했습니다.
0: 예.
3: 여초반 협착도 있고 이 태형성 관절까지 있어요. 허리는 다운 아예 받고 치료하고
0: 예.
3: 다리는 다운 내고 했습니다.
0: 아, 그렇습니다. 지금 예, 무릎 관절염은 이번에 무료 활동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3: 예, 그런데 어, 다운을 내, 안 내든 안 내든 어찌 효과 정도에
0: 예.
3: 허리는 무료하지 다리는 다운 내고도 진해 효과가 용 야단다 내는데 멜도 나옵니다.
0: 어, 무릎 때문에 많이 아팠겠죠. 그 결여 예. 예.
3: 뭐 중 뒤지 사진 것도 밑으로 미네
0: 멀리라서 아 예
3: 내가 두비도 바꿔가고 채소도 싸가고 예 전화 장성도 싸가 갔다 왔다 한단다.
0: 아 예 원래는 내려오지도 못했는데 예
3: 멀리라서
0: 예, 예.
3: 그리고 예, 이 앉았다 일어날 때도 화장실 갈 때도 누기 이거 차 일어나고 차를 이런 못 났었습니다.
0: 예.
3: 제발 마음대로 일어나지 그래 예, 내일 가서 또 한 번 더 치료하자 그럽니다.
0: 이미 두 번
3: 예, 두 번 했습니다.
0: 어,
3: 예,
0: 열흘 됩니다. 어, 예. 어쨌든 예, 열을 좌우에 간격을 해서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말고 1652120에 먼저 전화 연락을 해야 됩니다.
3: 예,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네, 말씀하세요.
4: 예, 선생님, 우리 그 이모부가 어전에 그 뭔가 허리 상한 걸로 해가지고 두 번 이렇게 부강주사료법 치료 받았는데 어전에 엄청 도와줬답니다.
0: 어, 예.
4: 예, 어전에 이렇게 바깥으로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동해돌이도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이 런연이가 행복할 것 같다며 이랍니다.
0: 그렇죠.
4: 그래서
0: 예.
4: 내일 모레 또 이렇게 가는 날이라고 예약해달라 해서 또 전화드립니다.
0: 예, 두 번 치료했으니까 예. 어 그게 두 번으로는 완전 낫긴 어렵습니다.
4: 예, 요즘 그 년세 있어가지고
0: 예.
4: 이제 그 뭔가 그 유관례 선생님이 있다 세 번 안 되면 한 번 더 해라며 이래더랍니다.
0: 예, 뭐 어디까지나 돈 받지 않고 났을 때까지 책임지는데
4: 예, 그러면 우리 이모부가 이랍니다. 그건 무슨 아이 그 환비도 얼마 안 가더라면서 이래도 그랬지.
0: 예, 그렇죠. 예.
4: 예. 그리고 아이 이렇게 아이 걸어 마음대로 걸어 다니고 하면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0: 그렇죠. 예. 지금 모두 예. 100세 시대라서 오래 사는데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그 때문에
4: 어, 예, 생 그렇습니까?
0: 그렇죠. 예. 예. 생활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기분도 울적하고 예.
4: 예 아주 그 사람 보기도 이쁘고 그 자제구먼.
0: 그렇습니다. 예. 예.
4: 그리고 선생님도 한 가지 물어보시오. 예. 우리 친구 남편이가 이게 거의 고기 살아났답니다. 한쪽 거의.
0: 예.
4: 그런 것도 이 보강도 살려 될 수 있는가 물어봅니다.
0: 아, 코 안에 고기 살아.
4: 그래서 이거 수술하라 하더라.
0: 그렇죠. 무조건 수술하라 할 수 있습니다.
4: 예.
0: 그 1652120에 문의하셔서 예. 예, 수술 없이 치료한다면, 예, 찾는 게 좋겠습니다.
4: 아, 알았습니다. 그래, 해주겠습니다.
0: 예.
4: 그럼 물어보라 하고지.
0: 예.
4: 엄마에다 물어보면
0: 물어보면, 예, 됩니다.
3: 예, 수고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0: 말씀하세요.
5: 예, 우리 아저씨가 한국에 갔다 온 게 여주판 터질래서, 뭐, 물건들다가 허리 삐걱했다는 게 어째, 거기서 치료하다 못해 지내 아파서 왔는데 아유 와서도 발을 모자비를 눕지 못하고 돌아도 못 눕고 도저히 앉아도 발을 못 입고 한다 그래서 내리는 모시고 그 현대병원에 가서 검사도 하고 좀 주사를 맞을까 안 해서 그래 전화드린 겁니다.
0: 네, 1652120에다가 전화하시면 예약이 됩니다.
5: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 관대 원장님은

0: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이 서열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 관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계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결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위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결시 현대병원의 리관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결시 현대병원은 의료보험 지정병원이며 연결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1: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4: 예, 말씀하세요.
3: 예, 감사합니다. 내 전화를 여러 번 했는데 뭐 그래. 선생님 한 가지 물어보자 그랬다.
4: 네.
3: 예. 예, 저기 그런 그 무효활동 어느 날 것이 합니까?
4: 아직은 하지 않는다 말이 없으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3: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4: 예, 예.
3: 혼자 가지 못해서.
4: 저 누구 토요일... 기다립니까 집에?
3: 선생님 토요일 날에 예. 하십니까?
4: 토요일 예, 토요일도 병 보고 일요일만 예, 일요일에는 병 보지 않습니다.
3: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4: 예, 네. 어디가 불편해 그럽니까?
3: 네, 허리 무릎이 다 불편합니다.
4: 걸어 다니지 그래서... 못합니까?
3: 네, 혼자 방도에 못 간다, 가지 못해서. 아들이 데리고 가는데 시간은 몰라서 그래 내 문의한다.
4: 아들님이 시간이 있을 때 같이 가시려고.
3: 아들이 개원인다.
4: 예. 참 훌륭한 나, 아들이 계십니다.
3: 무섭합니다.
4: 예.
3: 그럼 날에 가고.
4: 예, 보통 예 토요일에 다 회식이니까 예 그때 됩니다.
3: 토요일에 걘 이번 토요일 날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선생님?
4: 예, 가시기 전에는 꼭 먼저 265-2120에다가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265-2120 적으셨습니까?
3: 265-2120.
4: 예. 2120, 예?
3: 265-2120.
4: 예, 맞습니다. 예, 정확히 적으셨습니다. 예.
3: 이번 토요일 가겠습니다.
4: 예, 선생님. 그렇게 하세요.
3: 감사합니다.
2: 예, 치료를 잘하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4: 예, 이 연결시 현대병원에서 지금 무료 치료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하지 않는다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소식을 널리 알려서 본인도 물론이지만 주변의 친구나 친척한테 알려서 이 좋은 기회에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서 이렇게 무료 치료를 해드리는가? 이런 병은 처음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내 전국 각지도 외국도 돈 받지 않고 치료하는 병원은 아마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현대병원에서는 지금 이 많은 환자들이 부강주사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서 지금 무료 치료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경제 상황이 어려운 분들 아무래도 저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해서 이 무료 치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검사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어떤 검사가 필요한가에 네 가지 기본 검사에 하나는 혈상교, 요상교, 그리고 혈당 검사, 심전도 이 네 가지는 합해도 135원입니다. 그리고 또 허리 질환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 여군이 염좌로부터 즉 허리 삐끗해서 허리 아픈 것 외에도 주간판 탈출, 척추 협착증, 또 척추의 전방 전위증, 이거는 척추뼈 마디가 위에 마디가 아래 마디 위쪽에서 미끄러져 척추관 쪽으로 밀려나오는 이게 척추 전방 전위증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 혹시 척추의 감염, 결핵균의 감염도 또는 박테리아 감염도, 진균에 의한 감염, 그 외에도 척추 또 종양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원발성도 있을 수 있지만 다장기 종양으로서 전이 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병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흔한 척추뼈의 골질 증식, 뼈 가시라 말하는 것이 골질 증식입니다. 이것도 척추관을 좁히는 원인 중에 하나, 뼈가 노화됐다는 뜻을 말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밖에 엑스레이 검사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CT나 MRI 촬영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검사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돈 받지 않는다든지 왜 검사비는 받는가. 아무래도 병원도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우면 운영해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일정한 정도로 준비해가지고 병원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또 이 건강 기초가 너무 악화된 상태에, 즉 말해서 중의적으로 기혈이 너무 부족한 상태에, 즉 말해서 얼굴 색도 침침하고 또한 그 눈빛도 흐릿하고 그리고 또한 조금만 움직여도 땀을 뚝뚝 돌고는 이런 기력이 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주사에 세포재생 주사를 맞는다 해도 그 좋은 효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일정하게 중약을 처방해 드리는데 누구나 다 필요한 건 아니고 실제 림상에서 보면 10명 중에 1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중약비도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일정한 정도의 비용은 수여됩니다. 이런 것을 아시고 전혀 일전도 안 낸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시간적으로 놓고 볼 때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는가 아까 얘기 드렸는데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기회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연세도 많고 또 아른 시간도 오래고 큰 병원에 가면 수술하라 하는데 이런 환자도 되겠는가에 무리할 수 있는데 문제 없습니다. 아무리 오랜 병이라 해도 물론 경하고 중한 차이는 있는데 치료 횟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 번 치료에 완전 낫도록 할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네 번이나 다섯 번 치료가 소요될 수 있는데 현대병원에서는 완전히 낫게 하는 것을 항상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강주사는 다 낫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몇 번 치료도 다 무료로 해드립니다. 지원은 3년까지 다시 재발하거나 또 증상이 나타나면 또다시 치료하는데 무료 치료해드립니다. 이 말은 꼭 그때 가서 재발한다 하는 것보다

나 이 허리 질환의 경추병도 요추병도 우리 일상생활 습관하고도 관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경추병이라 할 때 머리 앞으로 자꾸 수그리는 자세, 지금 또 핸드폰

0: 가해지는 힘이 한 100이라 한다면 앉아있을 때 허리에 가해지는 힘은 140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에 앉아있는 예, 이런 뭐 놀이를 한다거나 예, 마장놀이 한다거나 예, 또 혹은 오래 앉아서 테레비만 본다거나 예, 이런 것이 다 허리에 무리가 갑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자세 습관을 잘 고치는 것도 치료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생활 습관도 잘 예, 본인이 조절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또한 예, 지금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 중년 노년이 많습니다. 이 몸무게도 역시 허리, 무릎에 모두 예, 예,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대병원 예약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은 중화민족의 어머니 강의입니다. 10년 전 습금평 총서기는 공동보호를 추진하되 무질산 개발을 자제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장강 경제벨트의 발전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중화민족의 장원한 리익에 착안하고 생태 우선 녹색 발전의 길로 나아가며 녹수 총산이 거대한 생태 효益, 경제 효익, 사회 효익을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금평 생태문명 사상에 인도하에 장강연설의 11개 순과 직할시는 장강 생태환경보호와 복원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경제사회 발전에 전면적 녹색 전환을 촉진하면서 장강 경제벨트 고품질 발전에 웅장한 화폭을 함께 그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장강은 푸른 물길이 출렁이고 생기가 차넘칩니다. 삼림 피복률은 46% 이상에 달하고 전국 42.8%의 수산 종자원 보호구와 55.1%의 담수 오류가 이곳에 분포됐습니다. 그리고 본류 수지는 수년간 연속 2급을 유지했습니다. 장강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생태 보물 창고입니다. 어머니 강에 대한 보호와 발전은 습금평 총서기의 오래된 소건입니다. 18차 당대회에 습금평 총서기는 장강의 상중하류에 모두 발자취를 남기고 순회에서 네 차례에 달하는 전문 좌담회를 주재해 장강 경제벨트 거품질 발전이 끊임없이 심화되도록 이끌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공동보호, 무질산, 대개발 자제 원칙을 뒤뜸없이 견지하고 고수준 보호사업에 더 큰 공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장강 경제벨트를 우리나라 생태 우선 녹색 발전의 주요 전장, 국내와 국제 이중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주동맥, 경제 고품질 발전을 이끄는 주력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공동보호를 추진하는 장강 경제벨트의 10년 생태 변화는 위성사진을 통해 증명됩니다. 2016년 사천 의빈 삼강구에는 오염기업들이 즐비하고 료수급 선박들이 밀집하다 보니 수생태 기능이 심각하게 퇴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곳에 9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생태 회랑이 건설돼 맑은 물, 푸른 언덕, 사품질 물길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선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의빈시가 장강 생태 종합정비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오염물 배관망 개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강 연안의 자연 해선을 복원하며 친수공간, 도시공간을 지속적으로 건설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의빈과 같은 생태적 변화는 10년 내 장강대항안에서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0: 있습니다. 강서성 포창에서 조방식 채굴로 인해 만신창이 된 산체가 녹색 조난을 가져오고 안일성 무호에서 불법 부도, 오염 공장들은 아름다운 강변 녹색 도로로 변화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철거 복원된 장강 연안선은 162km에 달하고 1361개 불법 부두를 철저하게 정리했으며 20여만 곳에 달하는 오수 배술구는 규범화하고 정보화 되었습니다. 장강 연안의 11개 성과 가시는 역내 생태 보상 기제를 구축하고 상하류, 량안, 본류와 지류에 대한 공동관리를 다그저 실시했습니다. 장강보호법이 공식 시행되어 10년간 어획금지 조치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장강 경제벨트의 량질 수질 비율은 96.5%, 장강 류역에서 관측된 오류는 어획금지 전보다 43종 중간 351종에 달했으며 그중 대표종인 장강 돌고래의 개체수도 1426마리로 회복됐습니다. 무질산 개발을 자제한다는 것은 결코 개발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파괴적 개발을 하지 않으며 생태 우선, 녹색 발전의 새로운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위성 사진을 보면 2016년 호복성 의창시는 화학공업이 강을 요사하는 현상이 심각해 20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강기슭에 화학공업기업 130여 개가 포진됐습니다. 무질산 개발은 생태 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했습니다. 오늘날 장강연안 화학공업 기업은 전부 문을 닫거나 이전되거나 조난을 가져왔습니다. 이 과정에 이창신은 산업 등급의 도약도 실현했습니다. 예전에 오염이 심각했던 저급 비료소비 자취를 감추고 정밀화학 산업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에너지 저장 산업의 중요한 원자재인 산철 리튬을 대거 생산해냈습니다. 이로써 오이창이 전국적인 중요 에너지 저장 기지로 성장하는 데 가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오늘날 장강 경제벨트는 과학기술혁신센터 3개, 국가실험실 8개를 건설하고 인공지능, 량자정보, 융합에너지 등 일련의 세계 선진 과학기술 성과를 끊임없이 창출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51%를 차지하는 11개 국가급 선진 제조업 클러스터, 전국의 45%를 점하는 30개 국가급 전략신흥산업 클러스터를 건설했습니다. 강을 따라 혁신과 구조 최적화를 나아가는 산업들이 끊임없이 그 실력을 키우고 상류의 규조성은 규모화, 집결화의 연산력 산업 클러스터를 이미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선진 제조업 고지를 힘써 건설하고 종류의 호남성은 역내 제조업에서 선진 제조업이 점하는 비중이 51%를 넘었습니다. 한편 하류에 위치한 상해시는 인공지능을 대표로 하는 선도 산업이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해시의 394개 규모 이상 인공지능 기업의 산업 규모는 전년 대비 39.5% 증가한 6,070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장강 경제벨트의 발전은 전국 발전의 전반 국면에 관계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장강 경제벨트 지역의 생산 총액은 2배 이상 증가하고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2%에서 47.3%로 상승했으며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은 2만 3천 원에서 4만 4천 원으로 91% 증가했습니다. 미래를 지향해 장강 경제벨트의 11개 성과 직할시는 한 장의 총사진을 끝까지 그려나가면서 중화민족의 어머니 강이 영원히 생기와 활력을 유지하도록 힘다하고 있습니다.
1: 공무원 기강 총리가 최근 공무원 령에 서명하고 개정 후에 행정법규 재정 절차 조례를 발표했습니다.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조례는 입법 사업에 대한 당정의 중대한 결책과 포치를 관철 실시하고 입법법의 권한 규정을 세분화하며 행정법규 재정 실천 경험을 총화하고 행정법규 재정 절차를 규범화하며 행정법규의 질을 보장하고 국정운영체제와 권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정법규를 제정함에서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견제하고 당과 국가 사업의 전반 국민이 필요하고 인민대중이 절박히 수요하며 조정 범위가 단일하고 관련면에서 비교적 큰 쟁의가 없는 행정법규는 반드시 그 입법 사업을 다거치합니다. 둘째, 입법 총괄 사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사업 기재를 건전히 합니다. 넷째, 개혁의 수요에 따라서 행정법규를 제정할 때 관련 개혁을 인도하고 추진하고 규범하고 보상해야 합니다.
0: 전국 종교비 숙교일 복경에서 교육과학기술 인재발전 일괄추진 전문협상회를 개최했습니다. 정공정 정책상무위원이며 전국 정협 주석인 왕혼영이 회의에 참석하고 연설했습니다. 왕혼영 전국 정협 주석은 18차 당대일에 습권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공조항은 교육발전, 과학기술혁신, 인재양성을 국정운영에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과학기술 교육홍국전략, 인재강국전략, 혁신주도 발전전략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교육, 과학기술 인재발전을 일괄 추진한 것을 둘러싸고 중요한 포지를 함으로써 교육강국,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 건설을 위해 튼튼한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제기했습니다. 전국 정협은 교육, 과학기술, 인재 발전을 일괄 추진할 때 관한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한 논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중국공산당 20기 4차 전원회의와 15차 5기는 전망계획의 관련 포치를 깊이 있게 관찰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 과학기술, 인재가 중국식 현대화의 기초성, 전략적 버팀목을 확고히 파악하고 교육, 과학기술, 인재의 일괄 추진, 협조 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출중한 혁신 인재를 협동 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 전략 인재에 대한 발견과 양성, 동용에 관한 정책 기재를 보완하고 지역 교육 과학기술 인재 자원 배치를 최적화하며 교육 과학기술 인재의 국제 경쟁력 우세를 향상하는 등 종전 문제 차원에 조사와 연구, 협상과 건의, 민족 감독 사업을 착실하게 잘해야 합니다. 전국 정협 위원 100여 명이 회의에 참석하고 전국종협 교육과학기술 보건건강체육위원회 관계자가 특정 조사 연구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정협위원, 전문가 등 22명이 발언했습니다. 이들은 교육과학기술 인재발전을 일괄 추진하는 조류기지를 구축하고 건전해하며 대학교 학과 설치를 최적화하며 인재 양성 모식을 혁신하고 지역 간 인재 조류과 발전을 추진하는 등을 둘러싸고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국무위원 심의금이 회의에 참석하고 연설했습니다. 석태봉이 오전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전공조항 공무원 관련 부문과 단위 관계자들이 회의에 참석해 의견과 건의를 청취하고 정협위원들과 협상과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1: 중공정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부총리인 정철상이 19일 북경에서 러시아 제1부총리 만드로프를 접견했습니다. 정철상은 습근평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전략적 지도와 양국 각 측의 공동 노력 하에서 상무투석 협력이 량원 발전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올해는 중국과 러시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30주년이자 중국-러시아 설린 친선 협력 조약 체결 25주년으로 상반은 이를 계기로 양국 정상의 중요한 공동 인식을 도살 대행하고 중국과 러시아 투자협력위원회의 총괄조를 사업을 발의시켜 합니다. 그리고 중점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협력 분야를 확장해 더 실무적인 성과로 양국 관계 발전에 계속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만드로프는 러시아는 중국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고 협력 내용을 풍부히 하며 쌍방의 관심사를 적극 해결해 양국 투자 협력 수준을 부단히 향상시킬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0: 2026년 중국 인터넷 문명대회가 19일 남영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18차 당대회에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의 확관 주도 아래 중국 특색 인터넷 관리의 길을 성공적으로 개척함으로써 인터넷 강국 건설이 새로운 걸음을 내딛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인터넷 량질 내용 공급을 부단히 확충하고 온라인 주류 가치, 주류 여론, 주류 문화를 육성하며 깨끗하고 올바른 인터넷 공간을 조성해 인터넷이 네티즌들에게 더 많은 복지를 가져다 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명한 인터넷 공간, 분발 정진의 힘을 주제로 한 이번 대회는 조항과 지방 관련 단위 책임자, 조항 주요 뉴스 사이트, 인터넷 사회단체, 인터넷 기업 책임자, 전문가와 학자, 인터넷 유명인 대표 등이 참가했습니다.
1: 중앙선전부와 중앙통일전선사업부, 중앙사회사업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등 21개 부문이 최근 통지를 공동 발표하고 2026년 강국 부흥과나 대중성 주제선전교양활동을 배치했습니다. 통지는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하고

0: 당과 국가, 사회주의를 사랑하는 것을 주선별로 삼고 당 창건 105주년, 홍군 장성 승리 90주년과 결부해 강국 부흥과 나, 대종성, 주제 선전 교육 활동을 전성들에 전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당의 혁신 이론으로 힘을 응집하고 정신력을 키우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으로 기반을 다지고 근본을 굳히며 당이 이민을 이끌고 분투한 비난을 역사로 도리를 깨우치고 신념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실의 위대한 성과와 변혁으로 민심을 고무하고 중국식 현대화의 밝은 미래로 토지를 불태우며 광범위한 간부와 대중들이 강국 건설, 민족 부흥 유업에 적극 뛰어들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1: 올해 4월 우리나라 장비 제조업, 첨단 기술 제조업, 디지털 제품 제조업이 모두 빠르게 성장하고 신동력의 주도 역할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올해 4월 규모 이상 장비 제조 부가가치가 동기 대비 8.3% 증가하고 전체 규모 이상 공업 성장에 대한 기여율이 74.5%에 달했습니다. 장비 제조업 중 8개 업종이 모두 성장하면서 공업 기여면을 기본적으로 다졌습니다. 첨단 기술 제조업의 추도 역할도 더욱 강화됐습니다. 4월 규모 이상 첨단 기술 제조 부가가치는 동년 대비 12.8% 증가해 지난달보다 1.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AI 플러스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 조장칩, 하드디스크 등 생산량이 크게 늘었고 재화지능, 인간기계 협력 등 새로운 경제 성장점이 로봇 분야의 빠른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디지털 제품 제조업도 동반 성장하고 동기 대비 12% 증가하면서 디지털과 실물 경제 융합을 다그쳤습니다. 산업 호조세는 수출 구조 최적화를 이끌었습니다. 4월 규모 이상 공업 기업의 수출 출하 규모가 동기 대비 10.6% 증가한 1조 4천억 원, 그중 장비 제조 비중이 74.4%에 달했습니다.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 우주 등 분야는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해 대외무역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했습니다.
0: 5월 19일 남방 여러 지역에 폭우가 이어지면서 조항기 상대가 계속 호황색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폭우는 지속 시간이 길고 루석 강우량이 많아 각지 각 부문에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폭우 구역은 19일 계속 남하하여 강남, 화남 등지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호북성 기상국은 이미 중대기상재해 3급 비상대응안을 가동했으며 일부 시와 현에서는 호우주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형문 사양현 기산진의 경우 18일 새벽 1시경 주택이 침수되어 한 고령자가 집에 고립되다는 신고를 받았고 현지 파출소가 출동했습니다. 심한 수압으로 문이 열리지 않아 위급한 상황이었으나 구조대원들이 도임을 안심시켜 문을 부수고 들어가 1시간 만에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호남성 기상대는 19일 호우 주황색 경보를 발령했으며 강한 비는 주로 중부와 북동부에 집중되었습니다. 상덕 성문현에서는 지속된 폭우로 23개 향진이 수해를 입었습니다. 현지 당원 간부들은 밤샘 작업을 이어가면서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말을 돌며 위험 요소를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현재 성문현에서는 18,000여 명이 대피했으며 22개 临시 대피소를 설치해 생필품과 일회 물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우로 여러 교량이 파손되는 피해도 입었지만 현재 복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며 현내 97% 이상 지역에 전력 공급이 재개되었습니다. 18일부터 귀주 여러 지역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졌고 마강, 균도 등지는 특대 폭우 수순에 달했습니다. 귀주성은 19일 홍수방지 4급 비상대응을 3급으로 격상했습니다. 경남주 도균에서는 극심한 호우로 강물이 불어나 차량이 떠내려가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구조대는 차량을 일일이 확인하며 고립된 사람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19일 12시 수리부는 강서, 호북, 호남, 광동, 광서, 귀주, 해남 등 7개 성과 자치구에 홍수방지 4급 비상대응을 가동했습니다. 한편 지역 수리부문과 유역관리기구는 강우 상황과 수위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수자원 시설을 운영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호남 광서의 홍수 지진 피해와 관련해 국가재난방지 저감구조위원회 판공실과 비상관리부는 국가식량 물자비축국과 함께 호남의 조항구조 물자만 8,000점을 긴급 조달했습니다. 또한 앞서 광서에 조달한 만점에 추가로 5,000점을 더해 두 지역 피해 주민 구호와 기본 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국가 일환관리국 대표에 따라

0: 그러면 4월 규, 개인 등 비은행 부문의 다국 수지 합계는 1조 6천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외환 시장 거래량은 3조 7천억 달러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대외 거래가 활발해 외환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1: 상무부가 재정부와 함께 20억 원의 자금을 편성해 상해, 북경, 광주, 심수 등 15개 시범 도시가 국제화 소비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에서는 특색 있고 혁신적인 소비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고 대중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더 많은 외국인들이 중국을 소비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0: 5월 19일은 제16회 중국 관광의 날로 각지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동시에 고품질 여행 아름다운 강산으로 함께 떠나자를 주제로 한 달 동안 전국에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이 기간 문화관광부는 70여 개 단위와 손잡고 1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한편 200여 곳의 관광지가 연간 할인 혜택을 발표했습니다.
1: 5월 19일 교육부가 2026년 전국 학전교육 홍보의 달 행사를 가동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유년 시절을 함께 지키자를 주제로 유치원 공개 행사, 특별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모들이 전자기기 보육을 멀리하고 유치원에서 디지털 제품으로 실제 놀이 활동을 대체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돕게 됩니다.
0: 국가의료보상국과 재정부가 5월 19일 통지를 발표해 지정약국 의료보험 개인계좌 결제를 위한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의료 속성이 강하며 가격이 적절한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건강식품이나 일상용품 등 비의료용품 그리고 생활기능이 초과되고 의료 부가가치가 낮은 의료기기는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1: 현지 시간으로 5월 19일 중국과 유럽이 공동으로 개발한 태양풍 자기권 상호작용 전경영상위성인 미소가 프랑스령 기아나 쿠르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이 위성은 지구위성, 항법, 통신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우주기상을 탐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위성은 태양풍과 지구자기권의 상호작용을 전제적으로 영상을 통해 관측하는 데 처음으로 성공함으로써 우주기상계보와 조기경보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0: 현재까지 2026년 중국 용화 예매를 포함한 흥행 수익이 146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5일절 연휴 기간 개봉한 여러 신작들이 연휴가 끝난 후에도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할머니에게는 10일 연속으로 1일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5월의 신작이 잇따라 개봉하면서 중국 영화 시장은 시즌 흥행 기간뿐만 아니라 시즌 사이에도 뜨거운 열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중앙방송 총국이 19일 화어 황구 프로그램센터의 2026년 혁신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즉 수장가 총국 2026년 추석 운의 야회 전세서원 등 42부의 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식 현대화의 생동감 넘치는 실천과 중화 문화의 시대적 가치 그리고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전 세계에 보여주게 됩니다.
0: 러시아 각계 인사들이 러시아와 중국 정상회담이 제 분야의 상무 협력을 한층 더 추진하고 양국 간 신시대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세장을 열어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러시아 외교 국방 정책위원회 루키아노브 주석은 러시아와 중국 양국 정상은 밀접한 관계를 통해 신시대 러시아와 중국 관계가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거두도록 이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면 복잡다단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 양국 관계의 안정성과 확실성은 특히 소중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큰 성과를 거두고 글로벌 발전과 번영에 더 강력한 동력을 제공하길 바랍니다. 러시아 경제발전부 레스트니코브 부장은 러시아와 중국, 양국 정상 간의 친선과 조화로운 왕래는 양국 경제 무역 관계가 끊임없이 심화하고 발전하도록 추진했다고 비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국입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첨단 기술 동력에서 큰 발전을 이룩했으며 관련 제품은 러시아인민에게 큰 신뢰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한 러시아 농산품의 수출량도 날따라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제 분야에서 협력을 갈증 확대하고 호의 상승을 실현하기를 기대합니다. 러시아 과학대학교육부 팔리코브 장관은 올해는 러시아 중국 교육의 해를 시작하는 한 해라고 표현했습니다. 현재 량구 류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량국 청년 간 교류를 심화하면서

0: 입문협력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중국 벗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앞으로 나아가며 제 분야에서 양국이 더 큰 발전을 이룩하길 기대합니다. 러시아 고등경제대학 유럽국제종합연구센터 가신 주임은 올해는 러시아 중국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술이 30주년이며 양국 정상 간 밀접한 교류와 깊은 신뢰는 양국 간의 고수준 운영을 확보하고 있다고 비했습니다. 양국이 쌍무협력을 갈증심화하고 이번 정상회담이 보다 크 공정하고 합리한 국제질서를 위해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국제인사들은 중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이 복잡다단한 국제정세에 더 많은 안정성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입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가자스탄 철학과 정치학 종교학연구소 수석 전문가 이지모부는 현재 세계 구도가 큰 변화를 겪고 있고 세계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국제 질서가 위협에 직면한 시점에서 습근평 주석과 부친 대통령의 만남은 매우 시적절한 것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로 주립대학 철학과학학원 폴리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를 갈증 심화하고 브릭스 협력 기지와 글로벌 남방의 영향력을 강화하며 세계에 더 많은 안정성과 공정적 에너지를 주입할 것이라고 비했습니다.
1: 이스라엘이 19일 저녁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이 전날 이란에 대한 습격 행동을 취소한다고 선포했지만 이스라엘 고위층은 미국은 이란에 대해 군사 행동을 재개하려는 경향이 존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0: 미국 언론이 19일 나토 한 고위관원의 말을 인용해 호르무즈 해협이 7월 초까지 재개방되지 않으면 나토는 수로를 통과하는 선박에 도움을 제공할 그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 일본 헌법에 대한 개선과 군비 확충을 시도하는 다카이치 자다의 정부의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서 일본 민중들이 19일 저녁 도쿄에 위치한 국회 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평화 헌법을 파괴하는 다카이치 정부의 행위에 대해서 항의했습니다. 집회 주최 측에 따르면 이번 집회에 일본 민중 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홍화, 김장이겠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향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3: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5: 군자의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칭입니다.
4: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5: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5: 군자는

0: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째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총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습금평 국정운영을 논함 제4권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뉴스추석 시간에는 유럽 국채 수익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통화 팽창이 상승하면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교류의 끈을 더욱 굳게 잇는 다채로운 중로 주제의 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신시대 당의 조직 노선을 잘 관철 실시하자. 2020년 6월 29일 이 글은 습근평이 중국 공산당 제19기 조항정치국 제21차 집체학습을 주재하면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신시대 당의 조직 노선을 잘 관철 실시하기 위해서는 전당이 함께 노력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신시대 당의 조직 노선의 과학적 내포와 실천적 요구를 정확하게 리해하고 목표의식, 문제의식, 결과의식을 통일시키며 관철 실시에 따른 기본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첫째, 당의 용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사업을 잘 틀어주어야 합니다. 당의 조직 노선은 당의 정치 노선을 위해 복무하는 것으로서 올바른 조직 노선은 올바른 정치 노선에 의하여 결정되며 올바른 정치 노선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합니다. 당은 당정 군민학을 망라한 모든 부문과 분야의 사업을 영도합니다. 이는 당이 인민을 영도하여 혁명과 건설과 개혁을 진행하는 데서 쌓은 가장 소중한 경험입니다. 당의 조직 건설을 강화하는 근본 목적도 당의 전면적인 용도를 견지하고 강화하여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강력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해방전쟁 시기에 당주황은 전국적인 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간부 준비 사업을 잘 추진할 것을 제기하였는데 각급 조직 부문은 3개월도 채 안 되는 기간에 5만 3천 명의 간부를 새 해방구에 파견했습니다. 1952년부터 1954년까지 3년 동안에는 대규모의 경제 건설을 전개하기 위하여 소련에서 지원하는 중점 공장과 광산에 선발 파견한 3천여 명의 지도 간부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16만여 명의 간부들을 공업 부문에 파견했습니다. 1956년에 당주황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지식인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고 제기하였는데 이듬해

0: 6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11만 명에 이르는 고급 지식인 가운데서 1만 7천여 명을 당원으로 발전시켰으며 리사광, 전학삼 등도 모두 지난 세기 50년대에 당에 가입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는 곧 첫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하게 되며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 장정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현 시기 국제 정세에 심각하고도 복잡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 앞에는 예측할 수 있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많은 위험과 도전이 나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세가 복잡하고 임무가 어렵고 막중한 상황에서 우리는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전략적 전 국면을 전면적으로 파악하여 중대한 도전과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대한 장애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중대한 모순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며 새로운 역사적 특징을 많이 지닌 위대한 투쟁을 진행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담보는 여전히 당의 영도입니다. 당의 영도를 견지하는 데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당중앙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영도를 견지하는 것으로서 전 당이 사상, 정치, 행동면에서 자각적으로 당중앙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하고 확고한 정치적 정력과 정확한 전진 방향을 유지하도록 교양 인도하며 각급 당위원회 당조와 각 분야 기층 당조직의 정치적 기능과 조직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켜 광범한 당원, 간부와 각 분야의 인재들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광범한 인민 대중을 널리 결집시킴으로써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단합 분투하는 강대한 힘을 형성하여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향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나라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추적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유럽 국채 수익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동화 팽창이 상승하면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최근 유럽 국채 시장의 변동성이 뚜렷이 증가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시장은 유럽의 통화 팽창 재상승과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높아지고 있고 독일, 영국 등 주요 경제체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의 데이터에 따르면 영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5일 약 5.14%로 상승하여 2008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독일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약 3.12%로 상승하여 2011년 5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3.9%로 상승하여 2009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채 수익률은 가격 추세와 반대여서 수익률의 빠른 상승은 채권시장이 뚜렷한 매도를 겪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분석가들은 이번 유럽 채권 시장 변동의 배경에는 에너지 가격 상승의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장은 에너지 가격 상승이 유럽의 통화 팽창을 다시 상승시켜 유럽 중앙은행이 높은 금리를 유지하거나 심지어 통화 정책을 한층 더 긴축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0: 아메리카은행 수석경제학자 울리히 카르텔은 현재 전 세계 원유와 천연가스 시장 가격이 여전히 채권시장의 주요 원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상업은행 분석가 하우크 심스는 중동전쟁이 폭발한 이후 유가와 채권 수익률 간의 상관관계가 항상 매우 밀접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럽동맹 통계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유로존의 4월 통화 팽창률은 연율 기준으로 3%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3월의 2.6%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그중 에너지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0.9% 상승했습니다. 독일 연방통계청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에너지 비용 상승의 영향으로 독일의 4월 통화 팽창률이 2.9%로 상승하여 2024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4월 독일 도매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6.3% 상승하여 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그중 석유 제품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37.3% 상승했습니다. 시장 관점에 따르면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점차 더 넓은 경제 분야로 확산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통화 팽창 압력이 회복되는 배경 속에서 시장은 유럽 중앙은행의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최근 뚜렷하게 식었습니다. 일부 시장 기관들은 현재 유럽 중앙은행이 더 오랜 기간 높은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 추가 금리 인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수석경제학자 필립 라이언은 최근 유가 상승이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여 더 높은 연료 비용이 임금과 더 넓은 물가 수준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중앙은행 유아힌 나겔 총재는 독일 상보와의 인터뷰에서 통화 팽창 전망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수석 유럽 경제학자 옌스 아이젠 슈미트는 유럽중앙은행이 현재 몇 차례 금리를 인상해야 통화 팽창이 계속 상승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을지 어려운 정책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후 분석과 설명 코너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교류의 끈을 더욱 굳게 잇는 다채로운 중로 주제의 행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로 양국 원수의 공동 관심 속에서 중로 문화의 해 행사는 2025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중로 교육의 해 행사는 2026년에 이어서 시작되어 양국 인민들이 인문 교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주제의 해 행사를 상호 개최하는 것은 이미 중로 인문 교류의 훌륭한 전통이자 양국 관계 발전사에서의 특징과 하이라이트로 되어 양국 인민에게 널리 환영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습근평 주석은 러시아의 부친 대통령과 함께 다양한 주제의 해 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했고 여러 차례 함께 행사에 참석하고 서신을 보내 축하했습니다. 이는 중로 관계의 높은 수준과 특수성을 보여주며 양국 인민이 서로 이해하고 가까워지도록 신선한 동력을 불어넣고 중로 우호의 세대 간 계승을 위한 민의 기반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습근평 주석과 부친 대통령은 새해 축전을 주고받으며 양국이 2026년 2027년에 중로 교육의 해를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과학 및 대학교육부 콘스탄틴 모질레프스키 차관은 로중교육의 해가 양측의 교육협력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양국 원수의 직접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에 중로가 협력하여 설립한 심수 봉리 모스크바 대학이 10년 전 공식 설립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2017년 9월 13일 중로 양국 원수는 각각 심수 봉리 모스크바 대학 개학식에 축사를 전했습니다. 습근병 주석은 축사에서 고수준 대학을 건설하고 고급 인재를 양성하여 중로 교육 협력을 심화하고 양국 인민의 우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라고 학교에 당부했습니다. 러시아 측 교원이며 생물학과 주임인 안드레이 기타쇼프는 기자에게 강당에서 양국 원수의 축사를 짓던 날을 지금도 기억한다면서 두 나라 지도자의 진심어린 발언은 양국 교육협력에 대한 충분한 신뢰와 아름다운 기대를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0년간 꾸준히 힘써온 결과 알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학교는 두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하고 글로벌 안목을 겸비한 복합형 인재를 양성하여 중로 다분야 협력과 1대1로 공동건설에 인재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청년은 국가의 미래이고 중로 관계와 중로 양국 인민 우정의 미래입니다. 2014년 3월 습근평 주석은 중로 청년 우호 교류회 개막식에 축전을 보내 양국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중로 양국의 공동 발전과 공동 번영을 촉진하는 사업에 융합시키기를 희망했습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개최된 중로 청년 우호 교류회 행사는 양국 원수가 공동으로 결정한 중대한 조치이고 중국이 다른 국가와 처음으로 청년을 주제로 개최한 국가 교류회 행사이기도 합니다. 수년간 습근평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여러 차례 양국 차세대와 친근하게 교류해 왔습니다. 2018년 양국 원수는 러시아 해양 전 러시아 아동센터를 공동으로 방문했습니다. 해양 전 러시아 아동센터 나탈리아 세미누다 부서장은 기자에게 습근평 주석의 방문을 접대하는 과정에서 교원과 학생들이 양국 원수가 로중 청소년 교류 강화와 세대 간 우호 전승에 큰 기대를 걸고 있음을 깊이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2년간 해당 센터는 100명 이상의 중국 중학생과 수학생을 맞이했습니다. 음악회, 요트 훈련, 게임 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은 러시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러시아 또래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올해 4월 중로 청소년 문화예술제가 천진 외국어 대학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중국 학생들은 러시아어로 교누와 직내의 전설을 이야기하고 러시아 학생들은 중국어로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만지는 이야기를 공유했으며 양국 학생들은 또 함께 무대에서 민족무용을 공연하고 특색있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19살 러시아 소녀 안젤라는 서로 언어를 배우고 노래하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안젤라는 러시아 작은 독수리 전 러시아 아동센터의 수강생입니다. 이 센터는 천진 외국어 대학교와 협력하여 지금까지 두 나라의 언어 문화 교류와 관련한 과목 34개를 개설하여 러시아 청소년들에게 중국을 이해할 수 있는 창을 열어주었습니다. 현재 중로는 관광의회, 청년 우호 교류의회, 미디어 교류의 지역협력 교류의회, 과학기술 혁신의회, 스포츠 교류의회, 문화의 해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국가급 주제의 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다채로운 주제의 해 행사에 중로 민심 소통의 생동한 실천을 써내려갔습니다. 2013년 3월 국가주석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러시아를 방문한 습근평 주석의 중요한 일정 중 하나는 푸틴 대통령과 함께 러시아 중국 관광의 해 행사 개막식에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연설에서 관광이 문명을 전파하고 문화를 교류하며 우정을 증진하는 달이라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연설에서 관광이 문명을 전파하고 문화를 교류하며 우정을 증진하는 달이라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러시아 친구들이 중국을 여행하고 자연 경관을 감상하며 중화 문명을 체험하고 인민의 우정을 증진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배웠습니다. 10여 년간 관광업은 양국 인민의 양방향 왕래가 날로 번창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2020년 중로 상호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어 양국 인민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했고 중국을 방문하는 러시아 주민 수와 러시아를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 수가 모두 현저히 증가했습니다.

0: 있습니다. 올해 2월 4일 음력 입춘 당일 습금평 조석은 푸틴 대통령과 화상회담을 할 때 중로 문화회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양국의 인문교류 협력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고 인적교류가 더욱 긴밀해졌다고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2월 하순 중국이 음력설을 즐기고 있는 기간 모스크바 겨울 보내기 축제가 북경에서 열려 러시아의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하는 풍습을 중국 민중들에게 소개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러시아 배우 알렉산드라는 중국 문화를 배운 지 오래되었다면서 이번에 특별히 운이 좋게도 중국 친구들과 우리의 명절 문화를 공유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전통 명절이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중국 음력설 경축 행사가 러시아에서 흥행하는가 하면 합작영화 붉은 비단이 러시아에서 흥행 기록을 세우고 새롭게 제작된 오페라 예브게니 오네긴이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끄는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는 양국 인민 사이 서로 배우고 교류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몰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졸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2: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을 챙기는 소중한 시간 장수시대 방송 이어집니다. 네,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서장의 전통의학은 자연의 깊은 지혜와 신비로운 치유의 힘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고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놀라운 자원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데요. 네, 오늘도 선생님 모시고 감도 장약의 특징과 우리 건강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열선 전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6시 30분 전으로 291-9333번, 291-9333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 장약 총대리점인 연길시 덕길 장약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덕길 장약방은 감로 장약을 위주로 취급하면서 기타 6개 큰 장약 회사하고 직접 계약을 맺고 또 장약만 전문 판매하는 이런 전매점입니다. 예, 그리고 정부에서 발급한 장약 판매 허가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품 특징상에서 보면은 전통적인 장약 이론하고 현대 상업을 결합한 이런 장약 체계에서 유리

0: 다양한 특색이 있는 장약만 판매하기 때문에 일반 약국에서는 구매할 수 없는 이런 장약만 판매합니다. 예, 그리고 장약이 독특성이라든가 혹은 문화적 배경, 특별한 자연 조건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갖춘 이런 정기화한 장약 전매점으로서 이 장약을 안심하고 또 쓰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덕길 장약방에서 5월달 우대 활동은 수간전환 우대 활동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수간전환은 한 개월분 사신다 할 때에는 두 개월분은 면비로 드려서 90날 한 개 료정을 또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90날 한 개 료정 쓴 다음에는 예, 우리 병원에 가서 간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정황에 따라서 약을 또 조절합니다. 그리고 수간전환은 예, 국제 발명 금상도 받았고 국가 특허도 있고 국제 시장 진출 약품입니다. 그리고 중국민족의학학회에서 추천하는 이런 약품입니다. 그리고 장약에서 보면은 예, 이 간질환 치료에서 독특한 이런 우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수간전환 보면은 원조 약재이기 때문에 약물이 순도라든가 활성도가 아주 높습니다.
1: 네.
0: 그리고 천연 채집을 원칙으로 엄격하게 준수하기 때문에 약물이 천연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이 효능도 강하고 또 순수하고 독성이 없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100여 가지나 되는 제약 공예 방법으로서 독성도 제거하고 순약물이 유효 성분과 예, 정화 성분을 재련해서 약물이 농도가 아주 높고 약효가 또 오래가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2: 아, 저는 위생이 아프고에 소화 안 돼서 때가 돼도 아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0: 네.
2: 그리고 맥이 없습니다.
0: 네.
2: 그래서 지금 만재와 저주다시를 쓰고 있는데 아, 지금 두 달 썼는데 위 아프지 않고 밥맛이 있어요. 밥을 연상 먹고 있습니다.
0: 네.
2: 그리고 맥이 납니다. 밥을 잘 먹으니까.
0: 맞습니다. 예.
2: 선이 효과 좋으니까 예. 내일 배달받아 또 쓰라고 합니다.
0: 네. 그두 가지 약을 예. 쓰시면서 수시로 또 약방에 자문하면서 쓰십시오. 예.
2: 예. 알았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예.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 우리 집에 아들 시켰으니 지금 예. 간병 때문에 정말 한평 세 고생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그 학교 말게 젊었을 술을 세게서 샀단 말입니다.
0: 네, 알코올과 안에 있어요.
3: 예. 어, 그래놓고 지방 가리지, 이 가리지, 뭐, 그 간병이나 간병을 다 있는 것들 합니다. 그래놓고 그냥 거기서 마지막 손에 맥이 없다는 게 이릅니다. 밥은 몇 년 못 잡습니다, 밥.
0: 네.
3: 그 위가 나빠졌는지 위 아메리카나로 위 그리고 또 거기다가 또 이 담당도 나빠서 그냥 그 뭐 입이 쑥 다는지 뭐 진다는지 하면서 밥을 먹냐 뭐 그리고 그냥 항상 욕구리였지 아프단 말 쓰게 한다.
0: 네. 간 부위가 아파난다. 그 알코올과 안에 있고 예, 지방가 있는 분들이 예.
3: 아 그래서 막 요 약은 또 일반약 쓰고 예, 간에 대한 약을 치료도 세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 밀방약을 얼마 쓴지 모르는데, 굉장히 아이디어 든 게, 그래서, 야, 너무 바빠서, 이 서장약이, 이 좋다는, 특히 독특기력 작방의 이야기, 이 좋다는, 이 방송을 내 세게 들었습니다, 정말. 간다장약방이 그리 좋다는 거, 세게, 뭐, 우리 아바야하고 둘이 몇 번 들었습니다. 누구서, 야, 우리 아바야 된다, 야, 이런 약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가지고 쓸데없는 약 먹으라고 뭐, 이게 낫지 않지. 이 서장의 이야기, 정말, 이, 그 안개란 집에서 자고 저 다 야생이지 영 이름 있는 약인데 우리 이거 한번 먹어봐서
0: 맛있겠다
3: 해서 그래 아, 값을 생각하지 말고 치료만 된다면 어째요 아이 먹겠는가 다 썼다고 써 그래서 다 썼습니다 가서 어디 가서 그 장약방 이가서 장다할 수 있습니다 장다 장다할 내가 벌어서 우리 빙속한 수목 말하잖아요 이 약 선택해 주라면 넌 지금 창제하고 수간전환 선택했지.
0: 네.
3: 어, 그래.

0: 이거 우리는 뭐가 뭐 이름도 처음 듣더니 이제 이래서 뭐 잡쌌어서는 이거 한두달 잡쌌습니다. 두달 잡신 게 허가 영사였습니다. 지금 옆구리가 겨단 말 아야고 내겨단 말 그리 아야합니다.
1: 맞습니다. 그리고 속이 편안합니다.
0: 예. 속이 편안하답니다. 그래서 술을 좀 더 뜯었으면 술을 좀 닦고도 안 잡습니다. 안 잡습니다. 이거, 그 장사부터 말았다 말아 술 잡습니다. 어떤 밀금하게 냄새도 있습니다. 냄새 하시실 때는데 술에 잡으면 안 되지 뭐. 그 다음 이거 잡을 거예요. 이거 열심히 잡았습니다. 두달 잡신 게 지금에, 밥을 잘 잡수지. 저녁에 맨날 간이 아파가지고 쉬지 못하더란 말입니다. 이게 없으면 잠을 잘 자지 밥을 잘 잡수면 맥이 난답니다. 그래서 이런데, 야, 이렇게 잡냐? 우리 어찌, 언니 뭐, 이전에는 그 장약에서 다 말아주셔도 값이 좀 비싸서 내가, 먹을 엄두를 못 내지, 이게 너무 아프거나 이런 잡수겠다 하더란 말.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데, 이하고 어서 이렇게 계속 사실, 요즘 두 사람하고 아무래도 더 잡수해야 될까?
1: 예, 석 달입니다. 예, 3개월. 예, 예. 지금이 예, 한 달분 사시면은 두 달분은 면비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 그래서 이, 예, 창조회 하고, 예, 수관전환 그렇게 같이 쓰면 면역력도 올라가고, 몸에 독소도 다 제거되고, 예.
0: 요즘은 영 7에서 영 약했습니다.
1: 예, 맞습니다.
0: 그리고 영 요즘은 사람이 나 색깔도 좋아, 나 색깔 검술해 하는 게, 나 색깔 영 좋아졌습니다. 예. 지금. 이야기 정말 이렇게 좋냐 언니 우리 알았으면 언니 사사께는 이대게 이러라 이번에 황당 영수하셨죠 수관장이
1: 활동이 또 좋기 때문에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0: 5089929번
1: 예예
0: 예. 예,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우리 남편이 예, 혈압 저절이 잘 안 되고 예 잠 못 잡니다. 그전 밤에도 몇 번씩 깨나고 또 꿈이 많고 그래서 내가 머리가 흉하고 계속 아프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작대 변대 가서 이 약을 띄운 게 세 가지 약을 줬대다. 치수의 전주환하고 로도 커환하고 그 다음에 화신 커후회라는 것도 줬대다. 이게 한 20할 날 되니까 그 정도로 다 쌌습니다. 효과 보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시간에 일어나 앉아서 계속 한 번씩 깨나서 앉아있고 이랬는데 그래도 하루에 한 4시간씩은 수면 보장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기 뭘까 머리 아프던 것도 많이 낫고 공감성 것도 많이 낫고 그리고 이번에 화신 거북이가 영 잡수기도 줬을 때다.
1: 구복액입니다.
3: 예, 구복액이 영 줬습니다. 그래 이제 잡수가 효과 좋으니까 지금 이것도 그러니까 한 석 달 잡숴야 되지.
1: 화신 거북이에는 두 달 쓰면 됩니다.
3: 그렇죠.
1: 예, 그래서 이 화신 코프예를 지금 환자분들이 나는 오전에 낮에는 혈압이 괜치 않는데 어째 전화기만 올라간다 이런 분들이 지금 이 치수의 전주환하고 화신 코프에 같이 쓰면은 이 혈압도 온정되고 불면증도 개선되고 기억력도 회복되고 예, 지금 영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예, 그래 쓰시면서 또 약방에 그냥 연계하십시오. 이 장약방에서는 예, 첫 달에 쓰는 약하고 두 번째 달에 쓰는 약, 세 번째 그리고 회복기 쓰는 약이가 다 조금씩 다 조절합니다. 예, 다 변화 생깁니다. 사람 약 쓰다 보면은 예, 그러기 때문에 수시로
3: 한번 모시고 가서 합니다.
1: 예, 예. 모시고 가십시오. 그러면서 예, 약 조절해서 쓰면은 한 반년 이렇게 조절하면은 누구나 다 낫습니다. 예. 예. 예. 그래 약방에 연계하십시오.
3: 예.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4: 나도 어떤 증상이 있는가 하면 소변에 참기 바쁘고 그다음에 번두에도 또 자꾸 벅이 없고 또 빨리 걸어도 찌끔찌끔 나가고 무슨 덜렁거려도 나가고 이렇게 불편했을 때다. 그래서 보게 되면 아래 빼도 그냥 똥똥 붓긴다 서면 잘 나가. 잘 나다 해간다. 요즘 힘들게 해서 지금 방송 듣고서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그런 지망제다가 리즈 허즐리뇨왕 같이 먹고 있는데 생각보다 엄청 효과 빠르고 좋습니다. 이제 한 50날 먹었는데 벌써 소변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찔끔찔끔 나가던 게 많이 나고 저 내게 여러 번 일어났댔습니다. 근데 그것도 자수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도 몇 번 일어나, 한, 기권에 제일 많이 초등학교부터 누구에 세 번 일어나고, 조금 9시, 10시 그때 넘으면 두 번 밖에 안 일어나면 엄청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즘에 뭐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효과 볼 때 이제 잘 보고 있으니까 또 효과 볼 때 더, 계속 더 먹자고, 꾸준히 먹자고, 주문에 약 많이 안 샀댔습니다. 그래서 먹어보나. 근데 오늘 효과 좋으니까 때, 더 살려고 배달 받으나 내일 가려고 그랬는데 더 먹겠습니다.
1: 이 허줄 이력화는 그렇게 오래 안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두 달을 썼다 하면 망주에만 써도 됩니다. 그리고 이 환자분의 증상은 좀 움직여도 소변이 나간다 하면 신양이 부족한 겁니다. 좀 몸이 차다 이 말입니다.
4: 저기 아랫배 그냥 차고 말입니다.
1: 그래서 이 환자분은 이 스류르르 완하고 망주에를 또 같이 쓰면 좋습니다.
4: 다른냐고 배화할
1: 때. 그래서 이 회복기에는 약을 또 바꿔야 됩니다. 예, 네네. 그래, 그, 장 대표한테 또 찾아가십시오.
4: 네, 그렇게 가겠습니다.
1: 예.
4: 감사합니다. 예,
1: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리고 우리 수관 전화는 급성 간염에도 좋습니다. 예, 급성 간염이거나 혹은 만성 간염, 지방간하고 알코올간, 약물성 간 손상, 그 외에도 간 섬유화라든가 간 낭종, 감기 울결, 감기가 좀 막혔다, 이런 분들이거나, 간경화, 그리고 옆구리가 결리고 아프거나, 번져 불안하고 쉽게 화도 나고, 실면하는 증상에도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1: 예.
5: 그 장양과에다 내 지금 전화가 옵니다.
1: 예, 얘기하시오. 어떤 증상 있습니까?
5: 이 사람과 말한 거지, 말한 거.
1: 예?
5: 그냥 물어보자고, 이 사람입니다.
1: 예, 아,
2: 지금 말씀하시면 됩니다.
5: 뭐니까?
1: 예.
5: 이 손목이하고 손가락이 불어나는 건 어디입니까?
1: 아픈가?
5: 아프세요?
1: 발가락은 일 없습니까?
5: 그렇고, 예?
1: 발가락은 일 없습니까?
5: 오랜만에 짜증.
2: 라디오 끄고 말씀해 주세요.
5: 예?
2: 라디오 끄고 말씀해 주세요.
5: 라디오, 예.
1: 예, 그 발.
5: 교장약과에 그 전화하면 없습니까?
1: 맞습니다. 지금 방송입니다. 예? 전화는 맞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가락이 지금 붓기고 불어나고, 예? 발가락은 일 없습니까?
5: 발가락은 불어야 하는데
1: 아픈가?
5: 손마디 중간에 그 한 판에 그 기다만 손가락이
1: 예
5: 그게 그런 데에 뚝뚝 깨졌단 말이야. 그리고 또 손목이 또 예 붓기고
1: 예 손목이 지금 두 개 다 붓겠습니까? 한쪽이 붓겠습니까?
5: 오른쪽이 붓기고 그 다음에 어깨 쪽지 또 이제 들지 못하겠다 아프단 말이야.
1: 예 지금 이 환자분은 이 풍습성 관절입니다. 그리고 이 손목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란 게 있습니다. 그 질병인데 이런 질병은 지금 우리 장약방에 두 가지 약을 같이 결합했으면 됩니다. 거의
5: 있습니까?
1: 예, 있습니다. 얼차완하고 이 서샹완 두 가지를 쓰면 됩니다.
5: 예. 그다음에 손가락이 그게 없어지 어깨 아픈 거 들었습니까?
1: 예, 맞습니다. 그 허리도 아프지요, 예?
5: 예, 허리는 이전부터 아팠어요.
1: 예, 허리도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렇죠. 예.
5: 소화는 되긴 되는데 괜찮습니다.
1: 밤은 잘 쉰까? 밤에?
5: 밤 잘 못 자죠.
1: 그렇죠, 예? 그래서요.
5: 몸이 영만 탄 말입니다.
1: 그게. 예, 지금 이 그 중간 손가락이 풍습관절과도 관계되거니와 심장 경위가 지나가는 이런, 이, 그,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 나쁩니다. 예.
5: 심장, 예.
1: 그래서 환자분은 먼저 이 아픈 것부터 해결하시오. 아픈 거 해결해서 지금 얼차완하고 서샹완, 예, 그리고 지금 골다공증도 있는 같고, 예. 집이 어딘가, 외진가?
5: 아니, 네, 연길입니다, 연길.
1: 아, 연길인가? 그 덕길 장약방 찾아올 수는 있죠, 예?
5: 예.
1: 예, 그러면 그 공원 다리를 아시죠, 예?
5: 예, 예, 압니다. 네, 예. 장약방 압니다. 공원 서쪽에.
1: 맞습니다. 예. 그 내일 아침에 와서 장 대표를 보이십시오. 예. 한번 보이고 그 다음에 약을 쓰십시오. 예, 그래야 됩니다.

0: 잠이랑 잘 못 자는 게 다 무슨 관계인가?
1: 예, 잠은 못 자는 거 관계 많습니다. 그 콤파치하고 간이가 예, 나쁜 거 말합니다. 예, 그리고 심장도 나쁘고, 예, 그래, 전체적으로 조절하자면은 한번 왔다 가면 좋습니다. 환자를 보면, 예. 예,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약 쓰십시오. 예.
0: 경기 흐려와야 돼. 이때 그저 못 가고 있어요.
1: 예, 그저 그리면 와서 보이기라도 하십시오. 그 얘기를 예, 듣고 이러면은 어떻게 치료하면 되겠다. 이것도 알 수 있죠, 예.
0: 예.
1: 지금은 다 이 장약도 활동하면서 약값이 이전보다 다 내렸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예, 광고비를 많이 줄이고 환자분들에게 약값을 다 저렴하게 하고 이런 방법을 합니다. 그래, 직접 듣길 장약방 찾아오십시오. 예.
0: 예, 알았습니다.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2: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4: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그리고 우리 수관 전항은 9시에 드시는 뒤전항이가 이 불면증에 아주 좋습니다.
2: 네.
1: 예,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수관 전항은 간신 부조화, 간하고 신장이가 서로 조화가 안 되면서 나타나는 식욕 부진이라든가 혹은 급성 만성 위장의 위염, 예, 배가 붓고 설사하고 또 입안이 마르고 쓰고 눈이 건조하고 침침한 이런 증상에도 아주 좋습니다.
2: 네.
1: 예, 그리고 황달도 치료합니다.
2: 네.
1: 예, 그 외에도 눈이 붓기거나 아픈 증상, 소변이 좀 누렇거나 그리고 얼굴에 반점이 많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거나 밤에 여러 번 깨는 증상, 예, 이런 증상 치료에서도 효과가 아주 빠릅니다.
2: 네.
1: 예, 그리고 우리, 이 로화 과정을 보면은 이 오장에서 가장 먼저 늙는 장기가 바로 간입니다. 간이 늙으면서 다른 장기가 이어서 또 로화가 진행이 됩니다.
2: 네.
1: 예, 때문에 간을 잘 치료한다 할 때에는 다른 장기 로화라든가 이 퇴화를 또 막을 수도 또 있습니다.
2: 네.
1: 예, 또 예방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간염일 때, 예, 나는 간염인데 뭐 언제부터 간염이라던 게 지금도 괜찮소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간염에서 간암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아주 깁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간염이다 하는 분들은 예, 홀씨하지 말고 이런 좋은 약이 있을 때 쓴다 하면은 간암을 또 예방도 합니다. 예, 우리 만성 간염으로부터 간경화, 간암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개 이 과정이가 어떤 분들은 20년, 30년 걸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때문에 이런 좋은 간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약이 있을 때에는 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2: 그리고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네입니까?
1: 맞습니다.
5: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나는 예, 저장약을 쓰고 대단히 좋습니다.
1: 예.
5: 이수의 천주와의 아, 무시겠던가?
1: 바오이 천샹완.
5: 예. 예. 그 다음 또 하나, 세 가지 있다고 또 쓰는데,
1: 예.
5: 산 뭐든지, 자꾸 잊어 먹습니다.
1: 예.
5: 예. 그런 게 예식금 용도 쓴다. 소화도 잘 되지, 혈압도 정살 되지, 배도 아이 아프지.
1: 예. 예.
5: 어디나 다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활동 오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1: 예. 활동이 그냥 있습니다. 네. 그래, 쓰던 분들은 약방에 네. 연계하시면 됩니다.
5: 예. 네, 그죠, 예. 약방입니다,
1: 예. 예. 어. 508-9929번에 약이 떨어지면은 또 연계하시고, 그리고 이 정황에 따라서 약을 조절하기 때문에, 예, 한 달에 한 번씩 직접 듣길 장약방 찾아가시면 더 좋습니다.
5: 그렇습니까?
1: 예, 예.
5: 어.
1: 예.
5: 세 가지를 쓰는데 용도 쓴다, 나는.
1: 예. 지금 아, 또 약이 떨어졌습니까?
5: 안동 조금 있습니다.
1: 예, 그러면은 이 그간의 시간 내서 그 닭길 장약방 찾아가십시오.
5: 예, 예.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하십시오.
5: 예.
1: 예, 그리고 우리 수관 전황이 특점이가 예, 우리 약 한 가지에 이 수간 전황 안에 약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2: 네.
1: 이 네 가지가 다 하루에 한 번씩 드시는데 다 드시는 시간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침 공보 6시에 드시는 이 A 전황은 대장경이 활동하는 이 시간에 드십니다. 이 대장경이 활동하는 시간에 드시면은 위하고 장질환을 치료하는 이런 좋은 시간입니다. 예, 그리고 수간 전황은 비장과 위도 보양하고 기능을 높여서 장도의 독소도 배출하고 이 얼굴 보양도 같이 해줍니다. 예, 그리고 소화불량이라든가 위산 과다증이 있거나 혹은 위가 항상 이 음식을 드신 다음에 좀 위가 좀 소화가 빨리 되지 않으면서 거덕하거나 불편하고 아픈 증상이 빨리 개선됩니다.
2: 네.
1: 예, 소화가 인차되는 게 알긴다 이 말입니다. 예, 항상 우빼가 좀 차면서 이 좀 우빼가 좀 붓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인차났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복부 둘레도 같이 줄어듭니다. 예, 그리고 경락이 운행하는 시간하고 약물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예, 이 약 효과가 또 빠릅니다. 예, 그리고 면역력도 높여주는 작용이 있고 면역력은 왜서 높여주는가 하면은 예, 우리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 바로 음식 섭취죠. 예, 때문에 아침에 드시는 이 A전황은 이 음식을 식욕 부진이라든가 음식 밥이 맛이 없거나 이런 증상 빨리 개선합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관건은 장도에 있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으셨죠.
2: 네네.
1: 예, 우리 장도라 할 때에는 소화 흡수하고 배설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기관이고 인체 내 100분의 70%의 면역세포들이 장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장도는 소화기관일 뿐만 아니라 인체 내에서 가장 중요한 면역기관입니다.
2: 네.
1: 예, 근데 우리 로년에 보면은 음식을 드시면은 인차 위장도에서 소화가 돼서 배출이 되고 또 흡수되고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늦어집니다.
2: 네.
1: 예, 때문에 위장에 나쁜 물질들이 또 많이 쌓이면서 기능도 점점 퇴화됩니다.
2: 네.
1: 때문에 이렇게 위장이 먼저 좋아지면은 면역력이가 또 같이 또 좋아집니다.
2: 네.
1: 예, 그래서 지금 우리 A전황, B전황, C전황, D전황 같이 경락이 운행하는 시간에 드시면은 약 효과가 또 아주 빨리 납니다.
2: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의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미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4: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친구들 안녕. 바른 말, 이쁜 말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쁜이와 함께 풍부한 송구속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바른 말, 이쁜 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볼까요? 저번 시간에 우리는 작은 것을 아끼다가 큰 손실을 보는 것에 관한 속담과 송구를 배워봤는데요. 그 중에 기와장 하나 아끼다가 대들보 썩인다라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이 속담은 집 지붕에 있는 작은 기와 한 장을 아끼려고 고치지 않고 내버려두면 그 틈으로 빗물이 스며들어서 집 전체를 바치는 큰 대들보까지 썩어서 망가진다라는 뜻인데요. 즉, 작은 문제를 그냥 넘기거나 자그마한 것을 아끼다가 도리어 나중에 큰 손실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을 비유한 말입니다. 이 속담을 또 석가래 하나 아끼려다가 대들보 내려앉힌다라고도 합니다. 네, 그럼 아래에 작은 것에 연연하다 중요한 것을 놓치거나 큰 손실을 보는 것에 관한 속담과 성구는 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골라보세요. 1번, 새우를 잡으려다 고래를 놓친다. 2번, 개똥밭에도 이슬 내릴 때가 있다. 3번, 공정부지. 4번, 시지시장. 네, 정답은 무엇일까요? 동요 한 곡 듣고서 정답 공개해 볼게요. 동요 야영의 노래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네, 동요 듣고 왔습니다. 정답은 1번과 4번입니다. 1번, 새우를 잡으려다 고래를 놓친다 라는 속담은 작은 새우 하나를 잡으려다가 그보다 훨씬 크고 귀한 고래를 놓쳐버린다 라는 뜻인데요. 보잘것없는 것에 연연하다 중요한 것을 놓치거나 큰 것을 내다보지 못하고 눈앞의 일에만 급급한 그

반시한적인 행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시지시장. 네, 이 성구는 손가락을 아끼려 하다가 손바닥마저 잃는다라는 말인데요. 작은 부분을 아끼다가 전체를 망치고 큰 손실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서 오늘 새로운 내용을 시작할게요. 동요 키가 크는 여름을 들려드립니다.

친구들,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때와 조건을 놓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때가 있죠. 그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적절한 때를 놓쳤거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보다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인지 또 어떤 조건이 잘 갖춰졌는지 먼저 살펴보고 행동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고 효과적입니다. 네, 오늘은 때와 기회, 조건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에 관한 속담과 성구들을 함께 알아볼 텐데요. 어떻게 더 똑똑하게 노력하고 행동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시작할까요? 먼저 바람새가 좋아야 돛을 단다 라는 속담을 볼게요. 배는 바람이 잘 불 때 돛을 펴야 멀리 나아갈 수 있는데요. 이 속담은 바람의 움직임을 보아가며 돛을 달듯이 어떤 일이나 조건이 성숙된 정도를 보아가며 일을 벌리게 되는 것을 비유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피곤하고 졸릴 때 억지로 공부하는 것보다 집중이 잘 되고 기분이 좋을 때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친구와 의견이 맞지 않을 때에도 서로 감정이 격할 때 말하기보다 마음이 가라앉고 이야기할 분위기가 됐을 때 대화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철도 뜨거울 때 두드려야 한다 라는 속담을 볼까요? 쇠를 충분히 가열해서 뜨거울 때 재빠르게 두드려야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듯이 이 속담은 무엇이나 적절한 때와 좋은 조건을 놓치지 말고 바로 실천해야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비유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이 속담을 또 쇠는 단김에 벼려야 한다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고 계속 미루다가는 좋은 성적을 얻기 어렵겠죠. 또 발표회나 각종 대회를 준비할 때에도 열정이 넘치고 마음가짐이 가장 좋을 때 열심히 연습해야 훨씬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회는 언제나 오래 기다려주지 않고 사라지기 쉬우니 좋은 때를 놓치지 말고 바로 실천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구멍 보아가며 말뚝 깎는다라는 속담을 볼게요. 말뚝을 박을 구멍의 크기를 살펴보며 그에 알맞게 말뚝을 깎는다라는 뜻인데요. 이 속담은 주어진 구체적인 조건과 실정에 맞게 행동하고 일처리를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 속담을 또 구멍 보아가며 쇠기 깎는다라고도 합니다. 무작정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지금 자기 실정과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찾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수준에 맞는 공부 계획을 세우고 친구의 성격과 마음에 맞게 대화하며 주어진 상황에 알맞게 행동한다면 훨씬 적은 힘으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어머님의 당부를 감상하겠습니다.

방법을 기억나고 효율적인 것처럼 자신에게 잘 맞는 때와 방법을 찾아서 하면 훨씬 수월하게 목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밀어붙이거나 무작정 힘만 쓰는 것보다 상황을 잘 살피고 방법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春热打铁라는 손글을 볼까요? 쫓을 진, 더울 열, 칠 다, 쇠, 철의 한자를 쓰는 이 손구는 쇠를 단김에 두드려 모양을 잡는다라는 말인데요. 좋은 기회가 생기거나 적합한 조건이 마련됐을 때 서둘러 일을 성사시킨다는 뜻입니다. 이 성구를 또 정热打铁라고도 합니다. 기회란 아주 찰나에 지나가는 것인데요. 꿈을 향한 첫걸음, 친구와 화해하는 용기, 공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순간까지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곧바로 실천하는 모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회를 잘 붙잡아 실천한다면 원하는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나비야를 감상하겠습니다.

있는 것에 관한 속담과 송구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적절한 때를 알아보고 상황을 잘 살펴서 기회를 붙잡는 것도 아주 중요하답니다. 작은 기회와 소중한 순간을 놓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실천한다면 우리 모두 꿈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등만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김경애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학교 가는 길을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연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구골패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긴이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긴이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3호 매대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주당위 상무위원회는 확대회를 소집해 주황 생태환경보호독철통보와 성당위석의 황강의 회시 정신을 전달하고 우리주의 시정 실시 사업을 연구 포치했습니다.
1: 2026년 연변 축구의 고향 문화 시즌 가동 및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출정식이 용정 해란강 축구문화 산업단지에서 있었습니다.
2: 1년 내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전환 승격의 모를 받고 연변 우선 전자상거래 생방송 프로젝트를 혁신적으로 구축해 전통 매체 플러스 신매체 전자상거래 융합 발전 새 경로를 성공적으로 탐색해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회는 20일 확대회를 소집해 주황 생태환경보호독철 통보와 성당위석의 황강의 회시 정신을 전달하고 우리주 시정 실시 사업을 연구 포치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이 회의를 주재하고 연설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생태문명 사상을 깊이 관찰하고 록수청산이 곧 금산 은산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 실천하며 주황 생태환경보호독철에서 통보한 문제에 대조해 책임을 다지고 엄격히 시정하면서 하나를 들면 셋을 알고 체계적으로 다스려 착실하고 확실한 시정 성과로 대중 관심에 대답하고 독철 시험지에 답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주정협 주석 주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생태환경보호독차를 전개하는 것은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생태문명 건설과 생태환경보호를 강구하는 중대한 제도적 배치입니다. 우리주는 장백산 중부지역과 동북본 표범 국가공원 핵심구역에 위치해서 지역 생태안전과 국가 생태안전, 나아가 동북아 생태안전을 수호하는 중요한 사명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황 생태환경보호독찰에서 통보한 전형적 사례는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단점과 약점을 지적하는 바 우리 주 일부 지방과 부문의 생태환경보호사업에 여전히 비교적 큰 차이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주황 생태환경보호독찰 시정사업을 잘 들어주는 정치 책임감과 사업 긴박감을 절실히 증강하면서 정치적 입장에서 보고 처리하며 시정하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주황 생태환경보호독철 시정을 두 가지 확립을 확고히 수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견결히 실천하는 실제 행동으로 삼고 습금형 생태문명 사상을 관철실시하는 중대 조치로 삼으며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여러 민족 대중의 동경을 만족시키는 유력한 수단으로 삼아 환경보호독철 시정의 후반부 문장을 착실하게 잘 작성함으로써 실질 사업 성과로 연변의 록수 청산을 잘 수호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문제의 시정 책임을 엄격히 실시하고 층층이 책임 사슬을 단단히 조이며 가장 견결한 태도와 가장 유력한 조치로 시정 실시와 문책 추궁을 잘해야 합니다. 주황 생태환경보호독찰에서 통보한 전형적 사례에 대해 한 개 사건 한 개 전담반, 한 개 문제 한 개 방안을 견제하면서 관건 부분을 들어주고 원인을 분석 연구해야 합니다. 기술 규범 표준을 엄격히 실시하고 시정 책임, 조치, 시한을 명확히해 조속히 시정 성과를 형성함으로써 기준에 도달하는 대로 검수하고 종결해야 합니다. 문제 책임을 신속히 철저히 규명하고 규율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숙하고 정확하게 책임을 물으며 규율과 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하고

0: 절대 묵인하거나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첩된 신소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 접수하고 전부 받아들여야 하며 조건이나 리유를 불문하고 일일이 분석 판단해야 합니다. 책임연기 기재를 건립하고 처리 시한을 단축해야 합니다.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그치 추진해 조속히 효과를 보고 단기 내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기일을 역배치해 기한 내에 종결시켜 모든 일에 대답이 있고 매 사건마다 락착이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주황 생태환경보호독자를 반영 문제는 단점과 약점을 검시하는 거울일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책임을 다지고 사업 허점을 보완하며 치리 효능을 제고하는 계기입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하나를 들면 셋을 알고 표본 동치를 견제하며 문제 근원을 깊이 파헤치고 제도 나사를 꽉 조여야 합니다. 당면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개별적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공통된 문제도 해결해 류산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리머미 초원 부문 삼림공업 집단에서는 야생동물 보호, 벌채지 갱신 조림, 자연보호지 법률 규정 위반 문제 정돈 등 전문 행동을 깊이 실시하고 함부로 수렵하고 규정을 어기고 개간하며 불법 점용하고 관리보호가 따라가지 못하는 등 문제를 집중 정돈해 림업초원 생태보호 붉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수리 부문에서는 전주 하천호수 범인의 규정 위반 모래 채취, 네 가지 혼란 현상 반등, 수자원 관리 통제가 엄격하지 못한 등 문제 정돈을 통괄적으로 잘하고 하호장제 직체 리행 심사, 모래자갈 자원 감독 관리, 수생태 보호 회복 등 제도의 강성 집행을 강화해 하천호수 관리 질서를 1층 규범화해야 합니다. 자연자원 부문에서는 광산자원 불법 채굴 단속 및 광산자원 회복 전문 행동을 집중 전개하고 무허가 채굴, 구역 초과 채굴 등 위법 행위를 엄격히 조사 처리해 광산자원 개발이 규범적이고 질서 있게 진행되며 효율적으로 리용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농업농촌 부문에서는 농촌 생태환경 질의 박약, 농업면 원천 오염 관리 통제 미흡, 가금 가축 사양 오염 방지 미흡 등 잠재적 문제에 초점을 맞춰 농업 오염 방지와 농촌 주거 환경 정돈을 깊이 전개, 농촌 생태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동해야 합니다.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부문에서는 건축 쓰레기 발생, 운송, 수납 처리, 전사슬 감독 관리를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법과 규정 위반 투기, 운송, 처리 행위를 엄하게 타격해 도시농촌 주거 환경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 주정부 부주장, 주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5월 20일 우리준은 조항 제2 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1진 곤종신소신고 사건 도합 6건, 중점 사건 2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2건, 편지 4건입니다. 그중 훈촌시 1건, 중점사건 1건, 도나시 1건, 도문시 1건, 왕청현 3건, 중점사건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사건 중 여러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6건입니다. 그중 토양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6.7%, 대기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6.7%, 생태 관련 사건이 4건으로 66.7%를 차지합니다.
0: 2026년 연변 축구의 고향 문화시즌 가동 및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출정식이 20일 오후 룡정 해령강 축구문화산업단지에서 있었습니다. 축구의 향연, 다채로운 연변과 함께를 주제로 한 이번 활동은 주체육국과 룡정시 인민정부에서 주최하고 연변축구협회, 룡정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체육국에서 주관했으며 전주의 축구령맹을 응집해 축구 문화관광융합의 세상을 함께 열었습니다. 부조장 윤조휘가 가동식에 출석했습니다. 가동식 현장에서 특색 민족 가무와 축구 활력이 어우러져 연변 가무의 고향과 축구의 고향 두 가지 매력을 전시했습니다. 활동에서는 2026년 연변주 축구 경기 일정을 대독하고 2026년 연변 축구문화 추천 소개관 명단을 공포하고 이름패를 발급했습니다. 또 축구 따라 연변 관광 지안사를 대독하고 경기 특별 소비 혜택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선수 대표, 축구팬 대표들이 각기 공정 경기를 치르고 문명하게 경기를 관람할 때 대해 태도 표명 발언을 했습니다. 주체육국 관련 책임자가 동북축구연맹전 참가 연변 대표팀의 집결 깃발을 수여했습니다. 윤조희가 2026년 연변 축구의 고향 문화시즌 가동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출정을 선포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선수 두지박입니다. 연민주를 대표해 제1회 동북축구연맹전에 참가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이번 제1회 동북축구연맹전을 위해 목적성 있게 훈련을 했습니다. 경기에서 우리의 평소 훈련 내용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연변의 용감한 품격을 보여주렵니다. 단연내 연변 축구 팬들은 시종 축구팀과 함께 해왔는데 그들은 연변 축구 발전에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출정식에서 축구 팬들의 뜨거운 열정은 고향 축구팀에 큰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연변 축구팬 련의회 회장 고원철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이 곧 시작됩니다. 우리는 100명의 축구팬들을 모아 후코트에 갑니다. 이번 경기에서 이겨 좋은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은 4개 성의 문화교류, 경제교류, 체육교류를 강화하게 됩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을 통해 우리의 청소년 축구훈련 수준을 제고하고 사회체육, 사회축구를 발전시켜 모두가 축구를 좋아하게 함으로써 축구의 저력을 더욱 두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출정한 연변팀은 연변농정축구구락부 예비팀을 주축으로 현지 우수축구 인재들을 받아들였으며 체계적인 훈련을 거쳤습니다. 5월 23일 연변대표팀은 원정에서 후코트팀과 첫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1: 1년 내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전환 승격의 모를 받고 연변 우선 전자상거래 생방송 프로젝트를 혁신적으로 구축해 전통 매체 플러스 신매체 전자상거래 융합발전 새 경로를 성공적으로 탐색해냈습니다. 프로젝트는 실시된 이래 시장화 운영, 현지화 자원 발굴, 브랜드화 전파를 빌어 사회 효익, 경제 효익, 인재 양성, 농업 조력의 여러 가지 돌파를 실현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은 전통 매체 혁신 전환에서 성과를 냈을 뿐만 아니라 주류 매체 용량으로 연변 특색 산업 인기 상승, 지역 문화 전파, 향촌 진흥에 조력해 매체 융합과 지방 발전 봉사 쌍방향 상생이라는 우수한 답안지를 작성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연변 우선 틱톡 생방송실 방송인들이 네티즌과 열정적으로 소통하는 가운데 주문이 실시간으로 갱신되며 현장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1년 내 연변 우선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우세에 이탁해 내용 전파와 전자상거래 판매를 심층 융합했는 바 생방송 내용은 미식을 매개로 문화를 내포로하면서 고객들이 좋은 물품을 구매하는 한편 연변의 지역 풍정과 민족 문화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연변 우선은 실내 일상 생방송을 완수한 토대에서 한 해 동안 32차례 실외 생방송을 완수했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젝트 전 플랫폼 계정 팬이 루계로 129만 명이 늘어났고 생방송 단말과 영상 단말의 루계 루출량이 각기 연 8억 차와 6억 차에 달했습니다. 18명의 종업원들은 전통 방송인에서 능숙한 생방송 판매 달인으로 거듭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사업의 다원 발전에 인재 역량을 비축했습니다. 1년간 전반 플랫폼에서 루계로 180만 건의 판매를 완수한 가운데 판매액은 초기에 월 평균 45만 원에서 한 달 한 개 플랫폼에서 최고 554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연변 우선 방송주간 공혜은입니다. 최초의 단일 틱톡 플랫폼 생방송에서 점차 틱톡, 영상 개성, 콰이소우, 소홍서 및 핀도더를 포함한 여러 플랫폼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생방송 기반 전자상 거래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통적인 선반 기반 전자상 거래로 한창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연변 경제 발전에 봉사하는 면에서 연변 우선은 주류 매체의 담당을 보여줬습니다. 연변 우선은 30여 개 현지 기업의 증산, 일자리 확대에 조력했는 바 공급 사슬, 물류, 클라우드 창고 등 관련 산업에서 일자리 130여 개 새로 증가하고 왕청 귀버섯, 룡정 사과배, 연변 입살 등 특색 농산품이 외부 시장에 진출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그중 룡정 사과배는 닷새 만에 30만 근을 판매하는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한편 연변 금강산, 한식부, 도매공 등 기업의 판매액 증가폭이 756만 원에 달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연변 금강산 식품조식위원회사 시장부 부장 로몽영입니다. 연변 우선은 공식 생방송 주진지입니다. 판매량이 집중적으로 늘고 고객 흐름

0: 전화가 강해 현지 플러스 전국 두 가지 피복을 실현했습니다. 연변 우선은 기업을 도와 온라인 판매량을 제고시키는 한편 브랜드 지명도를 신속히 확대하고 지역 브랜드에서 전국 시장내로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1년 내 연변 우선을 통해서 115만 봉지의 제품이 판매됐는데 판매액이 430만 원에 이릅니다. 방송 매체의 공신력에 힘입어 연변 우선은 업계의 광범한 인정을 받았는 바 선으로 틱톡 공식 선두 상품 판매 생방송실, 길림성 청년 전자상무협회 브랜드 추천관 및 흥변부민 전문 생방송 인도자 등 영예를 따내면서 전성 매체 융합 발전의 우수 사례로 됐습니다.
1: 5월 20일은 한해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와 발음이 비슷해 연인들이 결혼 등기를 하는 길로 떠올랐습니다. 당일 연결 룡정 등지의 민정 부문에서는 혼인 등기 특색 활동을 펼쳐 다양한 형식으로 혼례의 새 풍습을 선도하고 문명 가풍을 전파했습니다. 20일 룡정 비암산 건강양생 휴가군은 사랑의 분위기로 가득 찬 가운데 우리 주 첫 결혼연애 문화개혁 등기 방문 지점이 이곳에 락착했습니다. 룡정시에서는 혼인등기처를 풍경군의 백년고택에 옮겨오고 혼인등기 새 봉사 모식을 내왔으며 특별히 여러 쌍의 연인들을 현장에 요청해 몰입식으로 규범적이고 온정이 넘치며 간소화된 신식 혼인등기 전 과정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삼늘군의 안내하에 이들은 차례로 정보 확인, 결혼증 발급 등 절차를 마쳤습니다. 현장 체험 참가 신혼부부 대표 조희갑니다. 비암산에서 결혼 등기증을 받게 되어 아주 즐겁고 이 추억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곳은 풍경이 아름답고 전경도 낭만적으로 배치했으며 또 조선족 특색도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가정을 잘 꾸려나가렵니다. 룡정시 민정 및 퇴역군인 사무국 국장 우리입니다. 향후 봉사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상시적으로 특색 등기 봉사를 전개하며 합동결혼, 혼송문화절, 결혼기념일 서약 되새기기 등 활동을 내와 이곳을 사랑을 증견하고 행복을 전달하며 새해 기쁨을 인솔하는 연변주의 아름다운 대표적 방문지로 만들어 문명한 혼속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게 하고 달콤 경제가 룡정의 문화관광 발전에 동력을 부여하도록 하렵니다. 연결시 민정구 혼인등기처 대청에도 기쁜 분위기가 넘쳤습니다. 연결시 민정구 혼인등기처에서는 따뜻하고 장엄한 의식을 마련해 신혼부부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활동에서 연결시 민정구 관련 책임자가 매 신혼부부들에게 결혼증을 발급하고 진심 어린 축복을 전했습니다. 결혼증을 받은 신혼부부들의 얼굴에는 행복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신혼부부 장근 맹흔입니다. 우리는 5월 20일을 선택했습니다. 오늘은 의미가 매우 좋고 분위기도 좋습니다. 활동도 매우 많아서 아주 좋습니다. 의식 현장에서 신혼부부들은 문명혼속 제안서를 읽었습니다. 활동 현장에는 행복 탁본 기념 액자 제작 순서가 마련되는데 신혼부부들은 손을 맞잡고 탁본을 만들어 5월 20일에 달콤한 추억을 남겼습니다. 끝날래 우리 주에서는 신시대 결혼연애 문화개혁 건설에 초점을 두고 결혼 루습을 타파하고 문명건강 결혼연애 새 기풍을 육성해 광범한 청년들이 문명, 절약, 건강, 향상의 결혼연애관, 가정관을 수립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다음 단계 우리 주에서는 결혼연애문화개혁사업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문명 새 기풍 전파 경로를 계속 넓혀 문명한 결혼연애 새 기풍이 부단히 전파되고 조화롭고 문명한 사회 새 기풍을 전력 조성해 전주 정신문명건설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게 됩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연변 고급 쥐사도구 농기구 그림글 전시가 18일 도나시 역사박물관에서 펼쳐졌습니다. 전람은 신석기 시기에서 근현대까지 연변의 쥐사 경작 문명 발전 역정을 전시하고 여러 민족 선민들의 생산생활 지혜를 보여줘 여러 민족 융합 공생의 역사를 재현했습니다.
0: 훈춘시 마천자향 남산촌의 훈춘 모란원이 개화기를 맞이한 가운데 활짝 피어난 모란꽃들이 절경을 이뤘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박홍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

석양은 유난히 아름답고 저녁노을은 유달리 황홀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시대 석양노을에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양널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오늘은 106세 조계상 로인의 장수 이야기와 함께 건강 장수에 도움되는 각종 정보들 준비했습니다.

북경에 계시는 주계상로인은 12살에 도제일을 시작해서 그 후 오랜 시간 인쇄공장 공장장을 지내다가 68세에 공식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은퇴한 후에도 계속해 80세까지 일을 했고 82세에는 로인대학에서 서예와 그림을 배웠습니다. 올해 160세인 현재도 여전히 태국어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컴퓨터로 다자를 합니다. 빨래도 스스로 하고 생활의 대부분을 자립적으로 해결합니다. 그는 평생 고생하며 살아와서 그런지 쉬려고 하면 몸이 버티질 못하겠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럼 전기적인 삶을 산 주계상 로인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주로인은 북경일보 인쇄공장의 원로입니다. 공장 설립 때부터 일했고 나중에 공장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능력이 뛰어나 68세가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직장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쉬지 않았습니다. 신문업 협회에서 그를 찾아 컬러 인쇄와 컴퓨터 조판 신기술을 보급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당시 컴퓨터가 막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그때부터 컴퓨터를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78세까지 했습니다. 78세 신문업협회에서 물러난 후 세무국에서 또 그를 요청했고 거기서 다시 인연을 잃어 80세가 되어서야 진짜로 외부활동을 접었습니다. 퇴직 후 그는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82세 로인대학에 들어가 서예와 회화를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이미 200점의 그림을 그렸는데 팔지 않고 모두 진지와 친구들에게 선물했습니다. 로인의 하루 일정은 매우 빡빡합니다. 조계상 로인의 하루 일과를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태극고를 합니다. 벌써 30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번개가 쳐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후에 낮잠을 자고 깨어나면 붓을 들어 그림을 그립니다. 3시쯤 되면 컴퓨터를 봅니다. 그는 컴퓨터 타자를 배워서 10만 자가 넘는 글을 썼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는 미혹체라는 서체를 개발하기도 했는데 지금도 컴퓨터 글꼴에 남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는 106세인데도 여전히 스스로 빨래를 합니다. 세탁기가 편리하고 자식들에게 배 끼치기 싫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한다고 합니다. 샤워도 스스로 하고 생활의 대부분을 자립적으로 유지합니다. 그는 정신적 의지가 있으면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라고 늘 얘기합니다. 로인은 신체 건강이 특별히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심박 조율기를 달고 있는데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움직이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생활이 고달팠고 12살에 일을 시작해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와서 그런지 그는 자신이 가만히 있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항상 할 일을 찾으면서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이고 할 수 있으면 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로인의 장수는 유전자 덕분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는 5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생활 방식에 의존했는데 젊은 시절 화가 동수평에게서 양생 비결 12글자를 배운 것을 줄곧 시행했습니다. 첫째로 어느 정도는 일해야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태극권 그림 빨래는 모두 작은 노동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정신적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림, 글씨, 컴퓨터, 글쓰기가 그의 흥취이자 의지입니다. 셋째는 선하게 사람을 대하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이 기본적으로 화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타인을 선하게 대하고 남에게 많이 베풀며 남을 위해 많이 생각한다는 그의 삶의 원칙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리하면 화날 일이 없다고 그는 말합니다. 로인의 식사량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우유 달걀빵 또는 찐빵을 먹는데 빵 두 조각과 달걀 하나면 충분합니다. 식사 시 70-80%의 포만감을 유지하고 과식하지 않습니다. 소화가 잘 되도록 기본적으로 채식을 많이 하고 의식적으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십니다. 그리고 식사는 매우 규칙적입니다. 아침 7시 반, 점심 11시 반, 저녁 5시 반 식사 시간을 꼭꼭 지킵니다. 주계상 로인은 올해 106세, 4대가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설날이면 수십 명의 가족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는 온 가족 모두의 자랑입니다. 80세 은퇴했고 82세에 그림을 배웠습니다. 106세에도 태극권을 하고 컴퓨터를 조작하며 빨래를 스스로 했습니다. 평생 가만히 있지 않았고 평생 사사건건 따지지 않고 마음 편하게 보냈습니다. 그의 장수 비결은 유전자도 보양식도 아닌 날마다 반복된 좋은 습관과 적당한 노동, 정신적 의지, 너그러운 도량입니다.

네, 106세 고령의 조계상 도인의 장수비결은 나이가 들어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으며 배움의 열정을 유지하고 마음이 평온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처럼 백세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백세 품격도 함께 누리도록 노력해볼까요? 노래 한 곡 듣고 건강 장수에 도움되는 각종 정보들 알아보겠습니다.

아미시라는 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배는요, 발암물질의 배출을 돕고 율무는 결장암에 탁월한 항암 효과가 있으며 고구마는 하루 반 개면 대장암과 폐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콩은 유방암과 전립선암이 좋고 된장, 청국장은 항암 효과가 있으며 등푸른 생선은 DHA로 암을 예방하고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새우젓은 면역력을 증강시켜 암을 예방하고 록황색 채소도 암 예방에 좋습니다. 브로콜리는 유방암, 대장암에 효과가 좋은 설포라판이 풍부하고 새싹 채소는 항암 효능이 뛰어납니다. 양배추는 위, 대장, 직장암 등에 좋고 신생초는 흡연자의 항산화 효과를 높여주며 시금치는 손상된 DNA를 복구할 암 예방 성분이 풍부합니다. 미나리는 끓린 소금물에 데치면 항암 효과가 2배이고 곰취는 조공의 산나물로 항암 효과가 뛰어납니다. 도라지, 가지는 암세포의 소멸을 돕고 당근은 배암과 유방암을 억제하며 고추는 위암을 억제합니다. 마늘 생강은 미국 공립암연구소가 선정한 으뜸 항암식품이고 양파는 껍질 부분에 항암물질이 풍부합니다. 호박은 주황색 식물의 대표주자이자 항암효과가 뛰어나고 부추가 들어가면 항암효과가 2배입니다. 양지바른 언덕에서 자란 쑥은 항암효과가 가득하고 버선류는 초기위암, 폐암, 후두암에 효과가 좋습니다. 네, 가공식품을 먹을 때면 항암 효과가 있는 도마도를 곁들이면 좋고 알로에는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막으며 미역, 다시마, 김은 바다에서 나는 최고의 해조류 항암식품입니다. 현미 콩밥을 조식으로 바꾸면 항암 효과가 뛰어나고 딸기류는 구강암, 식도암 등을 예방하며 머루에는 일반 포도보다 10배 뛰어난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인데요. 오늘부터 자주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체순을 말합니다. 혈액 속으로 당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하며 혈당을 낮추고 피 속의 지방을 줄이고 면역력 증진에 좋습니다. 또한 혈당 조절을 위해서 일부러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릅은 다른 채소류에 비해서 단백질이 많고 칼슘, 철분 등 무기질과 비타민 A, B1, B2, C 등이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특히 사포닌과 배당제 성분은 당의 흡수를 억제하고 혈당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당뇨병 예방관리에 도움이 되며 혈중 지질 개선 및 면역력 증진에 영향을 줍니다. 염증 예방 및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플라포노이드 성분이 많아서 항산화 효과,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독특한 향의 정류 성분은 신경 안정, 집중력 향상,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두릅은 유방암 세포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릅 옷 부분의 70% 에탄올 추출물이 사람 유방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릅은 유방암 세포 외에도 폐암 세포, 자궁암 세포, 대장암 세포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릅은 인삼이 많은 사포닌뿐만 아니라 다양한 항산화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두릅을 손질할 때 밑동 끝 부분을 잘라내고 세척해야 합니다. 끓는 물에 파릇하게 데친 뒤 찬물에 헹궈서 건져냅니다. 쓴맛과 떫은 맛이 싫은 사람은 데친 뒤 물에 담가두면 됩니다. 삶은 두릅은 상온에 오래 두면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두릅의 영양소가 좋아도 요리 과정에서 설탕, 소금, 고추장 등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건강 효과가 줄어듭니다. 특히 혈당 조절 중인 사람은 양념 추가에 주의하겠습니다.

요즘 시대 피부는 각고기 나름입니다. 같은 나이에도 요달리 젊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늙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톡스나 필러로 동안을 유지하는 사람도 많지만 사실 피부는 평소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처지고 탄력이 떨어지는 노화 현상은 여러 생활 습관에 영향이 큰데요. 피부 노화를 앞당기는 나쁜 습관들 알아볼게요. 탄력 있는 피부를 위해서는 좋은 지방을 섭취해야 합니다. 체중을 감량하는 사람들 중에는 지방을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영양소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랜스 지방이나 포화 지방은 가급적 먹지 않는 것이 좋지만 오히려 건강에 덕이 되는 지방도 있습니다. 콩이나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불포화 지방은 피부 염증을 감소시켜서 여드름 발색을 낮추면서 매끈하고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피부미는 잠꾸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생활습관이 불규칙하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눈 밑 다크서클이 심해지면서 피부 노화가 촉진됩니다. 가급적 하루 권장 수면 시간인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로 잠을 자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 여유는 있는데 그만큼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면 방의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소음과 불빛을 최소화해서 잠자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합니다. 달콤한 맛은 스트레스를 날려주지만 많이 먹으면 뱃살만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 나이도 증가합니다. 체내 혈당이 높아지면 다당류를 이당류 혹은 단당류로 전환시키는 당화작용이 일어납니다. 이 작용이 일어나면 피부 조직을 이루고 있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손상됩니다. 과도하게 섭취하면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살이 증가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약간의 긴장감을 유지시켜서 삶의 원동력이 되지만 스트레스 수치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으면 활성산소가 적진돼 피부세포를 파괴하고 처지고 주름진 피부를 만듭니다. 가능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우울감이나 불안감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운동도 지나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운동은 건강을 지켜주지만 운동을 시작한 이후 오히려 나이 들어 보인다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당한 운동은 노화를 예방하지만

과도한 운동은 피부의 콜라겐을 파괴해서 노화를 촉진합니다. 네, 운동 중독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연령대에 맞는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남대학병원은 일전에 중년층의 음주 행위와 사망 위험의 관계 연구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중동 섭취 수준에서도 전체 알코올 섭취량은 여전히 암 사망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적당한 음주가 건강에 좋다는 기존의 주장과 상반됐습니다. 이 연구는 34만 명이 넘는 영국 샘플 저장고의 장기 추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섭취량, 술 종류, 음주 시점 등 세 가지 차원에서 알코올 섭취와 사망, 심혈관 질환 사망과 암 사망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체계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통계 모델에서 나이, 성별, 식사 품질, 신체 활동, 교육, 건강 상태, 사회 경제 등 다양한 혼합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음주 행동과 건강 위험 간의 내적 연관성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선 많은 음주는 사망, 심혈관 질환 사망과 암 사망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켰습니다. 적당한 양의 섭취라도 전체 알코올 섭취량은 여전히 암 사망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알코올 섭취량이 많으면 암 위험이 증가했지만 술 종류에 따라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부동했습니다. 맥주와 독한 술은 다양한 사망 위험과 선형적 정비례 관계가 있는 반면 와인은 제자형 련관성을 나타냈습니다. 즉, 적포도주를 적게 마시거나 적당히 마셔도 비교적 낮은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와인 음용자의 건강한 생활 방식과도 련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식전 공복에 마시는 음주의 위험은 식사 중 또는 식후 음주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는 포만감이 아세트알데히드의 흡수 및 생체 이용률에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장기별 특이적 독성을 유발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적은 양에서 중간 양의 음주가 건강에 유익한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일관된 결론이 부족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대규모 샘플과 장기 추적 데이터를 통해서 음주 위험을 과학적으로 정리하는 중요한 근거 기반을 제공했는 바 공공위생 권장사항을 개선하고 개인 맞춤형 생활방식 개입을 지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뇌위축. 겉으로 보긴 무섭지만 사실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오랜 시간 나쁜 습관이 쌓여서 서서히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습관들이 뇌위축을 초래할까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 쌓인 대사로폐물을 정수하는데 그 중에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도 포함됩니다. 이 물질이 과도하게 쌓이면 신경세포가 손상되고 뇌위축이 가속화됩니다. 잠을 자지 않으면 뇌에 독소가 쌓이고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은 충분히 자는 사람보다 뇌위축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 걱정돼 물에 데친 채소 위주로 먹는 고기는 물론 기름기도 거의 안 드십니다. 하지만 뇌목에는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소비하는 에너지는 전체 20%에 달합니다. 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영양소는 량질의 지방과 고품질 단백질입니다. 레시틴, DHA 같은 성분들은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핵심 재료입니다. 계란, 생선, 고기를 장시간 섭취하지 않으면 뇌 위축 속도가 현저히 빨라집니다. 채식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제대로 해야 합니다. 계란, 콩제품, 견과류, 깊은 바다 물고기 등은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오래 움직이지 않으면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뇌로 가는 혈류와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뇌는 혈류로 인해서 영양을 공급받는데 몸을 움직일 때마다 뇌에서는 BDNF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는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새세포 성장을 촉진합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앉아 지낸 노인분들은 자주 움직이는 분들에 비해서 뇌 측두엽 두께가 상당히 얇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분이 나쁘다는 건 단순한 감정 문제라 생각하고 몸에는 문제가 없다고 여깁니다. 근데 틀렸습니다. 장기간 불안하고 불안을 속으로 삭히고 화를 내도 참으면 체내 코르티솔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집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단기간 상승은 위기 대응을 돕지만 장기간 높아지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를 손상시킵니다. 해마가 위축되면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많은 우울증 환자 검사 결과 해마 크기가 정상인보다 현저히 작은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만약 자주 속으로 삭히고 모든 걸 참고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뇌가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일상에서 의식적으로 뇌를 보호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첫째로 아침 두뇌 두드리기입니다. 열 손가락 끝을 이용해서 이마 정중앙부터 뒷머리 방향으로 정수리와 뒤통수를 거쳐서 목덜미까지 쓸어내립니다. 매번 100회씩 두피가 살짝 따뜻해지는 정도로 힘을 가하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각각 한 번씩 하면 어지럼증, 기억력 감퇴, 머리가 몽한 증상이 개선됩니다. 그리고 현종혈을 자주 눌러주는 것도 좋습니다. 현종혈은 발 바깥쪽 복사뼈에서 끝에서 우로 뇌손가락으로 올라간 지점이 있습니다. 이 혈은 수를 관장하는 곳으로 뼈와 뇌수를 담당합니다. 매일 엄지손가락으로 3분에서 5분간 시원하게 아릿한 느낌이 들 정도로 눌러주면 됩니다.

라면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바로 염분이 높은 것입니다. 라면의 주된 재료는 정제 탄수화물인 밀가루인데 밀가루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식재료입니다. 스프에는 맵고 짭짤한 맛을 내는 조미료가 들어있습니다. 짠맛을 내는 나트륨은 수분을 잡아당기는 성질이 있어서 몸을 붓게 합니다. 라면을 끓일 때 채소를 넣으면 다이어트와 건강 관리에 도움될 수 있습니다. 오이는 열량이 100g당 13칼로리로 매우 낮고 수분이 95% 이상을 차지해서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붓기도 방지하죠. 오이는 100g당 161mg의 칼륨이 있어서 나트륨과 로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에틸기름은 식물성 기름 중에서도 오메가3 계열인 리놀렌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완화하고 심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포화지방 함량이 낮고 불포화지방이 많아서 우리 몸에 유익한 지방으로 분류됩니다. 이 밖에 들깨는 로즈마린산과 루테올린과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들기름을 포함한 모든 기름은 열량이 높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많이 먹으면 살이 찔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메가3의 장점만 보고 들기름만 먹으면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맹신하면 안 됩니다. 채소를 넣으면 라면을 조금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지만 섭취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면 라면을 멀리하는 것이 좋겠죠. 성장기 청소년들도 영양분이 부족한 라면보다 단백질과 탄수화물, 식이섬유가 골고루 갖춰진 식단으로 먹어야 합니다.

0: 네, 오늘 시간에는 106세 조계상 로인의 장수 이야기에 이어서 여러 가지 건강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이 더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최명옥, 제작의 선규옥이었습니다.
1: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륜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0: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1: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0: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1: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0: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1: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트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네, 오늘은 원치 않은 소음에 귀가 많이 지쳤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한 걸까요? 그 소음에 나도 한 몫을 더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날에는요, 어느 때보다도 침묵이 간절해지곤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늘 내일이 주어지지만은요, 어떤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는 온전히 스스로의 몫이 될 것입니다. 비워내고 또 씻어내지 않으면은요, 얼룩덜룩한 마음 그대로 어수선한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곳에서 잠시 마음을 헹구어 가십시오. 고요한 오후 내 마음을 비춰보는 시간.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0: 클럽 행복한 가정 만들기 시간입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는 아이, 부부 등 가족 성원 사이 서로의 속마음을 알아보면서 밝고 씩씩한 아이, 다정한 부부 사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유익한 시간인데요. 이 코너는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 사회를 밝게 비추는 푸르미 가정교육관과 함께합니다. 오늘은요, 푸르미 가정교육관 민춘선 강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푸르미 가정교육관 민춘선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을 주실 겁니까?
1: 네, 오늘은 감정을 잘 다루는 아이가 행복하다. 이 주제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키워가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0: 네.
1: 네, 요즘 이렇게 부모님들 보면은 정말 힘드시죠? 우리 아이가 이렇게 화가 많아 걱정이에요. 조금만 힘들어도 울어버려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리고 친구와 다툴 때 감정을 못 참고 폭발해버려요. 그리고는 아이가 학교를 안 가겠다고 해요. 이런 고민들 어느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공감하시는 고민일 겁니다.
0: 그래.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고민인데 강사님도 그렇네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워가면서 똑같은 고민을 했을 때고 아이의 감정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다했던 그 순간들을 아마 여러 번 뭐 수없이 마주했을 것 같아요. 예.
1: 네, 그렇죠. 오늘은 그런 저희 경험과 함께 아이들이 그 감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편하게 이렇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네, 우리 아이들은 지금 그 감정의 거대한 바다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것 같아요. 기쁨, 슬픔, 분노, 질투, 불안. 아이들은 이 감정들이 뭔지, 왜 생기는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이걸 배울 기회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감성의 이 병터가 사라지고 있다는 말이 바로 이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보면은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뛰어놀고 친구와 싸우고 또 화해하고 기다림과 실패를 겪으면서 감정을 다루는 그런 법을 배웠는데 그때 마음이 상해도 엄마 품에 안겨 울고 친구와 다투어도 스스로 화해의 법을 찾으면서 감정의 파도를 헤쳐나갔어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 참 힘들죠.
0: 그래요. 뭐 지금 힘들 때 뭐 보게 되면 이런저런 마음이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화면 속 세상이 익숙해지고 또 뭐 경쟁과 성적의 압박 속에서 감정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과가 우선시되는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을 보게 되면 감정을 다루는 그 연습할 기회가 사실 많이 이뤄질 수 있다고 그렇게 봐도 될까요? 어때요?
1: 그렇죠. 맞아요. 심지어는 우리 어른들조차 이 아이의 감정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이가 울면은 울지 마. 별일도 아닌데 왜 그래? 엄마 화낼 거야. 이러면서 감정을 억누르게 하죠. 우리 아이가 화를 내면은 버릇없이 굴지 마. 그런 감정은 나쁜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의 마음을 부숭해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의 감정이 무시를 당할수록 아이의 자존감은 점점 더 낮아지고 스트레스에 약한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그래도 아이가 울지 않고 참으면 착한 아이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마음속에 큰 바위를 쌓는 것과 같아요.

0: 감정은 억눌린다고 사라지진 않거든요.
1: 그래, 억눌린다. 이 슬픔은 언젠가 큰 분노로 또 터져서 나오기도 합니다. 뭐 무지당한 불안한 아이들을 더 예민하게 만들고 또 자신의 감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 아이는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0: 네, 네, 맞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인데 학교에서 다른 아이가 저희 아이를 화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씩씩거리면서 집에 와서 그 아이를 막 욕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 첫 마디가 말로 잘 해야지, 욕하면 안 돼, 이런 거였습니다. 아이는 순간에 와 하고 막 울음을 터뜨리면서 엄마하고 말 안 해 하고는 집안으로 들어가 버렸던 거였어요. 그때 저 아이는 자기 화난 마음을 엄마가 들어주고 함께 해주기를 원했던 거였는데 저는 그 아이의 감정보다 아이가 욕하는 거 맞지 않다, 벌은 나빠진다, 이런 걱정이 먼저 앞섰던 거였습니다.
1: 네.
0: 예, 그 뒤로 아이는 점점 자기 감정을 말하지 않게 되었던 거였어요. 괜찮아 이렇게라고만 말하고 마음속에 슬픔과 억울함을 쌓아뒀죠. 이것도 제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다 받아주되 행동은 한계를 정해주는 것, 그게 아이를 키우는 올바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1: 네, 그렇죠. 아이가 엄마 나 화나 라고 말할 때 화내면 안 돼 라고 막는 게 아니라 그래 너 정말 화가 많이 나 있구나, 엄마한테 그러면 다 말해줘 라고 감정 인정을 해주면서 아이의 감정을 그 감정 수위가 내려갔을 때 그래도 욕하는 건 안 되지, 이런 행동의 한계를 알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0: 네, 그렇죠. 이 감정은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이 슬픔, 분노, 불안 모두 우리 마음이 느끼는 이 자연스러운 반응이거든요.
1: 네.
0: 그 감정들을 포장하지 않고 받아주는 것, 그것이 아이 마음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감정은 우리 아이의 마음을 여는 열쇠고 행동의 한계는 아이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울타리인 셈이죠. 그래서 모든 선택은 감정이 결정한다는 사실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땐 뒷성보다 감정이 먼저 반응하고 그 감정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감정에 대한 이 공감 일찍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유아기부터 아이의 감정을 아, 너 지금 기분이 안 좋구나, 너 정말 기뻐 보여 이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1: 그렇죠, 그렇죠. 평소에 그 아이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연습도 참 없지 않아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부모님들은요, 아이가 너무 감정이 뭐 휩쓸리면 약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걱정하기도 하는데 뭐 진짜 뭐 그런가요? 어때요?
0: 네, 그렇죠. 여기 보면은 오히려 감정을 공감받은 아이가 더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받은 아이는 아, 나는 사랑받고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세상의 어려움에도 맞설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감정을 무시당한 아이는 자신을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불안감에 휩싸여서 쉽게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 공감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아이의 눈높이에서 아이의 마음을 듣고 나도 너의 마음을 알아 라고 말해주는 것, 이것뿐입니다.
1: 그렇죠. 집에서도 그렇고 밖에나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뭐 학교에서 교재에서도 그렇고 사랑받지 못한다, 뭐 어떤 따뜻한 눈빛이 아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친구 사이도 그렇고 그 선생 사이, 학생 사제 사이도 그런 좋은 감정이 갈 수가 없잖아요. 한 번은 그 알리기 오래 가지 않아요. 날 미워하더라. 내가 뭐 어느 누구 반장의 그 어느 선생님 가장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하고 그 애하고는 그 어른하고는 잘 친하는데 선생님 나하고는 저는 얘기 안 하는 거 봐서는 먹을 거 안 사줬나? 뺏어 먹었나? 뭐 이렇게 안 좋아하니까 애가 점점 감정이 무뎌지잖아요. 선생이나 뭐 그 친구들하고 저 애는 저래, 저 선생은 그래, 나하고는 별로 안 친해, 나빠, 나를 욕하더라 뭐 이런 걸로 감정이 옹이 쌓이다 보니까 쭉 뭐 몇 년 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느낌인데,
0: 네, 많죠.
1: 나중에 커서 보게 되면은, 아, 그럴 때 나를 잘 되라고 교육해서 뭐 이런 건

0: 나온 눈총 뭐 더 지적을 했다든가 뭐 어떤 뭐 이런 그런 경향도 있잖아요. 사실은 학생 사이에 다 똑같지 않아요. 같은 반에서 같은 교육을 받으면서 같은 또 음식을 먹으면서 바르고 씩씩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선생님의 마음이나 어른들 가정의 마음이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이가 화를 내도 울어도 투정을 부려도 그 감정 자체를 받아주는 거, 그것이 진짜 따뜻한 사랑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여기서 사랑 노래 사랑의 이유라는 노래를 듣고 와서 또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거. 네.

0: 받을 것 같습니다. 민춘선 강사님을 모시고요. 감정을 잘 다루는 아이가 행복하다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감정 코칭을 받은 아이 어떻게 달라진다고 보십니까, 선생님?
1: 네. 네. 실제로 이렇게 일상에서 감정 코칭을 꾸준히 받은 아이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놀라운 변화를 보이게 된답니다. 첫째라면 집중력이 엄청 높아집니다.
0: 그래요, 예.
1: 감정이 이렇게 안정된 아이는 마음에 불안이거나 분노가 쌓여있지 않습니다.

0: 때문에 현재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아이가 화가 나거나 슬플 때 뇌의 그 에너지가 감정 처리에 다 쏠려버려서 공부나 놀이에 집중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감정을 공감받고 다루는 법을 배운 아이는 감정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일에 쓸 수 있게 되어서 집중력이 크게 높아진 겁니다. 네, 저희 아이도 이렇게 감정 코칭을 시작한 뒤로 학교에서 선생님께 요즘 집중력이 좋아졌어요 라는 칭찬을 많이 듣게 되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우수해서 학업 성취도가 높아집니다. 아이가 감정을 잘 다룰 수 있으면 스스로 이 공부할 의지가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쉽게 포기하지 않거든요.
1: 그렇죠. 네. 성적이 잘 안 나와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노력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 성적 낮게 되면은 학교에서도 뭐 아이들 보기도 그렇고 집에서 엄마 아빠 선생님한테도 눈치 보이고 뭐 그렇잖아요. 정서가 떨어지기 마련이죠. 힘들죠.
0: 힘들죠. 근데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감정 코칭을 받은 아이들은 학업 성취도가 나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학업 스트레스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우리 아이가 고3 때 이 영어 쉬운 성적이 떨어져도 예전처럼 좌절하지 않고 내가 어딘가 부족한지 찾아서 이렇게 공부하면 돼. 이렇게 스스로 다독이면서
1: 그런 힘을 가지는 애는 꼭 나중에 성공하도록 보니까 두고 보자. 네네. 잘할 거야. 이렇게 힘이 생기는 네네. 아이. 예.
0: 네네, 맞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게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가고, 그리고 그걸 또 저와랑 이렇게 나누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답니다.
1: 맞아요. 세 번째는.
0: 네네. 또 세 번째가라면은 기분이 이렇게 나쁘더라도 자기 진정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화가 나거나 슬플 때 스스로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1: 맞아, 맞아. 그래서 뭐 이 공부 성적도 그렇고 기분 나쁜 것도 그렇고 주변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자라나는 그 저 노는 아이들이 그 친구 사이도 그렇고 가정에 와서도 그렇고 이러저러게 정서 절약이 있다든가 성적 파동이 있다고 할 때 곁에서 잘 잡아준다든가 같이 그 기쁨을 나눈다든가 아니면은 또 어려운 점 힘든 점이 있으면은 뭐 다독여준다든가 이런저런 뭐 이런 면에서 힘이 되고 또 사랑을 주게 되면은 감동을 받으면서 더 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게 되는데 그렇죠? 그 예전에는 조그만 기분이 안 좋아도 하늘을 찌를 듯한 화를 냈던 아이가 이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달리기라든가 혹은 또 뭐 주의력을 집중 분산시키면서, 스스로 다독일 수 있게 되는 그런 환경도 조성이 된다고 봐요. 어떻습니까?
0: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말한다면은, 감정 코칭을 받은 애들은 심리적인 그 면역력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심리적 면역력이란 게 바로 뭐냐면은, 스트레스나 그 어려움에 맞서서 이겨내는 힘을 말하는데 이 감정을 잘 다루는 아이는 실패나 좌절을 겪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이 그 우울증이나 자살 문제가 참 심각한데 그 근본 원인 중 하나가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1: 그렇군요. 네. 감정 조절 능력 그렇죠. 어떤 친구는 잘 조절이 되는데 사람마다 좀 더 달라요. 욱하는 분들도 있고 애들이 뭐 지방 안에서 이걸 잘 맞춰줘요. 아이들이 잘못하면은 뭐 비뚤게 나간다든가 어선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의 감정을 공감을 하고 다루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이에게 있어서 평생 우리가 심리적 면역을 선물한 것 같다는 생각으로 잘해줘야 되죠. 그렇죠?
0: 네. 네. 완전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좋은 점이라면은, 이 다섯 번째라면은, 이렇게 또래 관계가 너무 좋아집니다.
1: 그렇죠. 친구 사이에.
0: 네. 네. 감정을 잘 다루는 아이는 다른 사람의 감정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친구들과도 잘 지낼 수 있어요.
1: 그래요.
0: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감정을

0: 표현하는 법을 아는 아이는 친구와 다툴 때도 폭발하지 않고 나는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게 상처가 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이런 변화들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고 꾸준한 감정 코칭과 공감이 쌓여서 아이 마음속에 나는 사랑받고 있다, 난 괜찮다 이런 믿음이 생길 때 자연스레 나타나는 이런 변화거든요.
1: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부모와 선생님들은 아이의 감정을 위해서 주변에서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0: 네. 참 어렵고 거창한 방법이 아니라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아이에게는 큰 힘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첫 번째로는 이게 아이의 감정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아이가 무슨 말을 하든 먼저 듣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게 첫째고 두 번째로는 아이의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세요.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란 뜻이죠. 그래서 너 지금 슬픈 거야? 화나는 거야? 아니면 불안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아이가 감정을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말로 표현한 거는 하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마음은 이렇게 한결 가벼워지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라면은 감정은 받아주되 행동의 한계는 정해주세요. 이게 아이가 화가 나서 동생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진다면 화가 나는 건 괜찮아. 하지만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건 안 돼. 라고 명확히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1: 그래요. 이 감정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행동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도 하네요. 예?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보충한다면은 네 번째로는 이 아이와 함께 감정을 다루는 연습을 해주세요. 아이가 이렇게 화가 났을 때 함께 심호흡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함께 방법을 찾아주는 게 좋아요. 부모가 이렇게 함께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는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울 수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스스로 연습하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라면은, 다섯 번째라면은, 아이의 감정이 언제나 옳다고 믿어주세요. 아이가 이 느끼는 감정은 그 아이에게는 참 진실이거든요. 뭐, 별일도 아닌데 왜 그래? 라고 이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아이가 그렇게 느끼는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 이유를 찾아주고 공감해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감정을 잘 다루는 아이가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것 그것이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이고 아이에게 평생 행복을 선물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끝으로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분들께 응원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감정을 잘 다루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나가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좋은 얘기. 아이들이 바르고 씩씩하게 사랑 먹고 자란 아이가 됐으면 하는. 사랑 먹는 아이가 또 나중에 사랑도 잘 주지 않습니까? 그런 네. 좋은 사랑, 행복한 아이로 잘 자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얘기로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정을 잘 다루는 아이가 행복하다. 그래요? 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 오늘의 사연이 또 하나 있어요. 오늘의 사연 듣고 또 우리 강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네. 할 수 있죠? 예.
0: 네네. 네. 좋아요.

안녕하세요. 고중 1학년 딸을 둔 엄마입니다. 이제 1학년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이번 학기에 들어서면서 딸이 부쩍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주 들더라고요. 학교를 신나서 폴짝폴짝 뛰어가는 고중생은 없겠지만요.

0: 저의 딸은 학교 대문에 도착을 했는데도 차에 앉아서 10분이고 20분이고 내릴 생각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사람 가득한 데서 딸을 강제로 끌어내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자주 늘어나곤 했는데 그러면 큰 결심을 하듯이 한숨을 푹 내쉬며 차에서 내리는 딸을 배웅할 수가 많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며 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요, 왜 요즘 애들은 이렇게 스트레스를 견디는 능력이 약할까? 왜 이러지? 뭐 힘든 일이 많나? 하며 저쪽 하면은 뭐 우울하다 하고 또 저쪽 하면은 뭐 학교 가기 싫다 하고 이 자식이 모든 모습을 보이면은요 힘든 모습을 보이면은 당연히 내 자식이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안아줄 테지만은요 자꾸만 머릿속에 지켜드는 그 물음을 무시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일을 가지고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저는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까요? 하는 사연을 적어 보내주셨습니다. 들으시고 어떠신가요?
1: 아, 네. 너무 많이 이렇게 공감이 됩니다.
0: 네. 네.
1: 여기에 보면 매일 아침 이렇게 딸을 기다리고 배웅해 주시는 모습에 어머니의 그 사랑이 충분히 느껴지고 그리고 이런 딸을 기다려주려는 그 따뜻한 마음도 정말 잘 느껴집니다.
0: 네.
1: 아, 어떻게 보면 이 고숭이에 들어서서 첫해는 고숭이 1년이라고 했으니까 첫해는 아이가 원래부터 큰 변화와 압력이 가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성적 경쟁, 친구 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이 한꺼번에 쌓이면서 심리적 부담이 극히 그게 이렇게 달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네, 아이가 이렇게 학교 앞 차 안에서 이 망설이는 모습은 단순하게 게으른 건 아니거든요. 얘가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를 몸과 마음으로 표현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마음이 신호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를 가지고라는 생각하시는 마음도 충분히 이렇게 이해는 하는데 지금 아이에게는 그 고민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견디라고 다그치기보다는 야, 너 진짜 정말 힘들었겠구나. 엄마 항상 너 편이야. 라고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면 좋을 겁니다. 억지로 이렇게 학교에 보내는 것보다 이 마음을 이해해주는 이 시간이 아이한테는 훨씬 큰 힘이 되어서 천천히 이렇게 아이도 자신이 마음을 들여다보고 기다려 주시다 보면은 언젠가 스스로 나아갈 용기를 찾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도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아이와 함께 천천히 걸어가시길 응원합니다.
0: 그렇죠. 나이가 좀 그 유년 시기에서 뭐 청소년 시기에서 15, 60, 60, 70 오르게 되면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생각이 더 복잡하고 정서 파동이 좀 더 심해 공부 압력도 있고 그렇잖아요. 고중이나 또 초중도 그렇고 고중도 사회도 다 강가집니다만 참 이런 시기에 복잡하고 생각이 많고 이것을 잘 꿰뚫어 볼 수 있는 우리 부모님 또 선생님이나 좋은 친구 주변에 나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있어도 좀 그 무거운 짐을 덜어놓을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1: 그렇죠.
0: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도 뭐 삼촌도 좋고 언니도 좋고 오빠도 좋고 특히 어머니도 근데 학교 때 보니까 어른들 그 아빠 엄마하고는 잘 털어놓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알아서 할게요. 뭐 이러고는 뭔 일인데 어째 이랬는데 알아서 할다니까 비치지 마세요. 뭐 이런 경우 좀 속이 답답하고 쓰려울 때가 있습니다. 다른 집 애들은 뭐 웃음이 까르르 뭐 글소리 낭낭 뛰어다니는데 우리 집에만 애처를 지하면 그래 많이 소통을 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감정을 많이 주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을라 이렇게 다독여주면서 한번 다가서는 것이 그래도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준다면 참 애가 바르고 또 씩씩하게 요 관을 잘 넘어야 될 것 같아 그렇잖아요.
1: 네네 맞아요.

0: 저희들이 주변에서 이런 아이들 또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 다 사랑하면서 이런저런 일 힘든 일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네. 내일에는 더 좋은 일이 있고 다 누구나 이렇게 크게 작게 겪은 있어. 내일의 태양도 내일에 뜨니까 이제 좋게 얘기해 주시고 우리 또 강사님의 얘기 또 잘 들었습니다. 감정 잘 다루기 아이 행복하다. 행복과 사랑 먹는 아이로 잘 자라주길 바라면서 네 오늘 선생님 네 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인주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라디오 문화산책 오늘의 건강 레시피 코너에서는 햇볕이 주는 영향과 햇볕을 쬐을 수 없을 때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햇볕을 쬐는 행위는 마치 인생의 적당한 긴장감과도 같아서 전혀 없으면 살아갈 힘이 빠지지만 지나치게 담아다간 독이 될 수 있는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긍정적인 면부터 따뜻하게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의 부드러운 손길은 우리 몸속 깊은 곳에 잠자고 있던 기쁨 호르몬, 즉 세로토닌을 살며시 깨웁니다. 답답한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다가 문득 밖으로 나와 얼굴 가득 햇살을 한번 맞이하면 왜 그렇게 기분이 하늘 높이 날아갈 듯 상쾌해지는지 다들 경험으로 아실 겁니다. 그 비결은 바로 햇볕 덕분에 뇌 속에서 세로토닌이 콸콸 솟아나기 때문인데 이 녀석은 말하자면 마음의 종합 비타민 같은 존재입니다. 우울을 쫓아내고 불안을 달래며 밤에는 편안한 잠자리로 인도하는 마법사 같은 역할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바로 뼈입니다. 햇볕을 쬐면 우리 피부 속에서 비타민 D가 자연스럽게 합성되는데 이는 칼슘이 뼈에 단단히 고정되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조력자입니다. 결국 햇볕은 우리 골격을 튼튼한 철근처럼 만들어주는 무시할 수 없는 자연의 선물인 셈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햇볕도 무턱대고 대하다간 아주 매서운 도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볕의 그늘진 얼굴을 낱낱이 들여다볼까요? 가장 흔하게 마주치는 해악은 바로 일광화상입니다. 자결하는 태양볕이 살갗을 집요하게 반복해서 만지작거리면 살갗은 처음엔 새우처럼 빨갛게 물들다가 나중에는 얇은 껍질이 조각조각 벗겨지기까지 합니다. 마치 실수로 달군 쇠붙이에 살짝 댄 것처럼 따갑고 아프기도 하고 오래도록 방치하면 살갗이 거친 사막땅처럼 갈라지고 두꺼워지기도 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햇볕 속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자외선이라는 보이지 않은 도둑입니다. 이 교활한 도둑은 살갗의 가장 깊은 진피층까지 파고들어 콜라겐과 엘라스틴이라는 탄력 섬유를 몰래 훔쳐가고 그 결과 주름살이 늘어나고 처짐이 생기며 심지어는 나중에 위험한 혹, 즉 피부암으로 자라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의문이 드실 텐데요.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쬐야 적당할까요? 봄과 가을철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 혹은 오후 3시 무렵의 태양이 가장 착한 햇볕입니다. 이 시간대의 햇빛은 자외선이 강하지 않아서 마치 잘 짜인 보약처럼 좋은 성분만 골라줍니다. 이때 손바닥만한 정도의 너비, 예를 들어 발톱 안쪽 살갗에 15분에서 20분 정도 살짝 쬐어주면 비타민 D도 충분히 얻고 기분도 좋아지면서 햇볕의 나쁜 영향을 가볍게 피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여름철 한낮에 불볕은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때는 차라리 시원한 그늘이 더 낫겠죠? 이처럼 햇볕이라는 존재는 지혜롭게 잘 활용하면 몸과 마음을 살리는 약이지만 탐내거나 무시하면 돌이킬 수 없는 칼이 됩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햇볕을 자주 보지 못하게 됩니다. 볕을 제대로 못 쬐는 출근족들을 위해 특별한 처방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먹는 볕, 햇볕이 해준 일을 대신하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햇볕이 우리 몸이 비타민 D를 만들고 기분을 좋게 하는 일을 밥상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말린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햇볕을 쬐면서 비타민 D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는데 특히 말린 표고버섯은 생표고보다 더 많은 볕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자, 그럼 표고버섯 들깨 볶음을 만들어볼까요? 먼저 마른 표고버섯 10개, 들기름 2큰술, 들깨가루 반컵, 곱게 다진 마늘 3쪽, 소금 한 꼬집, 물 반컵을 준비해 주십시오. 마른 표고버섯은 미지근한 물에 30분 동안 불립니다. 불린 물은 버리지 마세요. 불린 표고버섯은 물기를 꼭 짜서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달군 소태에 들기름 두르고 다진 마늘을 노릇하게 볶다가 표고버섯을 넣고 센 불에서 2분간 뒤집어가며 볶습니다. 불린 물 반컵과 들깨 가루를 넣고 중간 불에서 국물이 거의 사라질 때까지 저어가며 끓입니다. 마지막 소금으로 간을 맞추면 끝입니다. 들깨의 고소함

0: 과 표고버섯의 쫄깃함이 햇볕을 그리워하는 여러분의 뼈를 튼튼하게 해줄 것입니다. 자, 다음은 기분을 밝게 해주는 음식입니다. 햇볕이 만들어주는 기쁨 호르몬을 대신할 음식은 바로 바나나와 호박지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 어떤 음식이 탄생할까요? 바나나 호박씨 과자를 만드는 법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익은 바나나 2개, 호박씨 반컵, 귀리 가루 1컵, 꿀 2큰술, 계피가루 반 작은술, 코코넛 기름 1큰술을 준비해 주십시오. 먼저 바나나는 포크로 으깨서 푹신한 죽을 만듭니다. 호박씨는 마른 팬에 살짝 볶아 고소한 냄새를 내고 굵게 다집니다. 큰 그릇에 으깬 바나나, 볶은 호박씨, 귀리 가루, 꿀, 계피가루, 녹인 코코넛 기름을 넣고 주걱으로 고루 섞습니다. 반죽을 얇게 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거나 동그랗게 빗습니다. 180도로 달군 오븐에 15분 또는 프라이팬에 약한 불로 앞뒤로 5분씩 구워내면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과자가 완성됩니다. 사무실 생활, 실내 활동이 많은 일상 속에서 부족해지기 쉬운 비타민 D와 햇볕이 주는 긍정적인 기운을 음식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레시피는 달걀 노른자 멸치 볶음입니다. 달걀 노른자는 자연에서 드물게 비타민 D를 품은 식재료입니다. 특히 자유방목된 달걀의 달걀은 더 많은 볕 에너지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뼈 건강에 좋은 멸치와 깨를 더하면 햇볕이 하는 일을 밥상에서 그대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삶은 달걀 노른자 3개, 마른 멸치 반컵, 통깨 1큰술, 들기름 1큰술, 꿀 1작은술, 소금 약간, 후추 약간을 준비해 주십시오. 삶은 달걀은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합니다. 노른자는 채 내리거나 잘게 으깨서 가루처럼 만듭니다. 마른 멸치는 기름 없이 약불로 살짝 볶아 바삭하게 만든 후 볼에 덜어놓습니다. 같은 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으깬 노른자를 넣어 약불에서 저어가며 1분간 볶습니다. 노른자가 고소한 향을 내고 모래알처럼 보슬보슬해집니다. 여기에 바삭한 멸치, 통깨, 꿀, 소금, 후추를 넣고 고루 섞어 30초간 더 볶습니다. 밥 위에 얹거나 김에 싸서 먹으면 더욱 맛있습니다. 달걀 노른자의 비타민 D와 멸치의 칼슘, 들기름의 오메가3이 어우러져 햇볕을 보지 못해 약해지기 쉬운 뼈와 면역력을 튼튼히 지켜줍니다. 바삭하고 고소한 질감이 우울한 기분까지 살짝 달래줍니다. 네 번째 레시피는 단호박 두부입니다. 단호박은 강렬한 주황색이 말해주듯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며 점막과 피부를 보호합니다. 또한 자연적인 단맛과 탄수화물이 세로토닌의 재료인 트립토판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여기에 두부의 트립토판과 카카오의 항산화 성분까지 더하면 햇볕이 선물하는 행복한 기분을 그대로 요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단호박 1개, 부드러운 두부 반모, 통밀가루 50g, 코코아 가루 2큰술, 달걀 1개, 흑설탕 3큰술, 아몬드 가루 30g, 베이킹 파우더 한 작은술, 소금 한 꼬집, 다진 호두 약간을 준비해 주십시오. 단호박은 껍질을 벗기고 깔뚝 썰기에 전자레인지에서 3분간 또는 찜기에 10분간 찐 후 곱게 으깹니다. 두부는 면포나 키친타월로 물기를 살짝 짜줍니다. 믹서기 또는 볼에 으깬 단호박, 두부, 달걀, 흑설탕을 넣고 매끈해질 때까지 섞습니다. 다른 그릇에 통밀가루, 코코아 가루, 아몬드 가루, 베이킹 파우더, 소금을 체내로 섞습니다. 마른 가루 재료를 액상 반죽에 넣고 주걱으로 자르듯 섞습니다. 다진 호두도 함께 넣습니다. 사각들에 반죽을 붓고 170도로 예열된 오븐에서 20에서 25분간 굽습니다. 이 수시계로 찔러 묻어나지 않으면 완성입니다. 완전히 식힌 후 먹어야 촉촉한 식감이 살아납니다. 단호박의 달콤한 볕 에너지, 두부의 단백질과 트립토판, 카카오의 피토케미컬이 뭉쳐 뇌를 편안하게 하고 우울감을 줄여줍니다.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약간의 시간이라도 내서 햇살을 만끽해 보십시오. 그 잠깐의 쉼이 하루를 더 알차게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라디오 문화산책 매주 수요 코너는 건강한 삶을 위한 알짜 상식들과 함께합니다. 오늘 프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건강 상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선녀,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안전보다 중요합니까? 보행 시 휴대전화 확인이 생명보다 중요합니까? 한순간의 방심이 평생의 유감으로 남습니다. 집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문명한 교통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노강 총리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노강 중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노강 중년은 최근에 여러 개 과실이 여기 들어앉았습니다.
0: 네.
1: 그리고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 많이 모이게 되어 있는데요. 많은 노인성 질병, 완고성 질병, 그 외에 지금 오래 치료해도 잘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런 질병을 치료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노강 중년이 찾아오셔서 병을 보시고 의사 선생님들이 이덕이 좋고 이술이 높고 처방이 확실하고 그리고 효과성이 좋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약값은 다른 데 대비해서 보게 되다면 비교적 저렴한 감을 느끼게 되어 있다고 결국 의료보험 지정병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강 중년에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위치적으로도 편리하고 가격적으로도 합리하고 병치료에서는 확실한 효과성을 나타내는 이런 여러 다각도로의 좋은 우점을 갖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래서 지금 노강 중년 2층에 올라가게 되면 바로 흠과 구강이라고 있습니다. 흠과 구강이라고 하게 되면 바로 일체 구강 안의 문제는 모두 해결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구강 안의 문제를 하게 되면 다시 말하자면 치주염이라든지 혹은 또 입금에서 출혈이 생긴다든지 입안에서 모진 냄새가 난다든지 그 외에 치아에 결석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위주로 여기에서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준악한 그 치료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여기에서 치아를 고정하거나 틀니를 하거나 혹은 임플란트를 하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하시고 와 이렇게 좋은 치과병원에 있는 걸 몰랐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찾기도 쉽지 않습니까? 노강 중년이라 하게 되면 일백과 금방 북쪽에 그리고 신화수성 금방 서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시내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찾는데도 편리합니다. 일백화라면 누구나 다 아시게 되어 있으니까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 2층, 3층, 4층이 몽땅 노강중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노강중년 치과는 바로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거기 엘리베이터를 타고도 올라갈 수도 있고 직접 그 계단 딛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직접 가서 무료로서 지시할 수 있습니다. 내 치아가 어떤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리고 그 발표해드립니다. 맥의 그 구강 안의 문제점을 그리고 그 검사해드린 다음에 치아를 씻는 이것도 여기 항목이 있는데요. 아주 여기에서는 증송하다시피 해서 치아 씻는 것

0: 또 싼 가격으로서 재활을 쉽게 하고 결국 여기에서 그 일단 구강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들은 와서 해결한 다음에는 모두 만족하고 돌아가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강 중년 2층의 흠가 구강, 흠가라기 다며 세계금자 싱크 거창이라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아뿐만 아니라 구강 안의 일체 문제는 여기에 찾아가게 되면 원만한 해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강 중년 2층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길림성 저명한 심장 뇌혈관 질병이 전문가로 불리우는 조일만 중위 선생님 계십니다. 조일만 중위 선생님께서는 40여 년간의 중위 경력을 갖고 있으면서 심장과 뇌혈관의 전문가로서 전 길림성에서는 알아주는 전문가에 속합니다. 그러면서 북경 의과대학에서 이미 장기간 연수한 경력도 갖고 있고 이분이 나오는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병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병보십니다. 그럴 때 시간을 이렇게 잘 장악하시고 찾아오시면 되는데요. 조일만 선생님께서는 중위 선생님께서는 40년도 넘는 이런 중위 경력을 갖고 이게 되어 있으니까 아주 이사는 림상 경험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런데 풍부한 림상 경험을 갖고 있게 되어 있으면서 중풍 후유증으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편탄이 왔거나 관심병으로서 늘 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 고혈압, 현혈증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찾아오시게 되면 직접 좋은 해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0: 예. 말씀하세요. 예.
2: 예, 도강병원에 가서 예, 지금 네. 저일만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예. 나도 이게 심장에, 이거는 한 십몇 년 넘어 됩니다. 심장을 해서.
0: 아, 예, 예.
2: 만날 이걸 해서 예, 근심스럽고, 뭐, 어린아가 마음대로 돌아가고.
0: 그렇죠. 심리적으로서 꽤나 걱정되죠. 부담되고. 예,
2: 그러니까, 어떤 때 부모님들부터 불쇠, 박막 숨이 안 이렇게 맺힌 것처럼 이를 찍게 되면 완전히 바쁩니다. 그래서, 나가 항상 저기 뭐인 저희 호주머니가 옆구리입니다.
0: 아, 예, 예.
2: 이제 하는 거 언니가 또 언제 쓰러지겠지 어떻게 알겠어.
0: 아, 그렇죠. 주시왕 같은 거 갖고 다닌다 그렇죠. 예.
2: 예, 예. 그리고 약도 예, 뭐 다른데 약 옛날에 뭐 참약도 먹어보고 약도 많이 썼는데 예, 어째 이렇게 좋은 효과를 못 봤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지금 예, 이게 그냥 약 좀 중에 전번에 예, 이게 저기 뭐인 저희 병원에 저기 선생님들이 지금 이 광고하는 이걸 듣고서도 그 저희만 선생님들과 치료로 잠깐 치료 한번 이게 지금 오늘 내 두 번 치료 받는다 지금.
0: 아, 예, 예.
2: 잠깐 치료에 가서 약을 줘다가 지금 딱 먹은 게 예, 지금 한 3일 남아 약을 딱 먹거나 알지 때다 이게, 예, 이게.
0: 아, 그럼요.
2: 예, 벌써 이 많이 편안해지고 좀 답답하게 좀 예, 이게 이렇고 나가서 조금씩 걸어도 연달처럼 그렇게 숨이 팍팍 차거나 막 바쁘거나 이런 증상이 완전히 이렇습니다. 그래서
0: 아, 예.
2: 예. 그래서 나 선택해서 야, 이 선생님 약, 뭐 약이라는 게 써봐야 알지 않겠냐.
0: 아, 그렇죠. 예, 예.
2: 딱 써보니까 벌써 효과 나는 게 알겠다.
0: 절만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그 가속이 절만 선생님 찾아다니는 분 그런 가속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예.
2: 예, 예.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치료를 딱 받고 오서는 두번 절시하고 거짓인 약을 다 먹습니다. 이러니까 완전 여기 안에 영패가 납니다. 잠도 잘 자고 지금 혈압 조절도 원래는 하신다고 잘 알게 된게 지금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지금 내 나가서도 저 많이 걸어댈 때도 이렇게 바쁜 줄 모릅니다 지금.
0: 아, 그렇죠. 예예. 예.
2: 오늘 딱 밤에 가슴이 답답하고 이런 증세도 완전 이렇고 이래서 내 야, 두 번 치료 이렇게 효과 좋고 이 좋은 선생님 만나서 지금 좀 반짝 치료해서 좀 이렇게 근원을 좀 빼려고 내가 오늘 또 가려고 그랬다.
0: 예, 뜹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이니까 오늘 완전히 가능하니까 전화 놓고 금방 찾아오세요. 예.
2: 네,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입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예, 인갈 있고 위 나쁘고 당뇨염 있고 허리다리 세게 아픕니다.
0: 예.
3: 저기 님길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0: 아, 예.
3: 예, 이 손이 예.

0: 무릎 아래 있는데 그 할머니 아파서 분갈이 있어서 내겼고 자매 없던 게 무릎 아래 다른 데서 내긴 하고 자매도 성사이 됐습니다.
1: 그게 큰 효과입니다. 보통 자매 그렇게 빨리 효과를 본다는 게 쉽지 않은데. 예.
0: 예, 그게 딱 나면서 예, 새벽에 일어나면 입이 쓰고 벌써 그저 영 그저 다자도 못 먹게 됐는데 아, 이거 한 3년 내 그랬습니다.
1: 예.
0: 무슨 약도 다 해줬겠다. 기준 뒤에 그 소재 약 쓰고 소리, 입을 새벽에 일어나 다 쓰고, 달걀을 좀 내일 먹을 수 있습니다.
1: 예. 많은 분들이 지금 담낭의 문제로 인해서 달걀 그 노란자유를 소화하기 바빠서 달걀 드시는 것 거리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이 치료를 받고 그랬다는 분들은 꽤나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예.
0: 예. 그리고 대형성 관절이 있어요. 양, 다리 다 변형됐어요. 오른쪽 다리도 세게 아팠습니다.
1: 예.
0: 이분이 고소에서는 아예 아픕니다.
1: 그렇죠. 리명결 선생 예. 장춘 중의대 졸업하고 20년 어전 넘습니다. 이렇게 줄곧 중의 그 정사했기 때문에 진단이 준학하고 치료 방법이 다각도로 되어 있으니까 처방도 확실하게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리명결 선생한테 몰립니다. 예.
0: 예, 기억도 위 아팠어요. 전에 그저 만만한 것도 위라 먹어야 된다. 밥을 전에 먹으면 위 아이 다 껍질다가 저는도 빠져서 막 누워서 헤맸습니다.
1: 불편하죠. 예예.
0: 예. 밥 먹어도 이롭습니다.
1: 그래요. 예.
0: 예, 걔 밥은 영도 안 먹습니다. 걔 선생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니 우리를 빼서 완전히 또 후에 제발 다녀서 또 오늘 또 치료받고 가자고 그랬다.
1: 그렇게 하세요. 네 맹결 선생 위장, 비장, 간장, 담낭, 장도 여기에 몰리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게 환자분들이 여기와 치료를 받고서는 기본으로서 효과가 뭐 드물다 이렇게 말씀한 분도 한 분도 없고 너무 효과성에 대해서 감동을 느끼면 이제 간 B형 간염, C형 간염 그로 인해서 깡군거지 높은 분들이 이제 여사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깡군의 정사를 돌아온다는 게 중의 중약으로서 그게 아주 보기한 그런 치료 방법에 속합니다.
0: 예, 용용하십니다.
1: 그렇습니다. 많이 몰립니다. 예.
0: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2: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내 번호 어떻습니까?
2: 네, 맞습니다.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선생님.
1: 예.
3: 예, 나는 이 방송연 감옥 봤는데, 이 방송 듣고, 병원이 그렇게 영하다 하니까 나도 지금 그 방송위원을 가보자고 치료를 좀 하자고 그랬다.
1: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3: 예, 피부병도 있고 당뇨도 있고 배이 많습니다.
1: 예.
3: 그래 여기저기 불편한 데도 많고 그래 예, 화목토라니까 둘이 지금 그 방송위원을 찾아가자고 그랬다.
1: 예. 지금 책임형 피부과 전문주임 그리고 최기명 원장 선생님 네. 피부과를 중심으로 해서 큰 치료 효과를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화, 목, 토에 나오십니다. 찾아오세요. 이 전화번호를 대기하면 쉽게 네. 거기에서 앞순서에다 배치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직접 네, 찾아오시면 아니, 됩니다.
3: 최기명 뭐 교수님 선생님 보내면 내 여러 가지 피부병하고 여러 가지 병 있는 것도 다 볼 수 있습니까?
1: 예, 중이기 때문에 다 알아 합니다. 예, 예, 로중이 선생님 네. 속하니까 예, 예.
3: 예, 그 두 분을 예약해 주시오.
1: 최기명 주임 두 분이 예, 예약됩니다.
3: 목요일이나 토요일에 찾아가겠습니다.
1: 화목토.
3: 일백화.
1: 일백화 예. 금방 일백화 찾아오시게 되면 거기 도강 중연이라는 큰 간판이 붙었습니다. 1층이 신약대학병 본정 2, 3, 4층이 도강 중연으로 되어 있는데 2층에 최기명 예, 원자이라고 붙었을 겁니다. 간판이.
3: 찾아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나도 지금, 며칠 전부터 지금 변비로 고생하는 게 한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습니다.
1: 변비 예, 이거 안 되는데, 예. 예.
4: 자꾸 변비나 보통 사흘에, 나흘에 한 번씩 이렇게 보는데, 어떨 때는 막 다시 6시 봐도 못 본다만.
1: 그건 큰 문제입니다. 독성물질 그래, 빠져나가지 예. 못하면, 노폐물 그래. 빠져나가지 못하고.
4: 그러니까 약을 먹기는 먹어도 있고 어째 거둬도 습관돼서 자꾸 많이 약을 많이 부어 먹는다 말입니다.
1: 이래서 생기죠. 예, 예.
4: 예. 그러니까 어제 떠나자 뭐 둘이 항상 묵지 사고 예. 어제 근심에 또 못 나겠어. 어제 가자도 차 타고 가자도.
1: 그럼요. 큰일입니다.
4: 예. 약을 먹게 되면 더 못 떠남다. 어제 진짜 못 떠남다.
1: 그래 어느 순간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예. 예.
4: 그래서 수탄 고생하다 내 지금 이 도강 중립병원에 선생님들 용한 선생님들 많대서 찾아.

0: 가서 네 명기 선생님을 보였습니다.
1: 예.
0: 그게 지금 두 달, 두 번 갔다 열네 첩을 두 번, 일곱 첩 두 번 갔다 먹는데, 이 먹는 거는 지금 변비 많이 해결돼서 좋습니다. 지금 개가 막 거품 났습니다. 어, 오면서인지.
1: 그게 큰 문제 해결입니다.
0: 예.
1: 예.
0: 그래, 지금, 두실 동안은 약 먹는 거는 여러분들 약 그러는 또 어떻게 이제 무셔봤는데, 지금 또 공부를 하려고 지금. 오늘 또 벌려 가려고 그랍니다. 지금 약 더 쏟아 먹겠습니다.
1: 어, 리맹길 선생님, 월요일부터 일요일 사이 토요일 하루 빼곤 다 나오십니다.
0: 예.
1: 토요일 하루 빼면
0: 예.
1: 됩니다.
0: 예. 그리고 갈 때도 치과를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우리 딸이 저번에 가서 충치를 치료했는데, 그게 치료해도 낫지 않는다. 그래서 뽑아야 된다. 그 하나 빼고 하는데, 오늘은 그 갈려, 내가 같이 갈 때 하겠다고 해서 갈라 가려고 그 두 분을 예약하겠죠.
1: 어, 그렇게 하세요. 흠과 구강에 찾아오세요.
0: 예.
1: 이렇게 하기 전 두 분이 예약된 걸 알고 있습니다.
0: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이 절박생, 우리 분은 이 절박생님을 보여주셨습니다.
1: 그런 것 같습니다. 예.
3: 예. 나, 내, 저, 제일 처음에 내 위 나빴어. 아, 위 나빴어서 몇 년을 그 아침에 쏠쏠 조금만 먹고, 위가 그냥 쌀쌀 쓰는 게 그 내게는 큰 병이 됐습니다.
1: 예.
3: 근데 다른 데가 그래 치료하고 약방약도 먹고, 병원 약도 먹고, 그래야 되는 게, 저, 이 절박생님 약을, 세 척을 먹고 나섰습니다.
1: 지금.
3: 쌀쌀한 게, 쓰러지는 게 없으니까, 없어지거라. 야, 얼마나 살지 모르겠습니다.
1: 예.
3: 그거 때문에 그 밤중에 일어나 걸어다니고, 한참 걸어다니면 또 이렇고, 그래서 또, 야, 그 별난 약도 안 먹어서, 어미다, 저는 얼마 먹었는지 모른다.
1: 어.
3: 그래서 아이 되는 게, 이 수전이 약을 세 척 먹고, 지금 완전히 나섰습니다. 그래, 내 나시간에, 우리 아빠의 또 좀 부부쪽으로 고생해서, 가보자, 없어. 그러니까, 우리 아빠, 야, 병원이 이분들 몇 번에 안 하는 게 뭐 낫겠네. 그래야, 이 선생은 그리 유명한, 수명한 선생이라는데 한번 가봐도. 그래, 갔을 때, 수정 쌀 못 썼습니다.
1: 네.
3: 예, 사회, 위생실에 갈 때도 우리 부친이랑,
1: 예,
3: 너무 바빴는데.
1: 중고혈증이.
3: 저처럼 뭔가 이 수성 약간 쓰더라 말이야.
1: 와, 그게 대단합니다.
3: 10번 가서 치료했습니다.
1: 예.
3: 이걸 완전히 그래 수성 잘 쓰고 손발을 잘 쓰니까 손을 잘 쓰니까 밤새 두 손을 잘 쓰지.
1: 생활이 사립 아닌데요. 저는 그만하면 큰
3: 야,
1: 도움을 청했죠.
3: 이래 효과를 하면 언년 그 스피스를 보였겠는 거 이전에는 몰랐단 말이었어요.
1: 예.
3: 살아가는 거.
1: 예.
3: 병원밖에 모르지 뭐 큰 병원.
1: 예.
3: 근데 인생이 이술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어. 그래 요즘에는 너무 살고 그래 왜 이러다 한 두 번 더 가서 완전히 근처절 돼가지 다시 반복이 올까 봐 겁이 납니다 지금.
1: 중풍 후유증이라 하게 되면 좀
3: 네.
1: 효과가 있을 때 확실한 효과성을 느끼자 하면 조금 길게 예산해야 될 겁니다. 이제 두 번 가셨다 하니까 세 번, 네 번 이렇게 가시게 되면 지금 정도에서 회복하는 속도로 회복하게 되면 정상으로 회복하는 거는 뭐 시간이 멀지 않은 걸 알고
3: 예,
1: 있습니다.
3: 예, 알아서 하지 선생님이 확실히 욕한다, 선생님. 예. 오늘 선생님보다 욕한다, 예.
1: 모두 이 선생님 따라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3: 우리 집은 따라다닌다, 예. 이 선생님.
1: 월요일부터 예. 금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3: 예, 예. 오늘에.
1: 됩니다. 아. 예, 예.
3: 오늘 가겠어. 오늘 또 가겠습니다.
1: 예, 예. 예. 오늘 찾아오세요. 예. 오전에 찾아오세요.
3: 예,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뭡니까?
2: 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그, 하나 더 물어보다 그랬는데, 내 동안 어떤가 하면 이게 코에서 어째 피가 잘 나옵니다. 그,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그
1: 코에서 피가 잘 납니까? 막 팍팍 나옵니까? 줄줄 흐릅니까? 그저 약간 묻어 나옵니까?
4: 아니 그래도 약간 묻어 나왔다가 그래 그래
1: 혈압이 어떻습니까? 혈압이 높습니까?
4: 혈압약 먹지 뭐 혈압약 먹으면 좀 괜찮고
1: 혈압, 그런 정도 아닙니다. 예. 그러면 조일만 선생 찾아오세요. 조일만 선생. 응? 이 예, 그게
4: 조일만 선생.
1: 예 심장 예. 내혈관과 관련이 있는 문제 같습니다. 예, 혈압약을 드시는 상황에서 때때로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돼 있으니까 조일만 선생한테 찾아오시게 되면 중약으로서 해결하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받을 것 같습니다. 예, 예.
4: 아, 중약 그 비염과는 관계 없습니까?
1: 지금 생각하는 데는 심장 그 혈압약을 들고 계신다는가 봐서는 심장과 뇌혈관이 모병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게 콱콱 쏟아서 나올 때에 다음에 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단에서 치료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이래서 주약에는 네. 심장 뇌혈관이 모병으로서 먼저 치료해보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일만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니까 이 시간을 맞춰서 찾아오시면 됩니다.
4: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결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예, 그때 이 지금 대방송으로 저희만 선생님 약을 두 번 썼습니다.
1: 예.
5: 이 수술이 원래는 이 계속 이렇게 입안이가 있잖고 해진다. 이 입구 체가 나서에.
1: 예.
5: 뭐, 그, 가끔씩, 금방, 그러고, 약 먹어도 소용없고, 이랬습니다. 그런 게 지금, 내 이, 조현만 선생님 약을 쓰고, 예, 이 몇 달은 지금, 예, 이, 있고, 재난 게 지금 많이 남아요.
1: 그 문제, 조현만 선생님 전문 그 방면에 관한 쫀차이 있습니다. 왕거성 예연이 있고, 왕거성 구강개형이 있고, 불면증이 있고, 이난차병 여기에 대해서는 특수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잘, 예, 찾으면 됩니다. 예.
5: 예, 그리고 이 위장도 나빠가지고 이게 소화도 잘 안 되고 무슨 음식도 먹으면 그래도 금방 화장실 드나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 배가 부르면 트름이 나고 팩이 나고 이렇게 해서 예, 용, 예, 그랬는데 지금 예, 이 증상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5: 수, 예. 그리고 또 예, 밤잠을 소변 자수가 많아가지고 밤잠을 제대로 못 자서 이튿날에 일어나면 정신이 안 나고 이랬는데 이 지금 약을 쓰면서 밤잠 용편하게 잠도 어떨 땐 막 5번, 6번 일어나던데 지금 예, 2번씩 어떨 땐 한 번씩 일어나거나 예, 잠을 편하게 자니까 나 이튿날에 일어나면 예, 정신 나고 용 거뿐합니다. 힘이 납니다.
1: 그렇죠. 모두 예. 저서를 병영 상태에 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의를 보는 게 아주 편한데요. 바로 불면증을 포함해서 조일만 선생 찾아보셔서 해결받으셨던 분들을 너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예.
5: 예. 그리고 이 치료 효과 좋을 때 지금 더 치료를 받다고 내일 가기를 좀 뭐니까 예약하다고 전화드렸습니다.
1: 내일 와서 전화번호 대세요. 그러면 앞 순서에 배치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5: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6: 예, 저는 예, 어제 계절이 바뀌어서 그런지 맨안에 맑고 얼음지 나고 예, 밤잠 자주 못합니다. 그래 어제 또 후유증, 중풍 후유증 또 도시는지 해서 조일만 선생님들을 예약하자고 그랬다. 내일이나 가자고.
1: 예, 조일만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니까 중풍 후유증은 조일만 선생님 찾는 게 아주 잘 선택됐습니다. 찾아오세요.
6: 예, 나는 그 선생님 너 참 큰다.
1: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예.
6: 예, 그럼 내일 가는 걸로 하겠죠.
1: 예, 그렇게 하세요. 내일 오전에 찾아오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7: 예, 저는 예, 이명재 선생님 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1: 예.
7: 예, 위에 궤양이 있어서 예, 음식을 먹긴 먹어도 예, 먹은 다음에는 예, 아, 이 진해 쓰림이 아파서 예, 진해 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 더구나 예, 대낮엔 글쎄 뭐 여기저기 이런 것 저런 것도 입질 안 되지만 예, 밤새 예, 위 아파서 영 자지 못합니다.
1: 위가 빌 때게 다음에 아프다면 위 궤양이 문제 있습니다. 예, 예.
7: 예, 그래서 예, 아미라돌 먹어도 예, 어떻게 너무 많이 먹을까나 너무 오래 먹을까나 쓸데없을 거야.
1: 아, 네, 내약서에 생깁니다. 그런 거.
7: 예. 예. 그래서 이명길 선생님 지금 친구하고 예, 전기침하고 약을 같이 쓰니까 일주일간 일었어서 예, 지금 그렇게 아프던 게 아프지 않고 예, 저녁에도 예, 아프지 않고 무슨 거 먹지 않아도 예,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1: 예.
7: 그리고 예, 경추가 아파서 먹어 돌리기 바쁘고 예, 그다음에 오른팔을 들기 바쁘고 이 중간 젓가락이 예, 영 아파서 자수 걸음을 붙이기도 하고 예.
1: 예.
7: 예, 경찰이가 얼리 줄이, 이 거리 줄이 붙이면서 얼리 아파서 막 울기 어른의 혈압도 올라가고 영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이 이렇습니다. 경찰, 예, 경찰가 전에 먹일 걱정했는데, 댕기는 침도 많이 맞아봤지만, 예, 그렇게 효과를 못 봤는데, 이 이명길 선생님 친구하고 약을 같이 쓰니까, 예, 이렇게 효과를 봤어. 어제는 예, 오른팔을 들 수도 있고, 예, 예, 저, 머리 감을 때라면, 옷을 입을 때라면, 이렇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7: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암통은 좀 더 치료를 하려고 하면서 우리 옆에 지 할머니네 이축성 의원인데 어째 설사했다 그 변비 있었다 이랬답니다. 그래서 내일 내가 내 같이 가려고 합니다.
1: 두 분이 예약한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예. 찾아오세요. 네. 예.
7: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0: 예. 아, 그 우리 동서가 계속 이렇게 그 지금 핵이 있는 데다가
1: 네, 괜찮아요. 예.
0: 그래가지고 예. 그다음에는 아이 병원에서 치료를 많이 받았는데 낫지 않아가지고 그다음에 또 황동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게 지금이 오전은 많이 이렇게 잠도 잘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그 조린성 상도는 좋아지고 좋아져가지고 오늘 또 예약해달란다.
1: 어느 선생님 찾았습니까?
0: 그
1: 조일만 선생님. 예예예. 조일만 선생님. 예. 오늘 예약입니다. 예, 빨리 오세요. 예, 그리고, 됩니다. 예.
0: 그리고 그 언니 그 뭐니까 딸이가 습진 있어가지고
1: 예.
0: 네, 우리 싸이가
1: 예. 그래서 최기명 주임선생 찾아오시면 됩니다. 습진은 예, 최기명 선생 찾으세요. 예.
0: 예, 같이 간다.
1: 예, 두 분, 한 분은 최기명 선생, 한 분은 조일만 선생, 이렇습니다.
0: 예, 예, 예.
1: 예, 됩니다. 알았어. 예약됐습니다.
0: 예, 수고하세요.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저는 저, 이 잠이 잘 오지 않아서, 그래서 여기, 손님들이 또 도항 중요한 그 저기 이쪽에 그 조일만 선생님을 보고 참 영 좋다고 그래서 내가 오늘 예약하자겠네.
1: 조일만 선생 불면증 뭐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골가마병 신경내과 여러 가지 질병 그리고 심장 내 혈관의 질병 망라해서 노 중이선 40년의 중이 선생님이 속하니까 완전히 병을 맡기면 치료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3: 예. 예.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지금 도광 중인 2층에 올라오게 되면 최기명 피부과 주임, 거기에다는 최기명 원장, 행정적으로는 원장, 의학적으로는 주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실력파, 그, 피부과 전문의가 계시는데요. 물론, 로중리 선생님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과를 위주로 해서 전면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피부과에서 말하면 대상 포진이 있다든지, 그의 구강, 그, 평평 대선이 있다든지, 그 외에도 습진이 있다든지 백전풍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피부과 모병 같은 것은 잘 낫지 않은 이런 질병들을 최기명 주임 선생 찾아보시게 되면 원만한 해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후유지자병이 무섭습니다.
2: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도강 중임 문진부 지점은 연길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했고요. 예약 전화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4: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저녁 식사는 즐겁고 분위기 넘치게 마무리됐다. 도도와 소금은 짧은 대화를 나눴지만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한다는 공통점으로 서로의 마음이 잘 통했다. 모임이 끝나고 모두가 밖으로 나오자 호생은 소금과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도도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따라가고 싶었지만 령자가 갑자기 도도를 식당 안으로 데려갔다. 령자는 미소를 지으며 도도가 소금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묻고 도도는 박매가 생각난다며 답을 피했다. 령자는 자신이 도도와 박매를 처음 소개해 주었으며 두 사람이 가게 운영이라는 공통점으로 만나 부부가 되었다는 과거를 상기시켰다. 도도는 말을 잊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며 작별 인사를 건넸다. 식당 밖에서는 범총재가 우씨와 함께 떠나고 주방 아주머니는 갈 선생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며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각자의 길로 흩어졌다. 소금은 오동나무 옆에 가만히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도도가 나오자 몇 걸음 다가가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소금이 도도에게 시간이 나면 화정로에 찾아오라고 부탁하고 도도는 기쁘게 알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손을 흔들며 작별했다. 이제 이야기는 배치에게로 향한다. 배체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피아노에 대한 기억은 특별했다. 배체에게 피아노는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심장 박동이 있는 살아있는 존재, 네 개의 발을 가진 생명과 같은 것이었다. 방 안에서 거울은 허무하게 주변을 비추지만 피아노는 령혼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세로형 높은 등받이 피아노는 구석에 겸손하게 앉아 있으면서도 품위와 존재감을 드러냈다. 배체의 피아노는 검은색으로 예의 바르고 온순한 검은 말과 같았다. 세월의 흔적이 배여있고 어두운 광택을 띠며 배체가 손을 대고 탐구하는 것을 조용히 받아주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배체가 어렸을 때 피아노는 컸고 낯설었으나 나이가 들면서 상대적으로 낮아져 어린 소녀인 배체에게 딱 맞는 크기가 되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상상일 뿐 지금 피아노가 있던 자리에는 빈 벽만 남고 바닥에는 피아노가 끌리며 생긴 네 개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할머니와 배치가 그곳을 떠난 순간 피아노는 사라져버리고 바닥의 흔적은 쉽게 없어지지 않았다. 아버는 배치의 모습을 보고 중고품 가게에 직접 피아노를 찾아보겠다고 나섰다. 배치는 이미 두세 번 그곳에 찾아갔었다고 답했다. 배치의 할머니는 여러 번 헛걸음을 했으며 매번 가게에서 나올 때마다 배체가 땅에 쪼그려 앉아 슬퍼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날 할머니는 가게에 들어가 피아노 의자에 앉았다가 프랑스식 소파에 앉지만 표정은 매우 좋지 않았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다시 소음으로 돌아가도 의미가 없다고 답하고 아버는 피아노를 찾아도 배체가 편하게 연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할머니는 배체가 혼자서도 피아노를 찾아다녔으며
피아노에 작은 물고기 표시가 있어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점심때 가게 안에 사람이 없을 무렵 배치는 피아노 연주 소리를 들었다. 7, 8살의 어린 소녀가 피아노 건반을

몇 번 치고 덮개를 닫았다가 다시 열어 연주하는 모습을 보았다. 배치는 가만히 서서 소녀의 연주를 듣고 주아는 그 소녀가 저몬의 딸이라고 알려주었다. 배치는 자신처럼 피아노를 찾고 있는 소녀의 마음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주아는 배치의 피아노가 중고품 가게에 들어온 즉시 팔렸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요즘 중고 물건은 값이 매우 저렴하며 오래된 의자는 3원, 피아노는 30원에서 80원 정도에 거래됐다. 아버는 이 가격이 공장 노동자의 한두 달 월급에 해당한다고 계산하지만 누가 피아노를 샀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 결국 다들 말을 잊지 못하고 배치의 피아노 행방은 영원히 알 수 없게 되었다. 사실 그날은 아버가 배치와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다. 아버가 집으로 돌아갈 무렵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지고 뒤를 돌아보면 할머니가 배치의 머리를 비껴쓰고 주아는 문 앞에 서 있었다. 눈앞에는 어두운 집들과 나무, 지나가는 자전거 불빛만 보일 뿐 모든 것이 평범한 풍경이었다. 며칠 뒤 아버는 주아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아버가 이사를 간 그날 이후 배치와 할머니가 갑자기 실종되었다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아마 남경이나 다른 지방으로 떠났을 것이라는 추측만 남고 주아는 시간이 되면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둘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지 아무도 그 행방을 알 수 없으며 이 의문은 아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그날 오후 아버는 다시 회해로에 자리한 구경 중고품 가게로 향했다. 가게 입구부터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는 사람들로 붐비고 북적였다. 가게 안은 넓고 깊숙하여 끝이 보이지 않았으며 피아노들은 근처 골목길과 도로 아래까지 쌓여 있었다. 가게의 점원들은 각종 낡은 가구의 명칭에 능통했다. 네모난 탁자를 사평이라 부르고 둥근 식탁을 월량이라 부르며 의자는 서각, 침대는 횡곤, 병풍은 육곡, 화장대는 탁조라 불렀다. 가게 안에는 그냥 보러 오는 손님들도 많았다. 아마 아버와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가족의 물건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들은 물건을 살펴보지만 당연히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을 뗄 수 없었고 길게 한숨을 쉬었다. 가끔은 손으로 만져보고 가격을 물은 뒤에 그냥 조용히 떠나가기 일쑤였다. 아버는 수많은 피아노들 사이를 맴돌며 걸었다. 어떤 건반에는 머리카락 몇 가닥, 조각지 조금, 머리가 부러진 연필 반개가 붙어있기도 했다. 피아노 뚜껑 안에서는 낯선 냄새가 풍겨나왔고 아버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한숨을 쉬며 뚜껑을 닫았다. 그는 배체가 피아노에 새겼다는 작은 물고기 모양을 끝내 찾지 못했다.

아버는 주한의 집으로 향했다. 주한은 침대 머리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 주아의 어머니가 잠시 뒤에 한 잔의 뜨거운 물을 가져다 주었다. 주아는 기운이 없어 보이면서 아버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했다. 주아의 어머니는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용히 자리를 피해 주었다. 이때 주아의 두 눈이 갑자기 빛을 뿜으며 아버에게 그날 있었던 기이한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모든 일이 마치 꿈을 꾼 것 같았으며 정말로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버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배채와 할머니가 실종된 뒤로 소식이 전혀 들리지 않았다고 했다. 주아는 그날 아버가 먼저 가는 것을 보고 자신도 가려고 했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날 할머니에게 저녁밥을 지어도 되겠냐고 물었고 할머니는 날이 이미 어둡다는 말을 건넸다고 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고 배채는 주아를 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주아가 집에 가려고 했을 때 정원에 빛 한 줄이 나타났다고 했다. 다시 보니 할머니가 방금 자신의 곁에 있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다. 배채는 주아를 붙잡고 연못으로 돌아가며 할머니를 불렀다. 해질녘이 되어 하늘이 어두워지자 물속에 잉어 한 마리가 나타났고 배채는 그 잉어가 할머니라고 말했다. 주아는 그 연못이 원래 항상 마르고 텅 비어 있었는데 그날 밤에는 물이 가득 차고 물고기까지 있다는 것이 기이하다고 얘기했다. 자신이 손을 물속에 넣어도 그 잉어는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했다. 배채는 할머니에게 자신을 금붕어로 변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주아는 배채에게 동화를 너무 많이 본 것이 아니냐며 물었다. 배채는 언니인 주아도 원하면 금붕어로 변할 수 있다고 하며 한번 해보라고 권했다. 주아는 자신은 금붕어가 되고 싶지 않고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답했다. 배채는 금붕어가 잉어보다 예쁘다고 말했다. 이때 배채가 갑자기 앉아서 울기 시작했다. 주아는 부엌으로 가서 할머니를 찾으려고 했다. 문가에서 다시 뒤를 돌아보니 연못 주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주아는 배채의 이름을 부르지만 대답이 들리지 않았다. 달려가 보니 물속에 물이 더욱 많아졌고 수초 한 폭이 잉어 한 마리, 금붕어 한 마리가 보였다. 주아는 상황이 심각해진 것을 느끼고 손을 뻗어 만지려고 하지만 물고기들은 수초 아래로 피해갔다. 주아는 겁에 질려 배채의 이름을 외치지만 주변은 고요할 뿐이었다. 금붕어는 꼬리를 흔들고 잉어는 움직이지 않은 채 금붕어에게 붙어 있었다. 주아는 다시 부엌을 찾아가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할머니와 배채가 갑자기 자신의 앞에 서 있었다. 할머니는 날이 이미 늦었으니 주아에게 돌아가라고 말했다. 주아는 무서웠지만 한쪽으로는 안심이 됐다. 주아가 인사를 하려고 하자 할머니는 날씨가 추워졌다며 주아에게 옷을 더 입고 다니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배채를 데리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아가 어디로 가는지 묻자 할머니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그냥 가고 싶어서 그럴 뿐이라고 답했다.

주하는 여기까지 말하고 고개를 숙이며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아버는 긴장하지 말고 계속 이야기해달라고 권했다. 주하는 모든 이야기가 마치 동화와 같다고 말했다. 아버는 두 사람이 정말로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2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구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구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학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살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연변시가학회 전임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족 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0: 한국연세대학 국어국문학 전업을 졸업했고 2015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연변일보 특간부 기자 편집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4월부터 지금까지 흥영강 일보 보도집단 연변지사 책임자로 사업하겠습니다.
1: 네.
0: 연변 작가의 회리사이고 연변 여성문인회피 비서장이며 연변 민간문예가회피 리사 그리고 주청년연합회의원 등직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1: 네.
0: 2006년에 천혜작 씨 별 이 씨가 중국 조선족 중학생 장문경책 은상을 수상했고 2007년 시 뿌리가 중국 조선족 문학상 금상을 수상했고 전액 장학금으로 한국연세대학에 입학해서 공부했습니다. 2008년에 시 뿌리 가을 그 여유 속으로 그 다음에 달팽이 등이 김서울 청소년 문학상 해외 우수상을 받았고 2017년에 수필 뿌리꽃이 중국 조선족 효문학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2018년에 가사 별밤이 노래로 길림성 제2기 소수민족 문예경연에서 길림성 소수민족 문예회원에서 최우수 창작상을 수상했고 2018년에 가사 진달래로 연변을 노래하고 창상 연변 이런 그 가요 창작 2등상을 수상했고 2018년에 가사 눈꽃사랑으로 매주일과 우수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공조로 된 중국조선족 무형문화유산 청수 중국조선족 민속유희를 출판했고 2019년에 가사 신월 이것으로 매주일과 3등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역시 또 공조로 된 중국조선족 민간이야기 청수 돌절구를 출간했고 2020년에 시간잡지 번역시 15수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에 만추의 풍경 등 10수로 중국조선족 청년문학상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청명노을 등 10수가에 역시 중국조선족 문학상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개인시집 청명노을을 출판했습니다. 그 외에 민족문학, 연변문학, 도라지 장배상 등 잡지에 80여 편의 시작품과 12여 수의 가사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많지 않은 작품 발표 수에 비해 그 질이 비교적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1: 네. 네, 그렇다면 류설아 씨의 문학에 대한 생각은 어떠합니까?
0: 네, 그는 이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초중 2학년 때 엄마가 갑자기 외국으로 떠나던 것이 메울 수 없는 아픔과 그림으로 되었습니다. 그때 엄마를 향한 그리움과 기다림을 시별에 쏟아내는데 행운스럽게도 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자가 주는 따뜻함과 위로를 그때 느꼈습니다. 그 후 18살 즉 문학상에서 아버지 눈물겨운 로고를 쓴 뿌리가 금상을 받으며 19살 되던 2009년에 장학생으로 입학하여 한국에 유학하게 되었습니다. 20년 지난 지금 생각해보면 또 21살 때 부친을 암으로 잃었던 그 견딜 수 없던 태풍 같은 아픔을 떠올려보면 달랠 길 없는 아픔과 쏟은 눈물은 그렇게 글이 되고 문학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문학은 떠나간 것들, 잃은 것들, 그 아픔과 슬픔에 대한 영원한 질문과 대화 바로 그것입니다. 긴 어둠과 방황이 동반되는 삶의 길에서 우리는 마냥 별을 보고 산과 노을을 읽으면서 계절을 깨우칩니다. 밤마다 눈물에 눌려 어디로 향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믿어야 할까의 질문이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올 때마다 다시 나는 낡은 집으로 깊은 내심과 양심으로 되돌아가곤 했습니다. 결핍은 지독한 괴로움이기도 하지만 그 너머의 아득한 희망을 만나려고 발버둥치는 이름을 느꼈습니다. 또 그것이 문학의 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를 쓰면서 생명의 존재적 가치를 반추해보게 되고 다시금 시와 삶을 질문하며 또 답을 찾으려는 과정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자기가 썼던 글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움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또 기자 생활을 하면서 문학이 특히 시에 어떻게 사회적 문제의식을 대두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나아야 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여러 선생님, 선배 작가님들의 글을 많이 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철학적 사고를 위한 독서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학을 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결벽증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픔과 고독, 세속이 어떤 추악한 것, 혼탁한 것들을

0: 깨끗음에도 세상의 더러움에 찌들지 않으려는 그런 순수와 양심이 맑은 결벽증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가 말했듯 내가 생각하는 신은 무언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로서 부재는 존재로 되어 살아있는 것, 잊혀지지 않는 것으로 거듭납니다. 부단히 새로움을 발견하고 또 자기만의 색깔을 가진 문학을 하기에 노력하겠습니다.
1: 네, 그럼 지금부터 류사라 시인의 국제 시작품들을 감상하면서 또 독학가의 시인한테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감상할 시는 제목이 서시입니다.
2: 서시 류설화. 온전히 안심할 수가 없다. 따라서 행복할 수가 없었다. 주어진 삶이라 여기고 단념할 수도 없었다. 미로였고 미궁 같은 아픔이 글썽글썽 심지를 녹일 때 14살 때 떠났던 어머니를 떠올렸고 21살 때 영혼으로 간 아직도 작별하지 못한 아버지의 노을을 그렸다. 또 그렇게 사는 내내 별을 읽고 산을 읽고 노을도 읽고 계절도 읽고 세상도 읽으려 했다. 연꽃잎에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와도 같이 저편 어느 세상의 노을이 문 두드리는 소리와도 같이 옛날 옛 기억들이 한 줄 글로 튀어나왔다. 이따금 햇살 좋은 날도 오고 희망도 튀어나왔다.

0: 예, 시인은 이 서신에서 자신이 시를 쓰려는 동기와 그 소재의 범위, 삶의 진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살 때 어머니가 미국으로 일하러 떠나고 21살 때 아버지가 사망하는 고통과 리벨이 아픔을 겪습니다. 이것이 그의 시창작의 소재였고 시로 삶의 아픔을 달래는 삶의 방식이라면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 시인은 별을 읽고 산을 읽고 노을도 읽고 계절도 읽으면서 세상도 읽으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 옛 기억들을 더듬어 보고 때론 이따금 햇살 좋은 날도 맞이하면서 문학 창작으로 자신이 숨통을 틔워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붓을 들고 문학 창작을 하게 된 계기와 동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기에 그의 시에는 많이는 노을이나 옛집, 어린 시절, 아빠에 대한 끝없는 추억과 그리움이 묻어납니다. 서신은 결국 그의 문학의 개괄적 표현이고 궁극적 목표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는 성명노을 1입니다.
2: 성명노을 1. 아버지를 그리며 류설화. 새벽 노을을 밀고 온 하늘이 청명한데 새들이 집을 떠나고 있었다. 바람이 누울 곳을 찾으며 불어온 자리를 쓸었고 계절 소리는 낡은 칠층집 문을 살며시 두드렸다. 그날도 웅크리고 초저녁 잠을 쉬던 아버지는 이내 깨어서 나와 산책길에 나섰다. 순종한 그 어깨를 비껴간 타는 노을 아래 걸터앉은 아버지는 저 산산 먼 곳까지 널 데려다 줘야 할 텐데 하며 우셨다. 아버지 숨결마냥 덩그러니 타오르는 연기, 하얀 재로 붉게 된 청명하늘이 열병을 날아 색이 젖고 구름도 몇 번 저물었어도 아버지가 간 곳 저 노을 그곳이 어딜지 나는 알 것

0: 예. 지금 예, 저녁 노을을 마주하고 아버지를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그림에 있어서 아버지와의 어느 날 산책을 떠올리고 아버지가 한 마지막 말을 되새깁니다. 저 산산 먼 곳까지 널 데려다 줘야 할 텐데 라는 아버지 말에는 부친으로서의 책임감과 정이 가득 묻어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다하지 못한 책임감에 못 이기고 그걸 실현하지 못할 것 같은 안타까움에 눈물까지 흘리는 우리들의 아버지가 바로 시인이 아버지 어깨에 집중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지금 붉게 대인 청명 하늘이 열병을 알아 색이 좁고 구름도 몇 번 저물었어도 아버지가 간 곳 저 노을 그것이 어딜지 나는 알 것 같다. 이런 그 식구가 더욱 가슴을 때립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먼저 저산 넘어 구름 넘어 노을 속에서 딸을 기다리고 있고 딸이 미지 세상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나름 생각해 봅니다. 죽어서도 눈 못 감고 딸한테 보내는 아버지 절절한 뇌물이랄까 그 사랑이 또한 딸이 온몸을 감싸고 돕니다. 참 가슴 짠한 시입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는 청명노을 2입니다.
2: 청명노을 2 류설화. 이 겨울 청명한 겨울날의 이야기가 눈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 안으로만 무르익던 홍시가 겨울 새벽 한순간에 툭 떨어지듯 내 인생에도 겨울이 닥쳤다. 얼굴을 얼군 아버지는 땔나무를 가득 안고 집에 들어서며 나를 따뜻한 이불 속에 눕혔다. 그 네 살 기억을 따라 한겨울 오후 암소수를 앞둔 아버지는 아침에 집에 들어섰다. 새벽시장에서 손발을 얼구고 들어와서는 소고기 조림을 해준단다. 겨울 노을 속에 자욱히 번지는 밥 연기가 다시 겨울바람을 불게 한다. 절망의 입김이 노을빛 층층 얹어졌고 13년 동안 겨울바람은 수많은 이야기를 하늘로 날려보냈다. 청명노을에서는 오늘도 아버지의 아궁이가 타고 있다. 우리는 가장 추울 때, 가장 뜨거운 때를 안다.

청명노을을 이 주약의 노을에 대해 많이 쓰는데 이 청명노을은 또 시집이 제목이기도 하고 이 청명노을에서의 청명은 이 청명절을 뜻하는 뜻이 아니라 류설화 시인한테서만은 맑은 하늘이란 뜻으로 많이는 쓰입니다. 이 시는 청명한 하늘이 빛낀 노을을 보면서 그 추운 겨울날의 이야기를 추억합니다. 그 추운 겨울의 그 어느 날인가 내가 네 살밖에 안 되던 때 아버지는 얼굴을 가득 얼구면서 땔나무를 가득 안고 집에 들어와 나를 따뜻한 이불 속에 눕혀놓은 다음 암수술을 앞둔 몸으로 새벽시장에 다녀와서 소고기 조림을 해준다.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수술하는 그 며칠 동안 딸이 먹을 반찬을 해놓으려는 심사였습니다. 겨울 노을 속에 자욱히 번지는 밥 연기가 다시금 겨울바람을 더욱 세차게 불게 합니다. 결국에 13년 동안 앓고 있는 아버지를 둘러싸고 절망의 입김이 노을빛 층층이 얹어졌고 겨울바람은 수많은 이야기를 하늘에 날려보냈습니다. 청명한 하늘이 저 노을 속에서는 오늘도 아버지 그 아궁이가 활활 타번지고 있습니다. 시 마지막에서 우리는 가장 추울 때 가장 뜨거울 때를 안다고 비탁에 부르짖고 있는데 이는 가장 어렵고 추웠던 그 겨울 아빠가 지핀 그 사랑이 지금 오늘까지도 시인의 심장 속에서 타번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시도 역시 제목이 청명노을인데 이번에는 청명노을 8입니다.
1: 청명노을 류설화. 노을로 간 아버지의 노을을 걸으면 늘 아득해 보이던 노을은 사실 높지도 낮지도 않았다. 저편의 아버지에겐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나. 잠시 어지러운 삶을 노을에 써보려고 찾으면 노을은 되려 노을 아래 앉아 세상을 비추고 있다. 할 말이 많을 때마다 노을색도 갖가지라 믿는다. 노을을 읽고 노을에 쓰고 노을에 번지고 노을과 걸으며 눈을 감으면 나도 내 안에 긴 노을을 만나곤 한다.

0: 예, 류설화 시인이 신은 자연현상, 즉 노를 통해서 인간 내면의 정서를 정교하게 투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의 시에서의 노는 왕왕 리별, 기억, 시간, 치유, 내면의 평화 등 여러 층의 의미를 지닌 상징입니다. 처음의 노을 8에서는 이 노을을 통해 애도와 성찰의 과정을 담아내며 상실 이후에도 지속되는 관계의 끈을 형상화했습니다. 이 시는 이 죽음을 삶의 연장선으로 이해하려는 동양적 사유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이 저 세상으로 가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절절한 애정을 외부의 경관인 노을을 통해서 만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이 내면의 후회와 성찰, 왜 일찍 아버지를 달래하지 못했을까라는 이런 그 내면의 성찰, 한마디로 이 아버지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과 자기 후회를 노을이라는 자연 경관을 통해 잘 파내 보이는 작품이라 나름 생각합니다.
1: 네, 이상해서 청명노을의 1, 2, 8을 예, 감상해 보았습니다. 예, 다음 감상할 시는 제목이 나의 시입니다.
2: 나의 시 류설화. 나의 시는 종종 세 식구가 살던 낡은 집에서 온다. 꼭대기 7층 집을 7살부터 10년 넘게 올랐다. 엄마가 아버지 단위로부터 쉽지 않게 분배받은 멋진 첫집이라 말한 다음부터 높다는 토정을 안 했다. 나의 시는 그 낡은 집에 낙인된 아버지의 발자국과 문설주에 내 길을 금긋던 아버지의 손길에서 온다. 함께 키우던 화분들에 줬을 아버지의 눈길과 소설 떼어리던 날 새벽 나의 운동화를 씻어놓은 아버지의 마음에서 온다. 14살 되던 어느 비 내리던 날 그 낡은 집에서 엄마는 외국으로 떠났다. 19살 되던 해 아버지가 싸준 이불짐을 안고 나도 그 낡은 집을 떠났다. 그 낡은 집에서 우리를 보내고 21살 되던 때 낡은 집에서도 새 집에서도 마음껏 떠나지도 못한 우리 아버지는 모든 걸 나에게 남겨줬다. 과연 잘 살고는 있는 걸까 의문이 들 때, 작은 기쁨이 태산 같은 그리움에 무너질 때, 아직도 못단 작별들이 별처럼 쏟아질 때, 나의 시는 다시 낡은 집으로 간다. 아버지의 묘 하나 만들어드리지 못한 나는 아버지로 시작해 아버지로 끝나는 아픔으로 건져올린 시의 집을 짓는 중이다.
0: 예, 결국에 류시인한테 있어서 낡은 집, 즉 옛집은 그의 시창작의 원천이고 뿌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는 모든 아픔과 기쁨과 슬픔과 추억과 그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는 그의 이런 아픔과 사랑과 그리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의 옛집은 7층인데 아빠가 단위에서 쉽지 않게 분배받은 집입니다. 그 집에는 내가 얼마나 크는가를 늘 재워주던 눈금이 있고, 아빠가 암으로 투병 중에 씻어준 나의 운동화가 있고, 엄마가 내가 14살 때 미국으로 일하러 떠나던

0: 집도 바로 그 집이었고, 내가 아빠가 사준 이불짐을 들고 19살에 외국으로 떠나던 집도 그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내가 장학사 대상을 타던 때 살았던 집이었고, 아빠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살던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그리움과 슬픔과 기쁨과 아빠, 엄마의 사랑이 한가득 묻어 있습니다. 지금 나는 그 집을 마주하고 나의 시 집을 짓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인은 아예 시 제목까지 나의 시라고 달고 결국 나의 옛집을 시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는 바로 이 집에서 잉태했고 탐구됐으며 발전해 왔습니다. 참으로 가슴 짠한 시입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가을밤입니다.
2: 가을밤 리오설화 귀뚜라미 개구리 도룰에 방울벌레 배짱이 여치가 밤새 울고 있다. 그 소리를 들으려고 나는 가을밤 창을 열고서 잠을 청한다. 조물주는 왜 저 아이들을 울게 만들었을까? 이루지 못한 사연과 사랑이 있는 게 분명하다. 가을밤 달빛이 기울어 날이 밝는데도 울음소리는 멈추질 않는다. 이제 한 달 열흘이면 요요 갈 소리. 울음으로도 행복을 먹는 존재들. 가을밤에는 처열하게 우는 법을 배우게 된다.

0: 예. 앞에서는 예, 많은 그 벌레 등속이 울음을 라를하다가 그 울음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다가 아예 그 울음소리를 마음껏 들으려고 창을 활짝 열기까지 하다가 사색으로 넘어갑니다. 왜 저 아이들을 울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리성적으로 들어갑니다. 아, 이루지 못한 사연과 사랑이 있는 게 분명하다. 그리고 저것들은 예, 울음으로도 행복을 먹는 존재들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시인한테는 예, 울음이 많은가 봅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며 우는 표면상의 울음보다도 가슴 속으로 망울지는 눈물이 많은가 봅니다. 즉 내면의 갈등이 심한 그런 편이죠. 하늘나라로 떠나가신 아빠도 울고 싶고 14살 때 멀리 미국으로 떠나신 엄마를 또 울고 싶고 물론 지금 다 집에 돌아왔지만 네. 대학을 다니던 학교를 또 울고 싶고 눈꽃을 사랑하며 울고 싶고 초승달을 바라보며 옛 시인을 울고 싶고 만월이 된 초승달이 울고 싶고 가을밤 벌레들이 울음을 또 함께 울어주고 싶고 그래서 옛 시인은 마지막 부분에 가을밤에는 치열하게 우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까지 합니다. 하여간 이 울음이 많은 시인이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의 울음은 이 눈꺼리 울음이 아니라 값지고 어딘가 함이 깊은 문학적이고 등환적이고 지적인 울음이고 뭔가 잘 이거 여물어 떨어진 내면이 성숙된 그런 그 정찬 울음이라 나름 생각해 봅니다.
1: 예, 다음은 시인이 된장절에서 장독대를 보고 느꼈던 이 감수를 적은 시인데 시 제목은 민속정입니다.
2: 민속정 장독대 류설화 먼지 먹은 햇발이 틈새마다 끼었고 이슬 먹은 바람이 이끼마다 쌓였다. 전해의 생 질 항아리 1월에서 투박한 매조 빚던 할머니가 나오고 흰눈 밟으며 장뜨던 어머니가 나오고 기 재보며 술래 잡게 하던 아이들이 나온다. 인고의 침묵이 흐른다. 저를 송두리째 보려야만 하는 소구름 속에서 콩 하나의 신비는 경이롭다. 그것은 숨쉬는 고고한 우주였다. 발효가 한 종지씩 고이고 붉은 해덩이가 살며시 내려왔는데

0: 예, 자주 된장 명절에 무대에 올라서 사회랑 하던 이런 그 류시인이 끝내 쓰는 장독대입니다. 그한테 있어서 장독대는 단순한 장을 담그는 데 사용되는 장독대가 아니라 수천 년 내려오면서 콩으로부터 메주로 간장으로 장으로 또 번져넘는 그 세월의 역사, 그리고 할머니로부터 어머니 아이들까지 달려나오는 역사의 흐름마당을 펼쳐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콩 하나로부터 숨쉬는 우주로 퍼지다가 나중엔 붉은 해덩이가 살며시 내려앉은 생활정서의 뜨거운 숨길이자 그 자체인 것입니다. 시가의 구체적인 장면 묘사엔 있기 있을 먼지가 있는가 하면 비약을 썩 일으켜 숨쉬는 우주, 해덩이, 천혜의 샘, 일월 성신 등등의 상상이 자유로이 나려칩니다. 장독대를 쓴 시들이 두루 많은데 민속정을 포괄한 장독대를 쓴 시 가운데서 비교적 깊이가 있고 역사적인 현장이 숨쉬는 수작이라 생각합니다.
1: 네.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눈꽃나라입니다.
2: 눈꽃나라 류설화. 정돈잎파리 떠나보내도 송이송이 꽃으로 쌓이네. 날리는 눈꽃 따라 피어난 추억, 어떤 그리움, 어떤 순수함. 가지가지 살며시 내려앉아 사락사락 사랑을 나누네. 나는 너를 안고 싶어라. 눈꽃나라 눈부신 눈부신 세상. 새하얀 대지는 그 어디나 포근한 객설로 태어나 너에게 빠지고 싶어라. 눈꽃나라 따스한 따스한 세상. 바람도 멈춘 마을에 눈꽃이 날리네. 한 송이, 두 송이, 어느샌가 눈꽃 나라.

0: 예, 이 시도의 후에 거기부터 저 널리 불려진 그 노래로 되는데 시인은 이 시에서 온 세상이 다 하얗게 예, 하얀 나라로 된 리상향을 동경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파리를 떠난 눈꽃 송이마다 추억으로 다시 피어나고 그리움으로 다시 피어나고 순수함으로 다시 피어납니다. 여기서의 하얀 세상을 안고 싶어라, 또 그 백설 속에 빠지고 싶어라 는 등은이 하얗고 순수하고 깨끗한 눈꽃 나라에 빠져들고픈 시인의 마음의 순수함이 발로이자 절절한 염원과 추구입니다. 전반세가 너무나 깨끗하고 순수하고 결백합니다. 역시 후에 거기부터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예.
1: 네, 지금 한창 물르녹는 이 계절, 또 사랑도 슬픔도 이겨가는 이 계절입니다. 예, 이 시각에 또 류설아 시인의 마음 짠한 시들을 예, 잘 감상해 보았습니다. 예,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0: 예, 수고 많았습니다.
2: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연.

맑은 물, 푸른 숲, 정신한 공기, 파란 하늘, 하얀 구름, 찬란한 별무리. 이는 우리가 바라는 삶의 터전입니다. 녹화 미화 연길 행동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가꾸어 갑시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인생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걸을 때 그 길은 더욱 의미가 있고 아름다워지죠.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는 소중한 인연들을 응원합니다. 최근 작사 박동호 작곡의 안경수 마법자 가수가 부른 인생길 우리 함께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도시의 번잡함을 잠시 내려놓고 청산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리상각 작사 박송철 작곡의 청산 소곡을 황순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청산의 평온함을 뒤로하고 이번에는 학교 다닐 적 그 시절로 함께 떠나볼까요? 박춘선 작사, 류영근 작곡의 김홍련 가수가 부른 잊지 못할 동창들하는 함께 뛰놀던 운동장, 도시락을 나눠 먹던 교실과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잊지 못할 동창들을 노래하는데요. 이 노래를 들으시며 옛 친구들에게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 해보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0: 2451608번입니다.
1: 연결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염별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다른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영견 라디오 조선어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경변 및 황반 변사,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륙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륙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등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륙건과 종약제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끌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풀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을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이제 위에서 몇 가지 제품에 관한 우대 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천희 박사, 최신희로,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 자체는 특수 우대 활동이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잘 파악하고 제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천희 박사, 천명희 이학 박사가 연구에 성공해서 국제적으로서 아주 인기 약품으로서 널리 알려진 천희 박사는 노벨상 두 번까지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한 가게 498원인데요. 지금 우대 정책이 특수하게 진행돼서 15가게 1500원 현금권 떠들게 됐는데 이때 한 가게 가격은 190원 좌밖에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노벨상 받았다는 게 이건 뭐 말하기 좋아서 그저 흐른 말이 아닙니다. 확실한 특수한 그 림상 실험을 거쳐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300집이 북경 협파 해방군 산림여 병원이라든지 등 300집이 산지하 병원이 10년 동안 림상 경험을 통해서 나온 이런 우수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 뭐 내 몸에다 다시 림상 실험을 해볼 필요가 없습니다. 10년 동안 300집이 산지하 병원 연맹병원보다 규모가 더 크고 제일 낮아서 연맹병원만한 이만한 그 이상이 규모를 가진 병원이 10년 동안 림상 경험을 통해서 나온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노벨상 두 번까지 받은 40여 가지 질병이 원인과 근원을 찾아서 근원에서 해결해주는 우수한 장수 제품 청춘 미마의 발견 이렇게 되는 그 천희 박사 이번에는 또 15가게 주면서 현금권 1500원을 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최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698원인데요. 35일간 복용합니다. 이전에는 25 복용품으로 되어있는데 이번에는 한 달 반 복용할 수 있는 이전에 비해서 열흘 더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2가게 1500원을 빼주게 되는데요. 한 가게 가격이 280원 잡았게 되지 않습니다. 눈병 치료 약품은 598원이라 하는데요. 15가게 1500원 빼주면 한 가게 240원 잡았게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는 늘 있는 기회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는 잘 파악하는 사람한테 기회가 주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잘 이 제품 자체를 제때 파악하고 제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문의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집에 아저씨가 전여선 비대가 너무 심해서 소변도 바로 보지 못해서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1: 아, 예.
2: 예, 그냥 다른 나이가지 조금씩 떨구지. 그래서 병원은 그간에는 병원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도 발은 지금 낫지 않아서 지금 방송 듣고서 지금 세심 일을 못 꺼냈는데 효과 엄청 좋습니다, 지금.
1: 아, 그렇죠.
2: 예, 그래서 저는 한 6단 먹는데 그간에 지금 한 번도 병원에 가고 좀 시원하게 잘 나간단다.
1: 아, 이 세신이로 처방 자체가 중코엔의 예. 원사의 처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성에 대해 의심할 바가 없을 겁니다. 예. 예, 콤파 치료에는 알아주죠. 예.
2: 예. 그래서 그다음에 그렇지. 그다음에 콤파치 또 해서 아이 뒤에서 소리 얼마나 세게 난다든지 저녁에 자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요즘에 약 먹이 많이 났습니다. 귀에 약간 소리 난단다.
1: 점차 완전히 예. 나아질 겁니다. 예.
2: 그래서 자지 못해서 아침에는 그런 신경 주소 왜 혈압이 막 올라가고 이랬댔습니다. 막 고혈압이 됐댔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에 혈압이 요즘 정상이 됐습니다.
1: 예.
2: 너무 효과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 들을까 그 활동이 계속했을 때다.
1: 예.
2: 그래서 또 활동에 참가해서 그런다.
1: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 예. 쓰시게 되면 집에 그 남편께서 기본상 예. 뭐 콤파 때문에 전열선 때문에 힘들어진 예. 일은 피해갈 수 있게 되어 예. 있습니다. 제가 완전히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드립니다.
2: 예.
1: 501-7766번에 전화 넣기 바랍니다.
2: 네. 501-7766번입니다.
1: 그럼요. 예, 예.
2: 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세신이론을 말씀드렸는데요. 세신이론은 너무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우리가 오랜 질병, 오래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아는 분들, 그리고 노년성 질병, 여러 가지 만성 질병 많이 상하는 게 알게 모르게 곰팥을 상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곰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가 하면 우리 심장혈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곰팥을 떠나서 심장혈이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1분에 두 군덩이 피가 곰팥에 들어가서 그 사구체 100만 개 양짝에 100만 개씩 합해서 200만 개의 사구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심장이 체중이 100분의 7 내지 8을 차지하는 혈액이 몽땅 뇌과가 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두근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2: 제가 천이 박사를 먹고 많은 면에서 효과 잘 보고 있습니다.
0: 예.
2: 조용 고생했는데.
1: 네?
0: 지금 어떠세요?
2: 다음 개발할 수 있습니다.
0: 예.
2: 소변이 5~6번 보던 게 지금 극성해야 한 번 두 보인다.
0: 아, 예, 예.
2: 아, 그러니까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0: 기본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온 거죠. 예.
2: 예. 그리고 저기 소화 안 돼가지고서 영밥만 먹고 먹여서 그랬는데 지금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고 먹이나고 지금 혈압이니까 심장이 다도 심했습니다.
0: 예.
2: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이래던 게 지금 혈압이 운동되니까 어지럼증도 안 나고 머리 아프던 것도 많이 나고 경력이 많이 돌아섰습니다.
0: 그렇죠. 예예.
2: 저 기관지에 물러서 예 항상 감기를 빼놓고 하고 예 감기만 걸린 게 치과를 심해서
0: 예.
2: 눈에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약도 많이 먹고 이랬는데 예. 그래서 먹을 때 뿌지 효과 없더라 말입니다.
0: 예.
2: 경기 지우면 뭐 갖다 죽습니다.
0: 그럼요. 예, 천희 박사가 그렇게 우수한 제품입니다. 예.
2: 예, 제가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허리 아프던 것도 지금 많이 나서 잘 부를 수 있습니다.
0: 예.
2: 약 이렇게 여러 면으로 효과가 오니까 예, 계속 쓰려고. 세심이라는 우리 남편이 전립선 비대할 우설이 소변이 자꾸 시원히 보지 못해서 이렇게 이거 썼는데 많이 났습니다, 지금은.
0: 그렇죠. 남성들이 예. 전열선에 문제가 생겨서 곰팥이 허해지면서 그로 인해서 마지막에 큰 문제점으로서 고통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시신이로가 그런데 너무 잘 어울릴 겁니다.
2: 예, 지훈이 소변을 자주 보지 않을까 하룻밤에 그래서 한 번 두 번 일어나니까 다음 변화해줄 수 있을까나 아침에 일어난 만큼 신앙한다.
0: 예.
2: 그리고 허약한 걷기 바쁘던 것도 지금 많이 났군요. 저기 가위 났다 그런지 항상 저기 꼬리도 저기 키운다지 눈도 뿌염이 잘 보이지 않다는 것도 좀 많이 났습니다.
0: 그렇죠. 이 제품 자체가 간선을 도와주는 저실자 같은 이런 성분이 들어갔고 도사자 이런 성분들을 기본으로서 지양 간선 해소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말씀한 게 너무 복파입니다. 예예. 예.
2: 예. 그래서 약이 하도 효과 좋으니까 예. 계속 쓰려고 저기 하고 이번에 저기 방송 들어가 우대할 때 빼드렸을 때
0: 1500원을 빼주는 우대할 때 지금까지는 처음입니다. 예예. 예.
2: 예. 자. 야, 저기 일이 좀 활동이 좀 참가해서 경제도 전략하고 약도 계속 뜨고지 않고 먹기려서 좀 배달 받자 전화드렸습니다.
0: 예, 전화번호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2: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0: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저는 세심이로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쓰기 전에는 허리가 시큰시큰 하고 예, 소변 장애가 있어서 예, 소변이 연급하고 또 예, 빈번하고 저리고 예, 아무지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리고 또 자두로 보고 자두로 댕기고 하니까 예, 맥도 빠져서 예, 병원에 가서 하암 검사를 했습니다. 하마하니까 예, 담백이 나갑니다.
0: 아, 예.
3: 예. 담백이 나가던데, 나간데, 이거 진짜 세신이를 어떤 여러 달 먹으니까 예, 담백도 검사는 안 했지만 예, 담백이.
0: 감각을 알리죠, 벌써.
3: 예, 잃었으니까나. 예.
0: 그렇죠.
3: 잃었으니까나. 예, 빈번하고 저리고 하던 게 통증하고, 이게 잃었으니까나. 잃었는 게.
0: 잃었는 게.
3: 담백에서 예, 예. 문제지. 한 내 예. 나가 있잖아, 예, 동안.
0: 예.
3: 예. 예. 그래, 지금은 예, 해용 효과 보고 있습니다.
0: 예.
3: 그리고 예, 가슴이 그도 항상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근거리고 숨이 차던게 이게 지금 예, 가슴이 편안합니다.
0: 예, 그렇죠. 예,
3: 그리고 예, 이 약을 쓰기 전에 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새로 2시까지도 잠 들지 못했는데 지금 그래도 또 예, 날이 밝을 때는 또 잠이 들어서 한 2시간이나 3시간 자고 뭐 아침에 일어나면 거리 흐리멍텅한 게 정신하지 않았습니다.
0: 예.
3: 그랬던 게 지금은 예, 누구분도 합니다. 정신이 편안하니까나 예.
0: 그렇죠.
3: 예, 예,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저는 예, 조금 예, 다른 사람이 없는데 예, 좀 그런 저기 그런 저기 모세
0: 아, 혈소판감소증 예예
3: 모세 혈관이 터지는
0: 예,
3: 예. 있었습니다. 예. 그랬던 게 지금은 예, 이 증상이 예, 맥이 나니까 이 증상이 이러 없습니다.
0: 예.
3: 이 약을 먹으니까 없어졌습니다.
0: 아, 그 이게 예. 전형적으로 거방면이 그 딱지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예. 큰 문제입니다. 제때 해결되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예. 저혈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는 예. 걸 말하게 되는데
3: 예. 예. 병원을 갈까 혈소판 감소증이라 하면서 예. 비타민 B라니 먹으라 때다 예. 먹다가 한통 먹다가 그래서 말았습니다.
0: 예.
3: 이 약이 인치 나을까나 인치 싸서 인치 지금 이때까지 먹으니까 예, 지금 이렇습니다.
0: 예,
3: 나오지 않습니다.
0: 예, 예, 예. 그렇죠.
3: 이 약은, 이 약은.
0: 수소입니다.
3: 아, 예. 갑울도 좋지만 해도 예, 32가지 약이 선생님
0: 가서. 아, 그렇습니다.
3: 예. 예. 성분이 좋았어요. 되게 딱 맞습니다.
0: 그렇죠.
3: 저는 조금 몸이 약한 편이고,
0: 예.
1: 네, 전화가 끊겼는데요.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륙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륙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농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륙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소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1: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 주시고 계시는 세신이라 이 제품 자체는 처방 자체가 중커웬의 원사의 처방이고 석박사 도사의 처방에 속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이다면 이 제품 자체의 진실성과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다 하는 점을 충분하게 긍정적으로 인정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는 이제 뭐 기본 그 공능 주치가 충분하게 여러분들의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녹혈증 사슴이 피입니다. 그리고 전녹근 사슴이 전반입니다. 사슴은 우리 인류에게 큰 건강 회복을 갖다 주고 면역력을 개선해 주고 종합적으로 오장육부를 관리했었는데 중요한 원천으로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누구든지 쉽게 쓸 수 있는 이런 처방의 성분으로 되지 못합니다. 이거는 국한성이 있는 이런 성분에 속하는데요. 여기에 들어간 성분 자체 이제 전녹근하고 그리고 그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는 이 여러 가지 그 성분 가운데 32가지 중약재 이런 약재는 뭐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적지 않은 제품 성분들 가운데서 간과 콤파츠를 도와줍니다. 많은 성분을 치분여 쌍분두란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쌍분두는 어디에 독이 가는가? 간에 독이 갑니다. 콤파츠 독이 갑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간과 콤파츠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치료해서는 이런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염보글지라는 것도 원선추양 쉽게 추위를 타는 분들한테 그리고 육종양이라는 성분 자체도 몸을 따뜻해지게 하면서 쌍한 추위를 몰아내는 역할을 하게 돼 있고 바지텐이라는 성분 자체도 원부선장은 곰팥은 항상 따뜻해야 되는 겁니다. 바지텐이라는 성분 자체도 역시 이런 역할을 하고 그 외에 많은 성분들 가운데서는 비위를 든든하게 닦은 백술이라든지 혹은 또 여기 지황계라든지 이런 성분들은 비위를 든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소화 흡수 전달까지 비장은 이미 소화 흡수한 이런 영양을 위로 올려보내는 머리에 심장에 이런 올려보내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역할을 충분하게 하는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후루바란 성분 자체는 혈당을 조절해주는 역할까지 있습니다. 이러니까 전반으로 놓고 말하면 또 호흡계통을 도와주는 맥동이라는 성분이 들어갔고 그리고 조혈공능을 도와주는 녹혈정하고 전녹근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일단 원기를 돋아주고 곰팥을 든든하게 해주고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해주는 데 있어서는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세신이로를 쓰는 사람입니다.
0: 아, 이 제품 이 자체는 좋은 제품이죠.
5: 예. 아, 그만, 예. 이거 쓰면서 내 지금 콩팥이 든든해졌습니다.
0: 예.
5: 이런 것도 딱 요거, 왼쪽 여기에 요 콩팥이 요 허리를 찌르면 여기 딱 아프더라고요.
0: 아, 예, 예.
5: 아, 아, 몹시 아픈다.
0: 곰팥이 양쪽에 있는데, 예, 왼쪽에 그 띠를 매는데, 오른쪽은 간 때문에, 간이 올리바체 쪽에 조금 올라가고, 아, 오공분자에 올라가고, 그 띠를 매는데, 작은 왼쪽이 그 말이 맞습니다. 예.
5: 응. 저기, 오른쪽은, 글쎄, 선생님 말씀 지나면, 오른쪽은 아프지, 왼쪽이, 그저 딱, 그저 용세게 아픕니다.
0: 예.
5: 아, 그 다음에, 이럴 때, 그저 딱 누워있습니다. 한 20분이라도 누워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일어나서 조금 이러고 그러더니, 예. 근데 이 세신이라 하니까, 예, 그 증상이 지금 없어집니다.
0: 아, 그게 보통 해결이 아닙니다. 예, 예.
5: 예. 어, 그래, 용도 막 그렇고, 예. 그 다음에 소변이 그저 차수가 많아가지고, 밤에 몇 번 일어나더니, 지금 그저 한 번에 하면 두 번은 그저 일어나고 잠은 그저 푹 잔다 그저.
0: 그렇죠.
5: 그러니까 그저 뭐 머리도 무겁지도 않고 어지럽지도 않고 예, 머리 맑아지고 그렇습니다.
0: 예.
5: 그리고 위도 그저 소화 쑥쑥 되고 그저 아이 담낭이라 간이라 다 잘 됩니다 그저.
0: 그렇죠. 예. 예.
5: 그 다음에 다리 매이 그저 다리랑 그것도 그저 들립니다.
0: 아, 그 말은 맞습니다. 예예 예. 다리가 예. 가벼워진다 그렇죠.
5: 다리 가벼워진다. 그거 예. 몇 년 내기 태워 뵈니까 예. 지금 감기도 안 합니다, 지금.
0: 그렇죠.
5: 밥이랑 용살 먹습니다.
0: 그렇죠.
5: 비도, 예. 예, 좋고, 비장도 좋고, 탄 음식 먹으면 조금 탄이 생기게 이러던 게, 아, 그것도 이렇으면 오히려 어냐고 막 먹어도 이렇단 말입니다.
0: 그럼요.
5: 뭐, 예. 그래, 이 무릎에도 막 시게 들고 그런 게, 지금은 또 짧은 소매를 입을 것 같습니다.
0: 아, 예, 예.
5: 몹시 추워하던 게,
0: 예.
5: 몹시 추워하던
0: 그렇죠.
5: 게.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계속 저는 쓰겠어. 어디 쓴지도 그건 6개월 됩니다.
0: 예. 예.
5: 그래서 이 활동에 내 참여하러 내 선생님께서 놔드립니다.
0: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노년의 선택이 우선 잘 됐으면 현명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레정책이 예.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5: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1: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세신이로 이 제품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허리다리가 시끌고 불면증이 있고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조혈공능이 떨어지고 콩팥이 양이 부족으로 나타나는 귀에서 소리가 나고 그리고 골격통이 생기고 소변이 작고 남성들이 전열선에 문제가 생기고 여성들은 뭐 요실금이 생긴다든지 혹은 단백뇨 혈뇨가 나간다든지 이런 거는 속으로부터 깊은 차원에서 치료해야 되지 임시지혈 임시소염 이것으로는 대처가 되지 않습니다. 또다시 범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근원에서 해결해주는 곰팥을 망고하는 차원에서 오장을 든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남성들이 양기가 생기고 유정이 생기고 이러한 분들한테는 이것도 뭐 웃을 일이 아닙니다. 병입니다. 일도. 그렇기 때문에 본 제품 세신이로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자기 자신감이 생기고 면역계통이 개선을 가져오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본 제품 자체는 원기를 돋아주는 이런 차원에서는 혈압이 올라가거나 혈지가 올라가거나 이런 약이 아닙니다. 이 제품 자체는 견제서 복용하시겠다면 확실한 모든 대사 평형을 유지하고 컴파치 좋아지니까 심장이 좋아지고 컴파치 좋아지니까 오장이 좋아지는 이런 특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는데요.

0: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한 가지 한 가지 분석해보겠다면 너무 종합적으로서 좋아지는 추위를 말리고 호흡계통, 소화계통, 그 외에 뭐 심장, 그 외에 뭐 골격, 종합적으로 좋아지는 제품 자체가 면역계통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서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뭐 우리가 자기절로 뭐 이 약재 저 약재 싸서 뭐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기본 처방 자체 가운데서 전노권하고 그리고 녹혈증은 다른 데서 얻기 어렵습니다. 다른 처방이 있기 어렵습니다. 이 제품이 뭐 때문에 효과가 그렇게 빠를 수 있는가? 전노권하고 녹혈증이 효과성을 빨리 올리쳐주는 역할하고 기타 평형 상태를 유지해주는 이런 32가지 중약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우수한 제품 자체는 우리 일상에서 노랭계에 들어서서 모든 공능이 저하와 더불어 면역력 저하와 더불어서 뭐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는 건 한 가지 질병에 한 가지 약 하려 붙으면 온 하루 동안 약을 드셔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리고 보통 약은 7분여 3분 두라 하게 되어 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독을 밀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3분 두가 없습니다. 이용하시면 완전히 우리 콩팥을 중심으로 해서 오장육부가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좋은 제품이 바로 세신 1호에 속합니다. 그리고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0: 네 안녕하세요.
2: 예, 나는 서바이벌 11달 났었습니다.
0: 아, 그래서요?
2: 예, 그래, 예. 눈이 원래는 이렇게 배나서 수술하라는 거에, 예. 그래, 한 넉 달 내지 반년, 이렇게 쓸까, 눈이 자꾸 환해지고, 예. 아, 자꾸 내다보면, 눈이, 그, 뭐 앞에 그, 뭡니까.
0: 쏘려보시오, 넘겠죠.
2: 예, 삐뚤어대고 10부형이 되는 거예요.
0: 아, 예, 예.
2: 그래, 반년 쓰고 가 검사하니까, 0.6을, 원래 0.3, 0.4, 이렇게 됐습니다.
0: 대단합니다.
2: 예. 눈약은 내 손으로 못 봤지만, 예, 이 눈약은 어찌다 써 그러지, 정말 효과가 대단해졌습니다.
0: 그렇죠.
2: 봐, 예.
0: 예, 예.
2: 그래, 눈을 뿌연 게 낫지. 그 다음 앞에 그, 뭡니까, 이 삐뚤빌질한 게, 무슨 이렇게 집안 안에 꼿꼿한 이렇게 뭐,
0: 꼿꼿한 내 손이
2: 떨어졌습니다.
0: 그게 항반구 병변이나 항반변성 가운데 중요한 증상입니다. 예. 채식이다, 채식.
2: 그게 있었을까? 예. 그 다음 눈이 언뜰언뜰 하지 않고, 예. 그 다음 이 까까라고 눈물, 그건 어렸을 때라서.
0: 예.
2: 약이 좀 좋습니다. 이번 우리 학동에 어떻게, 많이 좀 우대하는 것 같은 게 참고하겠습니다.
0: 이번에 우대할 때 특수합니다. 15가게, 예. 15가게 1,500원은 뺏습니다.
2: 알았습니다.
0: 한 가게 한 240원 좌우밖에 되지 않으니까, 501-7766에 전화하세요.
2: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0: 예, 늘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다지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입니다. 연변다지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은 아침 5시

6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21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4월 초닷새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미녀 광장, 3시에는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에는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가요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주아가 인사를 하려고 하자 할머니는 날씨가 추워졌다며 주아에게 옷을 더 입고 다니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배채를 데리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아가 어디로 가는지 묻자 할머니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그냥 가고 싶어서 그럴 뿐이라고 답했다. 주아는 여기까지 말하고 고개를 숙이며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아버는 긴장하지 말고 계속 이야기해달라고 권했다. 주아는 모든 이야기가 마치 동화와 같다고 말했다. 아버는 두 사람이 정말로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주아는 그날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졌고 배채의 몸에서 빛이 나고 있었다고 보충했다. 배채는 주아에게 자신은 할머니와 함께 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아가 어디로 가는지 경계하며 묻자 배채는 지금 고양이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밤에 고양이 세 마리가 올 것이며 그중 한 마리는 자신을 데리고 갈 것이고 얼룩 고양이 한 마리는 할머니를 먼저 데리고 갈 것이라고 했다. 주아는 그 이야기를 농담으로 생각했다. 배채는 야생 고양이 세 마리가 계속 이리황과 항포강 옆까지 달려가고 고양이가 울면 자신과 할머니는 강에서 수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아는 꿈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웃으며 말했다. 배채는 안 믿으면 보라고 하며 할머니 목 뒤에 이빨 자국이 있다고 했다. 주아는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오직 머리카락에서 나는 생선 비린내만 느껴졌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빨리 머리를 감으라고 전하고 자신은 가겠다고 말했다. 배치는 자신은 더 이상 피아노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아는 등골이 오싹해 났다. 할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얼굴색은 칙칙했다. 할머니는 배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배채의 이름을 불렀다. 주아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냥 떠났다. 주아는 지금 생각해도 그날 밤 있었던 일은 정말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버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속으로 두 마리의 물고기를 생각했다. 그리고 고양이가 물고기로 변한 배채와 할머니를 물고 상해의 어두운 밤에 계속 남쪽으로 가며 여러 개의 길을 지나 황포강변에 도착하는 말도 안 되는 모습을 상상했다. 아버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이 모든 일이 분명 동화 이야기고 신화일 뿐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다. 비록 주아가 전한 이야기가 신화거나 꿈에서 본 것일지라도 현실은 그 이후로 아버가 할머니와 배치를 다시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시간은 흘러 배채가 실종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그해 초여름의 어느 날 기온이 무덥고 야시장 근처에 간장 가게가 하나 있었다. 점원은 소모의 철제 주전자를 받아 맥주를 담으면서 옆에 있는 다른 여성 점원에게 격투기 선생님과 제자들이 정말 많이 찾아온다고 말했다. 무술을 배우고 주먹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다고 말했다. 밤 근무를 했는데도 낮에 정신이 넘쳐 술까지 마신다고 감탄했다.
소모는 고개를 돌리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술이 가득 차자 소모는 대나무 껍질로 만든 보온병을 서양주 항아리 옆에 놓고 깔때기를 입구에 꽂았다. 보온병에도 술을 가득 채우고 소모는 돈을 지불했다. 한 손에는 주전자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보온병 두 개를 들고 힘있게 걸어갔다. 여성 소모는 소모가 힘이 세다고 칭찬했다. 소모는 마음속으로 자부심을 느끼며 허리를 펴고 큰 걸음으로 간장 가게를 나와 선생님의 방으로 향했다. 방 안에는 격투기 선생님, 건국, 영근, 이도, 소용, 그리고 공장의 소룡흥 등이 조리된 음식을 사와서 기름지로 싼 포장을 뜯고 식탁 가운데 놓았다. 부엌에서는 김매가 채소 요리

모두가 자리에 앉은 후 건국이 선생님께서 먼저 드시라고 권했다. 선생님은 음식을 먹으며 자신이 이번에 지휘부에서 양폭으로 3개월 동안 파견받아 몇몇 노동자들에게 기본 동작 훈련을 배워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모는 시간이 나면 뒤로 가겠다고 답했다. 선생님은 그냥 평범한 격투술과 붙잡기 기술일 뿐이고 고리도 멀고 상황도 복잡하니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소모는 만약 긴급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고 물었다. 선생님은 이 기회를 빌려 제자들과의 인연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잠자리가 자신의 꼬리를 먹듯 각자 자신밖에 돌볼 수 없을 뿐이라고 말했다. 각자 본인의 가정만 잘 지키면 되고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마음은 차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람 사는 것은 오직 의 한 글자뿐이고 형제들을 도와야 한다고 가르쳤다. 술자리에서는 사람들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다. 이때 근국과 영근이 자리를 떠나려 일어섰다. 소모가 식탁에서 움직이지 않고 졸고 있자 소룡흥이 그의 모습을 보고 깨우려 애를 썼다. 소모가 억지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자 영근이 일행을 이끌고 자리를 떠나려 했다. 선생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있으며 김매는 조용히 식탁을 정비하고 있었다. 이때 집 밖에서 쿵쿵거리는 강한 타격음이 들려오며 실내의 고요한 분위기를 깨뜨렸다. 선생님은 깜짝 놀라며 밖에서 나는 소리의 정체를 파악하려 귀를 기울였다. 이 소리를 들은 소모는 졸음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어지러움도 완전히 가셔버렸다. 모두 밖으로 나가 상황을 살펴보니 운동복 차림에 구두를 신은 젊은 남녀 무리가 모여 있었다. 이들 중 일부는 커피색 가죽통에 담긴 사각 렌즈 카메라를 메고 풍경을 담으려 하고 집 앞 빈터에서는 두 명의 젊은이가 돌로 만든 운동기구를 들고 있었다. 한 사람은 근육이 발달한 큰 체격을 지녔지만 운동기구를 다루는 점씨는 초보 수준에 불과했다. 선생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를 내지 말고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라고 경계했다. 군중 속에서 수염을 기른 비교적 젊은 청년이 나와 선생님에게 공손하게 예를 갖추었다. 그는 선생님이 실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소속을 밝히며 선생님과 진정한 실력을 겨루어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선생님은 자신의 구역에 와서 물건을 마구 던지는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따졌다. 수염난 청년은 사과하며 보상을 약속하고 주변의 동료에게 신호를 보내 기동정으로 향했다. 그는 선생님을 기동정으로 초대하려 하지만 선생님은 방금 술을 마셨으므로 힘을 쓸 수 없다고 거절하고 건국에게 나서서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했다. 건국은 손바닥에 침을 뱉은 뒤 가볍게 력기를 들어 어깨뼈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몸을 한 바퀴 돌리며 석담을 목 주위에서 점차 빠르게 회전시켰다. 이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은 환호성을 터뜨리며 그 실력에 감탄했다. 근국은 몸을 낮추고 구부정하게 숙이며 력기를 어깨뼈에서 허리 옆으로 부드럽게 미끄러뜨리고 다시 목에서 회전시킨 뒤 어깨로 한 번 돌려 두 손으로 가볍게 받아 땅에 내려놓았다. 수염난 청년은 이 모습을 보고 선생님에게 앞으로 좋게 지내자고 제안했다.
선생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70년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다시 90년대의 시간선으로 돌아가자. 아보와 리리 왕아씨 일행이 서청재의 화려한 연회에 참석했고 왕아씨가 술을 과도하게 마셔 서청재를 따라 우측으로 가 휴식을 취했던 상황이었다. 그 뒤 이야기는 단청재가 점심연회를 마치고 세 명의 청재를 모시고 이동해 사업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이어졌다. 강청재의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강 부인은 세 명의 여성들을 데리고 승합차를 타고 쇼핑을 떠났다. 그것은 90년대 상해의 외자 고급 백화점으로 이들은 각자 수많은 물건을 구매했고 큰 가방과 작은 가방을 가득 메웠다. 모든 물건의 비용은 강 부인이 전부 지불했다. 쇼핑을 마친 뒤 이들은 힐튼 호텔로 이동해 오후차를 마셨다. 고 부인은 강 부인이 하루 종일 동행해 주어 수고했다고 말하면서 저녁 일정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전했다. 강 부인은 겸손하게 인사한 뒤 비밀스러운 봉투를 꺼내놓고 작은 성의이니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전했다. 강 부인이 떠난 뒤 고 부인은 즉시 왕 아씨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았다. 30분 뒤 왕 아씨는 우아한 모습으로 호텔에 도착해 자리에 앉아 인사를 드렸다. 고 부인은 왕 아씨를 보고 오랜만에 뵙는데 더욱 예뻐졌다고 칭찬했다. 고 부인은 왕 아씨에게 림 부인을 소개하고 왕 아씨는 림 부인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림 부인은 학식이 깊은 인물이었다. 그녀는 책에서 고전 문구를 인용하며 물의 다양한 모습을 설명했다. 이 말을 들은 고 부인은 전혀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림 부인은 이 이야기가 유연함에 대한 의미라고 설명하며 물은 소리 없이 돌을 뚫는 거대한 힘을 지녔고 이것이 바로 여자의 본성이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남녀가 모두 단단한 돌이라면 서로 부딪혀 불꽃이 튀겠지만 물처럼 유연하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고 말했다. 육 부인은 웃으며 동의하고 왕아 씨는 조용히 이야기를 들었다. 고 부인은 한참 생각한 뒤 림 부인의 이야기가 맞다고 인정하며 배웠다고 말했다. 이때 왕아 씨는 림 부인이 아보를 알고 있는지 조용히 물었고 림 부인은 홍교에서 5년간 생활한 뒤 북방에서 남편과 함께 일하며 아보를 알게 되었다고 답했다. 왕아 씨는 세상이 정말 좁다고 감탄했다. 고 부인은 식탁 위에 봉투를 두드리며 저녁에 함께 모여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림 부인은 기쁘게 응하고 즉시 아보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보는 직접 지진원으로 찾아와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다. 림 부인이 전화를 끊자 고 부인은 그녀의 말투가 매력적이라고 농담을 던졌다. 이때 왕아 씨는 잊은 것이 있다며 자리를 잠시 떠나겠다고 일어섰다. 고 부인은 왜 자꾸 일이 생기냐고 묻고 만류하지만 왕아 씨는 잠시 다녀오겠다고 반복했다.

부인은 왕아씨가 아부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고 가지 말라고 만류했다. 왕아씨는 아버가 예전의 고객이자 오랜 친구이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답하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자리에 앉았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자 아버는 약속대로 지진원에 도착했다. 로비에 도착한 아버는 점장으로부터 리리가 잠시 나갔다는 말을 듣고 종업원의 안내를 받아 개인실로 들어갔다. 아버는 소총재도 림 부인을 아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소총재는 왕아 씨로부터 전화를 받고 외지의 부인 세 분이 상해에 왔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으며 예약자 중에서 성 씨가 서인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설명했다. 아버는 자리에 앉고 소총재는 아버가 자신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웃으며 말했다. 아버는 바빴을 뿐이며 차례로 초대할 계획이었고 지난번 상숙에서의 대접에 감사하며 꼭 보답하고 싶다고 답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2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연.

맑은 물, 푸른 숲, 정실한 공기, 파란 하늘, 하얀 구름, 찬란한 별무리. 이는 우리가 바라는 삶의 터전입니다. 녹화 미화 연길 행동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가꾸어 갑시다.

친구의 따뜻한 정을 느꼈다면 이번에는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리춘희 작사, 백희남 작곡의 리용군 가수가 부른 김치 타령. 매콤새콤한 김치처럼 얼큰하고 정감 넘치는 노래입니다. 어머니의 손맛, 할머니의 정성, 한 포기 김치에 담긴 우리네 인생 이야기를 신명나는 타령으로 풀어냈습니다.

0: 그래도 우리네 김치로구나. 우리네 김치라네.
1: 김치 타령의 얼큰한 재미를 뒤로하고 이번에는 우리 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는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강철웅 작사, 병강 작곡의 병강 가수가 부른 여보 여보 고마워 여는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곁을 지켜주는 배우자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노래하는데요. 매일 보기에 소중함을 잊기 쉽지만 가끔은 이렇게 고맙다는 말 전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시나요? 따뜻한 멜로디에 실어 사랑하는 이에게 전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면 이제는 멀리 있어도 가슴속에 살아있는 그리운 고향으로 떠나볼까요? 리흥국 작사 류현근 작곡의 김홍련 가수가 부른 고향이 그립습니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고향의 산, 고향의 들, 고향의 물, 그리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 말만 들어도 가슴 뭉클해지는 그리움을 이 노래 고스란히 담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물임이었습니다.

매출가 시간입니다. 황혼의 언덕에서 어제를 돌아보니 참으로 그 많은 날들 사이에 행복이 스며들어 있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토록 아름답고 다채로움을 느끼게 되겠죠. 지나온 행복을 발돋움으로 삼아 오늘도 내일도 행복의 노래를 엮어가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에는 김광룡 작사, 황영하 작곡의 독백을 보내드립니다. 마영주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구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종이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복.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이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길태중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프로 시간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0: 2921-9333번입니다. 네,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이번 주 금요일하고 토요일,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 됩니다. 예. 예, 길태중이문진부에서는 예,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예, 연변의 환자들을 예, 잘 진료하기 위해서 예, 장춘의 명의로 불리고 있는 서장승 주임이사를 예, 특별 요청해서 예, 많은 환자들을 진찰하게 됩니다.
0: 네.
1: 예, 서장승 주임이사를 놓고 본다 할 때 예, 중의세가 출신인데 세가라 하게 되면 예, 선조분들이 다 중의 사업을 하던 이런 집안이란 말입니다. 예. 예, 현재는 장춘시 관성구병원에서 사업을 하는데 중의과 주임이 직을 맡고 있어요. 아, 그리고 예, 최근에 영광스럽게 하늘로의 쌍챙크라는데 쌍챙크 주임이사로 팽이받았습니다. 이걸 잠시에 여러분들에게 예, 상식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아주 생소한 이 개념입니다. 예, 쌍챙크 주임이사의 예, 이 직함을 놓고 본다 할 때 정과의학 영역에서의 불려지는 고급 말이죠. 기술 직무입니다. 예. 주청이라 하는데 정과 질병을 처리하거나 예, 치료하거나 예, 또한 복잡한 병렬을 말이죠. 예, 치료하거나 말이죠. 예, 처리라는 이런 능력을 말이죠. 갖추어야 이 직함을 딸 수 있습니다. 쌍챙크의 주임이사에
0: 네.
1: 그러니까 이 국가에서 이분을 말이죠. 쌍챙크 주임이사로 핑딩했을 때는 이러한 말이죠. 기술적으로는 갖췄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과 이야기라 할 경우에는 조약에 보게 되면 서취라 하는데 사회구역이나 가정에 이걸 말이죠. 대상을 해서 임상의학이나 예방의학에 예, 강후이시라는데 건강회복의학의 이런 걸 말이죠. 예, 기술적으로 종합해가지고 예, 인문사회학과하고 상관된 내용으로 말이죠. 많은 환자들 복무라는 이러한 말이죠. 예, 과학입니다.
0: 네.
1: 이분이 일찍이 장춘시 우사이사상을 수여받은 분입니다. 그 뒤로 또 여러 차례 장춘시나 예, 관성구에서 각종 영예상을 탔습니다.
0: 네.
1: 임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준수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확진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이런 원칙을 말이죠. 예, 준수해오면서 또한 중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 관념하고 변증 논치하는 방법으로 말이죠. 예, 개체와 진료 모식을 채용해 옵니다. 이름으로서 예,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질병에 대한 확진률을 예, 높였고 예, 호전율이라든가 치유율을 예, 이걸 높여가지고 많은 환자들이 예, 박수 갈채를 받아왔습니다. 임상 치료 범위를 놓고 보게 되면 상당히 넓습니다. 예. 쌍크, 쟁크 이석이기 때문에 치료 범위가 넓습니다. 중의학적 각도에서 보게 되면 상견 질병이라든가 다발성 질병, 인한 잡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중의내과에서 늘상 볼 수 있는 현은증이라든가 두통증, 완고성 실면증에 소갈, 당뇨병이라고 예라도 좋습니다. 흉비, 심통, 기침, 거소, 쇼찬, 천식, 이러한 말이죠. 중이내과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또한 부인과 질병 치료에서도 조예를 보이는데 부인과 질병에서 늘상 볼 수 있는 질병이 외진부퇴라 하는데, 월경불조라든가 통경이라든가 복루라든가 이런 부인과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아, 그리고 또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보게 되면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이라든가 관심병이라든가 뇌졸중으로 인한 중풍이라든가 중풍 후유증에 후유증을 놓고 보게 되면 반신불수라든가 언어장애라든가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석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담낭결석이라든가 소뇨관결석, 신결성, 방광결석, 그리고 골관절계통의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에 요추관판 돌출증, 퇴행성 관절염, 좌골신경통, 그리고 또 모종 피부병 치료에도 조예를 보입니다. 습진이라든가 여드름이라든가 소보짐이라든가 이런 말죠 피부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내일부터 길태중이 문진부에 오셔서 많은 환자를 진찰하게 되는데, 이런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기 때문에 이분이 오셨을 때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0: 네.
1: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심혈관계통 질병에 대해서 우리 알아봅시다.
0: 네.
1: 우리 심혈관계통 질병을 보게 되면 늘상 볼 수 있는 것이 고혈압이라든가 관심병, 고지혈증, 심교통, 심근경색, 심력쇠갈, 이러한 말죠. 병증들을 열어 둘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심혈관계통 질병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관심병에 대해서 우리 려해를 해봅시다.
0: 네.
1: 은근 그 심혈관계통의 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대략의 10% 이상으로 차지합니다. 관건 문제는 이 관심병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사망되는 비율이가 아주 높습니다. 옛날에는 종류성 병변으로 사망되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제 근대 뇌암이라든가 간암이라든가 폐암이라든가 콩팥이 암, 선아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최근에 통계를 안 돼 이야기되면 이 심혈관계통 질병으로 사망되는 비율이가 제1위를 차지합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도로 되는 중시를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인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2: 예, 네, 지금 저 뭡니까 전열선염으로 지금 그 약 쓰고 있는데, 그 박윤도 교수님 오늘 예약할 수 있습니까?
1: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예약이 됐습니다.
2: 예, 그랬습니다. 그분이 약을 쓰니까 많이 좋아져서.
1: 예, 예.
2: 지금 다시 또 연결하자고 그런다.
1: 예,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2: 오전에 가면 됩니까?
1: 예, 예. 예.
2: 그, 박윤도 교수님이 옳지?
1: 예, 맞습니다. 예.
2: 예, 예. 그러면 오늘 가겠습니다.
1: 예, 예, 예. 예.
0: 네,
1: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저 기침하고 목이 아팠는데.
1: 예.
3: 두 권 이상 처방약 먹고 허전돼서 다시 예약하자고요.
1: 예, 예.
3: 언제
1: 예.
3: 가면 되십니까?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3: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어디에 예. 가면 되나요?
1: 예, 오전 오후 다 됩니다. 예.
3: 예.
1: 예. 예. 예. 안녕히 계세요. 예.
0: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 많으십니다.
1: 예, 예, 예.
4: 저희 아저씨가 원장이 약을 다 쓰고 변비가 해결
1: 예.

0: 조금 더 써야 될지.
1: 예, 공고히 하자면 더 쓰는 것이 한 번 한 개료 정도 더 쓰는 것이 좋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예, 예, 예.
0: 예약은?
1: 예, 예약이 다 됐습니다.
0: 예.
1: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괜찮습니까?
1: 예, 맞습니다. 예.
3: 예. 내일에 심자일에 커졌단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1: 예, 그거네. 일단에 전문가를 보이겠습니까?
3: 예, 아, 잘하는 의사를 배워야 되죠.
1: 그러면 예, 연결해 계십니까?
3: 아닙니다. 도문 양수라면 됩니다.
1: 아, 그러면 내일에 우리 장촌에서 예, 명의가 옵니다.
3: 예.
1: 예, 서주임이라고 예.
3: 예.
1: 예, 내일에 오십시오.
3: 예, 그, 될 수 있습니까?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서주임, 예, 쉬주름, 예.
3: 예.
1: 예. 서주임을 예. 찾는다면 됩니다.
3: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4: 여보세요.
1: 예, 말씀 주세요. 듣고 있습니다.
4: 예, 제 차례 맞군요.
1: 예.
4: 그 뭡니까? 저희 전입수이 좀 나빠서 전에 수업에 너무 많이 나가서 이 박윤덕 선생님한테 교인데 효과가 좀 봐서 저녁에 한 두 번밖에 안 봅니다.
1: 예, 효과 좋습니다. 예.
4: 예, 중량 썼는데요.
1: 예.
4: 그래 좀 예약도 하기도 하자고요.
1: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4: 오전에 말입니까?
1: 예,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예.
4: 예, 박윤덕 선생님.
1: 예, 맞죠. 예.
4: 예, 알겠습니다. 예.
1: 예, 건강하십시오.
4: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5: 예.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5: 어, 허리다리 지금 먹고 저리 경락성기는 효과 많이 보고 있습니다.
1: 예, 어느 분은 보였습니까?
5: 어, 강철수 예, 선생님 그 예, 병제 효과 예, 많이 보고 있습니다.
1: 예.
5: 예, 그래, 오늘이 가다가 또 연락하자,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연계됐습니다.
5: 예.
1: 건강하십시오.
5: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여보세요?
2: 네.
1: 안녕하십니까?
6: 예, 안녕하세요.
1: 예.
6: 예, 저기, 저, 훈천에 있는데요.
1: 예.
6: 예, 이 허리하고 이 관절이 어떻게 수신하는지 좀 선생님 저기 강철수 선생님 좀 예약하려고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세요.
6: 예, 오늘도 가면 되죠?
1: 예, 됩니다. 오전 오후 시간단에 오시면 됩니다. 예.
6: 예, 이름 예약된 거죠?
1: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6: 예, 예, 수고하세요.
1: 예, 네.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네, 계속해서 문의하실 분들은 291-9333번, 291-9333번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7: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7: 네, 박성호 선생님 예약하자 그래요. 한 번은 약을 먹었는데 좀 효과 있는 것 같아서 오늘 가자 그래요.
1: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7: 혈압도 운동 안 되고 자꾸 소화도 그런 것 같아서 그랬어요.
1: 예, 그냥 오세요. 연결됐습니다.
7: 네. 네. 둘이 갑니다.
1: 예,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와이.
1: 안녕하십니까.
8: 예.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예, 예.
8: 예, 난 김태중이 병원에 다 큰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1: 예.
8: 처음에 거기 가기 전에는 영 광고를 하거나 예, 반신반의 했는데
1: 예, 예,
8: 내가 예. 예, 내가 댕겨봤거나 예, 정말 우리 노년들이 700만원 사람들이 댕길만한 곳이대라.
1: 예, 예, 그랬어요. 예.
8: 예, 그런데 내 이 이전에 영 콜깔에 여 앉아서 예민해 걸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통신 나서 24시간 이렇게 앓다가 거기 행여나 해서 거기 찾아간 게 예, 아야 살부터 통증이나 먹고 예, 지금 예, 자립해서 예, 기도 밥도 하고 채소 살라도 되고 정말 은인입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1: 예, 당당하게 예, 했습니다. 예.
8: 예, 그리고 또 예, 내 지금 심혈관 질병으로 예, 어, 혈압도 높지, 혈압 조절이 아이리지, 심장이 나쁘지, 이래서 예, 이번에 오는 그 당선

0: 그래서 어느 서점이 치료를 받다고 서리 예약하자 그랬다.
1: 그럼 내일로 예약합시다. 예?
0: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는 인수감에 정말 예, 광고를 하자간 반시반에 했는데 정말 연변에서 노숙미들을 모셔다가 예, 이렇게 할까나 정말 신심이 있을 때다. 다른 데서는 네 중학가나 돈은 저래 한세 1만 얼마를 내라 몇천 원 내라 이런지 여기는 아이 그랬대다. 예, 예.
1: 그래,
0: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한 예, 일이었습니다. 예.
0: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1: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그 박창호 주임 선생님 보이자 그랬는데.
1: 예, 어떤 정황입니까?
3: 예, 음식만 먹으면 위가 너무 아파서.
1: 예. 그냥 오세요. 예, 예, 됐습니다. 예.
3: 예.
2: 예.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예선한가?
1: 예, 네. 맞습니다.
4: 예. 네, 선생님께 한 가지 물어보자고요.
1: 예, 말씀하세요.
4: 예. 요즘은 조금 시간이 된 지, 그, 허리 아파서 그 외모니가 이만하지. 노건수라고 됐어요.
1: 예, 노건수. 내시 어떻게 됐습니까?
4: 많습니다. 80세.
1: 예, 예, 예.
4: 나
2: 오간
4: 나건
1: 3개월 됐어. 네,
2: 그래요. 네.
1: 말씀하세요.
4: 예. 아이, 그게 이미
1: 어떻습니까? 아하, 이거 의학적으로 해석하자면 한 시간 해도 다 못합니다. 노건수 진단 받았으면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2: 네.
4: 아이, 나건 나건.
2: 네, 어느 선생님 보이시겠습니까? 아, 네. 아, 신호가 안 좋은데요. 네, 신호 잘 잡아주시고 다시 문의 전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다음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5: 네, 저기 박영덕 주임 의사 선생님이 저희 환자입니다.
1: 네,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5: 제가 잠을 못 자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 박주임 박영덕 선생님이 저희 약을 쓴 후부터 좀 지금 효과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잠도 잘 자고 그래서 오늘 또 가려고 그랬다.
1: 네, 어전에 오셔요.
5: 네, 알겠습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전화 볼게요.
1: 예, 안녕하십니까.
6: 아, 좀 물어보시오.
2: 네.
6: 여기, 내 지금, 저, 옆에가 창화시킬 했는데,
1: 네.
6: 콩밭이하고, 그, 소리 난거 생겼다던데,
1: 네.
6: 이거 전화를 어디서 잡아야 됩니까?
1: 일단은, 그, 연기를 계십니까?
6: 아, 이제 하루 동서이신데.
1: 그러게 되면 내일에 전문가가 오시니까, 예. 예, 결절성 질병, 난동성 질병 이분이 잘 치료합니다.
6: 아, 근데 내가 지금, 예, 거기다 먹약이 있어서 내가 거기 약을 좀 써보자겠는데, 내일 못 가게 되겠습니까?
1: 아, 그러면 방법이 없죠. 그, 지금, 네, 이분은 네. 왔다가 은사 가니까요.
6: 예,
1: 네,
6: 그래, 거기 어느새 제가 좀.
1: 그러다면, 예, 봅시다. 수건장 네. 찾으세요.
6: 수건장?
1: 예, 예.
6: 아, 예, 알았습니다.
1: 예, 예, 예.
6: 예, 수고하셔.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박창호 주임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아, 내가 박창호 아닙니다. 박창호 주임은 문진에 있습니다.
7: 예. 네, 그냥 아픈 거 말을 하겠어요.
1: 예, 예, 예.
7: 예, 나는 예, 위 쓰리고 예, 짱하면 예, 위가 아픈다. 그래. 토약을 쓰고 예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1: 예.
7: 예. 내가 예 내 같은 분들도 예 이처럼 아프면 예, 이 토약을 예,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1: 어느 분은 보입니까?
7: 예, 예, 예 약을 그래 해주십시오.
1: 아니 어느 분은 보입니까?
7: 박창호.
1: 예. 박창호. 됐습니다.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7: 예. 안녕하세요. 예.
2: 네.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8: 예.
2: 네, 안녕하십니까?
1: 말씀 주세요.
8: 예,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1: 예, 예.
8: 저는 박성호 주임이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정화에서 치료받습니까?
8: 지금, 예, 저는, 예, 좀 이 소화도에 문제 있는지, 그냥, 예, 위가, 예, 냉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안대도 아프고 슬자가 좀 자주 나갑니다.
1: 그렇죠.
8: 이 여름에 냉면이랑 먹기 얼마나 좋습니까?
1: 예, 예,
8: 근데 일단 먹으면 화장실 달아간단 말입니다.
1: 예예예. 예, 예.
8: 그러니까 좀 곤란이 많죠. 예. 그래
1: 예.
8: 소화도 이런 소화내과람이 다니면 치료를 받았는데
1: 예.
8: 좀 약 먹을 때는 괜찮은데 자꾸 재발한단 말입니다.
1: 예예. 예.
8: 근데 누구이 알려주는 게 박창호 선생님이 이거 이런 거 잘한다 해가지고
1: 예, 예.
8: 그 대병원에 가서 그 박상원 선생님 찾아서 점량 예, 두 번 갖다 먹었지만 굉장히 예. 좀 설사도 쓰라고 배도 좀 쓰라고다 말입니다.
1: 예, 예.
8: 그래서 내 지금 이 공고하려고 한번 좀 해가지고 오늘 예약 부탁드립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8: 예,
1: 연락이 다 됐습니다.
8: 예예예. 예,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9: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9: 변호의 군비, 대통령 박윤덕 주임 이사의 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어떤 정화에서 치료받습니까?
9: 잘못 잘 자지 못했어요.
1: 예.
9: 그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 그 수면제도 먹고 이랬는데, 원래 한 고생하고, 그래, 왜 받고, 그냥 거기서 물질을 하면 이래 그런지, 손발이 너무 시리고 해서, 이렇게 영변에 왔는데, 모두 친구들이 소개해가지고 그 박윤덕 주민사 한번 보이라 해서
1: 예.
9: 그래서 이제 내 갔습니다. 이 진짜 손발이 지내 사고에 다리 지내 오히려 다리부터 아래 계속 지내가지고 예. 이런 것도 투입하고 고생했습니다. 이게 그 박윤덕 주민사 내가 보이니까 영침내고 잘해줬더라.
1: 그렇죠.
9: 그래서 예. 예. 그래 그 선생하고 이렇게 썼는데 한두 번 쓰니까 예. 조금 나신 게 아닐까 하고
1: 예.
9: 그런 것도 그 선생 하도 너무 진맥도 잘하고 영 이런 믿음이라고 해서 예. 약도 써보라 해서 그 선생 하고 계속 썼습니다. 세 번째를 쓰니까 예. 지금 모든 손발이 쓰는 게 많이 나사졌습니다.
1: 예예예. 예,
9: 그래서 오늘 또 가서 약도 드리려고 그랬다. 예약하기죠.
1: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예.
9: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0: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10: 네, 저희 어머니가 저번에 그 박성호 선생님 보였는데 좀 이렇게 허전이 많은 것 같아서 예약하려고 그래요.
1: 예,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10: 수면 장애가 있고요. 좀 혈압도 엄청 안 되고 했는데 약을 쓰고 나서 많이 좋아졌거든요.
1: 예예 예, 축하드립니다.
10: 예.
1: 예.
2: 네.
10: 몇 시에 가면 돼요?
1: 예. 시간 단에 오시면 됩니다. 예예.
10: 예. 네 알겠습니다.
1: 예예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1: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11: 예 길태승이지요.
1: 예예예. 예, 예.
11: 예 저는 이 밑에 전에 강철수 주임 이사한테서 관절 치료를 받았습니다.
1: 예.
11: 예. 근데 그때 이렇게 침도 맞고 천약도 먹으면서 치료를 한 보름 정도 했는데 그 치료가 용달 돼서 지금도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1: 좋은 일입니다. 예.
11: 예. 엄청 감사하죠.
1: 예, 예. 그렇죠.
11: 예. 그래서 오늘도 또 저기나 진료를 주문하려고 그래요.
1: 예. 그냥 오십시오. 예. 다 연결됐습니다. 예예 연결됐습니다. 예.
11: 그러면 오늘 가겠습니다.
1: 예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2: 네
1: 안녕하십니까.
12: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박창호 그 선생님께서 가래 많고 손이 차고 이런 게 약을 먹은 게 지금 많이 났을까요? 한번 예약 더 해주시오.
1: 예, 그냥 오십시오. 예,
12: 예, 예. 예
1: 건강하십시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러니까 예, 우리 지금은 관심병을 말이죠. 예, 토론하다가 말이죠. 예, 예 중단됐는데 치료도 치료겠지만 예. 예, 예방하는 것이 나는 예, 항상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면 예, 환자분들이 그러면 어떤 정황이 이래면 이 관심병이 왔지 않는가 이게 말이죠. 궁금할 테죠. 징조행사이랍니다. 예. 맨 안에 말죠. 늘상, 예, 가슴이 답답하고, 예. 어떨 땐 또, 예, 쏙쏙 찌르는 것처럼 아파나고, 예. 가슴이 두근닥거리고, 예. 숨이 차고. 또 어떤 분들은, 예, 요거는 진단하게 해서 조금 의사 선생님들이 조금, 예, 애를 느끼는 요런, 증상입니다. 예. 어깨라든가, 예. 등이라든가, 예. 아파날 때 있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기시르니, 그, 먼저, 치과의 질병이 아닙니다. 예. 요것이, 예, 이사분들이 좀 곤란한, 예, 편입니다. 예. 이빨이 아파도, 예, 이 관심병의 모든 문제를 말이죠.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마취도, 예, 소화교통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미스거운 기운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조약에는 말이죠. 이 관심병이 인기된 다음에는 흉코를 하는데, 가슴 파기 말이죠. 예. 심교통이 옵니다. 예, 칼로 애이는 것처럼. 조약에는 심장에 말이죠. 예, 공혈부조, 산소결핍으로 인해서 말이죠. 예, 생기는 증상인데, 어떤 분들은 가슴이 아파나면서 요 발작할 때만이죠. 하늘로 멍멍한다 합니다. 식은땀이 쫙 납니다. 그리고, 예,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했지만, 현운증 현상이 있습니다. 심합니다. 예. 텐션 띠좌에, 예? 하늘땅이 말이죠. 핑핑 돌아갑니다.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요거 진단하기 위해서 좀 곤란한데, 예, 판웨이 현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메스껍고 토하고, 또한 어떤 분들은, 예, 목이 아파날 때도 있습니다. 사실 말이죠. 경추병인가 검사를 해보기는 그것이 아닌데, 예? 그리고 쌍블라이철에 숨이 차서, 예, 이런 말이죠.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교대를 해드리지만은, 이러한 증세가 생겼을 때 아직 진단은 못 받았지만 꼭 말이죠. 예, 이 심장내과의 전문가분들 찾아서, 먼저 확진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받기를 기원합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13: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주당위 상무위원회는 확대회를 소집해 주황 생태환경보호독철통보와 성당위석의 황강의 회시정신을 전달하고 우리주의 시정실시사업을 연구 포착했습니다.
3: 2026년 연변 축구의 고향 문화시즌 가동 및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출정식이 용정 해란강 축구문화산업단지에서 있었습니다.
2: 1년 내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전환 승격의 모를 받고 연변 우선 전자상거래 생방송 프로젝트를 혁신적으로 구축해 전통 매체 플러스 신매체 전자상거래 융합발전 새 경로를 성공적으로 탐색해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회는 20일 확대회를 소집해 주황 생태환경보호독철통보와 성당위석이 황강의 회시정신을 전달하고 우리주 시정실시사업을 연구 포착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

회의를 주재하고 연설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생태문명 사상을 깊이 관찰하고 록수청산이 곧 금산 은산이라는 이념을 확고히 수립 실천하며 주황 생태환경보호 독찰에서 통보한 문제에 대조해 책임을 다지고 엄격히 시정하면서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생태문명 건설과 생태환경 보호를 강구하는 중대한 제도적 배치입니다. 우리 주는 장백산 중부 지역과 동부범 표범 국가공원 핵심 구역에 위치해서 지역 생태 안전과 국가 생태 안전, 나아가 동부가 생태 안전을 수호하는 중요한 사명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황 생태환경보호 독자리에서 통보한 전형적 사례는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단점과 약점을 지적하는 바 우리 주 일부 지방과 부문의 생태환경보호 사업에 여전히 비교적 큰 차이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주황 생태환경보호 독자리 시정 사업을 잘 들어주는 정치 책임감과 사업 긴박감을 절실히 증강하면서 정치적 입장에서 보고 처리하며 시정하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주황 생태환경보호독찰 시정을 두 가지 확립을 확고히 수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견결히 실천하는 실제 행동으로 삼고 습금형 생태무명 사상을 관철 실시하는 중대 조치로 삼으며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여러 민족 대중의 동경을 만족시키는 유력한 수단으로 삼아 환경보호독찰 시정의 후반부 문장을 착실하게 잘 작성함으로써 실질 사업 성과로 연변의 록수 청산을 잘 수호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문제의 시정 책임을 엄격히 실시하고 층층이 책임 사슬을 단단히 조이며 가장 견결한 태도와 가장 유력한 조치로 시정 실시와 문책 추궁을 잘해야 합니다. 주황 생태환경보호 독찰에서 통보한 전형적 사례에 대해 한 개 사건 한 개 전담반, 한 개 문제 한 개 방안을 견제하면서 관건 부분을 들어주고 원인을 분석 연구해야 합니다. 기술 규범 표준을 엄격히 실시하고 시정 책임, 조치, 시한을 명확히해 조속히 시정 성과를 형성함으로써 기준에 도달하는 대로 검수하고 종결해야 합니다. 문제 책임을 신속히 철저히 규명하고 규율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숙하고 정확하게 책임을 물으며 규율과 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하고 절대 묵인하거나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첩된 신소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 접수하고 전부 받아들여야 하며 조건이나 리유를 불문하고 일일이 분석 판단해야 합니다. 책임연기 기재를 건립하고 처리 시한을 단축해야 합니다.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그치 추진해 조속히 효과를 보고 단기 내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기일을 역배치해 기한 내에 종결시켜 모든 일에 대답이 있고 매 사건마다 락착이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주황 생태환경보호독찰 반영 문제는 단점과 약점을 검시하는 거울일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책임을 가지고 사업 허점을 보완하며 치리 효능을 제고하는 계기입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하나를 들면 셋을 알고 표본 동치를 견제하며 문제 근원을 깊이 파헤치고 제도 나사를 꽉 조여야 합니다. 당면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개별적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공통된 문제도 해결해 류산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리머미 초원 부문 삼림공업 집단에서는 야생동물 보호, 벌채지 갱신 조림, 자연보호지 법률 규정 위반 문제 정돈 등 전문 행동을 깊이 실시하고 함부로 수렵하고 규정을 어기고 개간하며 불법 점용하고 관리보호가 따라가지 못하는 등 문제를 집중 정돈해 림업초원 생태보호 붉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수리 부문에서는 전주 하천호수 범인의 규정 위반 모래 채취, 네 가지 혼란 현상 반등, 수자원 관리 통제가 엄격하지 못한 등 문제 정돈을 통괄적으로 잘하고 하 호장제 직체 리행 심사, 모래 자갈 자원 감독 관리, 수생태 보호 회복 등 제도의 강성 집행을 강화해 하천호수 관리 질서를 1층 규범화해야 합니다. 자연자원 부문에서는 광산자원 불법 채굴 단속 및 광산자원 회복 전문 행동을 집중 전개하고 무허가 채굴, 구역 초과 채굴 등 위법 행위를 엄격히 조사 처리해 광산자원 개발이 규범적이고 질서 있게 진행되며 효율적으로 리용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농업농촌 부문에서는 농촌 생태환경 질의 박약, 농업면 원천 오염 관리 통제 미흡, 가금 가축 사양 오염 방지 미흡 등 잠재적 문제에 초점을 맞춰 농업 오염 방지와 농촌 주거 환경 정돈을 깊이 전개해 농촌 생태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동해야 합니다.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부문에서는 건축 쓰레기 발생, 운송, 수납 처리 전사슬 감독 관리를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법과 규정 위반 투기,
운송, 처리 행위를 엄하게 타격해

0: 도시농촌 주거환경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 주정부 부주장, 주직소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5월 20일 우리준은 조항 제2 생태환경부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1진 곤종신소 신고 사건 도합 6건, 중점 사건 2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2건, 편지 4건입니다. 그중 혼촌시 1건, 중점 사건 1건, 도나시 1건, 도문시 1건, 왕청현 3건, 중점 사건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6건입니다. 그중 토양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6.7%, 대기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6.7%, 생태 관련 사건이 4건으로 66.7%를 차지합니다.
0: 2026년 염변 축구의 고향 문화시즌 가동 및 동북축구연맹전 염변 대표팀 출정식이 20일 오후 룡정 해령강 축구문화산업단지에서 있었습니다. 축구의 향연, 다채로운 염변과 함께를 주제로 한 이번 활동은 주체육국과 룡정시 인민정부에서 주최하고 염변축구협회, 룡정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체육국에서 주관했으며 전주의 축구령량을 응집해 축구 문화관광융합의 세상을 함께 열었습니다. 부조장 윤조휘가 가동식에 출석했습니다. 가동식 현장에서 특색 민족 가무와 축구 활력이 어우러져 연변 가무의 고향과 축구의 고향 두 가지 매력을 전시했습니다. 활동에서는 2026년 연변주 축구 경기 일정을 대독하고 2026년 연변 축구문화 추천 소개관 명단을 공포하고 이름패를 발급했습니다. 또 축구 따라 연변 관광 지안서를 대독하고 경기 특별 소비 혜택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선수 대표, 축구팬 대표들이 각기 공정 경기를 치르고 문명하게 경기를 관람할 때 대해 태도 표명 발언을 했습니다. 주체육국 관련 책임자가 동북축구연맹전 참가 연변 대표팀의 집결 깃발을 수여했습니다. 윤조휘가 2026년 연변 축구의 고향 문화시즌 가동,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출정을 선포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선수 두지박입니다. 연민주를 대표해 제1회 동북축구연맹전에 참가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이번 제1회 동북축구연맹전을 위해 목적성 있게 훈련을 했습니다. 경기에서 우리의 평소 훈련 내용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연변의 용감한 품격을 보여주렵니다. 단연내 연변축구팬들은 시종 축구팀과 함께 해왔는데 그들은 연변축구 발전에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출정식에서 축구팬들의 뜨거운 열정은 고향 축구팀에 큰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연변 축구팬 련의회 회장 고원철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이 곧 시작됩니다. 우리는 100명의 축구팬들을 모아 후코트에 갑니다. 이번 경기에서 이겨 좋은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은 4개성의 문화교류, 경제교류, 체육교류를 강화하게 됩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을 통해 우리의 청소년 축구훈련 수준을 제고하고 사회체육, 사회축구를 발전시켜 모두가 축구를 좋아하게 함으로써 축구의 저력을 더욱 두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출정한 연변팀은 연변농정축구구락부 예비팀을 주축으로 현지 우수축구 인재들을 받아들였으며 체계적인 훈련을 거쳤습니다. 5월 23일 연변대표팀은 원정에서 후코트팀과 첫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1: 1년 내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전환 승격의 모를 받고 연변우선 전자상거래 생방송 프로젝트를 혁신적으로 구축해 전통매체 플러스 신매체 전자상거래 융합발전 새 경로를 성공적으로 탐색해냈습니다. 프로젝트는 실시된 이래 시장화 운영, 현지화 자원 발굴, 브랜드화 전파를 빌어 사회 효익, 경제 효익, 인재 양성, 농업 조력의 여러 가지 돌파를 실현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은 전통 매체 혁신 전환에서 성과를 냈을 뿐만 아니라 주류 매체 용량으로 연변 특색 산업 인기 상승, 지역 문화 전파, 향촌 진흥에 조력해 매체 융합과 지방 발전 봉사 쌍방향 상생이라는 우수한 답안지를 작성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연변 우선 틱톡 생방송실 방송인들이 네티즌과 열정적으로 소통하는 가운데 주문이 실시간으로 갱신되며 현장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1년 내 연변 우선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우세에 이탁해 내용 전파와 전자상거래 판매를 심층 융합했는 바 생방송 내용은 미식을 매개로 문화를 내포로하면서 고객들이 좋은 물품을 구매하는 한편 연변의 지역 풍정과 민족 문화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0: 연변 우선은 실내 일상 생방송을 완수한 토대에서 한 해 동안 32차례 실외 생방송을 완수했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젝트 전 플랫폼 계정 팬이 로계로 129만 명이 늘어났고 생방송 단말과 영상 단말의 로계 노출량이 각기 연 8억 차와 6억 차에 달했습니다. 18명의 종업원들은 전통 방송인에서 능숙한 생방송 판매 달인으로 거듭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사업의 다원 발전에 인재 역량을 비축했습니다. 1년간 전반 플랫폼에서 로계로 180만 건의 판매를 완수한 가운데 판매액은 초기 월 평균 45만 원에서 한 달 한 개 플랫폼에서 최고 554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연변우선 방송주간 공혜은입니다. 최초의 단일 틱톡 플랫폼 생방송에서 점차 틱톡, 영상개성, 콰이소우, 소홍서 및 핀도더를 포함한 여러 플랫폼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생방송 기반 전자상 거래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통적인 선반 기반 전자상 거래로 한창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연변 경제 발전에 봉사하는 면에서 연변 우선은 주류 매체의 담당을 보여줬습니다. 연변 우선은 30여 개 현지 기업의 증산, 일자리 확대에 조력했는 바 공급 사슬, 물류, 클라우드 창고 등 관련 산업에서 일자리 130여 개 새로 증가하고 왕청 귀버섯, 룡정 사과배, 연변 입살 등 특색 농산품이 외부 시장에 진출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그중 룡정 사과배는 닷새 만에 30만 근을 판매하는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한편 연변 금강산, 한식부, 도매궁 등 기업의 판매액 증가폭이 756만 원에 달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연변 금강산 식품주식위원회사 시장부부장 로몽영입니다. 연변 우선은 공식 생방송 주진지입니다. 판매량이 집중적으로 늘고 고객 흐름 전화가 강해 현지 플러스 전국 두 가지 피복을 실현했습니다. 연변 우선은 기업을 도와 온라인 판매량을 제고시키는 한편 브랜드 지명도를 신속히 확대하고 지역 브랜드에서 전국 시장 내로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1년 내 연변 우선을 통해서 115만 봉지의 제품이 판매됐는데 판매액이 430만 원에 이릅니다. 방송 매체의 공신력에 힘입어 연변 우선은 업계의 광범한 인정을 받았는 바 선으로 틱톡 공식 선두 상품 판매 생방송실, 길림성 청년 전자상무협회 브랜드 추천관 및 흥변부민 전문 생방송 인도자 등 영예를 따내면서 전성 매체 융합 발전의 우수 사례로 됐습니다.
1: 5월 20일은 한해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와 발음이 비슷해 연인들이 결혼 등기를 하는 길로 떠올랐습니다. 당일 연결 룡정 등지의 민정 부문에서는 혼인 등기 특색 활동을 펼쳐 다양한 형식으로 권리의 새 풍습을 선도하고 문명 가풍을 전파했습니다. 20일 룡정 비암산 건강양생 휴가군에 사랑의 분위기로 가득 찬 가운데 우리 주 첫 결혼연애 문화개혁 등기 방문 지점이 이곳에 락착했습니다. 룡정시에서는 혼인 등기처를 풍경군의 백년 고택에 옮겨오고 혼인 등기 새 봉사 모식을 내왔으며 특별히 여러 쌍의 연인들을 현장에 요청해 몰입식으로 규범적이고 온정이 넘치며 간소화된 신식 혼인 등기 전 과정을 체험하겠습니다. 삼일꾼의 안내하에 이들은 차례로 정보 확인, 결혼증 발급 등 절차를 마쳤습니다. 현장 체험 참가 신혼부부 대표 조희갑니다. 비암산에서 결혼 등기증을 받게 되어 아주 즐겁고 이 추억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곳은 풍경이 아름답고 전경도 낭만적으로 배치했으며 또 조선족 특색도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가정을 잘 꾸려나가렵니다. 룡정시 민정미 퇴역군인 사무국 국장 우리입니다. 향후 봉사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상시적으로 특색 등기 봉사를 전개하며 합동 결혼, 혼송 문화절, 결혼 기념일 서약 되새기기 등 활동을 내와 이곳을 사랑을 증견하고 행복을 전달하며 새해 기쁨을 인솔하는 연변주의 아름다운 대표적 방문지로 만들어 문명한 혼속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게 하고 달콤 경제가 룡정의 문화관광 발전에 동력을 부여하도록 하렵니다. 연결시 민정구 혼인등기처 대청에도 기쁜 분위기가 넘쳤습니다. 연결시 민정구 혼인등기처에서는 따뜻하고 장엄한 의식을 마련해 신혼부부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활동에서 연결시 민정구 관련 책임자가 매 신혼부부들에게 결혼증을 발급하고 진심 어린 축복을 전했습니다. 결혼증을 받은 신혼부부들의 얼굴에는 행복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신혼부부 장건 맹흔입니다. 우리는 5월 20일을 선택했습니다. 오늘은 의미가 매우 좋고 분위기도 좋습니다. 활동도 매우 많아서 아주 좋습니다. 의식 현장에서 신혼부부들은 문명혼속 제안서를 읽었습니다. 활동 현장에는 행복 탁본 기념 액자 제작 순서가 마련되는데 신혼부부들은 손을 맞잡고 탁본을 만들어 5월 20일에 달콤한 추억을 남겼습니다. 근래 우리 주에서는 신시대 결혼연애 문화개혁 건설에 초점을 두고 결혼 루습을 타파하고 문명건강 결혼연애 새 기풍을 육성해 광범한 청년들이 문명 절약 건강 향상의 결혼연애관 가정관을 수립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다음 단계 우리 주에서는 결혼연애문화 개혁사업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문명 새 기풍 전파 경로를 계속 넓혀 문명한 결혼연애 새 기풍이 부단히 전파되고 조화롭고 문명한 사회 새 기풍을 전력 조성해 전주 정신문명 건설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게 됩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연변 고급 쥐사도구 농기구 그림글 전시가 18일 도나시 역사박물관에서 펼쳐졌습니다. 전람은 신석기 시기에서 근현대까지 연변의 쥐사경작 문명발전 역정을 전시하고 여러 민족 선민들의 생산생활 지혜를 보여줘 여러 민족 융합공생의 역사를 재현했습니다.
0: 훈춘시 마천자향 남산촌의 훈춘 모란원이 개화기를 맞이한 가운데 활짝 피어난 모란꽃들이 절경을 이뤘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박홍이었습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고향은 지금.

0: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주기상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던 데로부터 개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4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7도입니다. 산림화재 위험기상 등급 4급이고요.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이 농업정보와 고향 소식에 이어 우리 주에서 실시하는 보성 경작 기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네, 먼저 농업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농업법 수정 초안이 처음으로 채택됐습니다. 이 초안은 농촌 토지도급 관계의 안정과 삼권 분리 제도를 법적으로 명확히 했으며 아울러 식량 안전 신질 생산력, 농업의 친환경 발전, 도농융합 등 우리 농촌의 미래를 바꿀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일전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 제청하여 처음으로 심의한 농업법 수정초안은 농업생산 경영체제 관련 내용을 보완해 농촌 토지도급관계의 장구한 불변 및 삼권 분치 시달에 관한 내용을 증가했습니다. 농업법은 농업농촌 경제 분야의 기초적인 법률로서 1993년에 제정돼 2002년에 전면적인 수정을 거쳤으며 2009년과 2012년에 각각 개별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새 시대 새 로정에서 농업농촌 경제발전이 새로운 형세 새로운 임무에 직면하면서 농업법 수정이 필요해졌습니다. 농업법 수정 초안은 도합 16장 14장 110조로 되어 있는데 농업 강국 건설을 목표로 농업 농촌 현대화의 특징과 요구에 따라 중점 내용을 두드러지게 해 수정했습니다. 수정 초안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습니다. 국가가 농촌 토지 도급 경영 제도를 실시해 법에 따라 농촌 토지 도급 관계의 안정과 장구한 불변을 보장하고 토지 도급에 대한 농민들의 경영권을 보호합니다. 국가는 도급 측이 법에 따라 자원의 원칙하에 유상으로 타인에게 토지 경영권을 이전하는 것을 보호하고 토지 경영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합니다. 수정 초안은 또 농업의 적정 규모 경영을 발전시키고 가정 경영과 현대 농업 발전의 유기적인 연결을 실현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양식 안전을 보장하고 중요한 농산물 공급을 보장하는 면에서 수정 초안은 국가 양식 안전 전략을 명확히 했는데요. 양곡 주요 산지의 리익 보상 기제와 양곡 생산자의 수익 보장 기제를 건전히 하고 대식물관을 실시하며 다원화된 음식물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수정 초안은 또 당지 실정에 알맞게 농업의 신질 생산량을 발전시키고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 융합을 추진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농업 지지 보호 체계를 보완했는데요. 농민들이 소득 증대를 촉진하는 면에서 수정 초안은 국가가 재정의 우선 보장, 금융의 중점 지원, 사회의 다원화한 참여라는 농업 농촌 투입 구도가 빠르게 형성되도록 추진하고 국가가 강농 해농 분농 정책의 효능을 제고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수정 초안은 농업의 친환경 발전 장자를 단독으로 내와 절약적 집약적 재배 사육 기술을 사용하고 병충해 생물 예방 퇴치를 강화하며 생태순환 농업을 발전시키고 법에 따라 농업의 생태보호 보상을 실시하며 농업의 생태제품 가치실현 기제를 점차 보완하고 농업면에서 오는 오염을 예방 퇴치하도록 권장하고 지지하는 등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농촌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자 수정 초안은 또 도시와 농촌 융합 발전 내용을 보완하고 빈곤 퇴치 난관 돌파 임무 완수 후에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며 미발달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고 재빈곤 및 빈곤 방지 상시화 기제를 보완하는 등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일전 농업농촌부의 주최로 양도농업 발전 좌담회가 열렸습니다. 회는 양도능력 종합조절을 착실히 틀어줌으로써 돼지시장의 예기를 안정시키고 가격의 합리적인 회복을 도모하며 양도농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생산능력의 과잉과 시장공급의 관성 증가의 영향으로 당면 돼지 가격이 낮은 수준에서 운행 중이며 생산량 감축 효과가 나타나면서 돼지 가격이 점차 안정되고 회복 상승을 가져오며 전반이 낮고 후반이 높아지며 좁은 폭의 파동을 보이는 연간 가격이
가격 특징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관련 책임자는 각급 부서의 책임을 단단히 다지고 생산력 감축 과제를 실질적으로 이행해 번식용 암돼지의 사육수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생산량 조절 예상 유도 산업 업그레이드를 총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양도농업이 주기적인 변동을 줄이고 내실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는 양도농업이 생산능력 조절과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는 것을 결부해 양도농업 관련 정책을 최적화로 조정하고 돼지 종자업이 자주적 혁신을 추진하며 저단백질 사료 기술을 적극 보급하고 사육의 표준화 지능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양동과 도축의 배치를 최적화하고 도축기업에서 정밀 분할 및 재벌 가공을 추진하도록 유도하며 전 과정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질병 예방 통제를 틀어줌으로써 재방 과정에서 양도농업이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촉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네, 계속해 고향 소식입니다. 우리수 보충 경작지 질 검수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성 경작지 보호 직능 조정 통일적 배치에 따라 올해 2월 1일부터 보충 경작지 질 검수 관련 사업 직책이 자연자원부에서 농업농촌부문으로 정식 이관됐고 관련 사업 성과도 동시에 경작지 보호와 식량 안전에 대한 당위와 정부 동일 책임 심사에 포함됐습니다. 전주농촌부문은 신속하게 행동하고 긴밀히 연계하면서 다각적인 조치를 통해 보충경작지 질 검증 전 과정을 세밀하게 추진하고 경작지 질이 최저선을 지키며 식량 안전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전주농업농촌부문은 단계적으로 정책 업무 학습을 전개하고 골간인원을 선발해 성급 전문 업무 강습 2기에 참가시켰으며 보충경작지 검수관리 방법 성급 실시 방법 및 실시 세칙 등 정책 기술 부문을 문건을 깊이 있게 연구했습니다. 전주 농업농촌 부분에서는 엄격히 성급 전문가 등록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단위 추천 개인 신고 공개 선발을 결부한 방식을 통해 연변조 보충 경작지 질 감정 전문가 목록을 구축했습니다. 등록된 전문가는 도합 35명으로 농학, 농업자원환경, 수리공사, 토지관리 등 여러 전공이 포함되며 길립농업대학, 연변대학, 성농업과학원 등 대학의 과학연구골관들이 참여해 전문 기술 역량으로 경작지의 질 감정 심사 사업을 정밀하게 지원했습니다. 주 농업농촌국에서는 각 현실을 총괄적으로 지도해 전역의 보충 경작지 파악 조사를 전개하고 토지 구역별로 면적, 지역 위치, 경작지 생산 능력 상황을 확인했으며 규범적으로 사업 대상을 작성하고 동태적 정밀화 관리를 실시했으며 전성의 총괄적 경작지 질 관리 통제를 위한 정밀한 서류를 제공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에서 검수를 기다리는 보충 경작지 총면적은 2,600여 모인데 그중 도나시가 2,400여 모, 훈춘시가 240 모입니다. 네, 안도현 성문진 룡흥촌에서는 온실 체리 재배로 특산업에서 새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안도현 실적 평가 봉사 중심에서 추진하는 이 특색 산업 기지는 총 2천여만 원이 투입될 계획이며 현재 온실 열동을 세우고 체리 묘목 2,500여 그루를 심은 상태입니다. 룡흥촌 특색산업기지는 체리 외에도 블루베리, 딸기, 오이 등을 다양하게 재배해 재배와 채집 체험이 하나로 어우러진 발전 모델을 형성했습니다. 산업진흥의 최종 귀착점은 언제나 대중의 주머니를 불리는 데 있습니다. 채집원은 건설 초기부터 주변 마을 촌민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했습니다. 물주기, 시비, 가지치기 등 농산일에 익숙한 촌민들을 집앞 해서 우리 숙련된 일섬시로 돈을 벌 수 있게 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기지는 이미 100여 명의 취업과 소득 증대를 이끌었습니다. 가지마다 묵직하게 매달린 황금 열매는 안도현 특색 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세기를 열어줬으며 향촌 진흥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0: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 개량과 기계화 작업,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 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화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네, 최근 보게 되면 농업 해당 부문에서 이 농작물 재배에서 선제적인 기술을 도입해 우리 전민들이 인력 물력을 절약하면서도 좋은 효과 볼 수 있는 기술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꼽을 수 있는 것이 아마 맹경 기술, 심증 정지 작업, 보성 경작 기술이라고 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올해 우리 주에서 실시하는 보성 경작 기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예, 주 농기계관리본소 농기계보급과의 현애선 과장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올해 우리 성에서 그 동북 흑토지 보호 경작 행동 실시 방안을 내왔다면서요?
1: 네. 네, 농촌부가 재정 발행한 동북 흑토지 보호성 경작 행동 계획 2026년부터 2030년 문서에 따라서 네. 15차 5개년 계획 기간 흑토지 보호성 경작 기술 실시 효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하여
0: 네.
1: 농업 농촌부 농업 기계화 관리사는 최근 동북 흑토지 보호성 경작 행동 계획 기획기술지침 2026년판을 발행했습니다.
0: 네.
1: 이는 15차 5개년 계획기간 흑토지 보호성경작과 주요 작물이 대면적 단위면적당 생산량 재고 기술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0: 네.
1: 우리 성에서는 관련 전문가를 조직하여 길림성 2026년 보호성 경작 실시 방안과 2026년 길림성 흑토지 보호성 경작 행동 기술 계획 지침서를 출범했습니다.
0: 네, 그렇다면 이번 실시 방안의 그 총체적 요구는 어떠합니까?
1: 네, 습근평 총서기가 길림성을 시찰할 때 네. 한 중요 연설과 주요 지시 정신을 심도 있게 관찰하고 동북 흑토지 보호성 경작 행동 계획 2026년부터 2030년이 심층적인 실시를 추진합니다.
0: 네.
1: 생태를 우선으로 리용과 보호를 결합하며 네. 안정 생산과 증산,
0: 네. 네.
1: 비용 절감과 효율 증진이 원칙을 견지하고
0: 네.
1: 조직 지도와 정책 유도를 강화하며
0: 네.
1: 정부와 시장 양측이 힘을 발휘하고
0: 네.
1: 농기계와 농예를 심도 있게 융합하며
0: 네.
1: 과학기술 지원과 산업 육성을 병행하고
0: 네.
1: 기술 혁신과 메커니즘 혁신을 병행 추진하여
0: 네.
1: 보호성 경작과 식량 유지 작물이 대면적 단위 면적당 생산량 재고 행동을 밀접하게 결합시키고
0: 네.
1: 실시 주체가 안정 생산과 증산이 전제하에 보호성 경작 실시 면적을 줄 수 있게 확대하도록 유도하며
0: 네.
1: 흑토지 보호 효과를 지속적으로 강화합니다.
0: 그렇네요. 우리 정책적 요구는 동북 흑토지 보호성 경작 행동 계획 26년부터 30년에 이런 심층적인 실시를 추진한다.
1: 네.
0: 그렇게 되고 있죠. 올해 보호성 경작 실시에서는 어떤 목표를 전제로 하고 있는지요?
1: 네. 2026년에 우리 성에서 보호성 경작 임무 면적을 2,100만으로 하고
0: 네.
1: 기초 조건이 량화한 현실은 실정에 맞춰 향촌 단위로 일괄 추진하고
0: 네.
1: 실시 면적을 줄 수 있게 확대하며
0: 네.
1: 현 향급 고표준 응용 시험장과
0: 네.
1: 실시 효과 감측 지점 건설을 꾸준히 추진하여
0: 네.
1: 작업 기준과 관리 기준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게 됩니다.
0: 네.
1: 이번 방안의 실시는 전성이 적합 지역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옥수수 생산을 보호성 경작 보급 응용이 중점으로 하고
0: 네.
1: 콩, 유채 등 작물 생산을 함께 고려합니다.
0: 네.
1: 올해도 작물 대피복 맹경 파종 작업을 실시하는 것을 지원하고
0: 네.
1: 보호성 경작과 연계한 심송, 줄가리, 갈퀴질, 얕게 묶고 관수하는 포관 작업
0: 네.
1: 그리고 질량 감측 실시 감측과 감축평가와 고표준 집성 응용 시험장 건설을 동시에 전개합니다.
0: 네.
1: 올해 우리 주에서 실시하는 보호성 경작 작업 임무 면적은 78만 모입니다.
0: 그러네요. 성적으로 2,100만 모인데 우리 연변주는 78만 모라고 소개해 네. 주셨는데요. 그러면 지난해 우리 주에서 완성한 정황 어떠합니까?
1: 지난해 우리 주에서는 네. 139.4만 무에 달하는 정석 네. 경작 임무를 완수하여 네. 원목표인 136만 무를 적화해서 완성했습니다.
0: 네.
1: 이런 목표 실시를 위해서 우리는 현시급 고표준 응용기지 2개,
0: 네.
1: 향급 응용기지 9개를 건립했습니다.
0: 네.
1: 이렇게 현지 조사와 숫자적인 확인을 거쳐 최종 123만 무에 달하는 면적을 보조 범위에 넣었으며
0: 네.
1: 여기에 배치된 자금이 4,391만 요원이 됩니다.
0: 네.
1: 동시에 감축소한 것은 장기적으로 효과성을 감축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0: 네.
1: 전주 농기계 부문에서는 적극적으로 선급 부문을 협조해 업무 조율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0: 네.
1: 1차에 달하는 조율 보고를 성급에 반영하였습니다.
0: 네.
1: 목전까지 전주의 명경 파종기계 보유량은 8,764대인데
0: 네.
1: 지난해 새로 증가된 명경 파종기가
0: 네.
1: 814대에 달하며
0: 그렇네요.
1: 정보화 전자감측 설비 안장 수량은 4,361대에 달하는데
0: 네.
1: 새롭게 증가된 수량은 826대에 달하였습니다.
0: 그렇네요. 우리 농기계 보유량 그리고 검측 설비 우리 대수도 많이 늘어나는데 이러한 숫자들은 우리 주 그 보성 경작 임무를 완수하는데 유리한 조건으로 되고 있다고 봅니다. 보성 경작 실시가 우리 주 삼농사업에서 어떤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십니까?
1: 네, 보성 경작 사업에서 일련의 조치를 취한 데서
0: 네.
1: 우리 보성 경작 사업은 잘 진척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0: 네.
1: 천민들이 보성 경작 사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0: 네.
1: 접수하는 능력이 높아졌습니다.
0: 네.
1: 보성 경작 기술이 보급과 성과가 날로 뚜렷해짐에 따라 많은 천민들이 보성 경작 기술이 선진성을 인식하고
0: 네.
1: 전통적인 경작 방법을 바꾸기 위해 농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0: 네.
1: 현재 우리 주의 3분의 1 되는 강냉이 파종은 보호성 경작 기술을 응용하고 있는데
0: 네.
1: 이는 보호성 경작 기술이 적합한 면적의 70% 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0: 네.
1: 다음으로 보호성 경작 기술을 실시하는 면적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0: 네.
1: 보호성 경작 기술을 실시한 이래 응용 면적은 줄곧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는 2022년에 나라에서 보조를 실시한 이래 6년 사이 3.6배 늘어났으며
0: 네.
1: 그 면적은 139.4만 무에 달하였습니다.
0: 네.
1: 또한 경작 질량이 온당하게 높아졌습니다.
0: 네.
1: 보호성 경작을 통해 곡식대가 밭에 나가고
0: 네.
1: 적게 밭갈이하거나 하는 조치 실시로 토양의 침습을 감소하고
0: 네.
1: 토양의 유기질 함량을 높이며 토양 구조를 개선하고 토양 비옥도를 높였습니다.
0: 네.
1: 감측에 따르면 보호성 경작을 3년 이상 실시한 토양의 유기질 함량이 킬로그램당 38.12g으로
0: 네.
1: 보호성 경작을 실시하기 전보다 5% 이상 높아졌는데 이는 길림성이 동부지구에서 제일 높은 수준으로 되고
0: 그렇네요.
1: 있습니다.
0: 네.
1: 아울러 량식 생산도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0: 네.
1: 우리 주의 량식 생산은 8년간 장성하는 추세인데
0: 네.
1: 2023년에는 생산량이 37억 근을 돌파해
0: 네.
1: 역사상 새로운 기록을 창조했고 2024년에는 38.32억 근,
0: 네.
1: 2025년에는 38.5억 근에 달하는 생산량을 냈습니다.
0: 네.
1: 여기에서 우리는 보호성 경작 기술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0: 네.
1: 앞으로 우리는 량식 안전을 삼농 사업에서의 첫 번째로 가는 임무로 삼고 보호성 경작 사업을 착실히 틀어지고
0: 네.
1: 농업의 종합 생산 능력을 높여 양식 생산에 유력한 보상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0: 그렇네요. 보성 경작 기술의 역할이 참으로 크다고 보는데요. 네. 이렇게 큰 기술인데요. 우리는 여기에 지금 보조금을 지불하고 네.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성 경작에 체현된 자금 얼마나 되는지요?
1: 네,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보성 경작 작업 보조가 전부 체현되었습니다.
0: 네.
1: 그 보조금을 보게 되면 2021년에는 2,644만 여원, 그리고 2022년에는
0: 네.
1: 3,548만 여원,
0: 네.
1: 2023년에는 3,163만여 원,
0: 네.
1: 2024년에는 4,864만여 원에
0: 네.
1: 달합니다.
0: 네.
1: 그리고 작년 2025년에 채용된 자금은 4,391만여 원에 달합니다.
0: 그렇네요. 네. 그 왕년과 비해 볼 때 어떻습니까? 이 보합성 경작 실시 범위와 기술 모시기에는 변화가 있습니까?
1: 올해는 실시 범위에는 변화가 없는데 기술 모식에는 새로운 네. 변화가 있습니다.
0: 네.
1: 구체적으로 놓고 볼 때 첫째는 실시 범위입니다.
0: 네.
1: 전주적으로 실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전부 락실했으며
0: 네.
1: 옥수수 작물을 보호성 경작 기술 보급에서 중점으로 놓고 있으며
0: 네.
1: 콩, 잡곡 등 기타 작물에 대한 보호성 경작 기술도 탐색 추진 중에 있습니다.
0: 네.
1: 둘째로는 기술 모식입니다.
0: 네.
1: 보호성 경작이 많이 덥고 적게 흙을 다치는 핵심 기술 요구를 여전히 견지하지만 올해는 명경 파종과 동시에 심송, 줄갈이, 갈퀴질 얕게 묶고 관수하는 보관 작업을 함께 지원하며
0: 네.
1: 품질 감측 평가와 고표준 통합 적용 시험장 건설을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0: 네.
1: 작년까지는 심송 작업을 따로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에는
0: 네.
1: 심송, 줄갈이, 갈퀴질 얕게 묶고 관수하는 보관 작업을 명경 파종한 밭에 추가 작업하였을 경우에만
0: 그렇네요.
1: 해당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0: 네.
1: 있습니다.
0: 변화가 있는 만큼 네. 우리 농민들께서는 이런 변화에 꼭 중시를 돌려야 보조금을 향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러면 올해 보조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1: 국가에서 우리 성에 배정한 자금 총량과 각 현시 보호성 경작 임무에 따라 각지에
0: 네.
1: 보조금을 하달하며
0: 네.
1: 각 현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분배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0: 네.
1: 자금은 중점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면에 사용합니다.
0: 네.
1: 첫째는 작업 보조금입니다.
0: 네.
1: 주로 작물 대피복 전제하에 민경 파종 작업 정황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0: 네.
1: 그리고 지표면 작물 대 피복 정도 그 정도에는 부분 피복과 대량 피복이 있습니다.
0: 네.
1: 그 정도에 따라서 두 단계로 차별화된 보조금을 실시하는데
0: 네.
1: 작물 대 대량 피복
0: 네.
1: 즉 피복률이 60% 이상일 경우에는
0: 네.
1: 무당 보조금 기준을 80원 이하로 하고
0: 네.
1: 작물 대 부분 피복
0: 네.
1: 즉 피복률이 30% 내지 60% 사이일 경우에는
0: 네.
1: 무당 보조금 기준을 50원 이하로 합니다.
0: 네.
1: 작물 생산량 제고에 유리하고 보성 경작과 연계한 심송, 줄갈이, 갈퀴질 얕게 묶고 관수하는 보관 작업을 동시에 실시한 토지에 대해서는
0: 네.
1: 실정에 따라 단일 항목 또는 네. 두 항목을 중첩한 작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0: 네.
1: 기존 보조금 기준에 기초하여 무당
0: 네.
1: 25원,
0: 네.
1: 그중 얕게 묶고 관수하는 보관 작업은 무당 15원이 작업 보조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0: 그렇네요.
1: 예를 들면 명경 파종 한 가지 기술 모식만 작업하였을 경우에는
0: 네.
1: 피복 상황에 따라 50원 혹은 80원,
0: 네.
1: 그리고 명경 파종과 심송 작업 두 가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0: 네.
1: 이때도 피복 상황에 따라서 75원 혹은 105원
0: 네.
1: 명경 파종과 줄갈이

0: 하급 두 가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1: 네.
0: 또 피복 상황에 따라서 75원 혹은 105원
1: 그렇네요.
0: 맹경 파손과 갈퀴질 작업 두 가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또 피복 상황에 따라서 75원 내지 105원 이하의 그 보조금을 향유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맹경 파손과 약계 묶고 관수하는 포관 작업 두 가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1: 네.
0: 피복 상황에 따라서 65원 혹은 95원 이하 그리고 맹경 파손과 심송 작업 그리고 약계 묶고 관수하는 포관 작업 세 가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1: 네.
0: 피복 상황에 따라서 90원 혹은 120원 이하
1: 네.
0: 맹경 파손과 줄가리 작업 그리고 약계 묶고 관수하는 포관 작업 세 가지를 하였을 경우
1: 네.
0: 피복 상황에 따라서 90원 내지 90원 혹은 220원 이하
1: 네.
0: 맹경 파손과 갈퀴질 작업 그리고 약계 묶고 관수하는 포관 작업 세 가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1: 네.
0: 피복 상황에 따라서 90원 혹은 120원 이하의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그리고 작물 때 피복률이 30% 이하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향유받을 수 없습니다.
1: 네.
0: 이 부분이 다 작년하고 다른 점입니다.
1: 꼭 중시해야겠습니다.
0: 네.
1: 네.
0: 주의할 점은 각지에서는 현지 작물 대피복, 면석용 작업 종합비용과 기술 응용 기초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금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전제하에 지역 실정에 맞춰 단계별 작업 보조금 구체 기준을 확정해야 합니다.
1: 그렇네요. 그렇다면 올해 어떤 부분에 보조금이 추행되게 하고 있는지요?
0: 네. 고표준 집성 응용 시험장 보조금입니다. 그
1: 네.
0: 고표준 응용 시험장은 작물 대 대량 피복을 위주로 해야 합니다.
1: 네.
0: 현급 응용 시험장 면적은 500모 이상으로 하고
1: 네.
0: 구릉 산지 실시 지역은 시험장 면적 기준을 적절히 낮출 수 있으며
1: 네.
0: 시험장 면적은 정상 기준이 60% 이상에 도달해야 합니다.
1: 네.
0: 각 현급 시험장에는 최소 한 개소의 기술 지원 단위 를 배치해야 하며
1: 네.
0: 각급 농기계 보급기관 또는 과학연구기관입니다.
1: 네.
0: 네, 중앙재정자금지원 상한은 연간 15만 원입니다.
1: 네.
0: 그중 응용 주체의 기술 모델 최적화 완성과 시험 시범 전개 지원 자금 상한은 연간 10만 원이고
1: 네.
0: 기술 지원 단위 지도 서비스와 포장 기술 훈련 등 자금 지원은 한 해에 5만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1: 네.
0: 향급 응용 시험장 건설 기준 지원 비용 기준은 각지가 실정에 맞춰 자체적으로 확정합니다.
1: 네.
0: 둘째로는 실시 효과 감측 지점 보조금을 실시합니다.
1: 네.
0: 각지에서 보호성 경작 시행 효과 감측 지점 구축을 장려하며
1: 네.
0: 장기 감측 지점은 보호성 경작 고표준 직접 응용 시험장에 중점적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1: 네.
0: 성급 보호성 경작 기술 지원 기관 한 곳을 배치해야 하며
1: 네.
0: 각 감측 지점별 감측 보조금 금액은 5만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1: 네.
0: 주로 연구기관이 시행 효과 감축 업무를 추진하고
1: 네.
0: 관련 감축 원자재를 구매하는 데 지원하게 됩니다.
1: 그렇네요. 올해 농기 부문에서 이 보호성 경작에 관한 사업 절차 어떠합니까?
0: 네. 우리 주에서는 성농업농촌청이 능간 업무 방안 요구에 따라 일찍 계획하고 일찍 준비하며
1: 네.
0: 일찍 착수하는 것을 기본으로
1: 네.
0: 임무 면적을 신속히 분배하고 작업 임무를 재배 후 작업자에게 락실하여
1: 네.
0: 임무 면적이 확실히 락실되도록 합니다.
1: 네.
0: 이를 위해 각 현지에서는 범철 파종 작업이 종료된 후 면적 검사 공시 등 업무를 조직하여 전개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주 농기 관리 부문에서는 전주 업무 조정을 총괄하며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1: 네.
0: 주간 보고 형식으로 농업농촌청에 보호성 경작 실시 진도를 제출합니다.
1: 네.
0: 각 현시 농업농촌 농기계 주관 부서는 8월 31일 전에 보호성 경작 실시 면적에 대한 검사 확인 업무를 완료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보조금 결산은 보호성 경작 작업 상황에 대한 검증이 종료된 후
1: 네.
0: 현급 농업농촌 부서에서는 검증 결과에 근거하여 보조 자금 재현신

0: 신청서를 상급 부문에 제출해야 합니다.
1: 네.
0: 재정 부문에서는 제때 보조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1: 네.
0: 기술 지도 비용과 실시 효과 감측 지점 비용도 제때에 지급해야 합니다.
1: 네.
0: 올해 보호선 경작 업무 상황은 11월 31일 전에 보호선 경작 실시 상황 업무를 총결하여
1: 네.
0: 실시 면적 및 보조금 상황 집계표 성과 자체 평가 보고 장기 감측 지점 감측 보고를 성농업농촌청 성재정청에 제출합니다.
1: 네.
0: 임무를 미완료하거나 초과 완료한 현시에 대해서는 실정에 따라 자금을 조절을 합니다.
1: 그렇네요. 올해 보호선 경작 대상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0: 네. 작업 보조 대상은 연관된 기계화 작업을 진행하는 개인 또는 조직
1: 네.
0: 그리고 보호선 경작 실시 품질 감측 평가 주체이며
1: 네.
0: 응용 시험장 보조 대상은 건설 임무를 맡은 주체와 기술 지원단입니다.
1: 네.
0: 구체적인 보조 대상은 각지 실제 정황에 근거하여 자체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보호선 경작에서 지금 어떤 보조 방식이 따르고 있습니까?
0: 보호선 경작 작업은 먼저 작업하고 후에 보조하며
1: 네.
0: 먼저 공시하고 후에 체납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1: 네.
0: 각지에서는 해당 요구에 따라 보호선 경작을 실시한 작업 현장에 대한 검사 검험을 진행하여 보조받는 면적을 확정하고 보조 대상 및 보조 금액을 정한 후 7일간의 공시를 거쳐
1: 네.
0: 의의가 없을 경우
1: 네.
0: 최종적으로 보조 면적, 보조 금액과 보조 대상을 확정합니다.
1: 네.
0: 고표준 응용기지 보조는 현급 농업농촌 농기주관 부문에서 심사한 후 재정 부문에서 직접 자금을 지불합니다.
1: 네.
0: 고표준 응용 시험장 기술 지원 비용과 실시 효과 감측 지점 감측 비용은 현급 농업농촌국 농기주관 부문과 기술 지원 단위와 계약 체결 등을 통해 결정하고 현급 재정 부서에 보고하여 해당 부문에서 기술 지원 단위에 지급하게 됩니다.
1: 그렇네요. 이 자금은 어떻습니다. 어떻게 체현되고 있는지요. 보호성 경작 보조 자금.
0: 네. 보호성 경작 작업 정황에 대한 검험이 끝난 후 현급 농업 농촌 농기 관리 부문에서는 검험 결과에 근거하여 보조 자금 체현 신청서를 상급 부문에 제출해야 합니다.
1: 네.
0: 그러면 재정 부문에서 곧 보조 대상에게 보조 자금을 체현하게 됩니다.
1: 네.
0: 기술 지원 비용과 실시 효과 감측의 비용도 제때로 바로 체현됩니다.
1: 우리 주에 지금까지 완성한 정황 어떠합니까?
0: 올해 성에서 락실한 우리 주 임무는 78만 무인데
1: 네.
0: 이미 122.42만 무를 완성하여
1: 네.
0: 목표를 초과해서 완성했습니다.
1: 네네.
0: 이런 목표 실시를 위해서 우리는 현시급 고표준 응용기지 4개 향급 응용기지 3개를 건립하였습니다.
1: 네.
0: 동시에 올해에는 도나시와 활용시의 감측소 2곳을 증가하여
1: 네.
0: 모두 3곳에서 장기적으로 효과성을 감측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1: 네.
0: 목전까지 전주의 면경 파종기계 보유량은 9,120대인데 새로 증가된 면경 파종기가 356대에 달하며
1: 네.
0: 올해 정보화 감측 설비 안장 수량은 3,459대에 달하였습니다.
1: 네, 이 보호성 경작 기술을 실시하는 가운데서 우리 촌민들이 중시를 돌려야 할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0: 네, 보호성 경작 기술을 하려는 분들은 아래와 같은 요구가 있습니다.
1: 네.
0: 보호성 경작을 하려는 농민들이나 조직에서는 우선 보호성 경작에 관한 내용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 현급 농기계 해당 부문에 자금 면적을 신청해야만이 현급 농기계 해당 부문에서는 길림성 조직, 길림성에서 하달한 임무에 따라
1: 네.
0: 표준을 락실하게 됩니다.
1: 네.
0: 그리고 농민이나 조직에서는 계약 체결을 꼭 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험수 과정도 거쳐야 합니다.
1: 네.
0: 험수는 원격 감축하기에 원격 전자 감축기를 놓아야 하며 네. 험수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지금 일부 농민분들이 보호성 경작을 하고 있지만 네. 그 가운데 중요한 환절인 심층정지 작업을 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러면 서출에도 영향을 주기에 토양이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네. 수분을 축적하기 위해 필요한 경작지에 대해서는 여름철에는 멸치 심층정지

0: 청정지 네. 가을철에는 가을철 심청정지 작업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1: 네.
0: 지금 심청정지 작업에도 보조가 따르기에 희망컨대 농민분들은 심청정지 작업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 네. 지금까지 농기계 관리기술본소 농기계보급과의 현애선 과장님을 모시고 보호성 경작기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 농가들에서 잘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학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종이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